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관위 회의에 앞서 당 윤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정 전 부의장 복당을 승인할지를 심사합니다. 윤리위가 복당 허용으로 결론내면 공관위가 뒤이어 공천 문제를 심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2.3 비상 경고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의 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모든 과정은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북한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되는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 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것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는 오늘 담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국가 핵 무력 정책 법력과 핵 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늘 서울에서 외교 국방 당국 간 2 플러스 2 차관급 안보 대화를 개최한다고 일본 언론이 일본 외무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 대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나 중국의 군비 증강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 악화와 관련해 미국과 한일의 연계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지지통신은 관측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전국이 18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16.9도입니다. 9시 뉴스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거 요약해줘. 요즘 사람들이 AI 서비스에게 가장 많이 요청하는 말이랍니다. 책, 논문, 증권사 리포트는 물론이고 10분짜리 유튜브 영상도 요약해서 보는 시대. AI는요, 수백 페이지짜리 어려운 내용도 단 몇 초 만에 단 몇 줄로 요약해줍니다. 10줄도 이제는 길어서 3줄로 요약하라고 우리는 그걸 시키죠. 이제는 원문을 읽는 대신 요약본을 받아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약은 결론을 줍니다. 아니, 결론만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그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죠. 그 지루한 시간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 왔습니다. 목적지의 이름과 세 줄 요약만 보고 내가 여행을 다녀왔다고 할 수 없듯이 콘텐츠 요약만 보고 그걸 봤다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몇 시간의 독서와 시청 그리고 청취가 AI 시대의 사치라면 그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치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5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벌써부터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김미진님, 조혜영님, 내용 없음이라고 그냥 올려주셨 바로 엔터 치셨구나. 그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4408님이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목요일에 보내주셨는데요. 돌아온 지 한참 됐습니다. 지난 한 주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가지고. 아, 박성춘님이 코스피 7500 와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뭐 개장하자마자 7500을 터치를 했더라고요. 7531까지 아까 기록했던데 지금은 7420선. 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같이 그 성과를 누릴 수 있다면요. 그 관련된 내용인데요. 금융위원회가 오는 22일부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6천억 원 규모의 이 펀드 자금을 모집할 계획인데요. 이게 하위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20% 손실까지는 정부가 먼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가입하면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 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적용을 한다고 하죠. 국민의 돈을 모아서 펀드, 문자 그대로 이제 모 펀드를 만들어서 각 운용사들이 그 자펀드를 운용하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뭐 2차전지, AI 등등 첨단 산업에 투자를 하고 마중물도 붓고 그 성과를 국민과 함께 누리자라는 건데요. 여섯 글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벌써 1246님 빛의 속도로 맞춰주셨고요. 국민이 함께 성장시킨다는 의미의 펀드를 여섯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어플리케이션이 열리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어제도 증시 전달해드릴 때 옆에서 와, 와 하셨잖아요. 오늘도 와 소리가 나옵니다. 아,
2: 그냥 뭐 매일매일이 신고가.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JP모건이 막 8,500, 골드박사스 8,000 막 나올 때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0: 이제는 뭐
2: 다음 주에 될 것 같습니다.
0: 이게 또 항상 오를 때는 또 주가는 매일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는데 또 그럴 수는 없고.
2: 딱 얘기하니까 그 초심자들이 범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주식장 들어오신 분들은 나 주식 천재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장이 좋아서 좋은 거다.
0: 그렇죠. 2020년, 21년대 우리가 봤듯이 오늘도 사상 최고치 가고 있습니다.
2: 네. 지금은 7,420. 뭐 7,400선 초반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장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7,500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야, 오늘도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0.3% 정도 하락했고요. 사실 미국 시장이 새벽에 마감했는데 좋았습니다. 예. 다우 1.24, S&P 500 1.46, 나스닥 2.02% 마감했습니다. 모두 사상 최고치.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론, 반도체 종목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미국도 사실 미국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은 그 증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AMD는 AI 실적의 실체를 증명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18% 넘게 올랐습니다.
0: 최근에 그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합쳐서 6조 원 매수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많이 내려왔어요. 1,448원. 1,448원대까지 환율도 내려와 있고요. 아무래도 증시에서 상승의 주역은 역시 반도체 아닙니까? 요 저기 앗 방송 그 전격 시사 내고 작가님이 나가시면서 이 기자님 반도체는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고 나갔는데 저한테.
2: 그 질문 되게 좋은데 예. 지금은 얼마가 아니냐 언제라고 물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어떤 의미입니까? 또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를 한 것도 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 우리가 야 코스피 7,400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S&P 500 지수가 지금 7,000선 여기 이제 그 코스피랑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보자면 한 7,365. 지금 숫자만 놓고 보자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높아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2016년에도 비슷했습니다. 2016년에 코스피가 S&P 500 지수보다 숫자 자체로 보자면 높았어요. 그러니까 2000선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런데 그다음부터 코스피는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었고 S&P 500은 꾸준히 올랐고 그래가지고 S&P 500은 지금 7,300이 된 거거든요.
0: 네.
2: 그런데 우리 증시는 2000 언제부터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0: 얼마 안 됐죠. 사실은 네. 지수가 뛰기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10여 년 만에 달성한 걸 우리는 한 2년 만에 그냥 달성해버렸습니다.
0: 그렇죠.
2: 네, 급하게 올랐죠.
0: 뭐 비슷하게 이제 지수는 7,300대 비슷하긴 네. 합니다만 물론 이제 기준 연도가 다르니까 네. 이거는.
2: 아무튼 이제 숫자로 네. 보자면 와, 이 드디어 우리가 이제 박스권을 탈출했다는 어떻게 보자면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네. 있는 거고요. 코스피 시가총액은 어제 기준으로 6,058조 원이니까 오늘은 또 더 늘었겠죠. 사상 최대치고요.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이 그래서 우리 증시가 세계 8위로 올랐었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 75%, G20 국가 중 압도적 1위. 2등이 뭐 튀르키예 정도인데 뭐 소소하게 올랐습니다. 29%.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9%밖에 못 올랐어요. 올해. 근데 9%도 많이 오른 건데.
0: 9%면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지금 5월에.
2: 네.
0: 근데 사실 우리 증시 워낙 많이 올랐다 맞아요.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2: 어쨌든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 8천 전망했는데 조만간 달성할 것 같고요. JP 모건은 코스피가 강세, 중립, 그다음에 약세 시나리오를 하면서 강세 시나리오 상단이 8,500이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이것도 달성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0: 그러게요. 꿈의 지수라고 불리던 5,000. 코스피 5,000 시대 그게 되겠어?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7,000에서 또 8,000을 바라보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철저하게 소외된 시장이 있죠. 코스닥.
2: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어제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데 코스닥 하락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오늘도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0: 뭐 보았고 왔다 갔다 하네요.
2: 네, 맞습니다. 지금 1200선인데요. 그 3000수닥 얘기했는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라고 보자면 일단 수급 불균형입니다. 이제는 다 반도체 쏠림에다가 특히 이제 대형주 중심이잖아요. 외국인 투자자고 코스피에 집중되고 있고요. 이제는 개인들도 코스닥, 옛날에는 코스닥은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이었는데 요즘은 개인들도 그냥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 혹은 ETF 중심으로 투자하고 계세요. 게다가 대외 환경 역시 코스닥에 불리합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됐잖아요. 금리 환경 변화에 민감한 성장주 요걸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코스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향후 전망은 어떠냐라고 보니까 일단 제도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뭐 승급제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닥을 아마 하반기에는 좀 좋게 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아니다. 정책 측면의 기대감은 아직 시기상조고 수급 문제나 실적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하반기에도 별로일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코스닥은 원체 지수 종합적인 시장이라기보다는 또 개별 종목 시장의 성격이 또 강하다 보니까 그나마 또 최근에 2차전지 쪽이 좀 살아나면서 좋은 기운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와중에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 같은 거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또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것도 많아요.
2: 네. 4월 개인 투자자 순매수 1위 ETF가 놀랍게도 이른바 이제 고버스라고 그러죠. 하락에 2배 베팅한 상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였습니다.
0: 네.
2: 이게 5월엔 주식 팔고 떠나라 세린 메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0: 왠지 5월에는. 하락하지 않을까 네. 느낌만으로.
2: 그래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4월 달에 한 6,5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호황을 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고버스 상품이요. 요거의 경우 이제 5종이 있거든요. 상장된 게.
0: 네.
2: 근데 모두 마이너스 40%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 폐기 위기까지 갔고요.
0: 그러니까 100원 선에서 거래되는 그 인버스 ETF들 많이 있는데
2: 네,
0: 사실 보통 ETF는 상장할 때 만 원에 맞춰서 상장하니까 100원이라면 100분의 1 토막 나 있다는 거예요. 상장 시점보다.
2: 그래서 그 세 가지, 약간 다섯 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종은 순자산이 50억 미만이에요. 50억 미만이면 상장 폐지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고요. 상장 지수증권, ETN 시장에서는 이미 상폐 도미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4월 29일 지표가치가 1,000원 미만으로 하락한 인버스 두 배짜리 ETN 네 종이 강제 청산당했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 ETF랑 ETN 차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ETN은 그걸 발행하는 증권사의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ETF는 말 그대로 이제 바구니에 담아놓는 펀드 개념이기 때문에 ETF는 상장 폐지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자산을 팔아서 분배를 받게 되고 ETN은 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또 이제 증권사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자기 신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어느 증권사에서 발행한 ETN인지도 잘 봐야 된다라는 것도. 자,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이 종전 협상. 반쪽짜리 합의안이 아니라 이제는 한쪽짜리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면서요.
2: 악시오스가 보도했는데요. 네. 미국 백악관이 이란과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한쪽짜리 분량의 양해각서 합의가 임박했다라고 보고요. 네. 앞으로 48시간 내에 몇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전 근 일주일 안에 이란과의 전쟁 종식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협상이 걸려되면 대이란 폭격을 재개하겠다라고 경고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식 통들에 따르면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닌데 이 전쟁 발발 이후 양측이 타결에 가장 가까워진 상황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 측도 소식 통을 인용해서 보도가 나온 게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체결이 가까워졌다라고 나왔고요. 그 양해각서에는 뭐가 들어

0: 들어있냐. 종전 선언하고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하고 미국의 제재 해제에 관한 세부 합의를 위해 30일간 협상을 시작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라늄 핵 농축과 관련돼가지고 양쪽이 좀 뭔가 합의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네. 양해각서에 명시된 사안들은 최종 합의가 성사되어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네. 때문에 무력 충돌은 멈췄는데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불확실한 정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울러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경고한 대로 네.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미국의 이란 봉쇄, 군사 행동 다시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란 쪽은 뭐냐? 이란 협상 대표인 국회의장. 가짜 엑시오스 작전이라면서 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에 불만을 표시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란 내부 쪽에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요. 조금 긍정적인 목소리가 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리고 중동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들 좀 홍해를 통과해서 배가 온다라는 소식이 며칠 전에 전달해드렸는데 네. 또 한 번 홍해 통과해서 오는 배가 있어요.
0: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세 번째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서요.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에 있습니다. 사실 호르무즈 해협은 막혀 있잖아요. 네. 홍해가 대체 경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또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 탈출 돕겠다면서 시행했다가 요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중단한 프로젝트 프리 전략이 있잖아요. 요거 네. 관련돼서 우리 정부 입장이 여기 자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들어와라라고 자꾸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요에 대해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검토는 꼭 필요하지 않게 됐다. 어떻게 보자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네.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작전 자체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일어난 HMM의 남우호 상황과 관련돼서는 조사팀이 가서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미국 측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거다라고 단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첫 대미 투자 발표 시점이 다음 달 이후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법이 6월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인데요. 이거는 3월에 국회 통과한 대미 투자 특별법 있잖아요. 네. 이게 다음 달 18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1: 네. 그리고 또 화물연대 그 물류파업 특히 BGF 로지스와 관련된 그 파업 관련해 가지고 편의점 CU 점주분들이 얼마 전에 뭐 진짜 무릎 꿇고 호소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편의점 점주분들이 화물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0: CU 가맹점주협의회가요.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총 140억 4천만 원 규모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 지난달 이어진 파업 과정에서 상품 배송이 이제 차질을 빚으면서 점포 운영에 피해가 생겼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 미배송 상품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 102억 8천만 원, 점포당 20만 원 규모의 정신적 위자료 37억 6천만 원 합산해서 배상액을 산정한 거고요. 아울러서 재발 방지 대책, 공개 사과 요구도 함께 담았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까지 요구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내용 증명 보낸 거잖아요.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CU 물류를 담당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화물연대 본부를 상대로 한 거고요. 이번에는 CU 물류를 담당하는 BGF 로지스에도 대체 배송기사 배정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 점주가 화물연대 소속 기사 배송을 거부하면 대체 기사를 투입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 배송 거부, 가맹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CU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향후에도 이런 파업이 이어지면 자기들이 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회사 측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거죠.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달 말 BGF 로지스와 단체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합의안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유급 휴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화물연대 파업이 당장 그 계약을 한 뭐 물류사뿐만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 피해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준 사례였고 이번에 CU 점주들의 화물연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게 또 다른 사례에는 전례가 될 테니까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또 부동산 분야 얘기해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경자유전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가져서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강조를 했어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은 뒤에 이제 한마디 한 건데요. 네.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그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요거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자격 여부를 일일이 단속하고 처분을 강제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요 지적에 대해서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일단 허가를 받아서 자격 증명을 받고 농지를 취득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농사를 짓지 않다가 걸리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후 3년 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법조항이다. 한 번 걸렸고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농사를 안 지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해서요. 조금 법의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투기 의심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 현실화도 주문했는데요. 매각 명령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된다. 얼마의 가격으로 농지은행에 팔게 한다든지 라면서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얘기했고요. 지금은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요. 강제 방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농지 짓불금 문제와 관련돼서는 전에 농지인 정치인들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받았니 말았니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다. 네. 요새 어떤지 체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하면서 이 경자유전 원칙과 관련한 법 조항의 실효성 담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오늘은 정답이 여섯 글자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국민이 함께 성장시킨다는 펀드를 만들고 또 모집을 한다고 하죠. 첨단 산업에 투자를 하고요. 그 성과를 나누어 갖는 6천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그런 펀드입니다.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가 되고요. 이게 손실이 나면 정부가 20% 범위까지 먼저 그 손실을 떠안고 투자금에 따라서 최대 1,800만 원 정도의 소득공제, 또 배당소득 9%대의 분리과세 혜택도 주어지는데요. 하정숙님, 펀드는 원금 손실이 난다고 해서 안 하는데 국민이 들어가서 흥미가 생기네요.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원금 보장은 되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설계한 이 펀드는 손실이 생기면 20%는 정부가 먼저 감당하겠다. 그걸 이제 정부가 후순위로 받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일부 예전에 자산운용사들도 이런 식의 펀드를 내놓은 적이 있었고요. 문선영님, 요즘 저도 참여하려고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박건주님은 성공예감 프로그램처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펀드로 성장하길 기원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 보내주신 그 말씀 안에 이 단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또 국민이 첨단 산업을 성장시키는 펀드를 여섯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2: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커피 소모량 평균 400잔 넘게 마신다고 하네요. 1년에 하루 한 잔은 기본이고 커피 소비가 또 늘어나는 만큼 커피 시장의 트렌드도 또 빠르게 변하는데요. 오늘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커피 자주 가세요?
3: 네, 저도 커피 하루에 한 두세 잔은 먹는 것 같아요.
1: 어이구, 그 카페 가면은 이렇게 또 트렌드는 어떻게 변하나 이런 거 스터디 하시고요.
3: 네.
1: 그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저가 커피, 1,000원대 커피 많이 유행했잖아요.
3: 맞아요.
1: 점포들도 많아지고. 네. 요즘엔 어때요?
3: 이 저가 커피 브랜드가 빠르게 확장을 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이 커피 전문점 수가

0: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 커피 전문점 수가 2024년 기준으로 10만 개를 넘어서면서 엄청나게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은 사실상 좀 한계에 가까워졌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이 카페 업계의 화두가 성장보다는 생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 성장이 아니라 생존.
0: 네, 어떻게든 이 트렌드 변화 속도도 빠르게 이제 맞춰가면서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가를 좀 유심히 보는 그런 식의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커피를 싸게 판다보다 이제는 어떤 경험과 어떤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그 키워드로 저희가 카페의 트렌드를 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환영받는 카공족이요. 카페에서 네. 공부하는 사람들.
0: 네.
1: 예전에는 카공족 오랫동안 이렇게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막 눈치 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러질 않아요?
0: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과거에는 이 카공족이라고 불리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좀 좌석 회전율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좀 부담스러운 고객으로 여겨졌어요.
1: 맞아요. 한 3, 4시간 앉아있고 막.
0: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멀티탭 사용 금지 이런 안내문을 붙이는 카페들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런 민폐 카공족 논란이 커지면서 카페와 이용객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을 중심으로 이 카공족을 배척하는 것에서 환대하는 것으로 전략이 급선회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좌석 회전율을 떨어뜨리는 부담 요인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핵심 고객층으로 좀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1: 아니 근데 그분들이 자리 차지하는 거랑 그리고 네.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거는 변치 않는 사실인데 네. 왜 갑자기 카공족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0: 여기에는 좀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저가 커피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브랜드들은 어떻게든 차별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이 카공족을 외면하기보다는 오히려 확실히 붙잡아야 할 고객층으로 보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오래 머무르면서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보면 샌드위치나 베이글 같은 식사류를 추가 주문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지면서 객단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1: 아하, 오래 앉아 있는 만큼 네. 커피 한 잔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계속 사 먹더라.
0: 그렇죠.
1: 좋은 효과네요. 요즘에 보면 아예 매장 인테리어를 독서실처럼 꾸며놓는 카페들이 또 생겨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을 중심으로 오픈하는 카페들을 보면 공간 구조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칸막이도 있고요. 콘센트도 다 갖춘 이런 맞춤형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건데요.
1: 진짜 독서실인지 카페인지 모를 정도로.
0: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1, 2인 고객을 위한 전용 공간인 포커스 존을 확대하고 있고요. 매장 공간 상당수를 혼자 공부하거나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강화하고 있고 또 투썸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이런 학생이나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들을 중심으로 1인용 좌석을 집중 배치하면서 이렇게 카공족들을 위한 이런 공간들을 많이 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페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고 머무르는 공간, 또 일하는 공간으로 좀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 차라리 이렇게 1인석을 만드는 게 낫겠네요. 왜냐하면 네. 혼자 와서 4인석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0: 그쵸.
1: 좀 아깝잖아요. 안타깝기도
0: 네, 맞아요.
1: 하고.
0: 네.
1: 두 번째 키워드가 디카페인 열풍이에요. 사실 네. 디카페인 커피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0: 네.
1: 요즘에는 더 많이 찾아요?
0: 네. 과거에는 이 디카페인 커피가 임산부나 또 고령층을 중심으로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이 찾는 일종의 틈새 메뉴에 가까웠는데요.
1: 네.
0: 최근에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농식품 수출 정보에 따르면 2025년 국내 디카페인 커피 수입량이 1만 40톤으로 집계가 됐대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냐면 2024년보다 43%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디카페인 커피 수입 규모 자체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커피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라고 이야기가 많지만 디카페인 시장만큼은 여전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판매량도 실제로 이제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디카페인 음료 판매량이 약 4,550만 잔으로 1년 전보다 40% 증가했고요. 또 다른 브랜드 역시 커피 매출, 이 디카페인 매출만 3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커피는 잠 깨려고 먹고 막 이게 아니라
0: 네.
1: 맛 자체를 즐기겠다.
0: 네.
1: 내 건강도 챙기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예전에 그런 편견이 좀 있었어요. 디카페인 커피는 좀 맛이 없다.
0: 네.
1: 질이 좀 떨어진다.
0: 맞습니다.
1: 요즘엔 안 그래요?
0: 네. 요즘에는 이 디카페인 커피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맛이 좋아졌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1: 저 디카페인 커피를 거의 안 먹어봐가지고.
0: 아, 요즘 학생들.
1: 달라졌어요?
0: 네. 학생들 이제 간혹가다 제가 커피를 이제 사주겠다고 하면 거의 한 열에 다섯 명 정도는 디카페인을 선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과거에는 디카페인이 이제 맛이 없다라는 편견이 강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커피 본연의 향과 풍미를 살리면서도 카페인은 줄인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 굳이 카페인 커피를 먹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맛있는 디카페인 커피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또 카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커피 브랜드들에서는 디카페인 메뉴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데요. 뭐 디카페인 콜드브루 라떼라든지 디카페인 음료 라인업들을 크게 확대하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아예 원두 없이 만드는 대체 커피까지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커피 없는 커피예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치커리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커피 시장도 이제는 얼마나 커피 카페인이 세냐보다 얼마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느냐 쪽으로 소비 기준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또 세 번째 변화가 메뉴 다각화인데
0: 네.
1: 다양한 커피가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팔아요.
0: 네.
1: 원래 카페에서 빵은 많이 팔았고 쿠키 같은 거.
0: 네.
1: 김치볶음밥까지 파는 카페가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요즘 카페 메뉴판 보면 와, 이거 음식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 네.
0: 뭐 김치볶음밥부터 시작해서요. 최근에는 치킨 브랜드랑 협업해서 양념 컵치킨 뭐 이런 것까지 내놓고 있어요. 단순히 이것은 좀 화제성이라기보다는 수익 구조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최근에 원두 가격이 상승하고 또 고환율 여파로 인해서 카페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1: 그쵸.
0: 그런데 커피 가격을 올릴 수는 없거든요. 이런 저가커피 브랜드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푸드 메뉴를 확대해서 수익 구조를 보완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난 거죠. 특히 이제 배달시키시는 분들, 커피 배달시키시는 분들 가운데
1: 네.
0: 커피를 주문하다가 이참에 그냥 밥도 해결하자 하면서 이제 김치볶음밥도 같이 주문하는
1: 같은 가게에서 배달비 네, 아끼려고
0: 네. 그런 고객들이 이제 초점을 맞춰서 타겟을 한 거죠. 이 변화가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딥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주요 카페 프랜차이즈의 전체 구매액이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품류 같은 사이드 메뉴의 구매액은 20.7% 증가하면서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거죠. 특히 조리빵 같은 이런 식사 대용 메뉴는 141% 증가할 정도로 이제는 혼밥 문화나 또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카페가 하나의 또 다른 음식점으로서도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아까 그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카공적으로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빵도 시켜 먹고
0: 네.
1: 밥도 시켜 먹고
0: 네.
1: 커피도 사 먹고
0: 맞습니다.
1: 이렇게 되면 막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게 일부 저가 커피 브랜드만의 이야기인가?
0: 네.
1: 왜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들은 말이에요. 매장의 인테리어도 그렇고 분위기도 엄청 신경 쓰잖아요. 냄새도 그렇고.
0: 맞아요.
1: 이게 확산될까요?
0: 예전에는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우리는 커피 본질에 집중합니다 하면서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이 분위기를 따졌는데
1: 네.
0: 요즘은 오히려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유행을 좀 민감하게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열일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나 봐요.
1: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저가 커피발 브랜드의 이런 트렌드를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1: 네.
0: 대표적으로 최근에 컵빙수 같은 이런 가성비 브랜드, 가성비 디저트들을 좀 고가 브랜드들이 또 출시하면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1: 커피컵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이거 테이크아웃 컵 같은 데다가 빙수
0: 네.
1: 담아주는 거죠.
0: 네네네. 그걸 이제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많이 이제 출시를 했고 최근에 올해 초에 화제가 됐었던 디저트 트렌드인 두쫑쿠나 버터떡 같은 메뉴들도 이 고가 커피 브랜드들에서 함께 반영하면서 젊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붙잡고 있습니다.
1: 오호. 사실은 이게 수익성 개선하는데 또
0: 네.
1: 성장성에도 도움이 될 테고 혹시 다른 이유도 있어요?
0: 네. 아무래도 이제 오픈 서베이 같은 이런 카페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용률은 높은데 20대나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저가 브랜드 이용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프리미엄 브랜드 입장에서도 미래 핵심 고객인 2030세대를 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 저가 대륙과 커피 브랜드의 이런 트렌드들을 좀 따라하는 경향성들이 더 강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메뉴나 SNS발 트렌드들을 빠르게 반영하면서 좀 유연하게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1: 김성림 님이 디카페인 많이 찾는 이유가 카페 가서 카페인 없고 설탕도 없는 음료를 마시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음료 찾으면 거기 또 설탕 잔뜩 들어있고 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조윤주 님은 달지 않은 음료는 차 종류인데 차를 4천 원 넘게 주고 마시는 게 좀 아깝다고. 그죠? 딱 녹차 시킨. 아, 저 티백으로 먹으면 몇백 원이면 되는데 저걸 4천 원. 그러다 보니까 디카페인 커피 찾게 되고 네. 그쪽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이런 트렌드를 또 읽어야 되는데
0: 네.
1: 우리 개인 카페 하시는 사장님들도 성공회가 많이 들으시거든요.
0: 맞아요.
1: 네. 이런 트렌드를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0: 사실 이 카페 트렌드를 살펴보면 제가 정말 와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특히나 이 업계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오히려 최근에는 이 개인 카페들이 더 트렌드에 유연하게 움직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1: 또 좀 고도 팔고.
0: 네.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디저트 트렌드의 반영 속도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화제가 됐던 두쫑쿠나 또 버터떡 같은 메뉴들이 사실상 개인 카페들이 SNS 감성에 맞춰서 빠르게 반영을 하면서 유행이 커진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개인 카페들은 의사결정이 빠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유행하는 메뉴들을 바로 테스트하고도 판매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겠습니다. 또 지역에 맞춘 디저트라든지 굿즈를 만든다든지 최근에 이 지역 카페들 중심으로 러닝 크루도 만들고요. 또 독서 모임 같은 커뮤니티 운영도 또 하는 그런 사례들도 늘고 있더라고요.
1: 카페에서요?
0: 네네네. 오. 카페에서 다양한 이런 매출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 모임도 개최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1: 러닝할 사람들 어떤 카페 앞으로 모여라.
0: 그렇죠.
1: 이런 식으로.
0: 그러면서 커피도 마시고.
1: 커피 한 잔씩 하고 출발하도록 하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 시장은 단순한 규모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좀 누가 더 빠르게 트렌드를 읽고 또 자신만의 이런 감각과 취향을 잘 만들어내느냐 하는데 이제 경쟁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김현옥님이 언제부턴가 식사 후 당연히 찾게 되는 게 카페였는데
0: 네.
1: 처음엔 음료만 먹다가 요즘은 빵, 케이크 먹다가 그 다음엔 식사까지 하네요. 또 카페 사장님들의 또 고민이 또 무너나는 그런 일들일 테고 그래서 카페 사장님들이 SNS 진짜 열심히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직원들한테도 트렌드 네. 계속 들어야 되고.
0: 네. 맞습니다.
1: 또 트렌드 팔로우 시간도 또 열심히 들어야죠.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조금 뒤부터 이뤄집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한 지 3개월여 만입니다. 국회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 표결에 붙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정부가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수입과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포장재 원산지 표시 단속은 최대 6개월 유예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해드려야 될까? 또 어떻게 마음을 전해야 할까? 뭐 물론 최고의 선물이 현금이라는 조사 결과 많이 있습니다만 오랜만에 용돈도 드리고 효도도 해야지 하다가 막상 찾아뵙고 하면 또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심리학 기론 시간 한번 들어보실까요? 연세대 이현주 연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교수님도 혹시 현금으로 선물을 하세요? 부모님한테?
3: 저는 처가집은 현금으로 네. 하고요. 오. 가까이 살아서.
1: 네.
3: 저희 집은 네. 집이 공주여서 고향
1: 네.
3: 집이.
1: 네.
3: 저희 부모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현금이고 뭐 상관없다고. 찍히는 돈이 중요한 거지.
1: 찍히는 돈이라는 게?
3: 계좌이체를 하든 뭐든 이제 절대적 양이 중요하지. 네. 그렇게 했습니다.
1: 그러니까 봉투로 드리느냐 송금으로 드리느냐.
3: 네.
1: 그러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부모님께 두둑하게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또 뭐 아이들 키우고 학원비 내고 하다 보면 또 쪼들리게 되고.
3: 아, 그렇죠.
1: 서로가 부담 갖지 않는 선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3: 그래서 뭐 요즘에 보니까 그런 부모님께 요즘에 어버이날에는 얼마 정도를 드려야 되느냐 뭐 그런 통계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1: 커뮤니티에 찾아보고 막. 네.

0: 찾아보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절대적으로 돈을 이제 확정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너무 큰 돈을 보내면 자녀도 부담되고 부모님도 처음엔 좋을 수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좀 부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20만 원씩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좀 주식도 오르고 뭔가 좀 잘 돼가지고 100만 원 보내드린 거예요. 그런데 계속 좋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에 100만 원 드렸는데 이제 다음에 다시 20만 원으로 돌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1: 코스피 지수에 연동할 수도 없고.
0: 그렇죠. 계속 홈런 나올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이제 부담이 되게 하는 것은 별로 좀 좋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서 뭔가 꾸준히 드리는 거?
0: 네.
1: 예측 가능하게 드리는 거?
0: 네.
1: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0: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금액만큼이나 좀 항상 이걸 드릴 때 마음을 함께 전달드리면서 드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마음을 전달한다고요?
0: 네. 예를 들자면 예. 아 제가 엄마 더 많이 드렸어야 했는데 엄마 형편이 좀 넉넉지 않아서 이만큼 드렸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 늘 사랑하신 거 알죠? 이렇게 좀 말씀하고 드리는 것과 네. 그냥 계좌에 있지만 딱 보내는 것과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사실 그것밖에 안 보내고 참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1: 아니, 예.
0: 대부분 속으로는 또 고마워하고 대견해 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큰 거 한 방 이렇게 보낸 것보다는 좀 정기 용돈은 뭐 이렇게 이체가 좀 괜찮지만 왜 특별한 날 아니더라도 이렇게 왜 평소에 서프라이즈로 간단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뭐 이모티콘과 함께 간단한 어떤 기프티콘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소액의 용돈을 좀 보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엄마 좀 생각나서 보냈어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렇게 좀 평소에 용돈을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금액보다는 마음으로
0: 네.
1: 마음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0: 네.
1: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돈을 봉투에 담아서 드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0: 그렇죠.
1: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더 잘 전달해 드릴 수 있게끔 그 앞에도
0: 네.
1: 사실 몇 자 좀 적어서 드리면 더 좋고.
0: 그렇죠.
1: 제가 그걸 못해서 그렇긴 한데. 네. 또 왜 부모님 찾아뵙고
0: 네.
1: 인사드리고 하면 또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0: 네.
1: 오랜만에 만나면 참 반갑기는 한데 막상 만나면 또 날카롭게 얘기하고 좀 예민해지고 티격태격하는 순간들이 생겨요.
0: 네.
1: 왜 그럴까요?
0: 근데
1: 어느
0: 그게
1: 가족이나 이거 마찬가지인가요?
0: 그렇죠. 어느 가족이나 다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혹시 기자님
1: 네.
0: 그런 가족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엄마 늘 사랑해. 그래 우리 딸도 엄마도 늘 널 사랑한다. 뭐 영화 말고는.
1: 어디 뭐 캠페인 영상 이런 데 나오지 않나요?
0: 그렇죠. 네. 연소자 간담가 약간 네. 이런 영화에서.
1: 네.
0: 혹은 뭐 여보 내 꿈꿔 자기도.
1: 연애 초반에.
0: 네. 네. 여보 어디야? 당신 마음속이야. 사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집 아니고서요. 결혼 10년 차에 당신 마음속이야.
1: 아, 어렵죠.
0: 이 뭔가 속내가 있는 거죠. 뭔가.
1: 이 인간 뭐 잘못했나?
0: 네.
1: 막 이렇게 나오죠.
0: 예. 나 좀 사실 잘못한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실 지극히 심리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좀 정상인 현상이고요. 거의 모든 집이 겪는 보편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은 서른이 넘어도 여전히 품 안의 자식이거든요.
1: 아하.
0: 그래서 부모님은 예전처럼 막 조언 아닌 조언을 하게 되고요. 또 자식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의 이제 조언 아닌 조언이
1: 네.
0: 좀 간섭과 통제, 좀 침범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에서는 뭔가 좀 높은 기대가 있어요.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나를 다 이해해 줄 거야.
1: 날 품어줄 거야.
0: 내가 집에 돌아가면 나를 다 사랑해만 줄 거야. 뭔가 근데 이제 소위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좀 힘들어. 이렇게 표현하면 어이구, 우리 딸이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뭐가 힘들어. 다 힘들어. 세상이 힘든 걸 몰랐니? 거의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죠.
1: 엄마는 실망하고.
0: 네, 엄마는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야, 씨, 그렇게 그 집 좋으면 딴 그 집 가서 살아. 약간 이런 방식의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대가 크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속도 상하는 거죠. 산이 높으니까 골도 깊은 거고요.
1: 다 품어줄 줄 알았는데 또 엄마 친구 딸 얘기하고 있고 이러면.
0: 네.
1: 그러게요. 근데 이게 참 부모님은 걱정이 돼서 당연히 이야기하는 거고 자녀는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이 간극. 이게 또 사실 나중에 그 자녀도 부모가 되면 이거 똑같이 이제 느낄 텐데
0: 네.
1: 이 간극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0: 사실 그 성인이 되면 정말 중요한 게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있다는 자율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율성.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님의 이제 잔소리가 은연 중에 너는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고 내가 다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다고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의 이제 걱정이 좀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내 경계를 침범하는 간섭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좀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1: 그게 이제 스무 살이 되어도,
0: 네,
1: 쉰 살이 되어도,
0: 네,
1: 부모님한테 그냥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0: 네. 그리고 정신분석적으로 좀 보면은 너 언제 결혼하니? 너 언제 자리 잡니? 너 그렇게 계속 누워있으면 곰대. 이런 말들이 사실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윌프레드 비온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는 그 자녀의 감정을 담아주는 좀 그릇이다. 그래서 자녀의 감정이 부모님의 그릇에 담기고 또 그런 담고 담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관계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계속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무슨 감정이 나타나냐면 쏟아내지는 어떤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아주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자식을 좀 짓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있으면 뭔가 내가 내 감정에게 담아지면서 안전한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해지다 보니까 화가 올라오게 되고, 화가 올라오니까 싸우게 되는 그런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사실 말씀드릴 수 부모라면 있죠.
1: 부모라면 어느 정도 자녀의 감정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0: 네,
1: 너 이놈이 아빠한테 이게 뭐야? 뭐 이렇게.
0: 네. 그리고 거의 못 듣는 경우도 많아요. 자녀 얘기를. 그러니까 자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뭐 예를 들어서 야 아빠 때도 스무 살 중반 때는 그랬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자녀의 어떤 상황을 잘 못 듣게 되는,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거봐 뭐라 했어. 엄마가 지난번에 뭐라 얘기했지.
0: 네.
1: 이렇게 될 줄 알았어.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근데 어느 정도는 받아줘야 한다라는 거고, 근데 네, 또 이걸 쏟아내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또 그걸 받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도 알아줘야 하는 거고.
0: 네.
1: 그래 그 다음에 또 받아주실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근데 또 서로를 내 감정을 받기만 하는 당연한 존재라고도 생각을 하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또 나쁜 말은,
0: 네,
1: 더 많이 각인이 되고,
0: 네,
1: 어떻게 보면 또 가족 사이에 별거 아닌 말이 비수가 되고 막 신경질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하잖아요.
0: 심리학적 개념에, 네, 부정적 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1: 네.
0: 이게 뭐냐면 이 개념이 우리 뇌가 생존을 위해서 긍정적 말보다는 부정적 말이 훨씬 민감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인류가 수렵 생활할 때 저쪽으로 가면 탐스러운 사과가 있을 거야라는 정보보다 그 사과 옆에는 굉장히 독사가 많아라는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민감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게다가 가족은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압도적으로 많죠. 예를 들자면 가족 간의 대화가 서로가 어우 너는 왜 이렇게 얼마나 잘하니?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과 비교와 좀 비난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어느 순간 쌓여서 좀 기름에 불붙기가 되는 그런 현상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 그러게요. 그리고 또 저희 청취자분들도 종종 보내셨던 글이기도 한데, 우리 아이가,
0: 네,
1: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밝고 말도 잘하고 친구들이랑 잘 떠드는데 집에만, 네, 들어오면 무표정하고 말도 안 하고 왜 그러냐는 질문들 종종 올라오거든요.
0: 네.
1: 왜 그런 겁니까, 오늘?
0: 사실 그 가족은 페르조나적 관계, 소위 사회적 가면을 쓴다 그러죠.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가 많이 드러나는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상대해야 하는 직장 동료나,
0: 네,
1: 학교 친구들이 아니라,
0: 네,
1: 가족이니까,
0: 네,
1: 가면을 다 벗어 던진 거예요?
0: 그렇죠. 가면과 내 진짜 얼굴 사이에는 틈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으흠. 그 색은 좀 어둡거든요. 그걸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서 이제 살아가는 어떤 모습은 좀 싹싹해야 되고,
1: 그쵸,
0: 좀 사회적이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유능한 척 좀 보여야 되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1: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죠, 사회에서.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연극이자 무대이고요. 또 이거는 굉장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근데 집에 오면 그 가면을 벗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무심함이라든지 짜증이라든지 이런 그림자가 좀 출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게다가 원래 가족 관계는 이성적 관계가 아니에요. 매우 감정적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밖에서는 이성적이고 말 수도 없는데 집에 오면 갑자기 막 계속 잔소리하시고 뭔가 막 감정적으로 구시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사회생활 할 때는 바깥에선 사람들한테 친절하지만 네. 집에 들어오면 묵뚝뚝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사실은 말 안 하려고 하고 하는 게

0: 사랑은 그렇게 좀 맞닿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버전의 효도는 좀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건강한 효도는 일단 자녀가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일단 자녀가 잘 사는 모습.
0: 네. 그게 부모님한테 가장 큰 선물이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 사실 자녀가 자신의 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막 자녀가 빚을 내거나 막 자신의 삶을 파괴하면서 막 부모님을 봉양한다. 부모님이 기쁨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되게 어떻게 보면 형성될 수 있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한쪽에 지나치게 희생을 하면서 효도라면 단기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효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크게 터져

0: 복종이라기보다는 네. 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상호 존중이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효도가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효도는 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또 부모님의 마음은 받되 선택은 내가 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치관을 막 바꾸려 하지 않고 또 고맙게 그 마음은 받되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 거고
0: 네.
1: 또 반대로 아주 일부 부모님 중에서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
0: 네.
1: 옆집 애들도 이 정도는 하는데
0: 네.
1: 용돈도 이 정도는 돼야지
0: 네.
1: 여행도 이 정도는 보내줘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0: 네.
1: 좀 스트레스 받는 자녀들도 있고
0: 네, 그렇죠. 저도 사실 많이 전에 듣거든요. 그 보상 심리라고 하죠. 부모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이 진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사실 부모님은 그렇게 하면은 채권자가 되고 자녀는 채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채무자는 채권자 만나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어지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계속 사랑이 흘러야 되는 관계인데 좀 부채가 자꾸 남으니까 자녀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고 전화 안 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1: 근데 이게 또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또 필요해서 하시는 걸 수도 있을 텐데요.
0: 네.
1: 근데 이게 서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확 와닿네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도 좀 반대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0: 네. 사실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좀 용돈을 드린다든지 좀 경제적 도움을 드리는 게 아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죠. 정말 중요한
1: 그럼요.
0: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저는 정서적 연결이 중요하고요. 어떤 측면에서 정서적 연결이 훨씬 더 본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셨어요.
1: 네.
0: 근데 자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1: 네.
0: 아빠 뭐 생일 축하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전화인 거죠. 그래 네 엄마나 잘 챙겨라. 그래 잘 들어가라. 이렇게 좀 딱딱하게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딱 끊었는데 입이 환해지시는 것을
1: 미소가.
0: 제가 네, 본 적이 있습니다.
1: 그게 우리 부모님이죠.
0: 네.
1: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돈줄 상담소로 갑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 돌아올게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2: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3: 우리들의 권리 이야기 발표회 참여한 지적장애인 전운유입니다. 저는 발표회에서 저의 자립세원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동적인 세원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응원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을 만났을 때 같은 구성원으로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오후에서 밤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밤에는 남부지방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내일 새벽부터 차차 하늘이 맑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중부지방과 전라도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곳곳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돌풍도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단계에 머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2도, 대전 광주 24도, 강릉 25도, 대구 27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아서 선선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오늘도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해 전망이고요. 주말부터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2도, 습도는 5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PBS 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합의한 내용도 일부 공개했는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본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내용이 합의의 일부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미국으로 보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6일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협상 중인 이란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다른 여러 사안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CNN과 악시오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 중입니다. 국회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붙입니다. 국회는 오늘 낮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3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 통일 조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북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조국 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첫 대미 투자 발표 시점이 오는 6월 이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 장관은 현지 시간 6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구체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 법이 6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이 언급한 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으로 다음 달 18일 시행됩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 실무진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어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오전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물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다음 달까지 220억 원을 들여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원과 함께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유통 경로별로 자체 할인 행사를 추진합니다. 라면, 빵, 유제품 등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이번 달 CU 농심 등 16개사의 4천여 개 품목을 최대 57% 할인합니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국내 환자에서 진드기가 옮기는 발열성 질환인 오즈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1월 검사 의뢰된 80대 여성의 검체에서 오즈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당시 환자는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을 호소했으며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질병청은 이 환자가 집 앞 텃밭에서 일한 것 외에 별다른 해외 방문 이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오즈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2023년 7월 일본 여행 중 감염된 해외 유입뿐이었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는 중부지방부터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도, 전북 서부 등에 5mm 안팎으로 내리겠고 밤까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중부와 호남에는 오늘 순간 풍속이 초속 15m를 웃도는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들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낮아져 서울과 춘천은 21도, 대전과 전주가 24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2: ...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3: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금방 10시 5분이 됐죠. 5월 7일 목요일 2부 순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6글자 국민성장펀드였습니다. 국민의 돈을 받아서 물론 이제 정부에서 마중물도 부수입니다만 첨단 산업에 함께 투자하고 또 같이 성장시키고 그 성과도 같이 나누자라는 정책형 펀드 상품인데요. 4369님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되길 강력히 기도합니다. 부자 되세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3381번 쓰시는 분께서는 국민성장펀드 그런데 이게 직접 투자보다 나을까요?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정부에서 또 각 전문가들 투자 전문가들 운용사에 또 자펀드를 만들어서 모자펀드라고도 하는데 자펀드를 만들어서 또 운용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또 이 펀드 매니저들의 또 실력도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펀드 매니저보다 더 잘한다라고 하면 뭐 직접 투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나누는 방식. 내가 직접 하면 내가 성장을 할 수 있고 위탁을 하면 또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고 또 펀드의 스타일에 맞게 또 분산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1599 쓰시는 분이 가입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또 정답 맞춰주셨고요. 1547 쓰시는 분은 성공예감을 들으면 요즘 제가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788 뒷자리 쓰시는 분이 저는 남들보다 성장 속도가 느려서 키가 작은데 펀드라도 컸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웃었어요? 예, 웃지 않았습니다. 펀드라도 같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 증시 변동성이 좀 크네요. 개장 초에 7,530까지 갔다가 지금은 코스피가 외려 1.2% 밀리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보이네요. 7,296, 7,295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 내린 1,197. 코스닥은 오를 때는 못 오르고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인데요. 개장 초에 강하게 올랐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대 약세로 돌아섰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4.3% 더 크게 떨어지네요. 현대차는 2.9% 강세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6%대 강세.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이제 조선주도 3%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그리고 원전, 자동차, 금융 또 바이오까지 오늘은 좀 그러니까 그동안에 반도체 갈 때 못 갔던 주식들이 오늘은 반도체가 잠깐 꺾이니까 일시적으로 꺾이니까 다시 또 올라가고 있네요. 코스닥 내에서는 코스닥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이 6-7%대 강세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주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1원대를 나타내네요. 1451원대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올라서 여러분의 가게에도 좀 여윳돈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우리의 또 소비 습관까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 저축, 투자 등 돈에 대한 모든 사연을 받고 있는 돈줄 상담소로 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돈줄 상담소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글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가급적 꼼꼼하게 적어주실수록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채택이 되면 성공예감 선물 3종 세트, 와사비 세트, 고속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알람시계, 거기에다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제대로 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또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분과 함께하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입니다.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3: 뭐가 좀 푸셔야겠습니다.
4: 네. 혼자만 말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때 목이 잠기는 것 같아요.
3: 한 5분 동안 네. 가만히 계셔가지고.
4: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3: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이 58. 딸은 결혼해서 독립을 했고 아내와 네. 둘이 살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전 재산이 6천만 원도 안 됩니다. 아이고. 이분의 사연입니다.
4: 네.
3: 또 외벌이고 노후 준비를 이제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4: 네.
3: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막연한 좀 고민을 또 갖고 계십니다.
4: 네.
3: 사연자분처럼 평생 일 열심히 했는데 손에 쥐고 있는 돈은 별로 없다.
4: 네네.
3: 이런 사연 받아보시면 어떠세요?
4: 네, 이런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더라고요.
3: 많아요.
4: 네, 그래서 평생 일했는데 손에 쥔 돈이 없다.
3: 네.
4: 보통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사건, 사고나 질병, 사기 또는 뭐 투자 실패 이런 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초기부터 너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소비에 관련된 부분 이걸 통제를 못해서 돈을 못 모았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세 번째는 자영업을 하면서 현금 흐름은 굉장히 남들보다 좋은데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가 회계적 마인드가 없으면 이 돈이 내 돈인지 이게 뭐 기업 사업체 돈인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돈을 못 남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3: 맞아요.
4: 근데 이 사연자님은 오늘 2번과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에도 약간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3: 네.
4: 그리고 이제 자영업을 중간에 또 하시면서 자영업을 하다 보면 돈은 굉장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남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약간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3: 그 사연을 보면 이분이 그 2003년도부터 직장에서 중국 주재원으로 파견을 갔대요.
4: 네네네.
3: 그리고 근무했다가 이후에는 2011년부터 중국에서 횟집을 2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
4: 야.
3: 2014년부터는 중국에서 다시 개인 사업도 했는데 코로나 때 그때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됐고 중국 입국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면서 좀 생활이 그때부터 좀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이거 참 외부 변수 때문에 그렇죠. 본인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4: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중국의 주재원으로 가셨다가
3: 네.
4: 주재원으로 간다 그러면 아주 작은 기업들은 아닐 건데 그렇죠.
3: 예.
4: 근데 중국의 주재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횟집을 하셨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뭐 요리가 또 발달된 나라고 하지만 이게 대륙 국가인데.
3: 어 그러게요. 중국에서 횟집.
4: 중국에서 횟집 그러니까 약간
3: 상하이 쪽인가.
4: 중국 가서 이렇게 횟집을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3: 뭔가 그래도 도전 의식이 있으신 것
4: 그렇죠.
3: 건가요?
4: 제가 네. 이분이 지금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들으시면 30년간 일했는데 그래도 6천만 원밖에 재산이 없다 그러면 아 여러 가지 사연이 있으실 것 같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제가 이분한테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네, 장점이 뭐냐.
3: 예.
4: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는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생활력과 생존력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쵸. 적이 있었죠.
3: 예. 예.
4: 생활력과 생존력이라는 건 뭐냐. 결국 본업이 아닌 다른 일로도 돈 벌 수 있는 능력, 도전의식 이런 것들인데 이게 경제력이 높은 분일수록 생존력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문직이라든지 또는 뭐 대기업을 오래 다녔다든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본업 외에 다른 일을 전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3: 약간 안주하다가.
4: 맞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 주재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로 보면은 이게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니었을 텐데 본업이 아닌 다른 일로 횟집에 도전을 하고 뭐 이런 자영업을 한다는 거는 이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제가 이분한테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유 이 나이 먹도록 돈도 못 모았는데 큰일 났네 라는 어떤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소득 기간을 좀 늘려보자. 남들이 60세 은퇴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65 아니 더 넘어서 70까지 나의 삶을 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뭔가 뭐 어떤 일이 될지 모르지만 이분은 상당히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에
3: 그렇죠.
4: 이게 된다 그러면 좋은 노후 준비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3: 그리고 지금 58에 영업직으로 뛰고 계세요. 그리고 아, 그러니까. 몸이 되는 한 뭐 65세 뭐 그 이후까지도 일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4: 네,
3: 계시고
4: 맞습니다. 예.
3: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분 또

0: 걱정이 그게 2년 후면 이제 환갑이다.
1: 네네.
0: 월급을 360만 원 정도 받고 계시는데 네네. 왜 버리고 이제 50대 후반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또 은퇴할 시기가 많이 남진 않았고
1: 네네.
0: 소득을 어떻게 더 늘릴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1: 사실은 소득을 늘릴 거냐 소득을 높일 거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버는 소득 기간을 뒤로 늦출 늘릴 거냐
0: 오랫동안
1: 이 두 가지의 문제인데 사실은 둘 다 해야죠. 그런데 다만 이분 같은 경우는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허투루 돈을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조금 덜 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나오니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좀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대 후반에 네. 앞으로 어떻게 소득 좀 늘려볼까요? 어떻게 늘릴까요? 라고 하는 건 정말 막막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물론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는 일을 하고 소득을 늘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건 없는데 그렇죠. 이분이 지금 스스로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최종적인 은퇴 시기를 뒤로 늦추는 거다. 우리가 노후 준비할 때 항상 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물론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사회활동이나 이 소득활동 완전 은퇴 기간이 뒤로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훨씬 유리합니다.
0: 그렇죠.
1: 아무리 적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퇴직하고 나서 뭐 15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소득이 작지만 있으면 사람이 어쨌든 그래도 몸을 움직이면서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 투자의 시대에 포모 같은 것도 절 많이 생기질 않는데 내가 원금이 작고 노후 준비는 안 돼 있고 이러면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포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포모가 생기면 투자 시장에서 반드시 사고를 친다. 그러니까
0: 마음이 급해지면 판단력이 흔들리죠.
1: 판단력이 흐려지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경쟁 이분이 이제 생존력이 있잖아요. 제가 칭찬드린 부분.
0: 네.
1: 예, 본인 본업 외에 다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의식도 있고 하니까 소득의 기간을 늘리겠다라는 결심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노후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러게요. 근데 너무 이제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1: 그렇죠.
0: 같고 또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면은 또 노후 소비를 또 당겨 살 필요가 없게끔
1: 맞아요.
0: 소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연시키는 그런 효과가 또 있을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분 360만 원 정도의 월급으로 이제 소비를 몇 가지 좀 따져볼게요. 일단 가장 큰 덩어리가 보험료에서 나와요.
1: 네, 보험료.
0: 월 77만 원이면
1: 77만 원. 와.
0: 두 분이서 이거 많은 거죠. 근데 아내분께서 2년 전에 암 판정을 받아서 수술을 네네네. 했고 지금은 추적 관찰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보험료 꽤 나가는 게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족력이 있다든지 과거에 질병의 경험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보험에 조금 다소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보험이 왜 많이 필요한 거냐? 뭐 당연히 이제 아내가 아픈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개념을 좀 확립을 해야 되는 게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만약에 가장이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가장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의 소득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에게 보험을 가입한다라는 것은 가족들을 보호하는 일이고 배우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에게 보험을 가입한다 그럼 자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는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이라는 거를 제가 돈줄 상담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더니 왜 이렇게 보험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냐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0: 예, 예, 예.
1: 보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한 보험을 제가 지적을 하는
0: 그렇죠,
1: 거거든요.
0: 그렇죠. 필요한 건 또 필요하다 하시니까.
1: 그러니까 예. 아내에게 왜 이렇게 많은 보험이 필요한지는 전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내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 한 50몇만 원이 나가요.
1: 50몇만 원이 지금 360만 원 가구 소득에 50몇만 원이 그것도 돈을 벌고 있는 가장의 보험이 아닌 어쨌든 주부. 근데 주부 그러면 또 주부님들이 또 주부의 또 경제 그 활동이 실제 돈을 벌고 있진 않지만 이걸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소득
0: 그쵸.
1: 그건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아내분한테 이렇게 과도하게 왜냐하면 아내분은 만약에 질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활동이 조금 중단됐을 때 남편분만큼의 소득 상실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손에다가 진단비 그러니까 뭐 암 같은 경우는 한 5천에서 1억 정도 사이만 있어도 충분한데 그 정도면 보험료가 이렇게 나가질 않거든요. 이게.
0: 이미 아마 진단비로는 받으셨겠죠 보험금을.
1: 그렇죠, 받으셨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다른 기타 여타 보험들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소득의 20%가 넘는 금액이잖아요, 77만 원. 그리고 그 77만 원에 현재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아내분한테 50만 원을 넣는다라는 거는 어찌 됐건 간에 이거는 좀 제가 늘 지적하는 거지만 회계적 마인드가 부족하다.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생각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내가 벌어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 소득 대체 효과 그 그렇죠. 중심으로 좀 판단해 보자라는.
1: 그러니까
0: 취지세요.
1: 실손을 제외하고 나서 진단비 같은 경우는 주로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가입을 해서 그분이 만약에 소득이 일시적으로 상실됐을 때 그 소득을 보전하는 게 보험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뭐 자녀에게 너무 과도하게 보험을 가입한다든가 아니면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가입하고 있는 것은 보험료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근데 이분이 뭐 예를 들면 소득이 지금 굉장히 높다면이야 뭐. 그냥 뭐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상관없지만 지금 아직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재산이 자산이 6천만 원에 불과한데 소득이 360인데 50만 원을 소득 없는 아내 배우자 보험료로 내는 게 맞냐.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보험은 다 중요하지만 보험의 사이즈가 굉장히 소득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에서 5%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축성 보험을 빼고
0: 예.
1: 요 부분을 좀 맞춰주시는 게 필요하다.
0: 근데 아마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하실 거예요. 암에 걸렸던 이력도 있으니 앞으로 추가로 새로 보험 가입하기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있는 걸 해야 가만 안 돼. 약간 이런 걱정들 다들 안고 사시잖아요.
1: 그렇죠.
0: 보험 관리할 때도.
1: 뭐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죠. 그러나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보험의 역할을 하려면 보험 사고나 보험에서 얘기하는 질병이 생겼을 때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굉장히 월등한 큰 보험금을 받아야 그게 보험의 역할이 되는 거지 내가 보험료를 엄청 많이 내고 보험금을 탄다라고 하면 그게 뭐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이렇게 큰 보험의 역할 아니면 저축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0: 그러게요.
1: 그런 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0: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병원 다녀왔는데 그 수술비를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았거든요.
1: 네네.
0: 근데 수술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 네.
0: 한 10여 년 동안 낸 보험료 대비로 하면 진짜 적은 금액이더라고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아 뭐가 맞나.
1: 그러니까 우리가 실손보험
0: 됩니다,
1: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지만은 네. 실손보험료만 내고 병원을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아깝다 아깝다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주 가니까 타니까 나는 이거 너무 잘 가입했다 그러지만 실손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내는 돈과 타가는 돈이 똑같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돈만 내고 안 타니까 아, 너무 아깝다 그러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그 보건복지부의 그 발표에 가면 평생 의료비를 7,700만 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균을 내보면 국민들의 평균을 내보면 7,700만 원 가까이 평균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그 정도의 의료비를 받아가는 게 실손보험의 시스템이거든요.
0: 이건 이제 대수의 법칙 평균으로.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소득 대비해서 너무 많이 가입을 하게 되면 나한테는 오히려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0: 좋습니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이제 남편분인데 본인은 간병인 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이 들수록 간병비 부담 뭐 나중에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네네. 이것부터 이제 가입을 하신 건데 간병비 보험은 좀 어떻게 보세요? 5만 7,400원짜리를 가입하죠.
1: 뭐 보험료가 아주 과도하진 않고 예, 근데 보면 필요하죠. 이제 간병 보험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가입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0: 네.
1: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간병 보험은 다소 비싼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암이나 또는 뭐 사망 통계보다도 통계를 작성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험률을 계산할 데이터가 적어요. 그럼 위험률을 계산할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거는 예를 들면 잘못 보험료를 책정했다가 보험회사가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보험에 대해서. 그러면은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이게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회사의 재산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아직 그렇게 대단히 많이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세 가지 정도를 보장을 해 줍니다. 첫 번째는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시에 진단비와 생활비를 일부 보장을 해 주고요. 두 번째는 간병인을 사용을 했을 때 간병인을 직접

0: 직접 병실에 보내주기도 하고 또는 그 간병인 사용 일당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장을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치매 진단 시에 매월 간병 자금을 지원하는 보장. 이런 것들이 이제 간병보험의 주된 내용인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간병의 그 어떤 상황이 사실은 중증 간병 상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식사하기, 화장실 가기, 목욕 하기, 옷 입기를 스스로 못할 정도의 중증 간병 상태가 주로 이 간병보험의 주된 보장 대상인데 네. 이거를 판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중증 있긴 한데 확률적으로 많이 낮아요. 그런 이제 경증 중증 상태가 됐을 때는 경증 간병 상태 때는 보장이 또 생각보다 그렇게 또 크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간병보험을 가입하고 어떤 경우에 보장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내가 내는 보험료를 10년, 20년, 30년 낸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이 낸다면 얼마가 들어갔는지 아까 우리 이대우 기자님이 그 입원비나 그래요. 수술비 이거 타고 나서 내가 낸 보험료랑 비교해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그렇죠. 건 아니구나 네. 이런 네.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분도 가입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총 아무 일도 없었을 때 내야 될 보험료의 총액과 내가 그러면 그런 이벤트가 생겼을 때 받아야 될 보험금의 현재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는 정도는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필요하지만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50대에 막 벌써 이걸 막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1: 그리고 또 50대 보험은 아닙니다만 보험 성격으로 상조 상품에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0: 이런 거 필요하죠. 예.
1: 근데 한 달에 8만 원짜리예요.
0: 좀 비싸네요.
1: 그래요.
0: 네, 이분이 그러니까 상조나 보험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데 이거 좀 주로 보면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걸 19,000원짜리를 해서 아버님 그
1: 보신 적 있으시죠?
0: 했을 때 잘 썼는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나중에 했었으면 비용이 많이 나갔을 건데 미리 이걸 가입을 해놔서 상당히 비용이 절감됐는데 보니까 한 3만 얼마짜리를 좀 이렇게 특판할 때 19,000원을 가입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8만 원이라는 거 보면은 뭐 물론 서비스가 다르고 더 좋은 걸 수는 있는데 뭐 굳이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게 두 개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당 한 4만 원 정도.
1: 이걸 이제 구좌라고 하던데 두 구좌.
0: 네, 맞아요. 두 구좌를 하신 거예요. 근데
1: 나중에 낼 부담이 좀 낮아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예. 나중에 한꺼번에 낼 때보다는 비용이 좀 절감되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1: 근데 이게 이분들 소득 수준에서는 좀
0: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것도 상조도 보험의 영역으로 묶어서 생각한다면 보험료가 아까 77만 원이었으니까 77만 원에 8만 원 더하면 8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에 관련된 비용들이 물론 이게 상조가 보험은 아니지만 일종의 비용으로 우리가 본다면 자꾸 이렇게 커지게 돼버리면은 이분들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1: 보험료보다 덜 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식비. 2인 가구인데 한 달에 50만 원이고요. 월세 관리비 합쳐서 30만 원. 이거는 굉장히 양호한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저는 양호하다라고 칭찬드리기 전에 네. 이걸 좀 더 쓰시고 다른 걸 좀 줄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 뒤에 나오겠지만은 취미가 이제 횟집을 하셔서 그런지 낚시를 좀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1: 네네네.
0: 생선을 좀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0: 이런 분들이 식비를 그렇게 50만 원 이하로 쓰신다는 거는 매끼 모든 식사를 다 준비를 하셔서 하시는 건지 그게 조금.
1: 낚시를 잘 하시나?
0: 낚시를, 예. 여기서 말하는 낚시는 그. 네.
1: 아니, 한번 잡아오셔가지고. 예, 다른 식비를 이제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0: 그 물고기를 엄청 잡아갖고 그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냥.
1: 비싼데.
0: 그 꺼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하시나. 하여튼. 네. 약간 이해는 안 갈 정도로 식비가 낮기는 해요. 네. 너무 칭찬드리고 싶긴 한데, 이렇게 식비에서 절약이 된 거를 보험료 상조로 85만 원을 내고 계신다니까.
1: 네.
0: 약간은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1: 아하. 그리고 휴대전화 요금이랑 인터넷 비용을 두 분이 합쳐서 20만 원 가까이네요. 이거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충분히?
0: 그러니까 이분이 참 약간 그 우리가 사연을 이번에 봤을 때 조금 아이러니하다라고 느낀 게 약간 아이러니라기보다는 미스테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1: 네.
0: 30년간 중국 주재원의 횟집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왜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재산이 이렇게 6천만 원밖에 안 될까라는 것도 약간 미스터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향 자체가 이렇게 좀 조용히 집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있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랄까? 근데 이런 분

0: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돈 쓰는 것도 사실 경제관념이라는 게 뭐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이렇게 기분파이신 분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를 하게 되면 자연이 따라오는 게 또 술이지 않습니까? 기분파들이 많은데 또 식비는 50만 원.
1: 와, 이게 거기서는 잘 통제하시는데.
0: 네, 너무 잘 통제하고 있는데 이게 한 끼에 그러면 두 분이 드시면 한 끼에 2,700원 정도밖에 식비가 안 든다는 건데 이런 정도로 식비를 아끼면서 핸드폰을 20만 원 쓰신다는 건 뭔가 소비에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쓸 때 쓰시고 안 쓰는 걸 안 써도 되는 걸 절약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2: 약간 좀 균형이 안 맞다.
0: 균형이 안 맞죠. 그러니까 아니 먹는 건 좀 더 쓰시고 그다음에 이런 걸 좀 절약을
2: 하시는 게. 42,900원이면 조금 비싼 요금제인데.
0: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2-3만 원대 있는데.
0: 예. 우리가 이제 비용을 분석하다 보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생활비에 대해서 이제 돈줄 상담소에 대해 시간에 많은 것들을 듣게 되실 텐데 비용을 우리가 살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비용도 세 가지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존 비용, 두 번째 편의 비용, 세 번째 쾌락 비용.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생존 비용은 뭐냐? 이런 겁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가서 장 봐가지고 왔다. 이게 무슨 비용이죠? 생존 비용이죠. 이거 먹어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아유 대중교통 갈 수 있는데 그냥 아우 귀찮아 그냥 택시 불러 타자. 요거 편의 비용입니다.
2: 네, 편의. 네,
0: 편의 비용.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요리하기 싫으니까 그냥 귀찮아 그냥 시켜 먹어. 이런 건 생존 비용 같지만 사실은 편의 비용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먹는 거니까 생존 비용이다. 집에서 해 먹을 수도 있었는데 아유 귀찮아 그냥 저 시켜 먹어. 이게 편의 비용이에요.
2: 치킨 시켜 먹는
0: 거죠.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분처럼 낚시하러 간다, 골프 치러 간다. 이거 다 쾌락 비용입니다. 제가 비용을 왜 세 가지로 나눠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편의 비용의 특징이 뭐냐.
2: 예.
0: 쓰면 쓸수록 계속 더 쓰게 되는 거예요. 편의 비용은. 왜냐하면 택시를 안 타버릇 하는 분은 안 타잖아요. 아예. 근데 한 번 타잖아요. 오, 편하네.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2: 그렇죠,
0: 계속
2: 그렇죠. 익숙해지니까.
0: 이 세상의 모든 돈이라는 거는 내가 편해지면 나가는 거고 내가 불편해지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돈을 많이 모으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불편함을 많이 감수하셨다는 뜻입니다.
2: 맞아요.
0: 편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쾌락 비용 우리가 살면서 문화 레저 비용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게 편의 비용이나 쾌락 비용이 생존 비용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순간 돈은 안 모이고 그 안 모이는 시간이 흘러가면 노후 준비는 안 되는 거예요.
2: 이거 명심해야겠네요. 생존 비용과 편의 쾌락 비용의 균형.
0: 균형이죠. 균형. 네, 그게 균형인데.
2: 어떤 게 더 높은가를 보자.
0: 사실은 그렇죠. 나이 먹어가면서는 생존 비용보다는 이렇게 문화 레저 비용이나 편의 비용이 늘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2030대는 생존 비용이 전체 소비의 한 60-70% 이상이 돼야지 생존 비용은 30%인데 한 70%가 문화 레저 뭐 편의 비용이다. 이러면 이거는 이분은 돈 못 모으는 거예요.
2: 저도 깨달았는데 주말에 치킨 시켜 먹는 거는 생존 비용이 아니라 편의 비용이다.
0: 네.
2: 그 좋은 거 있거든요. 왜 그 냉동 치킨 마트에 가면은 봉지에 큰 거 팝니다. 그거 전자레인지나 그 뭐죠 에어프라이어 이런 데 돌려서 먹으면 뭐 별 차이가 안 나요.
0: 아,
2: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게 편의 비용이
0: 생존 비용으로 바뀌는데 치킨 시켜 먹는 게 편의 비용이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귀찮아서 그런데 이제 좀 짠하긴 하네요. 치킨도 못 먹냐 이러면서
2: 습관으로 먹을 때도 있습니다. 네,
0: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비 총량 중에 너무 과도한 편의 비용과 이 문화 레저의 쾌락 비용 이거를 조금 잘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잘 통제를 하고 있는 게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360만 원 소득 중에 160만 원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거죠.
2: 8288님이 인천 개인 택시입니다. 승객들 취향을 보면 이런 분들이 보통 휴대폰 최신형 비싼 거 들고 다니십니다. 또 근데 그런 분들이 택시를 타시니까 또 8288님 저는 또 택시 영업도 돼야 하는 거니까.
0: 그렇죠. 예.
2: 또 돈을 또 돌아야죠.
0: 제가
2: 필요할
0: 이 택시,
2: 때는 타야 되고.
0: 제가 택시 얘기하니까 택시를 안 타는 줄 아는데 전 택시를 타요. 타긴 타는데 예를 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적 측면에서 택시로밖에 안 될 때 타지 4,800원, 5,000원 나오는 거리는 안 탑니다. 그러니까 택시 타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자꾸 귀찮아서 아우 그냥 귀찮아 이래서 자꾸 타버릇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그 기사님들도 기본 요금 승객은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봐도. 그죠? 멀리 가는 승객이 그렇죠. 좋죠.
2: 이런 사연 어떻습니까? 1927님이 편의 비용 반성합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광역버스 한 번에 타니까 편해서 지하철을 안 타게 되고 광역버스를 계속 타게 되더라고요. 요금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0: 두 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건 지하철 탔으면 1,500원, 1,600원, 1,700원인데 네. 광역버스 타면 뭐 3,000원 정도 그쵸, 된다. 그쵸. 네. 그 편의 비용 1,300원이잖아요. 네. 그 1,300원의 편의 비용을 더 쓴다라는 걸 인식하셨다는 게 저는 이게 훌륭한 거예요.
2: 근데 이분이 유유 네 번 보내주셨거든요.
0: 근데 1,300원을 더 쓰잖아요. 예. 그 1,300원의 편의 비용 대신에 그 편하게 광역버스 안에서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시면 되죠.
2: 아.
0: 1,300원을 뛰어넘을 만큼의 생산적인 일 뭐가 있을까요?
2: 뭐 독서를 하든 신문을 독서를 읽든 한다든지, 라디오를 듣든
0: 자기 개발. 잠은 부족한 잠을 채우든 만약에 지하철 타고 가면 앉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1,300원만큼의 편의 비용을 지출한 대가로 내가 뭔가 1,300원 이상의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면 충분한 겁니다.
2: 또 이렇게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하면.
0: 그럼요.
2: 이것도 하나의 경제적 생활입니다.
0: 그렇습니다.
2: 와, 멋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취미. 낚시가 여기서 낚시. 나옵니다. 낚시. 근데 아까 7925 쓰시는 분이 낚시. 골프보다 비용이 크면 컸지 적진 않아요.
0: 그렇습니까? 저는 골프가 더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2: 저도 그래서 낚시는 처음에 낚싯대 사는 것만 비싸고 나중에 이거 뭡니까? 지렁이만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지렁이.
2: 떡밥? 네. 근데 이분이 한 번 낚시 나가실 때 1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하네요. 근데 또 노후에 아니 노후는 아닙니다만 58에 이 정도 취미는 괜찮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 먹을수록 그 편의 비용의 쾌락 비용의 증가는 뭐 당연한 기정사실이고 이분은 네. 뭐라고 탓할 수가 없는 게 360만 원 중에 현재는 과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160만 원 정도를 안 쓰고 저축을 하고 언제부터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탓할 건 아닌데 좀 전에 그 우리 그 청취자분이 문자 올려주셨던 것처럼 낚시가 골프보다 돈이 더 드느냐 덜 드느냐는 제가 예전에 한번 들은 얘기가 있는데
2: 네.
0: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골프채를 숨기진 않잖아요.
2: 예?
0: 골프를 내가 치는데 아내한테 예. 골프채를 숨기진 않잖아요.
2: 300만 원짜리 100만 원 샀다고 하고.
0: 아니 그러니까 골프채를 당당히 보여주잖아요. 집에 두잖아요. 근데 예, 예. 골프 진짜 좋아 저 낚시 진짜 좋아하시는 분은 낚시채를 집에 안 가지고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디다가 창고에다가 우리 요즘 그 창고 있지 않습니까? 돈 예. 내고 맡기는. 예, 예. 거기다가 왜냐하면은 이게 낚싯대가
2: 왜요?
0: 낚싯대가 이 장비가
2: 비싸요?
0: 우리 이 아마추어들은 모르는데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비싼 장비가 엄청나게 많대요.
2: 막 카본으로 만들고 하니까.
0: 그것도 이제 물고기 종류에 따라 낚싯대가 또 다 다르고 그다음에 바다 낚시냐 또는 뭐 민물 낚시냐 이거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갯벌이냐 바위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2: 또 이게 미제냐 일제냐 뭐
0: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 장비를 도저히 집에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네. 어디 바깥에 창고형 뭐 이런 데다가 돈을 주고 맡긴다. 제가 언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래서
2: 이런 거 폭로하시면 안 되는데.
0: 예.
2: 큰일 났네 오늘 이거 다.
0: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남편분들 낚시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예, 예. 집에 있는 낚싯대가 다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트렁크에도 있고 어딘가 누구한테 맡겨놓은
2: 낚싯대 두 개라고 했는데
0: 예.
2: 하기사 낚시터 가면 두 개만 펼쳐놓으신 분들은 거의
0: 없죠. 그런 분 없죠. 예.
2: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거. 낚싯대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네.
0: 네.
2: 근데 그렇게 비싸고 좋은 낚시라는 걸 물고기가 알까요?
0: 물고기가 모르니까 잡히는 거죠. 낚시는 물고기가 이게 낚시의 예. 바늘이라는 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알면은 그게 물질 않으니까.
2: 그러게요. 하여튼 이거 모르던 거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안서정님도 낚시가 비싼 취미였군요. 라고 이금서님이 장비도 비싸고 바다 낚시는 배값 든다고.
0: 그러네.
2: 그러네. 근데 또 이게 또 다시 진지한 사연으로 들어가는데. 전 재산이 부끄럽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분이 지금 한 5,6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근데 대단한 거는 그래도 노후 준비로 앞에서 살짝 말씀하신 160만 원씩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0: 네네네.
2: 목표가 내년까지 자산 1억 달성하기인데
0: 네.
2: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분 좀 칭찬드리고 싶은 게 이 반전이 그동안에는 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0년 경제활동에 왜 이렇게 자산이 없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돈줄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걸 계기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월 160만 원을 노후 준비에 올인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아, 이 부분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 1년에 이 정도면 원금이 원금만 1920만 원.

0: 다만 이제 그 내용은 조금 구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퇴직연금의 75만 원, 퇴직연금 IRP의 75만 원, 주택청약의 25만 원, 정기적금의 50만 원, 내일 채움공제 11만 원 이렇게 내고 계시는데
1: 꼼꼼하게 하고 계세요.
0: 하고 계시는데 주택청약의 지금 시드가 5,6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택청약의 25만 원. 25만 원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민간 분양을 노리시고 민간 분양과 민간 분양이 아니죠. 공공 분양을 노리시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약 가점제도 있고 추첨제도 있는데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주택 그 청약의 가입 기간과 가입 금액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25만 원이 월에 인정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꽉 채워서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지금 자산에 대해서는 나이가 이제 58세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물론 뭐 내 집이라는 걸 누구나 다 갖고 싶긴 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160만 원 정도의 노후 준비를 할 정도로 매달 이렇게 원금을 확보하실 수 있다면 자산에 대한 집착, 내 집에 대한 집착보다는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쪽에 조금 더 집착을 하시는 게 어떨까?
1: 그죠. 그러니까 또 청약에 당첨되고 나면 그때 주택담보대출 더 내야 하고.
0: 더 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물론 옛날 분들은 자산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제 지금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미장뿐만 아니라 국장도 이제 뭔가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되는 국면에 투자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미국 미장 국장 할 것 없이 지수가 랠리를 보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종목을 쫓아가는 포모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한 70까지는 내가 이분이 생존력이 높다고 제가 칭찬드렸으니까 경제활동을 이어가시면서 지금처럼 160만 원 정도를 현금 흐름 창출하는데 좀 투여하시면 어떨까? 현금 흐름 창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시세 뭐 주가에서 시세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낮더라도 고배당을 좀 주는
1: 현금 흐름.
0: 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투여를 하셔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이거를 얘기하면 광고가 되니까 얘기는 못 하는데 뭐 타짜로 시작 하는 무슨 뭐 ETF 중에 왜 지주회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러니까 배당 많이 나오는.
0: 그렇죠. 뭐 코짜로 시작하는 거 중에는 뭐 코스피 고배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조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축하듯이 이분이 뭐 사실 정기적금 50만 원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목돈을 지금 만들어서 당분간 직장 생활하는데 뭐 차를 바꾸실 거예요. 집을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관점을 멀리 보시고 노후 현금 흐름 창출에 거의 아주 올인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라고 보는 거죠.
1: 65세에 퇴직하신다면 7년 정도 남았으니까
0: 그렇죠.
1: 7년 이후 10년 이후에 현금 흐름이 될 만한 걸 지금 준비하시는
0: 그렇습니다.
1: 그런 마음으로. 네.
0: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고배당 ETF 얘기하면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그거 관심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1: 죄다가 반도체에서.
0: 죄다가 그냥 반도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게 100m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장기 레이스니까 포모가 있는 분들은 지금 다 반도체 가서 기웃기웃 하겠지만 포모가 없이 배추 농사가 아닌 인삼 농사를 짓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분이 노후 준비를 하신다면은
1: 예.
0: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60만 원에 1년 동안 매달 노후 준비라는 거는 굉장히 훌륭한 거니까 여기에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또 이분이 꼼꼼히 준비하신 게 내일 채움 공제 월 11만 원씩 내시는 게 있어요.
0: 네네.
1: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걸요.
0: 자, 이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1: 네.
0: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1만 원을 내고 회사에서 그 한 두 배 정도 되는 금액을 매칭을 해서 해 주는 건데 이거는 재직 근로자 중에서 사업주가 그러니까 두 배 정도 낸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기업이 다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1: 그쵸, 그쵸.
0: 해당되는 분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뭐 나도 그거 할래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시니어 중에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취업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을 다 챙겨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
1: 그렇죠.
0: 입장에서는.
1: 이것도 잘 나라 챙기고 입장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거 회사에서 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0: 맞습니다.
1: 이게 또 그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좀 지속 가능하게 오래 다닐 수 있게 또 유도해 주는 그런 정책 상품이라는 거고. 아, 이거 끝내기 전에 이 얘기 해야 되는데 투자도 이번에 하시거든요.
0: 네네.
1: 주식에 700만 원.
0: 맞아요.
1: 가상자산 특정 코인에 1000만 원을 넣고 있다고
0: 특정
1: 합니다.
0: 코인. 근데 네, 특정 코인.
1: 국내에는 상장이 돼 있는 코인이 아니고 해외 어디 다섯 곳에 상장이 돼 있어서
0: 네네.
1: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이 코인을 계속 모아나갈 것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래서 뭐 어떤 코인인지를 모르니까 뭐 안다고 해도 사실 코인이라고 하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 코인이란 세계는 무슨 재무상태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로지 그냥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1: 예.
0: 어쨌든 간에 이제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결국 금이나 디지털 금이나 우리가 디지털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금액으로 봤을 때 천만 원 정도라면은 뭔가 미래 어떤 꿈을 꾸면서 넣어놓을 수 있는 자금이라고 충분히 생각은 해요. 근데 이분 재산으로 놓고 봤을 때는
1: 그렇죠. 6분의 1인데
0: 6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예를 들면 뭐 한 수억 수십억 있는데 뭐 천만 원은 그냥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투자했다. 그러면 너무 좋은데.
1: 그리고 만약에 25 청년이
0: 그렇죠.
1: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중간에 실패해도 되는데 58세의 전 재산이 6천만 원이 안 되는데 그중에 천만 원을 코인 그것도 국내 상장도 안 돼 있는
0: 그러니까.
1: 분명히 알트코인일 텐데 거기에 본인 자산의 6분의 1 앞으로 더 투자를 하겠다 모아나가겠다. 이거 언젠가 한번 곱하기 0 될 수 있거든요.
0: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집이라는 자산을 가지려고 막 애를 쓰면서 목돈을 모을 때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자산에 내 재산의 6분의 1을 꿈을 꾸면서 넣어놓을 때도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배당 주식, 배당 성장주 예, 예, 예. 이런 데에 저축하듯이 꾸준히 모아주시는 게 이분한테는
1: 그쵸.
0: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1: 아이고,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 딱 한마디만 드리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0: 맞아요.
1: 것, 줄여야 할 것과 안 줄여도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부터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진술을 회유 강요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쳤다고 고발당한 사건이 경찰에서 각하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석유 최고 가격제를 오늘 오후 7시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 통일 조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낚시 관련된 질문 들어오는 거는 없죠, 아직까지?
3: 낚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1: 아니, 그 돈줄 상담소에 낚시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좀 사연 보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1: 우리가 이제 또 실태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은영님이 제 친구는 남편 낚시 다니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해요. 이렇게 아이고. 보내주셨는데 그런 분들 돈줄 상담소로 글을 좀 올려주십시오. 또 어떤 질문 들어와 있나요?
3: 네. 8855님. 공매도 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하셨고 3933님. 공매도는 전문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제도 아닌가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1: 사실 공매도가 떨어졌을 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행위인데 네. 이게 또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주식의 과열, 거품을 좀 네. 막는 거죠. 그리고 또 이해관계가 있어야 어떤 시간과 리스크를 지고 그걸 견제 감시하게 되는데
3: 네.
1: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의 분식회계라든지 부정행위를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 리포트를 통해서 먼저 또 이렇게 공개해서 화두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굉장히 불리했거든요.
3: 네.
1: 기관에게만 유리하고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난해 한 3월부터는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상환기간. 90일까지였는데 네. 개인 투자자에게도 90일에서 계속 연장이 돼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이 되도록 기관이랑 똑같이 바뀌었고요. 네. 담보 비율도 기존에는 120%를 요구하던 걸 기관이랑 똑같이 105%로 변경한 네.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차입 공매도가 애초에 벌어지지 않게끔 또 시스템을 개선한 것도 있고요. 다음 질문은요.
3: 네. 4432님. 공매도 주식은 누가 누구에게 빌려주는 건가요? 모든 종목이 다 가능한가요? 하고 궁금해하셨습니다.
1: 사실 이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기 때문에 차입 네. 즉 먼저 빌려서 팔아야 하는데 사실 네. 주식을 빌리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뭐 보험사, 자산운용사, 장기 투자하는 곳이 갖고 있는 거를 증권사가 중개를 해서 쉽게 빌릴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는 그 대주 풀 안에 있는 주식만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그 주식이 없으면 공매도를 못하는 거죠.
3: 네.
1: 또 반대로 대주 서비스에 가입을 해서 내가 지금 팔지 않는 주식, 장기 보유하는 주식을 남에게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주거래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3: 네.
1: 일종의 이자 같은 걸 받는 거죠.
3: 그렇죠.
1: 또 이 양면성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질문은요.
3: 네. 5435님이요. 신용대출을 받은 게 있으면 해당 대출금만큼 제외하고 나머지만 대출이 되나요? 하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이 DSR 규제인데요. 이게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연소득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서 비율을 계산하는 건데 여기에 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모든 부채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DSR 기준이 40%인데 연봉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 1년 동안 갚는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이 2천만 원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800만 원 정도를 했다면 1200만 원 안에서 대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 그리고 그 금값 하락에 대해서 여쭤본 분 있던데 네. 최근에 금값이 좀 변동성이 커졌죠. 그러니까
3: 네.
1: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일 때 금값이 약세, 달러가 약세일 때 금값이 강세 뭐 이런 식으로 좀 비대칭적으로 가는 것들이
3: 네.
1: 있고 최근에 뭐 튀르키예에서 리라와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을 좀 일시적으로 많이 매도해서
3: 네.
1: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금값이 움직이는 요인이 또 한두 가지는 아니라는 것도 또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알찬 소식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4: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염창동에서 살고 있는 52살 루이 아빠 김대중입니다. 일단 걱정되는 점은 루이가 20살이 되면 제가 70이 되는데 그때까지 막막하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열심히 살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은 나이까지 좀 더 열심히 살아라 하는 뜻으로 운동 더 열심히 하고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근육값 벌어야 되니까 몸이라도 튼튼해야 우리 루이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다. 힘들긴 하지만 이 아이의 행복이 이걸 다 덮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자식은 인생의 그냥 즐거움 아닌가.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미래, KBS가 함께합니다.
5: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 양과 함께합니다. 양은 제이크 가족과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짤막한 에피소드로서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양은 셔터를 누르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서 있죠. 이때 기억의 장치는 두 개입니다.

카메라 렌즈 안에서 거꾸로 뒤집힌 사진의 상으로 온전한 가족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이크는 이런 양의 기억을 바라봅니다. 사진을 보듯 영화를 보듯 감상할 수 있죠. 검은 안경을 끼고 한 곳을 응시하며 양의 기억을 보는 제이크의 모습은 극장 안에서 영화를 보는 오늘날 관객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 명의 사람이 상자 장치의 구멍을 통해 짧은 움직임을 보는 초기 영화 전시 장치인 키네토스코프를 연상하게 되기도 하죠. 사진과 포착, 영화와 재생, 인간의 시공간을 기록함으로써 관객 각자의 사유를 재생산하는 영화의 기능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라는 점에서 애프터향은 카메라, 나아가 영상 매체의 의미를 폭넓게 가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양의 기억은 제목처럼 애프터향, 그러니까 양의 존재가 없거나 불완전해진 이후에 발견되는 무언가입니다. 애초에 그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이기도 하죠. 단편적으로 제시된 양의 기억들은 그 의미를 온전히 해석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가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시간은 단 3초이기 때문입니다. 3초짜리의 여러 장면들의 불연속적인 배열은 하나의 이야기로 양의 사연을 꿰어보기엔 어려운 조건입니다. 다만 이 기억을 감상하고 있는 제이크의 존재를 생각했을 때 이 시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의 기억은 제이크의 기억 혹은 해석과 중첩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듭니다. 마치 영화나 전시를 보고 난 뒤 관람객들이 작품에 자신의 생각을 중첩해 각자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내듯이 말이죠.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민규는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아버지는 2년 전 세상을 떠났고 엄마와는 연락이 끊겼는데요. 생계를 책임지는 할머니는 환경미화 일을 하며 버티고 있지만 끊어진 오른손 인대는 치료도 하지 못한 채 오늘도 일을 나섭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할머니를 부축하고 느리게 함께 걷는 민규. 병원비 걱정으로 두 사람의 마음은 늘 무겁기만 한데요. 하루하루 기억이 흐려지는 할아버지와 3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적장애 동생까지 이 모든 돌봄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민규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지금은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있는데요. 북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차차 흐려지겠고 오후에서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동쪽 지역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은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곳곳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돌풍도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은 대기도 많이 건조하니까요.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2도, 대전 광주 24도, 강릉 25도, 대구 27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아 선선하겠지만 남부지방은 오늘도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내일 오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북서풍이 불면서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12.3 비상경고 관련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의 일부는 오늘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지 3개월여 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PBS와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내용이 합의의 일부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미국으로 보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협상 중인 이란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들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에 화재가 발생했던 HMN 운용 화물선 남우호에 대한 예인 준비 작업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시작됩니다. 현지 예인선은 어제 저녁 두바이에서 출발해서 오늘 새벽 사고 선박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HMM은 현지에서 날이 밝는 대로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000피를 달성한 코스피가 오늘도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7,500선을 돌파했지만 이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14.51포인트가 높은 7,499.07로 출발해서 장 초반 한때 7,531.88까지 오르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하며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역대급으로 매수에 나섰던 외국인이 순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내일부터 적용될 5차 석유 최고 가격제를 오늘 저녁 7시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부총리는 오늘 오전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를 열고 5차 최고 가격은 국제 유가 추이와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국내 환자에서 진드기가 옮기는 발열성 질환인 오즈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1월 검사 의뢰된 80대 여성의 검체에서 오즈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환자는 발열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했으며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질병청은 이 환자가 집 앞 텃밭에서 일한 것 외에 별다른 해외 방문 이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이 의심 환자 3명을 하선시킨 후에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와는 달리 공중보건 위험은 낮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각국 당국과 협력해 탐습객과 밀접 접촉한 69명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헌안을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붙입니다. 국회는 오늘 낮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3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헌안은 헌법전문의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 대통령이 개헌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흐려져서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도, 전북 서부 등에는 5mm 안팎으로 비가 내리겠고 반까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들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낮아져서 서울과 춘천이 21도, 대전, 전주 24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들어서 강원도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도 다시 오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9도입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립니다. 연준의 의사결정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의장인 케빈 워시의 취임을 앞두고 연준 내부에서 이례적으로 분열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연준 회의에서 12명 중 4명이 소수 의견을 냈는데요.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는 연준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일이었죠. 또한 케빈 워시 신임 의장 후보는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물가지수 대신 새로운 통계지표를 근거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만저 드는데요. 미국의 새 연준 의장을 둘러싼 논란과 파장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태국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태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연꽃이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불교의식에 쓰이던 연꽃이 이제는 힙한 인증샷의 주인공으로 변신하면서 방콕의 화훼 시장까지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 가능성이 크다며 미중 정상회담 전 합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동의했다며 이란의 408kg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방중 전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면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이 협상 국면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서방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미국 측이 제시한 협상안에 이란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능성에 대비해 핵 추진 항공모함을 홍해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전쟁의 직접 당사자는 아닌 만큼 이번 항모전단 재배치는 군사작전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프랑스와 영국이 구성한 다국적 임무단이 선주와 보험사들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해당 임무는 전쟁 당사국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정예부대 라드완군 지휘관을 겨냥해 베이루트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0: 총리는 성명을 통해 어떤 테러리스트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달 미국의 중재로 성사된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휴전 이후 베이루트 인근에 대한 첫 공습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공습으로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과의 휴전 흐름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지며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1.24%, 1.46%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올라 25,838.9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키워드 협상 급물살.
0: 네, 미국과 이란이 협상 국면으로 급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네네. 있습니다. 양해각서 MOU 체결로 일단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고 종전협상의 최대 난제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 또 핵 합의 이 큰 틀을 설정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될 듯 말 듯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물살을 탄 배경부터 좀 살펴보면 협상 진전과 해방작전 중단이 좀 동시에 맞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풀어주겠다라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을 멈춘 배경에는 중재국 파키스탄이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이란이 타협점을 향해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백악관에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해방 작전 중단과 함께 맞물려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리 언론이 전했는데 이 양해각서는 14개 항으로 된 한쪽짜리 문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 종식을 선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또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 대이란 제재 해제와 관련한 세부 합의 도출을 위해서 약 30일간의 협상 개시를 함께 선언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미 당국자 인용 내용에 따르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30일간 전진적으로 해제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는데 특히나 계속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과 관련돼서는 네. 약 12년에서 15년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은 20년을 요구했었고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5년으로 응수한 바 있었는데요. 그 중간 지점쯤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미국은 대신 대이란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란 동결 자금도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게 이번 양해각서의 골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근데 이 양해각서가 최종 합의를 향한 좀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협상의 기본적인 틀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타결까지 나아가는 형식이라서 네. 최종 합의보다는 당연히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일 것 같고요. 그런데 30일간의 협상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는 거라서 협상 모멘텀이 확보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긴 합니다. 네. 만약에 이 30일이라는 기간 안에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최종 타결까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게다가 미국이 대이란 압박 수단으로 보고 내려놓지 않았던 이런 대이란 해상 봉쇄도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해제와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해제할 의향이 있는 셈이라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그렇죠. 네, 상황이 네.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네네. 유가도 너무 오르고 있고 그 미국 내 여론도 안 좋고요. 네. 그래서 이 협상 타결을 통해 최종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양해각서라도 내서 그 안에 좀 진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죠. 게 본인에겐 유리할 것 같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지금 가장 큰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이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를 지렛대로 이란의 핵포기와 관련돼서 더 큰 양보를 받아내고 이걸 승리로 홍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상대방 이란이 지금 공식 반응이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미국의 제안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제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면서 입장을 내용을 종합해서 파키스탄에 전달할 거다라고 밝혔고요. 이란 반관영 매체에서는 협상팀이 논의 중인 건 종전이고 이 핵 문제는 대상이 아니다.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군부와 연계된 타스님통신은 일부 수용할 수 없는 조항이 포함됐다라면서 이란이 아직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관련돼서 미 언론 매체들은 백악관 관계자들 말을 인용해서 이란 지도부 분열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 그런데
0: 네. 좀 고무적인 건 사실상 협상 키를 쥐고 있는 이란 군부의 태도가 좀 변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침략자의 위협이 무력화되고 새로운 협약이 준비됨에 따라 통항이 안정될 거다라고 성명을 통해 덧붙였는데
1: 네.
0: 이 트럼프 대통령의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선언 직후에 이란 군부가 사실상 해협 재개방 방침을 시사한 거라 요거는 좀 희망 편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서도 전해주셨지만 프랑스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요.
0: 맞습니다. 프랑스는 이란 전쟁이 끝난 후에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서 핵추진 항공모함을 홍해에 배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1: 네네.
0: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 관계자는 항공모함이 이동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킬 준비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럴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SNS에 프랑스와 영국이 구성한 이 다국적 임무단은 선주와 보험사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임무단의 성격상 교전 당사국들과는 좀 별개로 운영될 거다라고 적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어서 항공모함 샤를드 골호의 사전 배치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라 이거는 뭐 전쟁 뭐 더 군사용은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좀 그은 모습이고요.
1: 네.
0: 그러면서도 이제 마수드 폐제시킨 이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를 활용할 걸 권유했다. 그리고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하면서 프랑스의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 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두 달 동안 뭘 한 거야?
0: 네. 앞서 보도된 이 MOU 내용과 관련돼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1: 네.
0: 이 협상 중인 이란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란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은 미국으로 보낼 거다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일정 기간 후에 이란의 저농축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네. 아니다 라면서 선을 그었고 신뢰 구축을 위해 오랜 기간 핵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자신 있는 발언만 보면 이란이 이 같은 조건을 수용했나 하는 것이라서 정말 수용했을까라고 이제 주목이 좀 되고 있는데 다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란의 공식 입장은
1: 그렇죠.
0: 네, 나오지 않았고 선을 그은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1: 네.
0: 되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이 핵무기 제조 능력을 없애겠다면서 이번 전쟁을 시작한 것과
1: 그렇죠.
0: 진배 없었거든요.
1: 네.
0: 두 달간의 전쟁으로 위험을 모두 제거했다라고 그동안 이제 큰 소리를 좀 쳐왔는데 정작 미 정보 당국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큰 변화가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보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전쟁 전과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1: 네.
0: 특히 이른바 이제 60% 농축 우라늄 440kg의 이 핵방 아직도 네, 어디 있는지
1: 네.
0: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1: 네, 네. 네,
0: 국제 원자력 기구는 이 정도면 추가 농축될 경우 핵폭탄 10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다라면서 사찰이 중단된 뒤에는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전문가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이후에 관심이 해협 개방 자체에 집중이 되면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미군의 공습도 우선순위에선 지금 제외됐다라고
1: 네.
0: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공망에 대한 집중 공습으로 이란의 핵시설 방어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해 오곤 있는데 미국의 이 전쟁 명분이 갈수록 좀 힘을 잃고 있지 않나라고 싶어서 네, 짚어봤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초강수 자신감.
0: 네, 호르무즈 봉쇄와 또 휴전 협상의 갈림길에서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이 네, 일주일 앞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근데 네. 중국 외교부장이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 휴전 문제를 논의하면서 중재자로서 이 중국의 존재감을 좀 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네. 네,
0: 미국과 이란의 지난달 2주 휴전 합의 과정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 측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이끌어내면서 미중 회담에 앞서서 협상 지렛대를 중국으로선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중재 외교는 미국이 먼저 중국 너네도 책임 있지 않냐라고 이제 좀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서면서 중국이 여기에 좀 화답하는 호응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됐거든요. 스콧 베센터 미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와 관련돼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중

0: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중국이 이란 군사력의 자금원 아니냐라는 걸 거론하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걸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0: 뭐 사실 이런 미국의 압박 때문에 움직인 건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곧바로 중국은 이란 외무장관을 안방으로 초대한 모습인데요. 이란 외무장관의 방중은 2월 말에 이란전 개전 이후 처음으로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사실상 이 중재 국면을 주도하려는 신호로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중국이 중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배경엔 뭐 여러 가지 계산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긴장되면 미국에 대해 해당 해역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또 에너지 수송로 안정성을 중시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 계속 위협이 계속되면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또 여기에 더해서 이란이 중국의 1대1로 구상해서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다라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전쟁이 길어질수록 에너지 인프라 협력 등 기존 투자 전반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이란에 투자를 많이 한 중국 네. 입장에서는 전쟁이 계속되는 건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1: 네.
0: 또 거기에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에 대한 의존도를 중국은 좀 낮추고 싶어 하고
1: 네.
0: 또 이와 함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책임 있는 대국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뚜렷하다고 합니다.
1: 네. 근데 최근에 미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이전과는 네. 좀 달라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0: 맞습니다. 이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나오고 있는 발언의 수위나 조치들을 보면 좀 예전과는 달리 거침없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 석유를 수입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제재를 무시하거나 또 자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미국의 거대 기업이 인수한 거래를 무효화하려는 발표 조치에서 조금의 주저함도 느낄 수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중국이 대외적인 제재 수단을 본격적으로 무기화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자신감이 있지 않나라는 외신들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1: 네.
0: 뭐 한 가지 예만 들자면 미국의 빅테크 메타 기업이 이제 중국계 AI 스타트업 마누스를 인수한 것과 관련돼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 투자안전심사판 공실이 지난달 27일에 금지 결정을 내놨습니다.
1: 네.
0: 중국 정부가 이런 통지를 공개하면서 뭐 어떠한 대안이나 외교적 수사를 같이 넣지 않았다는 게 단 한 문장으로 칼 정리를 했다는 게 좀 신기했다.
1: 야,
0: 네, 인상적이다라는 평가인데요. 이런 간결함은 저울질을 하는 듯한 모습조차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중국의 입장 을 대변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0: 이렇게 중국이 과감해질 수 있던 배경이 뭐냐고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중국산 기술이 발전이 커지면서 도드라지면서 중국 정부가 서방 정부 또는 기업을 배제하는 데 따른 리스크가 낮아졌다라는 하나의 요인도 지목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시 주석의 자신감이 커진 게 이러한 대응을 더 가능하게 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중국의 경제 규모나 실력이 성장한 것도 있고 시 주석이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다루는 궁극의 방법을 알게 된 게 아닐까 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을 방문하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더 원하는 게 있어서 방문하는 입장처럼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갑을관계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일종의 보복 조치를 사용하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스타일을 대비해서
1: 네.
0: 각종 좀 여러 가지 각본을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수립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지난 시간 동안 학습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세 번째 키워드 초강수 자신감은 중국의 이야기였습니다.
0: 네.
1: 다음 키워드 화해 회동의 찬물.
0: 맞습니다. 되게 발음이 네. 어려운데요. 저도. 네. 화해 회동의 찬물.
1: 네. 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보유를 교황이 인정한다는 억지 주장을 또 반복하면서 교황과의 관계가 또다시 삐걱대고 있습니다.
1: 네.
0: 뭐 교황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의 관계도 같이 삐걱이고 있는데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현지 시각 6일 소셜미디어에 가톨릭 교회 수장이자 영적 지도자인 교황에 대한 공격은 평화의 대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용납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레오 14세 교황의 모든 행동과 발언에 다시 한번 지지를 표명한다라면서 강조했는데요. 이 타야니 장관의 비판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교황 비난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에 또 보수 성향의 라디오 토크쇼에 출연해서 교황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도 좋다는 사실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좀 너스레를 떨었더라고요. 근데 네.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교황의 발언을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도 된다는 것으로 곡해했던 과거 주장을 그대로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겁니다.
1: 네.
0: 미국의 다수 매체는 레오 14세 교황이 전쟁 종식과 평화를 촉구했을 뿐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 사실에 가깝다라고 평했습니다.
1: 네.
0: 레오 14세 교황은 앞서서 교회는 수년간 핵무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만약 누군가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판하고 싶어 한다면 진실의 토대를 두고 그렇게 하라라고 누군가를 겨냥하듯이 꼬집었습니다.
1: 네.
0: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목미가 반복되고 있는데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바티칸 로마 방문이 이제 화해 해동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당연히 반감되는 분위기고요. 루비오 장관은 7일에 교황을 만난 뒤에 8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0: 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교황 편에 선 멜로니 총리까지 용기가 없다라면서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둘 사이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5월 동주.
0: 네, 파키스탄이 오랜 앙숙인 이웃국 인도 국적 선박이 해상에서 좌초하는 일이 일어나자 군함을 투입해서 식량을 제공하는 등 나름 따뜻한 인도적 지원을 해줘서 눈길을 끕니다.
1: 네.
0: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군 당국은 최근 인도양 북서부에 있는 아라비아해에서 인도 선박이 조난 신호를 보내서 이에 대응했다고 밝혔는데요.
1: 네.
0: 이 인도 선박은 오만에서 출발해서 인도로 향하던 중 심각한 기술 결함에 좌초가 됐다고 합니다. 인도 뭄바이 해상 구조조정센터가 사고 선박으로부터 긴급 경보를 먼저 접수한 뒤에 파키스탄 당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0: 당시 선박에는 인도인 6명, 인도네시아인 1명이 타고 있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제 곧바로 파키스탄 해군이 군함 카슈미르호를 투입해서 이 선원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또 의료와 선박 기술 조치 등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파키스탄 일간 돈이 이 자국 해군의 인도 선박 지원 사실을 보도하니까 인도 매체들도 잇따라서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1: 네.
0: 사실 둘 사이를 보면 1947년 8월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각각 독립한 이웃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80년 가까이 앙숙 관계로 자주 싸워왔거든요.
1: 그렇죠.
0: 네. 네. 독립하자마자 뭐 카슈미르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26명이 숨진 총기 테러가 발생하니까 양국은 전면전 직전까지 가는 무력 충돌 상황도 이어졌었습니다.
1: 네. 네,
0: 적대적 관계라도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는 협력을 해야 한다는 뜻의 5월 동주라는 말이 좀 떠오르는 기사였습니다.
1: 네.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Sixpence None the Richer의 Don't Dream It's Over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 표결에 붙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진술을 회유 강요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쳤다고 고발당한 사건이 경찰에서 각하됐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도 각하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석유 최고 가격제를 오늘 오후 7시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포장재 원산지 표시 단속은 최대 6개월 유예할 방침입니다. 어제 7,000피를 달성한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한때 7,500선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통신원 취재수첩. 최근 태국 방콕을 찾는 젊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연꽃 인증샷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행 덕분에 방콕의 오랜 화훼 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소식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알아봅니다. 태국 방콕 김종민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연꽃 인증샷은 그러면 어떻게 찍는 건가요?
1: 네, 연꽃 인증샷은 최근 태국의 10대와 20대, 즉 Z세대 사이에서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0: 네.
1: 방콕 왕궁 근처에 있는 오래된 철교인 사판풋 메모리얼 브릿지 다리 위에서 연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는 건데요. 그냥 꽃만 드는 것이 아니라 복장도 아주 독특합니다.
0: 예.
1: 태국의 전통 어깨걸이 의상인 사바이를 상의에 두르고 하의는 현대적인 청바지를 입는 등 전통과 현대를 믹스매치한 차림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0: 네.
1: 해가 질 무렵의 황금빛 석양과 초록색 철교 그리고 분홍색 연꽃이 어우러져 이른바 인생샷을 남길 수 있어서
0: 네.
1: 매일 저녁 다리 위가 사진을 찍으려는 젊은이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다리 근처에 있는 방콕 최대의 도매꽃 시장인 딸랏 파클롱도 큰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0: 네.
1: 상인들에 따르면 이 트렌드가 확산된 이후 최근 연꽃 매출이 약 8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0: 연꽃 하면 이제 뭐 불교, 사원 등이 떠오르는데 태국 사람들에게는 연꽃이 의미 있는 꽃이잖아요.
1: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인구의 약 95%가

0: 아, 불교 신자인 태국에서 연꽃, 태국어로 독우아는 매우 신성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 네.
0: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해서 불교에서는 순수, 깨달음, 환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거나
1: 네.
0: 스님에게 탁발을 할 때 반드시 연꽃을 바칩니다.
1: 아.
0: 특히 예의를 갖추기 위해 연꽃의 겉잎을 예쁘게 안으로 접어 올리는 접기공예를 거쳐서 바치는 것이 오랜 전통입니다.
1: 네.
0: 그동안 연꽃은 철저하게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용도의 꽃이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꽃이 이제 패션 소품처럼 사진을 찍기 위한 그런 꽃으로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전에 그 방콕 시내에서 빨간 장미꽃을 바치는 유행도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0: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과거의 유행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1: 네.
0: 예전에 방콕 중심가인 센츄럴 월드 앞 트라이무띠 사당에 젊은이들이 몰려가 빨간 장미 아홉 송이를 바치던 유행이 있었는데요.
1: 네.
0: 그것은 목요일 밤 9시 반에 빨간 장미를 바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일종의 기복신앙, 즉 소원 성취를 위한 종교적 행위의 연장이었습니다.
1: 그렇죠.
0: 반면 지금의 연꽃 인증샷은 종교적 의미를 벗어나서 문화적 상징을 자신만의 개성으로 소비하는 현상입니다. 젊은 세대가 태국의 전통 꽃장식과 의상을 촌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힙하고 매력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재해석한 것이죠.
1: 네.
0: 이러한 유행의 배경에는 소셜미디어의 발달도 있지만 블랙핑크의 태국인 멤버 리사의 영향력도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 네.
0: 최근에 리사가 아유타야 같은 태국 유적지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올리거나 태국 관광청과 함께 연꽃 군락지 등을 홍보하면서 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국문화에 대한 자부심, 이른바 타이니스를 뽐내는 것이 쿨한 행동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1: 네, 아우, 저도 연꽃 인증샷 찍고 싶은데요. 태국에서 연꽃을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장소, 또 여행 팁까지 알려주시면요.
0: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방콕의 유행을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1: 네.
0: 방콕 지하철 MRT 싸남차이역에서 내려서 꽃시장인 딸락 파크롱에 먼저 들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1: 네.
0: 그곳에서 예쁘게 접힌 연꽃다발을 분홍색은 약 100바트 한화로 4,500원 정도, 흰색은 약 50바트 한화 약 2,3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으니
1: 네.
0: 여기서 구입하시고요.
1: 네.
0: 도보로 사판포 다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석양 무렵입니다.
1: 네.
0: 다만 다리 위는 바람이 많이 부니 헤어스타일을 잘 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0: 그리고 대규모 연꽃 군락지의 장관을 보고 싶으시다면 태국 동북부의 우돈타니 지역을 추천합니다.
1: 네.
0: 이곳의 농한 호수는 미국 CNN이 선정한 세계 10대 기적의 호수 중 하나로 선정된 일명 붉은 연꽃바다, 레드 로터스 씨로 불립니다.
1: 네.
0: 수만 평의 호수가 붉은 연꽃으로 뒤덮이는 장관을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만개 시기인 12월부터 2월 사이 꽃이 활짝 피어있는 이른 아침 오전 6시에서 11시 사이에 작은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1: 예.
0: 하지만 해당 호수는 방콕에서 너무 멀고 한정기간에만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1: 네.
0: 방콕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나콤파톰의 레드로터스 수상시장도 좋습니다. 이곳은 1년 내내 연꽃을 볼 수 있고
1: 네.
0: 작은 배를 타면 위에서 드론으로 멋진 항공사진을 찍어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1: 네네.
0: 가족이나 연인단위 관광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1: 예, 연꽃의 새로운 발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태국 방콕에서 김종민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0: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교체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물러나고 케빈 워시가 새로운 의장으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에 연준 내부에서 전례 없는 분열이 나타나고 있고 워시 신임 의장의 행보도 또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 경제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새 연준 의장 취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0: 그죠? 다음 주인가요?
1: 네, 맞습니다. 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임명된 제롬 파월 현 의장의 임기가 다음 주인 5월 15일에 끝나고요.
0: 네.
1: 캐비너시 의장 지명자가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워시 지명자는 지난달 말 상원은행위원회 인준이 이미 통과됐고 상원 전체 회의 표결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0: 네.
1: 상원 과반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파월에 이은 17대 연준 의장 취임이 확실합니다. 지난주 미국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던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파월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회의였고요.
0: 네.
1: 파월도 그래서 기자들에게 다음엔 여러분을 못 볼 것이라고 작별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6월 중순에 열리는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캐비너시가 연준 의장으로 첫 데뷔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0: 네. 자, 그런데 연준이 분열되고 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1: 네, 파월이 마지막으로 주재했던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었기 때문인데요.
0: 네.
1: 이 정례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 총 12명 중에 4명이 무더기로 소수 의견을 낸 겁니다. 위원들이 만장일치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3분의 1이 제 의견은 의장님과 다릅니다라고 반대표를 던진 건데요.
0: 네.
1: 이렇게 반대표가 많이 나온 건 앨런 그린스펀 의장 때였던 1992년 10월 이후 25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0: 예.
1: 보통 연방 공개시장위원회는 대부분 위원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시장의 신뢰가 중요하니까 위원들도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로 하는 겁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한국도 보통 금통위원회,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를 하기 전에
0: 네.
1: 총재가 기자들한테는 모르게 몰래 금통위원들 반응 다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하나하나 물어보고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쳐요.
0: 네.
1: 그러고
0: 네.
1: 나서 이제 금리 결정을 발표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소수 의견이 공개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도 그럼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0: 그렇죠.
1: 라고 하면서 혼란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연준이 지금 역대급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 소수 의견이 왜 이렇게 쏟아진 거라고 보세요?
1: 문구 하나 때문이었는데요.
0: 네.
1: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하고 나면 짧은 성명서 하나를 보통 냅니다.
0: 네.
1: 최근 경제 상황이 어떻고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 결정했다.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는 건데요.
0: 네.
1: 그런데 소수 의견을 낸 위원 4명 중 3명은 여기에 담긴 문구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0: 네.
1: 성명에는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조정의 정도와 시점을 고려할 때라는 문구 하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0: 네.
1: 그런데 이게 마치 연준이 향후에 금리 인하가 당연한 거라고 전제한다는 의미로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성명서가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쪽으로 편향됐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나는 이 성명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0: 예.
1: 뭐 따지고 보면 뭘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0: 문구 하나인데. 하나.
1: 그러니까요.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수 의견에 담긴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를 중심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그러니 이번 반대가 금리 인하가 아니라 반대로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시각을 반영한 그런 매파적인 견해다라고 시장도 받아들였던 거고요.
0: 네.
1: 게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여기서 꿋꿋하게 버텼던 파월 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당장 떠날 사람이 돼버린 파월의 리더십이 좀 예전같이는 당연히 않을 것이고
0: 그렇죠.
1: 새 의장인 케빈 워시가 취임했을 때
0: 네.
1: 트럼프 말대로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위원들은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실력 행사를 좀 미리 한 거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사실
1: 네.
0: 그 연준의 돈풀기 양적 완화에 반대하는
1: 네.
0: 매파다
1: 네.
0: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1: 네네.
0: 근데 왜 걱정을 하는 걸까요?
1: 케빈 워시 의장이 처음 이제 지명됐을 때만
0: 네.
1: 해도 시장에서 좀 충격이 있어서 이제 워시 쇼크 뭐 이런 얘기들을
0: 맞아요.
1: 했었잖아요.
0: 네.
1: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돈 풀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뭐 금융시장에는 굉장히 악재가 될 거다라는 그런 것이었는데
0: 네.
1: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우려들이 막 커지고 있는 것은 케빈 워시가 이제 지난달 열렸던 상원 은행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0: 네.
1: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서 연준의 독립성을 지킬 의지가 이 사람이 있는 건지 의심이 될 만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0: 네.
1: 워시가 그동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고 뭐 만들어지는 것 물자들이 많아져서 물가도 내려갈 거다 이런 의견을 밝혀왔었던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0: 네.
1: 이번 청문회에서 특히 이슈가 됐던 건 절사평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라는 저희한테는 많이 생소한 그런 통계지표입니다.
0: 네.
1: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당연히 현재 물가 상황을 보여주는 물가 통계인데요.
0: 네.
1: 그동안 연준이 가장 많이 참고해왔던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아니라 네. 워시는 절사평균이라는 좀 생소한 개념을 반영한 다른 통계를 더 선호한다고 했던 겁니다.
0: 와, 이거 좀 어렵네요. 절사평균 네. 물가지수는 어떤 건가요?
1: 이게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좀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0: 네.
1: 절사는 영어 단어 트림을 번역한 말입니다.
0: 네네.
1: 트림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를 때 가위를 쓰거나 아니면 몸에 잔털을 제거할 그렇죠. 때 면도기처럼 생긴 트리머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0: 한다, 예, 뭐 이렇게.
1: 쇼핑몰에서 트리머 검색하시면 그런 면도기처럼 생긴 게 많이 나와요.
0: 네.
1: 뭐 쉽게 좀 말씀드리면 일본말로는 바리캉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0: 네.
1: 절사평균 물가지수는 이런 것처럼 매달 물가를 조사할 때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거나 제일 많이 떨어진 품목들을 잘라버리고 나머지를 갖고 물가지수를 구하는 겁니다.
0: 네.
1: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막 급등락하는 것도 좀 조사해서 제외한다면 좀 물가의 근본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걸 따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뭐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걸 연준이 만약에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여러 참고자료 중에 하나 정도로 쓰는 건 뭐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참고자료로.
0: 그렇죠. 네.
1: 딱 이 지표 하나만 가지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 네.
1: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0: 네.
1: 금리를 내리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절사평균 지수를 구할 때는 최근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조사해서 빼고. 빼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요새 이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건 유가, 기름값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근데 만약에 이런 유가를 조사해서 제외한다? 그러면 물가는 실제로는 높은데 조사 이 통계에서는 수치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착시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1: 특히 최근 절사평균 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가지수보다 최대 1%포인트 넘게 낮습니다. 미국의 3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5%나 상승했는데요.
0: 네.
1: 같은 기간 절사평균지수 상승률은 2.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두 지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물가가 뛰고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0: 네.
1: 워시는 거꾸로 야 물가가 낮으니까 금리를 인하해도 될 것 같다라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네.
1: 결국 이걸 보면서 시장에서는 금리를 내리라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워시가 이제 코드 맞추기를 하려고 일종의 물밑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들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통계 외에 뭐 또 다른 논란은 없나요?
1: 그 외에도 논란거리가 많다는 점이 좀 걱정이긴 한데요.
0: 네.
1: 워시가 일단 연준의 역할, 기능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좀 예고를 했습니다. 그 핵심만 살펴보면
0: 네.
1: 연준이 지금은 이런저런 시장에 개입하는 역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0: 그렇죠.
1: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없애거나 폐지할 테니 금리 정책만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컨대 경기가 안 좋을 때 연준이 금리만 낮추는 게 아니라
0: 네.
1: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들 들여서 뭐 장기 금리를 좀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이런 건 괜히 시장만 왜곡하니까 하지 말자. 그리고 뭐 연준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예고들을 좀 많이 안내 선제적 안내를 많이 하는데
0: 네.
1: 이런 역할도 괜히 오히려 더 혼란만 부르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대외 소통은 많이 하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서 잘 금리만 결정하다 이런 뭐 방향성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0: 네.
1: 무엇보다 워시가 이제 겉으로는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의 정책 협력도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약간 조금 서로 상충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0: 네.
1: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연준의 통화 스와프인데요.
0: 네.
1: 통화 스왑은 쉽게 말해 우리나라 통화를 미국에 맡기고 그만큼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오는 협정입니다. 한 국가가 달러가 좀 부족할 때 미국 연준으로부터 달러를 빌려서 외환위기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화 안전판이라고 불리거든요.
0: 네.
1: 그런데 최근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들이 미국의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청한 상태고 그래서 미국 재무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0: 네.
1: 이 중동 국가들은 왜 이런 걸 요청하냐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기름을 수출하지 못하니까 달러를 못 벌어들이게 됐고
0: 그렇죠.
1: 그래서 자국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에 좀 자기가 갖고 있던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좀 낮춰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달러가 없다 보니까 미국한테 니네가 좀 달러 좀 대줘. 이거 니네 때문에 일어난 전쟁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0: 네.
1: 그런데 따지고 보면 원래 이런 통화 스와프는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뭐 이럴 때처럼 전 세계 금융시장이 완전히 마비가 될 우려가 있을 때 그런 비상상

0: 상황에 쓸 수 있는 일종의 소방수라고 그렇죠. 볼 수 있거든요.
1: 네, 네.
0: 그런데 이걸 미국이 일으킨 전쟁을 수습하려고 좀 임의로 사용한다? 그것도 연준 의장 후보자가 나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코드 맞추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연준의 독립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느냐.
1: 네.
0: 그런 지적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되면 네. 시장이 좀 불안해지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뭐 시장 불안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건 뭐 이제 우선은 이 연준으로서는 가장 어떤 확고한 입장을 하나 보여주면서
1: 네.
0: 어떤 시장에 우리가 앞으로 금리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일관성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1: 네.
0: 지금 당장 연준 내부에서도 위원들끼리 의견을 갈리는 상황에서 워시가 들어섰을 때
1: 네.
0: 통계상으로는 숫자가 지금 올라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인데 거꾸로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 식으로 뭐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라고 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연준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1: 그렇죠.
0: 나는 이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야. 사야
1: 예,
0: 되는 거야.
1: 예.
0: 이런 대응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측면이 생긴다는 겁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워시가 들어서서 6월에 그 본인이 이제 하게 될 그 회의에서
1: 네.
0: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장의 지금 귀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 네, 네.
0: 좀 어떤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맞습니다. 자, 그 눈여겨봐야 할 문건이 하나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그 뭐 워시가 그 연준을 이렇게 이런저런 방향으로 굉장히 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것이 정말 워시의 소신 때문인 건가 아니면 이것조차도 워시가 정부의 코드 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1: 네.
0: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2023년에 프로젝트 2025라는 문건을 내놨었습니다. 이 문건은 뭐냐면 보수정부 차기 집권을 위해서 트럼프 1기 때 행정부에서 일했던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아주 세세하게 정리해놓은 어떤 정책 지침서거든요.
1: 네.
0: 그런데 여기에도 연준 관련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워시가 개인 소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정책 방향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1: 네.
0: 보수 정부는 통상 시장을 중시하고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이 프로젝트 2025의 핵심도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정책에만 좀 집중을 하고 나머지 기능은 다 폐지하거나 없애서 전부 은행 같은 시장에 맡겨두자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시가 뭐 금리 결정에 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연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조차도 이게 정말 개인 소신이 맞는가 이것조차도 친 트럼프 정권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우려들을 사고 있는 겁니다.
1: 네. 자, 파월 의장
0: 네.
1: 이제 의장에서 물러나도 이사 신분으로 지금 이제
0: 네.
1: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0: 네.
1: 하기로 했고
0: 네.
1: 그러면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이사로서도?
0: 일단 파월 의장은 연준법상 이사 임기가 2028년 1월까지이기 때문에
1: 네.
0: 연준 의장 임기는 끝났지만 이사로서는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1: 네.
0: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의장을 했던 사람이 의장 임기가 끝났을 때 이사로 남겠다. 라고 하는 경우는 뭐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관례상으로 과거 연준 의장들은 의장 임기가 끝나면 이사 임기가 남아있어도
1: 네.
0: 이사직을 사임하고 연준을 떠나는 게 관례였거든요. 이건 왜 그렇게 하냐면 신임 의장한테 전임 의장이었던 내가 좀 부담을 주지 않겠다 뭐
1: 그렇지.
0: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파월 의장은 일단 트럼프 정부와 이사로 남아서 불편한 동거를 하겠다고 했고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을 겨냥한 트럼프 정부의 수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본인은 방어권을 좀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월이 이렇게 자리를 지키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불편해질
1: 불편하죠.
0: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준 이사회 소속의 이사 7명과 지역 연방은행 총재 5명이 참여하는데요.
1: 네.
0: 지역 연방은행 총재 임명에 연준 이사 7명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과반인 이사 4명을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 네.
0: 그런데 지금은 이 이사 7명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케빈 워시를 포함해도 그 트럼프 대통령 쪽 인사가 3명에 불과해서 전체 이사의 과반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1: 네.
0: 만약에 파월이 이사 자리도 임기 만료 전에 나가게 된다면
1: 네.
0: 이사 7명 중에 4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으니까.
1: 임명을 하면 되는데.
0: 그렇죠.
1: 안 나가니까
0: 네.
1: 임명을 할 수가 없고.
0: 네. 나는 안 나가겠다라고 버티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저 사람. 그 때문에 이사회를 재편해서 내가 영향력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1: 이야.

0: 트럼프 말대로 기준금리를 낮추면 네. 당장 주식시장이나 실물경제에는 뭐 호재가 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1: 아, 네, 네.
0: 문제는 이제 큰 대가가 따를 않습니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과거에도 좀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1: 네.
0: 1972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당시 아서번즈 연준 의장에게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경제를 좀 부양할 필요가 있으니까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실제로 낮췄는데 물가가 너무너무 불안해지고 이듬해 오일 쇼크까지 터지면서 초고물가를 겪고 후임인 폴 볼커 의장이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그렇죠. 이제 뭐 금리를 낮추면 정부도 시장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겠지만
1: 있죠.
0: 맞습니다. 네,
1: 단기간은
0: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더 큰 아. 폭탄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런 점이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1: 네, 워시의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그러면 중요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지금 말씀해주신 걸 보면.
0: 네.
1: 진짜 좀 약간 정부와 좀 고두를 맞추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0: 네. 예. 무엇보다도 워시 의장이 정치적인 고려를 하면서 네. 지금처럼 뭔가 자고면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신뢰가 이 연준의 통화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자 핵심인데
1: 네.
0: 이렇게 될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1: 그렇죠.
0: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증시나 금융의 변동성, 불안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뭐 작은 이익을 좀 탐내다가 단기적인 어떤 경기 부양, 호황 뭐 이런 것들을 누리다가 큰 거를 잃는 소탐 대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앞으로가 네. 더 중요하겠습니다.
0: 네.
1: 글로벌 경제 오늘 최근 연준의 분열된 모습 그리고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을 향한 우려 또 전망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현재 서울에는 구름이 가득한데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북부와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 동부와 경북 지역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밤 그 밖에 충청과 호남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적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강원 동해안은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1도, 대전과 광주 24도, 대구는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고요. 중부지방은 평년 이맘때보다도 기온이 조금 더 낮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주말에는 23도, 휴일에는 24도까지 오르며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 습도는 55%입니다. 조하늘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원유 가격의 영향으로 물가가 예상보다 오르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석유 최고 가격제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열린 내란 혐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는 유죄를 받았지만 1심 23년에 비해선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종전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북측 지역만을 영토로 규정한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통일조항을 삭제한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 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할당 관세로 들여온 수입품은 바로바로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물가 관리 대책을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정부는 올 초 2% 수준으로 안정됐던 소비자 물가가 중동전쟁 이후 특히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로 물가 상승 압력은 크게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 가격제가 아니었다면 경유값은 리터당 최고 2,800원을 넘고 2.6%였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8%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충격이 시차를 두고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며 중동 상황이 계속되는 한 석유 최고 가격제를 당분간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수요관리 대책을 병행하고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해 매점 매석 등도 엄단할 계획입니다. 할당 관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일부 수입업체가 할당 관세로 낮은 가격에 물건을 수입하고도 값이 오를 때까지 창고에 쌓아놓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입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8월부터는 할당 관세 품목인 설탕의 방출 의무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사기 등 의료기기의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사재기 등의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3년이 선고된 1심보다 8년 줄어든 형량입니다. 2심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 폭동이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국무회의 등 형식적 외관을 꾸며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 단수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며 특정 언론사를 통제하려 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하려 한 혐의, 계엄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일부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음으로써 국무총리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과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으려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엄으로 인한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이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로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 특히 농축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6일 미국 PBS와 인터뷰에선 다음 주 중국 방문 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도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협상 중인 합의안 내용도 일부 공개했는데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핵 문제가 담겨 주목됩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과 지하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핵농축 중단 기간이 끝나더라도 3.67% 수준의 저농축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는 합의가 성사되면 대이란 제재도 완화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폭격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의 해상 봉쇄를 뚫고 복귀하려던 이란 유조선 하스나호의 발포에 방향타를 무력화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지만 핵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미국과 이란 간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다만 양국 모두에게 이젠 출구 전략이 절실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정신 등을 반영하고 국회의 계엄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민주당은 개헌안에 반대하면 불법 계엄 옹호라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공세를 이어가며 개헌도 정치적 수수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우한솔 기자입니다.
5: 민주당은 이번 개헌안에 반대하면 국민 눈에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보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선거용 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정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심판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공천에 혈안이 돼 있다. 불법 계엄 옹호가 의심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계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실장 공천을 아직도 재고하고 있다며 윤석열 선대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하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선거 이후 논의로 입장을 정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논란을 더 키우지 않겠다는 듯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하지만 특검법의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감옥에 안 가겠다는 생각뿐이다.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특검법 논의를 미루기로 한 것도 술수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 이후 대통령의 범죄 세탁을 강행하겠다는 것, 국민을 우습게 하는 권모술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개헌안 또한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라며 개헌하려면 연임 불가부터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1: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유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난 3월 북한은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헌법을 전과 비교해봤습니다. 남북한이 동족임을 전제로 한반도 북측 영토를 지칭했던 북반부 그리고 조국 통일 같은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새 헌법에 포함될 거라 전망됐던 두 국가 노선은 확인됐지만 적대적 관계임이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2024년 최고인민회의 때 조문 명기를 지시한 표현들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예고했던 영토 조항은 신설됐습니다.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하고 남쪽으론 대한민국과 접한다고 쓰면서 분쟁 소지가 있는 영해 규정이나 남쪽 육해상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정의해 국가 대표성을 부여하고 국무위원장의 핵 사용 권한과 위임 조항도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지난 9차 당대회 때 강조한 국익수호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0: 식으로 추가돼 국익 우선 의지를 드러내며 정상 국가로 변모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1: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발이 묶였던 크루즈선이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 3명이나 사망하며 전염 우려가 제기되자 세계보건기구가 나서 코로나19와 같은 유행병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2: 지난달 1일 대서양으로 출항한 호화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3명이 숨졌습니다. 감염 우려로 육지에 내리지 못하고 발이 묶였던 혼디우스호는 현재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입항을 허가한 겁니다. 의심 환자 3명은 하선해 구급 항공편으로 네덜란드로 이송 중이고 현재 승객과 승무원 146명이 타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하는 대로 자국 승객들은 병원에 격리 조치하고 다른 국적 승객들은 건강한 상태일 경우 자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나리아 제도 자치정부는 충분한 정보도 얻지 못했다며 중앙정부의 입항 허용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타바이러스가 심각한 감염병임은 틀림없다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코로나19 같은 유행병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심 환자는 모두 8명, 앞서 하선한 2명 중 1명은 스위스에서, 나머지 1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모두 사람 간 전파를 일으키는 변종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WHO 전문가들은 첫 환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탑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남우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남우호는 이르면 오늘 밤 두바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급파된 인력도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남우호를 예인하기 위한 예인선이 한국 시각 오늘 새벽 사고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선박 인근에 도착했지만 동이 트지 않은 만큼 바로 작업을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선사인 HMM 측은 날이 밝는 대로 예인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우호를 예인선에 연결하는 등의 작업으로 여기에만 몇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사고 해역에서 두바이 항까지는 약 70km 거리로 출발 후 최대 10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우호 선체에 구멍이 나거나 침수 피해가 없는 만큼 예인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HMM 측은 남우호가 이르면 현지 시각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두바이 항에 도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우호가 두바이 항에 들어오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두바이 현지에는 정보 조사단 인력 7명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HMM의 자체 조사 인력과 함께 폭발 화재 당시 남우호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선원들을 직접 만나고 불이 난 기관실에도 직접 들어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두바이 항에 수리 조선소가 있는 만큼 불이 난 기관실도 수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측인 페르시아만의 발이 묶인 HMM 선박은 총 5척입니다. 사고 당시 다른 선박도 인근에 있었지만 남우호를 제외한 다른 선박들은 페르시아만 안쪽인 카타르 인근으로 이동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청와대가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조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조국 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관계와 통일 개념 등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북한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것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오늘 담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국가 핵무력 정책 법령과 핵 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남부는 저녁부터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올 때 돌풍 수준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며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올여름에도 이른바 러브버그로 불리는 곤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서울시가 유충 단계부터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 방제에 나섰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최근 여름철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나타나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이른바 러브버그입니다.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빠른 시간 안에 대규모로 번식해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본격적인 발생에 앞서 방제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올해 유충이 대규모로 서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평구 백련산과 노원구 불암산에 친환경 방제약품을 살포합니다. 러브버그 유충 등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환경 전반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성충이 나타나는 다음 달부터는 빛과 유인 물질을 이용한 포집기 1,300대를 주요 공원과 산 주변 등 19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드론 등을 활용해 수시로 살수 작업을 벌여 최대한 확산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 또 다른 곤충인 동양하루살이에 대해서도 포집기를 활용해 방제에 나섭니다. 주로 출몰하는 성동구 일대에 빛으로 유인하는 포집기를 늘리고 한강변에도 대량 포집기를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까지 120 다산 콜센터 등을 통해 발생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에 출동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1: 국내 대북 지원 단체들이 아시아 축구연맹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 참가를 위해서 방한하는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의 응원단을 꾸립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는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의 방한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오는 20일에 수원에서 열리는 수원FC 위민과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의 4강전 경기를 위한 시민 응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남녀 탁구 대표팀이 2026 단체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반 8강에 진출해 만리장성 중국 넘기에 도전합니다. 오상은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영국 런던에서 열린 대회 열흘째 남자 16강전에서 오스트리아를 매치 점수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여자 대표팀도 어젯밤 16강전에서 싱가포르를 3대1로 물리치고 8강에 올랐습니다. 실적 부풀리기로 시장을 속인 상장사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상장법인 한창과 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감사인 지정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4, 50대 인구 5명 중 1명은 미혼이며 삶의 만족도는 소득에 따라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중년 미혼의 삶 보고서를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40세부터 59세까지의 중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1%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미혼은 약 56만 명으로 20%였는데 미혼 비율은 2022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미혼 중년의 경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등에서 모두 월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외로움 수치는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는 주가가 만 원 오르면 상승분의 1.3%, 130원 정도를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주가 상승 시 자본이득의 3-4% 정도 소비가 증가하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주식 자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국내 환자에서 진드기가 옮기는 발열성 질환인 오즈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1월 검사 의뢰된 80대 여성의 검체에서 오즈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당시 환자는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을 호소했으며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질병청은 이

0: 환자가 집 앞 텃밭에서 일한 것 외에 별다른 해외 방문 이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오즈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 2023년 7월 일본 여행 중에 감염된 해외 유입 사례뿐이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0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39년 만에 개헌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불참을 선언했지만 당론을 거스른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6.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 북구 갑부터 수도권 TK까지 격전지마다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담긴 숨은 변수와 흐름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황혼 이혼 통계가 결혼 5년 이내 신혼 이혼을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숫자로 드러난 달라진 풍경 팩트는 숫자다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기대감 속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네요. 반가운 소식이죠. 잠시 뒤 경제인사이트 피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기름값 말고도 요즘 우리 지갑 얇게 만드는 것들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 드려봅니다. 기름값처럼 뚝 떨어졌으면 하는 것. 여러분은 지금 무엇의 가격 하락을 가장 기다리고 계십니까? 뭐 달걀, 삼겹살 가격 보고 깜짝 놀랐다 하는 장바구니 물가도 좋고요. 애들 학원비며 외식비, 카드값 볼 때마다 한숨 나온다 하는 생활 밀착형 고민. 또는 내 대출 금리만이라도 제발 좀 내려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압박하는 얄미운 물가 이야기 혹은 가격만 내려가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하고 싶은 위시리스트까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을 채워드리겠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3: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2: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은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네, 오늘은 중동 이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4: 네, 전쟁을 끝내기 위한 첫 번째 유의미한 합의에 가깝게 다가선 것 같습니다. 양측은 전쟁 종식과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한쪽짜리 양해각서 체결을 앞두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일단 협상의 기본 틀에 서명하고 이후 세부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까지 가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는데 네. 아직 최종 합의 단계에 다다르진 않았지만 전쟁 이후 가장 합의에 가까운 상태라고 합니다.
2: 고무적이네요.
4: 예,
2: 네.
4: 그리고 또 다음 주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역시도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에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 말했는데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도록 그 전에 최대한 매듭을 짓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이란 측이 답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 기다려봐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종전 기대감이 시장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2: 네,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겠네요.
4: 네,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사실상 양국 간 전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널뛰던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브렌트 유 선물 종가는 8% 떨어졌고 WTI도 약 한 달 만에 다시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지부진하던 금값도 급등하면서 일주일 만에 최고치까지 오르는가 하면 뉴욕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일제히 릴레이 보였고요. 미 국채 금리도 유가 하락, 강한 경기 지표가 겹치면서 큰 폭으로 내려갔고 원달러 환율도 145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2: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습니까?
4: 아, 코스피 어제 사상 처음으로 7000피 찍고 나서 오늘도 강하게 문을 열었는데요. 개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7500까지 터치하면서 장중

0: 최고가 하루 만에 다시 썼습니다. 다만 현재는 어제 역대급 쇼핑에 나섰던 외국인이 순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상승세 반납하고 등락 거듭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흐름 탐색하고 있습니다. 7,360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단기 상승폭이 컸던 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빠르게 커진 걸로 보이고 미국의 4월 고용보고서 공개를 앞둔 경계감도 증시 상단을 제한하는 분위기인데요. 오후장에 흐름 뒤집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1: 오늘은 좀 외국인이 팔고 있다는 얘기죠. 네. 7,363.99 지금 코스피 지수입니다. 우리 물가 어떻습니까?
0: 저희가 주곧 우려해왔던 부분이기도 하죠.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널뛰고 수입 물가, 생산자 물가를 지나 이 소비자 물가, 우리 지갑까지 충격파가 도미노처럼 번지는 것 아니냐 했었는데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요 2.6% 올랐는데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네. 기름값이 1년 전과 비교 20% 넘게 오르면서 물가 전체를 자극했는데 석유나 나프타 관련 재료를 사용하는 공산품 물가도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1: 그러니까 기름값 여파가 크군요.
0: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나마 이마저도 최고 가격 제도에 선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기름값을 억누르지 않았다면 물가가 3.8%까지 튀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1: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앞으로의 물가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습니까?
0: 네, 짚어주신 것처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제일 큰 문제 같아 보이는데요. 지금도 이렇게나 올랐는데 앞으로 오른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또 나왔습니다. 하나는 기름값 충격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기에 농축수산물 기저효과까지도 해줘 5월 물가 오름폭은 더 커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1: 네.
0: 물가 상승률이 3% 문턱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보이고요.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 눈높이를 일제히 올려잡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비롯한 정책들이 효과를 내고 있다. 향후 물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면 이제 5차 최고 가격제 여부가 발표가 되는데 일각에선 재정수단만으로 이 상승세를 억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나라 곳간으로 돈만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요즘 그 채소값 비싸잖아요. 근데 이달 들어서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채소들이 있다고요?
0: 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배추와 무, 양배추 같은 옆근 채소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 보일 걸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약 15%, 무는 30% 정도 양배추는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절반 이하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여름 과일들 나올 때 아닌가요?
0: 네, 맞습니다. 여름 과일 이제 한창 나올 때인데 이게 사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참외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이 줄어서 또 수박은 출하량은 늘었지만 수입 과일 물량이 줄면서 가격이 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앞으로 또 날씨 또 소비 상황에 따라서 가격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봐야겠습니다.
1: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로도 이 주식 관련 소식들 접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금융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버들을 핀플루언서라고 부른다면서요. 이제 금융당국이 이들에 대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0: 맞습니다. 요즘 뭐 주식 안 하는 사람 찾는 게 더 빠를 만큼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나 SNS 같은 데서도 이렇게 정보 공유해주는 핀플루언서들 참 많은데 이 중 일부가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정보를 퍼뜨리면서 문제가 커지자 당국이 나섰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비롯한 대표적인 불법 행위 유형을 살피고 현행 규제 체계로 단속이 가능한지 등을 점검하고 나섰는데 네. 정식 등록 절차 없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현재로선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걸러내는 데 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AI 기반 실시간 감시 시스템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1: 그래야죠.
0: 투자 열기가 커질수록 또 이 정보도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1: 네.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이달 22일부터 이제 일반 국민 대상으로 판매합니다.
0: 네, 맞습니다. 총 6천억 원 규모인데요.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 산업과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입니다. 특히 정부 재정이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라 관심이 더 큰데 최대 20%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 세제 혜택도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최대 7천만 원 투자 시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배당소득에도 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1: 네. 꼭 알아 두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0: 네,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요. 이 상품은 만기 5년의 환매 금지형 펀드라서 중도 해지가 어렵습니다.
1: 그러니까 중간에 다시 팔 수 없단 말이죠.
0: 그렇습니다. 상장 이후 매매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을 수 있어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앞으로 이제 건강보험료 꼼수 회피가 안 통하게 된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0: 네, 앞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거짓으로 얻거나 꼼수로 이 보험료를 피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6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상 최근 3년치 보험료만 부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밖에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새로 마련됐고요. 장기 요양보험료 계산 방식도 명확해져서 현장 혼선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1: 네. 공연장이나 티켓 예매 플랫폼, 이 유료 멤버십 이용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앞으로는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바뀐다고요?
0: 네, 공정위가 예매 플랫폼들의 유료 멤버십 약관을 점검을 해보니까요. 일부 업체들이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공정위 역시도 중도 해지 시에도 실제 손해 수준만 반영을 해야 한다 봤고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기간 안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혜택을 이미 이용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한 뒤에 나머지를 돌려주도록 약관이 바뀝니다. 네.
1: 그렇다면 이제 환불 탈퇴 방식은 어떻게 바뀝니까?
0: 기존에는 가입 포인트까지 환불금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포인트는 포인트로 회수하고 부족할 때만 환불금에서 공제하도록 개선됩니다. 그리고 또 탈퇴 절차도 간편해지는데 일부 업체는 이 전화로만 탈퇴가 가능하게 하는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이나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지가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1: 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오늘은 우리 지갑 얇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압박하는 얄미운 물가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김은주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주유할 때마다 손이 떨리는데 아이들 신발 가격도 너무 비싸서 놀랍니다. 메이커 신발 가격 내리면 당장 아들이 원하는 신발 사주고 싶어요 하셨고요. 박봉남님께서는 집값과 대출이자 좀 뚝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해야 할 아이들이 있으니 제일 큰 걱정. 이 좀 가벼워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오늘도 갓생하시면서 응원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7128님 금리 좀 내렸으면 합니다. 자영업자 중소사업자 화이팅 하셨고요. 1911님께서는 냉동 과일 수입회사에 근무합니다. 매일 떨어지길 바라는 건 환율입니다. 달러 값어치가 더 떨어지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0419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뚝 떨어지는 그날이 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날이 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2997님 저는 지금 제 나이가 10년만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젊음이 제일 재산이죠 하시면서 또 나이 들어감에 대한 또 아쉬움을 또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유난히 경북지역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모두 처리됐고요. 정상 소통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입니다.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서울 쪽 버스 전용 차로에 사고 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버스들이 차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부근이 많이 혼잡하니까요.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여파를 받는 곳들도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동서울 요금소 부근 1차로와 2차로가 막혀 있고요.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영 대전 고속도로 통영 쪽으로는 오동터널 부근에서 작업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강남 순환도로입니다. 서초터널과 봉천터널 사이 양방향이고요. 작업하고 있으니까 차로 변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3: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꽉 잡히는 진짜 경제. 팩트는 숫자다.
1: 복잡한 세상, 쏟아지는 통계 속에서 숫자가 담고 있는 사실을 날카롭게 짚어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통계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팩트는 숫자다. 오늘도 KBS 송수진 기자, 정세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네.
1: 어린이날 잘 보내셨어요?
2: 근무했습니다. 네.
1: 아, 왜 그렇게 또 우울하게.
2: 아니요. 근무는 뭐 좋죠.
1: 예. 좋아요?
2: 예. 네. 돈 벌고 좋죠.
1: 올해는 참 행사들이 네. 많습니다. 내일이 이제 어버이날 다가왔는데 뭐 어버이날 준비들은 어떻게 하세요?
3: 역시 용돈 아닐까요?
2: 예, 뭐 그걸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1: 현금으로 선물을
2: 네.
1: 준비.
2: 네, 네. 선물보다는. 네.
1: 훌륭한 자녀분들이십니다. 부모님들께서 네. 좋아하시겠네요. 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긴 한데 오늘 전해드릴 통계는 조금 역설적인 통계.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해요. 송수진 기자.
3: 네네. 그 혼인기간이 네.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가요. 혼인기간이 4년 이하, 5년 미만인 부부의 이혼 건수보다 1,200건이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 네.
3: 국가데이터처 통계인데요. 지난해 혼인이혼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해 혼인기간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15,600건 정도였는데요. 혼인기간 4년 이하, 그러니까 5년 미만 신혼부부의 이혼은 14,300건 정도였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뒤집힌 게 처음이에요?
3: 네, 처음입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게 1990년인데요. 이후로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을 앞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러니까 1990년에 통계가 처음 작성되기 시작했을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는데요.
1: 네.
3: 1990년의 상황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 혼인기간이 4년 이하 이혼이요. 18,000여 건이었고요.
1: 예.
3: 혼인기간이 30년 이상 황혼 이혼이 360건이었습니다.
1: 그때는 굉장히 적었네요.
2: 거의 없었다고.
3: 네, 거의 없었고요. 예. 예, 신혼 이혼이 황혼 이혼보다 거의 50배 정도 많았던 거죠. 그런데 35년이 지나면서 이 격차가 계속 줄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순서가 이제 바뀐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하나 있긴 한데요. 전체 이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1: 아, 그렇습니까?
3: 예, 예.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8만 8천 건 수준이고요. 그래서 전년보다 3.3%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가 갑자기 더 많이 이혼한다기보다는 이혼의 중심 연령대 그리고 혼인 기간 구성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추세에 약간 변곡 점이라고 봐야겠네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3: 맞습니다. 추세가 바뀐 거죠. 예.
1: 그러니까 송 기자의 그대로라면은 전체 이혼 건수는 조금 줄었는데
3: 예.
1: 그 중에서 오래 결혼 생활을 하신 부부들의 이혼 비중은 예. 더 커졌다.
3: 네네 맞습니다. 혼인 지속기간별로 이혼 구성비를 좀 보니까요. 30년 이상이 17% 정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30년, 40년을 유지한 뒤에 자녀가 독립하고 나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통계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건데요. 상담 현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를 보면요. 지난해 여성 이혼 상담자 중에서 60대 이상 비중이 22% 정도였습니다.
1: 네.
3: 그런데 20년 전인 2005년에는요. 이 비율이 5.8%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년 만에 거의 4배 가까이가 늘어난 겁니다. 남성 쪽도 변화가 큰데요. 지난해 남성 이혼 상담자 중에 60대 이상 비중이 49%였습니다.
1: 네.
3: 남성 이혼 상담자의 거의 절반이 60대 이상인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3928님은 검은 머리 파뿌리는 이제 옛말인가요 하셨고요. 2039님은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던 거죠. 들으면서 힘냅니다 하셨는데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겁니까?
3: 어느 정도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입니다.
1: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인구라는 거네요.
3: 맞습니다. 네. 50대 이상 인구 비중도 크게 늘었는데요. 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인구에서 50대 이상 비중이 45%를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20년 전에는 이 비중이 23%였습니다. 절반이었던 거죠. 그래서 반대로 20대와 30대 비중은 줄었는데요. 20년 전에는 33%였는데 지난해는 20, 30대 비중이 25%로 줄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젊은 부부 자체가 줄면 신혼 이혼의 어떤 절대 건수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50대 이상, 60대 이상 부부가 많아지면은 장기 혼인 부부의 이혼 건수 비중은 또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단순한 어떤 가족 문제는 아니고 저출산, 고령화가 가족 통계에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2: 예. 건수만 봐서 이게 뭐 폭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3: 네, 맞습니다.
1: 또 가치관의 변화도 있다면서요?
3: 예, 아까 청취자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치관의 변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성에게 좀 참고 살아라 이런 게 뭐 미덕처럼 또 요구되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남편에게 의존하는 구조도 컸고요. 이혼 뒤에 생계가 불안정하다 뭐 이런 현실적인 장벽도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장년층은 다르죠. 여성의 교육 수준, 경제활동 경험이 과거보다 높아졌고요. 예. 남성 역시 혼자 사는 생활에 대한 어떤 심리적 장벽이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을 뭐 단순히 참다 참다 갈라선다 이렇게만 보면 조금 부족하고요.
1: 네.
3: 길어진 기대 수명 속에서 남은 인생을 좀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롭게 따지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황혼 이혼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부동산이 들어가 있던데.
3: 아, 근데 네.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1: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3: 예, 예. 그 황혼 이혼을 볼 때 중요한 경제 변수 하나가 재산 분할 문제입니다.
1: 그렇죠.
3: 네. 젊은 부부의 경우에는 뭐 양육권, 생활비, 주거 문제가 핵심인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에 오래 산 부부의 이혼은 자녀가 이미 다 컸고 그다음에 그래서 쟁점이 노후 자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렇게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3: 그런데 한국 가계에서 가장 큰 자산이 대체로 집이지 않습니까?
2: 특히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면 이제 현실적으로
3: 맞습니다.
2: 나눠야 되겠다. 집.
1: 네.
2: 예.
3: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면 이혼 뒤에 각자 확보할 수 있는 자산 규모가 커질 수 있죠. 네, 나눌 수 있는 재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거래가 막히면은 이혼을 하고 싶어도 뭐 현실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집값이 올라서 황혼 이혼이 늘었다라고 말하면은 인과관계를 너무 강하게 말하는 거니까 좀 부적절하겠지만요.
1: 네.
3: 부동산 가격 상승이 황혼 이혼을 결정할 때 재산 분할 이후의 생활 가능성을 따지는 어떤 현실적인 조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문자 좀 소개해 드릴게요. 1981님, 오랜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노력이 참 필요하죠. 네. 8029님, 저는 오늘 결혼 기념이더라고요. 잊고 있었는데 이혼 뉴스 듣다 막 생각나셨다고.
3: 아. 결혼 기념일 네. 축하드립니다.
1: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21년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 50년만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하시면서 8029님 문자 주셨습니다. 황혼 이혼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이제 두 분이 헤어지면은 노후를 혼자 보내는 분들이 또 늘어난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3: 네, 네. 황혼 이혼 통계가 이게 여기서 끝이 안 나는 이유기도 한데 이게 고령 1인 가구 또 노후 소득 외로운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데이터처 통계를 보니까요, 2024년 기준 1인 가구가 804만 가구 정도였는데 전체 가구의 한 36% 정도 됐습니다. 세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인 셈이죠. 그런데 연령대별로 잘 봐야 되는데요. 1인 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70대 이상이었습니다.
1: 그래요.
3: 20% 가까이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60대도 17%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60, 70세 이상을 합치면은 1인 가구의 거의 37% 이상이 고령층인 거죠.
1: 그러니까 세 집 중 한 집 이상이 1인 가구라는 것도 조금 놀랐고 결국은 이게 황혼 이혼 증가가 고령 1인 가구 증가와도 맞물린 거네요.
3: 네네. 황혼 이혼 증가에 따른 어떤 고령 1인 가구 증가가 경제적으로 혼자 살 수 있느냐 뭐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정서적인 문제랑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1: 그렇겠죠.
3: 네. 13세 이상 국민 가운데 거의 40%가 평소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10명 중 4명인데요. 60대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42%로 더 높아집니다.
1: 아.
3: 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요. 황혼 이혼을 단순히 어떤 해방 혹은 새 출발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혼이 어떤 폭력이나 갈등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선택일 수 있지만요. 동시에 이혼 뒤에 오는 문제들 가령 뭐 사회적 관계망이 약해지고 또 혼자 생활하면서 외로움과 어떤 돌봄 공백이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3: 그래서 결국 황혼 이혼의 증가가 가족의 해체라는 관점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노후의 삶을 누가 또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정세배 기자가 준비해 온 소식인데요. 앞으로 이제 또 우리 송수진 기자 정세배 기자가 맞닥뜨려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이제 부모들에게는 아이들 돌봄이 가장 큰 현실적인 고민이
2: 아이가 되는데, 없어도 지금 고민이에요. 예.
1: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예. 생길 때마다 예. 예.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 맡길 곳이 점점 줄고 있다고요?
2: 계속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그러니까 왜 어렵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당연히 생각해봤을 때 저출생이 좀 꾸준히 이어져 왔으니까 어린이집도 줄었겠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가기 어렵다랑 아예 못 간다가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네. 아예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읍면동 이런 동네 단위가 6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제 634곳인데 거의 대부분은 사실 읍면 지역이에요. 한 90% 가까이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봐도 뭐 경북, 경남, 전남 이런 도 단위에 많이 몰려 있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광역시 단위죠. 뭐 광주 이런 데는 한 5곳밖에 안 되고 서울 3곳, 대전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는 상대적으로 그래요? 좀 양호한 상황인데 비율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경북이라든지 경남

0: 경남, 뭐 전남 이런 곳은 30%가 한참 넘어요. 쉽게 말하면 세 곳 중 한 곳은 어린이집이 없다는 거예요, 동네. 그리고 보통 이런 도단위가 사실 생각해보면 면적이 좀 넓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더더욱 어린이집 보내려면 집에서 멀리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네. 반면 서울은 뭐 거의 뭐 없는 동네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도시에 비해서 또 그런 이 지역은 아이들이 많이 없기도 한
0: 맞습니다.
1: 이유기도 하고.
0: 네.
1: 근데 저출생 기조가 이제 꾸준히 이어진 탓에 또 어린이집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0: 네.
1: 그러면 어린이집 구하기 어려워서 출산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0: 쉽게 말해서 말씀하신 대로 첫째를 낳았는데 이런 고생을 하면 둘째 낳을 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뭐 당연히 저출생 때문에 원화가 줄긴 했어요. 2014년에 어린이집 다니는 원화가 한 150만 명 됐거든요.
1: 네.
0: 근데 올해 3월에 77만 명, 딱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절반 가까이 줄었고 어린이집 수도 거기에 맞춰서 꽤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다만 문제는 남아있는데 계속 보육 수요가 몰리니까 이런 입소 대기 문제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즉시 어린이집 신청을 해도 대기번호 받는 막 그런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전국 평균 어린이집 한 곳에 30명 정도가 있는데
1: 네.
0: 요즘 초등학교보다 이게 많은 겁니다. 초등학교 한반보다.
1: 요즘 한반은
0: 20명 좀 넘어요.
1: 24명, 5명.
0: 네, 맞아요. 20명대 초반인데.
1: 네.
0: 네. 근데 이제 세종같이 좀 출산율 높은 곳은 거의 40명 가까이 돼요. 한반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실제로 부족한 거예요. 네.
1: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정세배 기자 소식 들으시면서 3821님 지방 살린다면서 정말 어린이집 부족합니다. 대기만 뭐 100번 넘는 네. 집도 있어요 하셨고요. 2019님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는 너무 어려워서 뭐 태어나자마자 대기 걸어둬도 너무 어렵다고 또 이런 소식들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원생이 줄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줄어든다고 네.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또 근데 입소하려는 분들은 또 많아요. 그래서
0: 맞습니다.
1: 이렇게 대기표 받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대기 걸어놓은 분들도 있고
0: 네.
1: 이게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이게 오히려 아이가 줄면 어린이집 입장에서 관리하기 편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영상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정원이 줄면 보육료가 그대로 감소하는 구조거든요. 지금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교사 수를 뭐 대폭 줄일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뭐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보육지원금이 지금 아동 수에 비례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보육료가 줄어드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 뭐 선생님들 많으시죠. 영양사 선생님 있죠. 뭐 운전기사 선생님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일손 자체는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해요.
1: 그러니까 인건비가 꽤
0: 맞습니다.
1: 들어요.
0: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는 없어요. 보육료가 준다고. 임대료를 줄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난에 폐업을 하고 아예 아주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어린이집 문 닫고 노인보육시설로 이거를 바꾸는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기사를 살펴보면.
1: 오히려 그 인구의 수는 역전이 돼서 노인 인구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니까.
0: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보육 교직원 구하기도 요새 좀 어렵다고 해요. 이건 뭐
1: 그래요?
0: 사실 처우 문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2024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보육교사 월 평균 급여가 사실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뭐 근무 시간도 9시간이 넘는데 문제는 이제 실제 근무 시간은 이거보다 더 늘 많을 거다. 왜냐하면 잔업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1: 네.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1: 또 이게 아이들 보살펴 주시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0: 네. 절대 쉬운 일 아니죠. 어려우신. 네.
1: 아 그러니까 처우가 네. 또 그만큼은 따르지 못하는군요.
0: 네.
1: 근데
0: 네.
1: 최근에는 이제 출산율이 좀 올랐다는 그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0: 네.
1: 어린이집도 좀 더 늘 수 있는 겁니까?
0: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 출산율 반등 조짐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올해 2월까지 20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하고 있고 저희가 보통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1: 네.
0: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이게 올해 1월에 0.99명. 저희 맨날 이제 한 명 안 된다, 한 명 안 된다 하다가 이제 한 명
1: 가까이 왔네요.
0: 눈앞에 왔어요. 눈앞에 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소위 이제 베이비붐 세대 자녀라고 하잖아요. 에코붐 세대. 여기가 이제 연령대가 많아요. 한 90년대 초반생 생각하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결혼 출산할 시기가 왔고
1: 그때 태어난 그 사람들이
0: 맞습니다.
1: 많다는 거죠.
0: 숫자 자체가 많아요. 인구수 자체가
1: 네.
0: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때 사실 결혼이나 출산을 좀 미룬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누적이 되면서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뭐 당분간은 좀 더 증가를 할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낳을 거, 둘 낳을 거, 하나밖에 안 낳고 마른 거예요. 이러면 반등 효과가 극대화되진 않고 오히려 계속 양육 부담만 생기면 다시 고꾸라질 위험도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네. 정철민 님께서 지방 초등학교 유치원은 유치원생이 줄어서 문제입니다. 특히 농어촌 학교는 유치원생이 없는데도 유치원 선생님을 채용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또 짚어주셨고요. 3029 님께서는 지역 어린이집은 폐업 도미노입니다. 지역 좀 살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늘리는 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 갖고 있습니까?
0: 사실 되게 청취자분들이 좋은 부분을 짚어주신 게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뭐 수가 적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안 둘 수는 또 전혀 없는 문제잖아요. 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정부가 내놓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설치가 좀 어려운 쉽게 말해서 뭐 숫자가 적다든지 아니면 여러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데 분원 설치를 좀 쉽게 하겠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본원이 있고 거기에서 분원을 낼 때 어떤 조건을 완화하고 예를 들어서 본원 원장님이 분원 원장을 겸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좀 곳곳에 이렇게 분원을 둬서 방금 말씀 주신 이런 지금 좀 없는 지역에 좀 둘 수 있게 하겠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학교 복합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즘 학교도 다 학생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같은 게 많이 남아둔단 말이에요. 부지가.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을 위한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사업을 정부가 되게 활성화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 비용 지원하겠다. 이런 게 있고. 근데 보다 좀 근본적인 정책은 사실 유보통합인데.
1: 유보통합이요?
0: 예, 네. 유치원. 그다음에 보육.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네. 어린이집을. 근데 이게 사실 나온 지 한참 된 얘기예요. 근데 뭐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을 하고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리하던 거를 통합을 하겠다던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지역은 어린이집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유치원 갈라야 되니까 유치원이 없네. 그러면 사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데.
1: 그러네요.
0: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좀 따로따로 너무 따로따로 놀았던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 운영 체계가 너무 다르고 뭐 기준, 처우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몇 년째 공전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황운위원회 관련한 통계 그리고 어린이집 부족하다는 그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서 그 황운위원회에 대해서 문자를 주신 두 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8303님, 젊었을 땐 가끔 이혼 생각하고 살지만 늙으면 서로가 짠해서 함부로 이혼 못합니다. 크크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2984님, 왼수 같아도 참고 삽니다. 네. 남편 듣고 있나 하셨는데요. 네. 남편을 위해서 저희가 노래 띄워드리면서 1부 마무리할게요.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 들으면서 우리 송수진 기자 그리고 정세비 기자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1부 마치고요. 2부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상 대화에서 많은 분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 가운데 어떠어떠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고 할 정도로 많이 쓰는데요. 원래 뭐뭐라는 이나 뭐뭐라고와 같은 표현은 직접 인용을 할 경우에 사용되는 일종의 인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어미가 간접인용이나 인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하는 상황에서도 공공연하게 쓰이면서 일부 사람들에게 전형적인 말투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문장은 직접 말을 인용했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표현 방법입니다. 또 일을 계획해 놓았는데 날씨가 나빠서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비가 온다라든지 날씨가 안 좋다라든지 하면 다음으로 미뤄야죠. 같이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예문에서도 보면 인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비가 온다라든지 날씨가 안 좋다라든지 같이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뭐뭐다든지 또는 뭐뭐라든지라는 표현은 있어도 뭐뭐다라든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아직 서울은 흐리기만 한데요. 백령도에는 약하게 비가 시작됐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북부와 경북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 동부와 경북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충청과 호남에는 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정도로 적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분간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산불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1도, 대전과 광주 2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영남 지역은 대구가 27도까지 오르며 영남 내륙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20도로 선선하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며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고 주말 동안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핵심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형량은 1심 때의 징역 23년보다 줄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각하했습니다. 내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오늘 오후 7시에 발표됩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로 물가 1.2%포인트를 낮췄다며 당분간 가격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전관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에 참여하고 입찰 과정에서도 각종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채용한 국내 사업장들을 실태 점검한 결과 임금 체불과 부적합 숙소 등 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속 시원한 정치 분석, 여의도 해장국이 준비된 목요일입니다. 헌법 개정안과 조작기소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부터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격전지마다 출렁이는 판세와 숨은 변수들까지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는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해마다 늘고 있는 성조숙증의 원인과 치료법 알아보죠.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2: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체한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세요. 네,
2: 오늘 오후에 이제 본회의가 열려서 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5: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뭐 반대한다라고 했고 당론을 어기면서까지 참여할 의원은 3분에서 5분 요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통과는 안 될 것 같고 한 12분 정도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숫자는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개헌안 내용 자체가 그렇게 반대할 일인가라는 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5.18 헌법 정신에 수록하는 거, 부마항쟁 수록하는 거, 그리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거, 그리고 지방균형 발전. 이 내용이 뭐 그렇게 논의가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이 논리로 내세우는 아니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급박하게 이런 충분한 논의 숙의 없이 하는 게 맞아? 이 논리 외에는 반대 논리가 없어요. 네. 그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그러니까 우은식 기장 말대로라면 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좀 해보자라는 네. 거였잖아요.
4: 저 오랫동안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딱 그건데 이게 이제 너무 중후장대한 개헌만 사람들이 얘기하니 개헌도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무슨 사변이나 무슨 뭐 민주화 항쟁 뭐 이런 거 나지 않으면 개헌을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독일은 60년 동안 68번 개헌을 했다라고 해요.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네. 몇 년 전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경성 헌법이냐 연성 헌법이냐에 따라서 이 개헌이 쉽고 어려운 게 있지만은 좀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훈련이고 이 지방선거나 이런 큰 대형 그러니까 전국선거에서 하는 이유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예요. 사실. 왜냐하면 따로 하려면은 한 뭐 몇백억 들어요. 최소 500억 이상 든다고 합니다. 이거 개헌 투표를 딱 국민 투표를 하려면은. 근데 이게 선거에 붙여놓으면은 이제

0: 유불리와 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이제 감안을 하기 시작한다.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게 지금 뭐 공소취소 지금 독재하겠다는데 개헌은 뭐 이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속내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개헌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보수 결집을 좀 더 하는 것도 뭐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투표율 얘기까지 좀 뭐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투표율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불리한데 이게 개헌 투표까지 같이 가면은 좀 이게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당리 당략까지 지금 다 겹친 건데 뭐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여론조사 보면 압도적이에요. 예,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개헌해야 된다 이번에 그런 네. 거라서 좀 많이 아쉽다 그 생각이 듭니다.
1: 그런데 이번에 같이 하면은 비용이 상당 부분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저 개헌안만 따로 국민투표하게 되면은 최대 1,500억까지 더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네. 지방선거 때 같이 치르면 한 150억 정도 내외에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 면에서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2: 쉽지 않다.
1: 국민의힘에서 네. 반대가 심하네요.
2: 네, 그거는 이제 오후 본회의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안 봐도 돼요.
2: 봐도 돼.
0: 아니 근데 이제 한 마디만 더 하면은 공론화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개헌하자고 논의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렇게 열었는데 공론화를 그럼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뭐 논란이 소지가 이제 뭐 있다라고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은 논란을 해소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뭉개다가 이제는 공론화가 안 됐다고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거든요. 아니 이런 거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건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이거 개헌 반대하면은 뭐 개헌 찬성하는 세력이다 뭐 이런 취지 얘기했잖아요. 네. 이미 눈치를 챈 거야. 이거 안 될 것 같구나. 사실 그 국민의힘 자극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눈치를 좀 채고 그 얘기를 세게 지른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2: 네. 네.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를 연임했는데 처리 시기는 좀 숙의하겠다고 했죠?
1: 숙의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그냥 포기한 거냐 그런 생각은 좀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선거 후에 적절한 시점을 통해서 시기, 내용, 절차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다시 숙의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처리하려고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지방선거를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승리를 거두게 되면
2: 네.
1: 이 법안 처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것이고 8월 달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2: 네.
1: 그러면은 이건 어쨌든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명을 지지하는 친명 그룹 당원들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당대표 출마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처리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반기 정국이 상당히 좀 시끄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2: 네. 김준일 평론가도 이게 뭐 특검 법안 포기가 아니라 일단 시기를 좀 뒤로 미룬 거다라고 판단하세요?
0: 그러니까 특검 법안에서 공소 취소 권한은 이제 정확하게는 공소 유지권 그게 이제 뭐 사실상 취소까지 포함이 된 거죠. 이거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이견이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 기사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가 국민 정서에 안 맞으면은 이를테면은 요가 권한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권고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하는 게 어떻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2: 네.
0: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내용도 보겠다고 했어요. 하기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뭐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완전히 접은 건지 긴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 야당, 남북개혁신당 등 야당에서는 이거는 독재로 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그리고 완전히 접은 게 아니다라고 선거 기간 한 달 동안 내내 그 프레임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봅니다.
2: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제 선거 앞두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걸 감지한 거죠. 그래서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호 강원지사 네. 후보도 그렇고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도 그렇고요.
1: 그러니까 좀 보수 색이 좀 강한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갖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연대를 통해서라도 계속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 주는 거다 뭐 뭐 법원에서 심판 못 받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계속 해댈 거란 말이에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거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의 큰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곽빙 지역에 있는 광역단체장들이 이건 하면 안 된다. 네.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민주당은 선거가 유리하다 그러면 꼭 이렇게 헛발질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본인들도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대체 어느 그룹에서 이걸 강하게 밀어붙인 것인지 그거는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러니까 뭐 설령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고 그래도 한 표가 아쉬운 또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그 동쪽 지역 소위 말해서 보수세가 강한 데는 난리가 났는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만약에 반반 여론 지형이 반반이라고 하더라도 보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죠. 반반이면은 지금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높은 상황인데 이걸로 반반으로만 만들어도 굉장히 유리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대구 경북 뭐 저기 부울경은 보수 유권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거는 집요하게 갈 거예요. 그 바쁘신 지금 광역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다 기자회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수도권도 다 모여서 개혁신당 포함해서 뭐 기자회견하고 지금 그 영남 지역에 있는 분들도 다 모여가지고 좀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MBS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은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조금 떨어졌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근데 장기화되면은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예.
2: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지부진한 그 지지율을 좀 이렇게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뭐 저 청와대 앞에 가서 최고위원회도 했다면서요?
1: 그러니까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장동현 대표 비판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화살을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으로 그러니까요.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어쨌든 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지 않으니까 본인의 장동현 대표는 본인에 대한 공격도 좀 약화될 것 같고 지지층 결집 이뤄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문제 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뭐 그 아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광역단체장들끼리도 모이고 뭐 범야권
1: 선거연대
2: 뭐 개혁신당 뭐 국민의힘
1: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2: 저 선거연대는 안 될 그러니까 것이다.
1: 선거연대라는 거는 한쪽이 불출마를 하고 한쪽을 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개혁신당이 뭐 그럴 생각이 좀 없는 것 같고 완주할 생각인 것 같고 또한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도 개혁신당 뭐 후보자들 많이 나왔자 뭐 1, 2%인데 네. 연대한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역전승 할 수 있을까? 뭐 괜히 좀 귀찮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함께하는 모습은 보이겠지만 뭐 한쪽이 불출마해가지고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고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2: 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0: 예, 연대요. 네. 연대는 뭐 부분적으로 되는 데도 있을 텐데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연대를 하는 것과 그 이슈와 그리고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해서의 견해차와 어느 게 더 큰 것인가 보면은 개혁신당 자체가 윤석열 반대하면서 뭐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와중에 비상계엄까지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잡았을 경우에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은 무엇이냐 이런 비판에 장기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후보가 일부가 뭐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익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뭐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얻는 거를 국민의힘이 뭘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고 그래서 저도 한두 군데 이를테면은 뭐 그 후보 간에 어떤 결단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은 당 차원에서 하는 거는 거의 안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 자 이제 지방선거는 27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뭐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후보들을 돕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부는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1: 견제죠. 그리고 8월 전당대회에 나도 출마할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지금 당대표라고 너무 나대지 마. 속내가 훤히 보여. 네. 지금 당신 선거하러 다니는 거지. 이렇게 좀 견제구를 날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가 만약 배지를 달고 국회로 좀 복귀를 하게 되면은 네. 정말 대단히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당대표급, 대선 후보급 그리고 대통령과 그렇게 또 멀지도 않은 오히려 가까운 그러한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당대회 판도 자체가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8월 달 전당대회 상당히 더 재밌어졌다라고 네. 평가해 봅니다.
2: 여러분 역시 송영길 전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여러모로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0: 네, 뭐 그거는 뭐 맞는 말씀을 하신 거고 뭐 정청래 대표가 이제 오빠 논란이 이제 한참 있은 뒤에 네. 유세로 또 다니실 때는 아저씨한테 얘기해봐 그래서 아저씨를 한 대여섯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청래 아저씨를 또 이제 각인효과 하려고 하는 건데 눈치는 백단이다.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조금 이 최근에 나왔던 비판들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너무 당대표가 너무 눈에 띈다. 뭐 유세할 수도 있는데 후보보다는 거기에서 최고위원회의 한 거 짜장면 먹으면서 이렇게 면발 길게 올려 일자 만든다고 하는데 네. 그거를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따라하고 저는 약간 기괴하더라고. 눈치 보면서 정청래 대표가 들어올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들어올리고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강압이에요. 강압.
1: 충성심을 네. 확인하는 겁니다.
0: 아 면발에 들어올리면 충성심을 확인하는 거 확인된 겁니까?
1: 네. 면발 들어올리면 다음번에 내가 당대표 되면 당신은 2028년 공천 확정.
0: 네.
1: 그러게. 안 들으면은 공천 아이, 컷오프.
2: 너무하다.
0: 그러니까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건 오케이인데 좀 약간 선을 좀 약간 너무 넘나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결국은 지방선거를 이기면은 정청래 예. 대표의 최고 지적이에요. 정청래 대표가 본인을 홍보하지 않아도 와 정청래 리더십으로 대통령의 그치. 지지율과 정청래 리더십으로 이겼다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본인을 팔고 다니면 안 되죠.
1: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민주당 쪽 관계자들로부터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2: 네.
1: 김민석 국무총리도 8월달 전당대회 나올 것 같대요. 나온대요.
2: 잠재적인 후보잖아요.
1: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제 조짐이 보이는 게 정무직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2: 네.
1: 김민석 국무총리실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또 각 공공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 명 두 명씩 지금 그만두고 있대요. 사표 내고 있으면서.
2: 그럼 뭐 캠프를
1: 그렇죠.
2: 차린다는 건가요?
1: 그래서 지금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이 세 명 모두 8월달 전당대회에 나와서 한판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2: 네. 재미있는 정보네요. 네. 그 정청래 대표 오빠와 관련해서 국립국어원에서 좀 재미있는 해석을
1: 엥?
2: 내놔서.
1: 뭐래요?
2: 국립국어원에서 초면에 40세 이상 나이차가 나는 손이 남자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예절상 적절하지 않다. 라고 국립국어원에서.
1: 적절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너무 점잖은 거 아니에요. 왜?
0: 아니 뭐 오늘 한겨레 칼럼에 정청래 대표는 오빠가 아니다 이런 제목의 칼럼도 실렸거든요.
2: 네.
0: 근데 이런 이게 거기에 사례들이 쫙 있어요. 무슨 그러니까 무슨 사례냐면 오빠라고 불러봐 했던 사례들. 그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50대 이상의 남성들이 내가 젊어 보인다며 20대나 30대의 같은 직장에 있는 위계상의 위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오빠라 불러봐 이런 일이 대다수고 상당수는 이제 좀 사교 모자라까지 나갔다라는 거. 제가 정청래 대표가 뭐 사교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그러면 다 자당의 의원한 한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거나 본인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한테 이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는 정청래 대표가 좀 반성 좀 하시라. 그 옛날에 영상들 보면은 순 오빠예요. 청래 오빠라고 불러봐 해가지고 그게 다 파묘되고 있어요.
2: 네.
0: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중년에서 이제 노년 그분 이제 60대인데 이제 옛날이면 할아버지입니다. 예. 정신 좀 차리시라 좀. 예.
2: 세게 말하시대 김준일 평론가. 예. 자, 이번에는 국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지금 공주 부여 청양 뭐 공천 논란이 거셉니다. 오늘 발표 나오죠?
1: 뭐 나올 거는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미 뭐 그렇게 결론이 난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좀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2: 네.
1: 그러면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를 접을 것이냐?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나가면 나는 될 수가 있다. 왜냐? 민주당이나 국민의 후보 나만큼 인지도 있고 영향력 있고 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네. 딱 나가서 당선되면은 또 나는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조사 혹시 모를 이제 재판에 넘겨지는 것 그런 것도 내가 배지라는 방탄복을 입고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전당대회 나가서 또 당대표 도전할 수도 있고 정치적인 활로가 크게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으로서는 안 나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정진석 참모라도 무조건 나가라고 하겠어요. 그냥 다만 한 26일만 꼭 참고 당신 선거운동하고 그 지역에서만 표 얻으러 다니면은 당신은 정치적으로 생명력과 활로가 열린다. 무조건 나가라. 저도 그렇게 조언을 하겠는데 안 되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출마하면 안 돼요.
2: 어쨌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는 그게 딱 있는 거 아니에요. 정진석.
1: 마지막은 비서실장이었다라는 것도 문제고 제가 제일 문제 삼는 거는 뭐냐면 2022년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했을 때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대표 선출 규정 지도부 선출 규정을 100% 당원 투표로 룰을 바꿔버렸어요. 그다음부터 당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강성 당원들의 막 의견에 이끌려 다녔고 고성국 씨 같은 이런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졌거든요. 예. 당을 망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원흉이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비서실장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비대위원장 시절 했던 부적절한 결정과 행동이 국민의힘의 소속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아니면 다시 배지를 다는 그런 것에 상당히 뭐 걸림돌이다. 아니면 해산 안 된다라는 근거와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네. 말씀드려요.
0: 그 장성철 소장님의 이런 사감평론
1: 개인적인 사감 없습니다.
0: 사감평론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1: 사감 없어요.
0: 정진석 네. 비대위원장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참칭 보수들이 왜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오냐고 하면서 장성철을 거의 꼭 집어가지고 그 방송사에 공무원 눌려가지고 KBS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나가던 거 다 잘렸어요.
2: 잠깐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1: 제가요 그때 KBS에 일주일에 5번 나왔거든요. TV랑 라디오 합쳐가지고 다 잘렸어요. 저 너무했어요. KBS도
0: 그 장성철 소장을 자른 사람이 바로 사실상 정진석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감이 들어간
1: 지금 없어요.
0: 비판을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렇지.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재판받는 사람도 공천 주면서 나는 왜 안 줘?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 마음은. 이 국민의힘은 이 족보가 다 꼬여버렸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뭐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진석이 반발하는 것도 저는 이해는 가고 그냥 그러니까 공천을 안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김태흠 지사가 너무 강하게 반발을 하는데 이게 김태흠 지사가 원래 지역구가 보령이에요. 아.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자기가 나오면서 그 지방선거 나오면서 물려준 거거든요. 사실상. 아. 그러면요 만에 하나 이제 막 탈당한다는까지 얘기하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만에 하나 이제 떨어지고 그러면은 내 자리 내놔 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장도혁 대표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천을 줄 수가 없다. 그런 거를 떠나서 뭐 윤회계인이 아니네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2: 예. 아, 또 복합적인 또 이유들이 숨어 있군요. 예. 이용 전 의원이 이제 경기 하남갑 출마 선언했습니다. 뭐 눈물 흘리면서 또 읍소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1: 아니 책임질라면 그냥 불출마하는 게 맞죠. 그러면서 참회하고 반성하고 국민들께 숙제하고.
2: 윤 전 대통령 되기 전에 수행실장이었나요?
1: 네. 네. 그 1호차에 탔던 사람이죠. 그리고 호위무사 역할을 했죠.
2: 호위무사. 아.
1: 그래서 국민의힘 의총이 열렸을 때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를 받고 본인이 먼저 나가서 분위기를 잡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본인이 실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정권은 실패했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그리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던 사람도 함께 반성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지.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저는 저게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울분 같아요. 울분.
2: 억울한 남자.
1: 이제 탄핵만 안 당했어도 내가 아직도 호위무사하고 실세로 활동할 수 있었는데 그런 울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자꾸 저 네. 이용 또 뭐 정진석 이런 이름이 나오니까 자꾸 윤어겐이란 비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뭐 이제 드디어 이제 나올 게 나왔구나. 이게 선거 불리지만 보수 정당이 특히 이제 울기 시작하고 이제 절하기 시작하고 막 이제 그런 거 하거든요. 이제 그 다급해지니까 이제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야구 선수들이나 막 이런 운동 선수들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요.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가 야구로 속죄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네. 그냥 야구를 하지 말고 그냥 당분간 자숙을 해야지.

0: 그런데 이것도 제가 당선이 돼서 당선으로 정권의 실패를 만회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네. 잘못했으면은 좀 최소한 뭐 정계 은퇴까지 모르겠고 좀 쉬어야 되지 않나? 뭐 그 생각이 들긴 하네요.
1: 네. 부산 북갑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동훈 후보 후원회장에 정영근 전 의원이 위촉됐고요. 또 하정우 후보는 명예선대위원장이 김영춘 전 장관이 영입이 됐네요. 이렇게 또 이제 거물급들을 모셔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이제 임하는 모습이에요.
0: 정영근 전 의원은 조금 뭐 논란이 있기는 해요. 사실 그 북구에서 이제 삼선을 했나? 그 정도에서 네, 원래.
1: 그렇더라고요.
0: 그리고 박민식 지금 후보랑 별로 감정이 안 좋대요.
1: 아.
0: 예, 예. 그, 뭐, 여러 뭐 이유로 그렇다고 하는데 자기 지역을 뺏은 사람 뭐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나 봐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를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정영근 의원은 뭐 여러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뭐 고문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1: 공안검사 출신.
0: 공안검사, 예,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결과 맞느냐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추구하는 결과 맞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급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뭐 그런 것 같고 뭐 장동혁 대표보다는 김문수 전 장관이 좀 인기가 지사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장동혁이 도움이 안 된다 얼굴이 같이 이제 투샷 찍고 이런 게 그런 인식이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미 다 리스크는 다 저는 선 반영됐다고 봐서 장동혁 대표가 딱히 도움은 안 되는데 그렇게 회방 놓을 정도로 지금 상황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1: 지금 그 북갑에 나온 세 명의 후보 중에서 제일 급한 사람은 누굽니까?
2: 급하다. 한동훈 대표겠죠. 뭐.
1: 왜 지지율이.
2: 지지율도 현재 생각만큼 뭐 이렇게 점핑해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또한 그 지역을 간 지 뭐 한 달 정도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좀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직도 상대적으로 좀 약할 것이고 그러니까 더욱더 급하게 절실함을 보여서 선거는 하고 싶어 하니까 정영근 전 의원 같은 분을 뭐 후원회장으로 모신 건데 우리가
1: 부적절하다고 보세요? 장소장님도?
2: 우리는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분이 뭐 고문기술자 뭐 그런 거 안기부에서 근무했던 민주화 인사들을 탄압했던 뭐 이러한 굴레가 좀 씌어져 있잖아요.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왜 그러한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데 왜 캠프에 불렀겠어요. 결국에는 그분이 아직도 어느 정도 조직은 갖고 있다.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정영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다. 중앙에서 뭐 방송에서 비판받는 거 그거보다는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으면 앞으로 이러한 인사들을 영입하는 모습은 더 쉽게 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뭐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뭐 단일화는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뭐 선거 막판까지 계속 그렇게 단일화 없이 가는 겁니까?
2: 한동훈 후보 측은 처음 출마할 때부터 단일화를 예상하지 않고 그냥 3자 구도 하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동탄 모델처럼 본인 당선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박민식 한동훈 둘 다 이제 단일화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기싸움, 새싸움의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저 단일화 할게요. 좀 지나 보면 단일화 해야죠. 이렇게 하는 순간 푹 꺼져요. 그래 너는 출마의 의지가 없구나. 아니 그러면은 출마 의지 강한 사람 밀어줘야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매일매일 자주자주 단일화는 안 합니다. 단일화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양쪽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 한쪽이 앞자리 지지율이 일자로 꺼지잖아요.
1: 네.
2: 그러면은 강제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1: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2: 맞습니다.
1: 그런 압박이 심해질 것이다.
0: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단일화가 보통은 센 후보와 약한 후보가 한 후보를 흡수하는 방식의 단일화가 이제 윤석열 안철수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고 원래 최초에 한국에서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1번으로 맨 처음에 했던 게 노무현 정몽준이에요.
1: 네.
0: 그때는 이회창이 40%대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이 20% 중반대 나왔거든요. 한 24, 25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니까 지는 거는 뻔해 보이고 단일화 하면은 내가 이길 수 있게 저쪽이 이기고 내가 후보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쪽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러니까 몰락이 아니라 쫙 꺼지는 이쪽은 저는 오히려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둘 다 만만치 않아서 박민식 네. 그래서 그냥 비슷비슷하게 나와서 야 그냥 단일화 해보고 그냥 승복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몽준 모델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1: 네. 네.

0: 마지막으로 평택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범여권 후보들끼리 지금 또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또 조국 후보가 비판하고 나섰어요?
1: 그건 어쩔 수 없죠. 네거티브 해야죠. 왜냐하면 김용남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 보면 1등 후보로 나오잖아요. 그걸 끌어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득표율을 올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럼 끌어내리려면 네거티브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감정에 선을 건드는 과거의 말이에요. 김용남 전 의원이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으로서요. 이재명 대통령도 욕했고요. 이제 우리 민주당도 욕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욕했어요. 저도 욕했어요. 이렇게 고자질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용남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 두 분의 네거티브성 공방, 검증을 위장한 그런 공방이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하면은 조국 대표의 뭐 지지율이 더 올라갑니까?
1: 아니 일단은 떨어뜨려야죠.
0: 상대방을
1: 떨어뜨려야 그다음에 정책과 공약과 진정성을 보여서 내 쪽으로 표를 가져오는 거지. 저쪽이 계속 높아 있으면은 어떻게 저 표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요 민주당 사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 많아요. 이렇게 해서 지지를 철회하는 그 1단계부터 네거티브 공격을 함으로써 달성하겠다라는 네. 의지의 표현 같습니다.
0: 지금 거기는 저 김용남, 유희동, 조국 그런 순서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죠.
2: 좀 엎치락뒤치락인데 김용남이 1등인 거는 다 뭐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최근 나온 건 다 그렇고요. 2등은 좀 엎치락뒤치락이에요.
0: 조국, 유희동, 유희동, 조국.
2: 예, 그렇게 네. 나오는데 숫자가 다 오차범위 내라서 누가 2등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1, 2강, 2중, 2약. 이 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거. 황교안, 김재현 이 두 분이 이 약 10% 안팎 좀 안 되는 정도 두 분이 나오고 20% 초중반대가 이제 그 유희동 조국 그리고 30% 가까이가 예,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게 좀 지역 언론 쪽 얘기도 들어보고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0: 그래요?
2: 어느 정도냐면 일단은 이게 조국신당의 생각은 정통성 논란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이번에 공천을 못 받거나 낙선한 사람들을 다 접촉하고 있어요. 조국신당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다 새가 있잖아요. 나름의 지역에서 새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지금 조국혁신당에 입당하겠다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조국 쪽에 줄을 선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지금 시장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지신 분들 뭐 지역에. 그래서 지역 기반도 지금 갖추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해찬 전 총리 동생 조국 대표가 만났고 호남 향후에 무슨 간부도 만났다고 하고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은 민주당이 더 세지만은 조국혁신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김용남이 생각보다 지금 약간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지금 만만치 않고 가랑비에 옷 젖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계속 이런 게 얘기가 나오는 최근에는 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가 그쪽에서 공천하면 안 돼. 5명에 김용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김용남의 발언이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네. 나머지는 다 이진숙, 뭐 정진석 이런 분들인 국민의힘 분들인데 그래서 이것도 모르겠어요. 뭐 조국 대표의 영향력이 행사가 된 건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막 이렇게 계속 가랑비에 옷 젖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김용남 의원은 의연하게 가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휘말리고 일일이 하나씩 답변하고 이런 게 전략적으로는 저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0: 네. 그럼 뭐 앞서간다고 자만할 일은 아니네요.
2: 자만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를.
1: 치고 받고 싸우면. 네. 양쪽 다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아이의 내일을 키우는 시간 우리 아이는 왜?
0: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보를 알면 또 내 육아, 내 교육이 조금 더 단단해지겠죠.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0: 네. 요즘 그 성조숙증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2차 성징이 점점 아이들한테 빨리 오고 있다라는데 이게 성조숙증이라는 게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 네, 이게 성조숙증은 이게 사춘기, 그러니까 2차 성징이 아이가 사춘기가 정상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시기보다 더 빨리 나타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의학적으로 여자아이들은 만 8세 미만에서 그 남자아이들은 만

0: 9세 미만에서 2차 성징이 나타나면 성조득증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진료하시다 보면은 이게 우리 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하고 찾아오는 부모들이 꽤 있습니까?
0: 이 성조숙증 환자가 최근에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1: 그래요?
0: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도에 성조숙증 환자는 7만 2,100명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18만 6,700명 정도로 2배 이상 환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병원 현장에서는 이제 성조숙증이 의심돼서 검사 받으려고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특별히 집에서 의심하지 않고 그냥 키성장 때문에 성장 클리닉 방문했다가 거기서 성조숙증을 진단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뭐 신호가 뭘까요?
0: 이게 성조숙증이 2차 성징이 나타나는데 네. 남자 여자마다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가슴 멍울이 잡히는 유방 발달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모 발달, 빠른 키 성장, 여드름 이 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요.
1: 네.
0: 남자아이들은 고환이 가장 먼저 커집니다. 그다음에 음모발달, 빠른 키 성장, 변성기 같은 변화가 나타나서 여자아이들은 가슴 멍울이 잡히지 않는지 이걸 먼저 보고 남자아이들은 고환 크기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1: 네. 아니 근데 뭐 키가 클 나이여서 야 얘는 키가 쑥쑥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성조숙증하고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는지.
0: 그렇죠. 유전적으로 그냥 빨리 키가 큰 아이들도 있죠. 네.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게 조금 필요하긴 한데 단순히 키가 얼마나 크냐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성조숙증은 사춘기가 빨리 오는 거니까 사춘기는 아이들의 또 다른 급성장기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가 키가 안 크던 아이가 갑자기 만 7세쯤 되는 갑자기 키가 많이 컸다. 그러면 이거 성조숙증 때문에 급성장기가 빨리 왔나 생각을 해볼 수는 있긴 하지만 이걸로만 보기엔 좀 부정확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자아이들은 가슴멍울이 잡히지 않는지 남자아이들은 고환이 커지지 않는지 이런 2차 성징의 증거를 좀 발견하면 좋고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뼈 나이를 봅니다. 뼈 나이라는 게 손에 엑스레이를 찍는 건데 손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뼈 모양에 따라서 이게 몇 살 정도의 뼈 모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1: 약간 나무의 나이테 같은 건가요?
0: 맞습니다.

0: 가 많은 아이라서 이거는 성조숙증이 아닙니다. 근데 뼈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으면 뼈가 본래 나이보다 과성숙돼 버린 거예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조숙증 때문에 지금 외부적인 요인, 호르몬의 요인으로 뭔가 의도치 않게 빨리 자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성조숙증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성조숙증 진단하는 검사를 내리게 되죠.
1: 근데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부모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 성조숙증이 나타나는지, 이게 뭐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요즘 애들이 하도 이렇게 뭐 스마트폰에서 보는 그런 시각적인 것들 때문에 더 이게 성조숙증이 빨리 오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0: 이게 사실 성조숙증의 원인 자체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아가지고 최근에 증가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비만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 비만이 성조숙증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많이 증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되고 물론 과잉 영양이나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고 식품 속의 유해물질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성조숙증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와 관련해서 이제 5922님께서 치킨을 먹으면 성조숙증이 빨라진다, 뭐 우유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하셨어요?
0: 네, 이게 말씀하신 치킨이나 우유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콩이거든요. 뭐 콩이나 두유 많이 먹으면 또 성조숙증 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이 한간에 이렇게 알려진 음식들이 특정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그게 바로 성조숙증으로 이어진다라고 이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없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래요?
0: 네, 단 이제 치킨같이 칼로리 높은 음식, 튀긴 음식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비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비만이 생기면서 그게 성조숙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특정 식재료가 성조숙증을 직접 유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고요. 균형 잡힌 식생활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성조숙증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9902님께서 빨리 크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성조숙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하셨거든요.
0: 네, 그렇죠. 성조숙증이 생기면 키 성장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키가 또래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시지만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성조숙증이 오면 사춘기가 남들보다 빨리 끝나요. 사춘기가 끝나면 성장기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전체가 좀 단축되는 겁니다.
1: 아.
0: 그래서 최종 키가 작게 돼요. 그게 문제라서 이런 성장기를 최대한 늦게까지 유지시키는 게 성조숙증을 치료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1: 네, 모든 부모의 바람이죠. 오랫동안 키 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게.
0: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2차 성징이 시작되면 이제 신체 외형에 변화, 특히 여자아이들은 가슴 발달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남들의 시선 이런 것 이런 게 신경 쓰여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1: 그 점도 있겠네요.
0: 네, 그래서 성조숙증을 치료는 잘 해야겠죠.
1: 이게 뭐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0: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신체 검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2차 성징의 증거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뼈 나이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성조숙증이 의심돼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냥 일반적으로 피를 뽑아서 성호르몬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좀 어려운 이름이지만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이라는 어려운 호르몬을 몸에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에서 얼마나 성호르몬이 변화하는지를 또 체크를 해가지고 아 이게 이 나이대보다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러면 성조숙증을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런 호르몬 수치를 보고선 이게 단순히 성조숙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질병 때문에 어떤 뇌종양이나 이런 질병 때문에 혹시 이런 성조숙증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닐까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초음파라든지 뇌 MRI 같은 검사까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성조숙증이라고 이제 저 진단을 받으면은 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0: 네, 호르몬 주사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 성호르몬의 분비를 일시적으로 늦추는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게 매일 주사를 맞는 건 아니고 약에 따라서 4주 혹은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 그 기간 동안 이제 우리 몸에서 성호르몬 분비가 줄여주면서 사춘기가 오는 걸 계속 늦춰주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치료 기간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주기적으로 키 성장을 확인해 나가면서 이제 이제 키가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구나. 자, 이제 계속 잘 크겠구나라고 생각될 때 치료를 중단하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사춘기 시기에 2차 성징이 나타날 수 있게 치료를 중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주사를 맞아서 2차 성징이 안 나타나면 또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치료제를 중단을 하면 1년 정도 뒤에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면서 사춘기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만 10살에서 한 12살 사이 정도

0: 정도의 사춘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것보다 1년 정도 전에 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1: 네. 1069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성조숙증 치료를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작용 생기는 게 아닌지 걱정되는데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호르몬 주사 괜찮은지.
0: 그렇죠.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니까 또 주사로 넣는 거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공포심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성조숙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 주사가 30년 이상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안정성이 입증이 되었고 그리고 주사 또 그거 걱정 많이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사 치료 자체가 2차 성징을 막아주는 약이기 때문에 혹시 약을 끊어도 2차 성징이 안 오면 어떡하냐 이거 걱정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불임이나 암 같은 유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게 밝혀져 있어서 안심하고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 이제 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집에서 좀 엄마 아빠가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
0: 네, 지금 비만하고 과체중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 살은 다 키로 간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비만과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건강한 식단, 특히 원물에 가까운 건강한 식단을 준비해 주시고 또 매일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환경을 좀 마련을 해주시고 이런 건 가족이 같이 뭐 저녁 먹고 나서 산책을 가면서 운동을 한다든지 하면 좋겠죠.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한 잠을 잘 자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미디어 노출이나 아니면 공부를 너무 열심히 시키느라고 학업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엄마 아빠가 강요만 할 게 아니라 함께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좀 습관을 만들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자, 끝으로 우리 아이 혹시 늦은 건 아닐까? 아니, 빠른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성조숙증의 진단 기준인 여자아이는 만 8세 미만, 남자아이는 만 9세 미만의 나이를 우선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가끔 성조숙증이 그 이전에 시작됐는데 병원에 가는 걸 늦추다가 만 나이가 지나서 이게 진단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1: 아.
0: 그러면은 아, 이게 안타깝죠. 좀 일찍 왔으면 치료를 시작했을 텐데 그걸 못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아이 만 나이를 좀 기억해서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좋고 근데 만약 진단 기준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은 키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또 과체중이나 비만 때문에 우리 아이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도 진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성조숙증이 아닐까 고민하셨던 부모님들 오늘 이재현 교수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이번 주말에 뭐 하지? 목요일에 미리 만나는 주말 사용 설명서.
1: 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죠. 목요일입니다. 주말 사용 설명서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 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1: 네. 최근 그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와 대단한 기록을 기록했어요. 16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영월이라는 곳이 네. 이 영화 때문에 참 주목을 받았잖아요.
4: 그렇죠.
1: 근데 또 한 곳이 있더라고요.
4: 네.
1: 경상북도 문경.
4: 문경.
1: 예. 네. 여기 문경에서 네. 뭐 중요한 장면을 촬영했다면서요?
4: 여기가 사실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들은 다 영월에서 찍혔다고 생각하실 텐데 네. 의외로 더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장면이 문경에서 찍었었거든요.
1: 저도 이 영화 봤는데 어디가 문경이었을까?
4: 예를 들면 네. 단종이 무릎 꿇는 장면이라든가 네. 사약을 마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 문경에서 찍었는데요.
1: 아,
4: 예. 이 단종이 유배된 그 마을이 그 산골 마을이 일짐의 산채라는 곳이었어요.
1: 네.
4: 그래서 그곳이 바로 이 문경세제 세트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찍었다고 합니다.
1: 아, 기존에 있는 그 세트장 안에 따로 마련을 한 거야? 아니면 이 왕과 사는 남자만을 위한 세트장이
4: 아, 또 마련을... 왕과 사는 남자만을 위해서는 아니었고요. 네. 기존에 있던 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1: 거기 삼국 세트장 네. 유명한
4: 맞습니다.
1: 문경에 그렇죠.
4: 네네. 문경세제 세트장이라고 있잖아요.
1: 네네.
4: 거기에 이제 그 일짐의 산채라는 곳을 약간 좀 떨어진 곳에 또 약간 확장해서 만들어놨거든요.
1: 아~
4: 예, 거기에서 주로 찍었는데요.
1: 거기가 문경이었어요.
4: 네, 네 맞습니다.
1: 그렇군요.
4: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장면들 추억하면서 사진 찍으려는 분들 아주 그냥 줄을 잇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 영월에 이게 온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가 이제는 또 문경으로 살짝 또 문경에서도 찍었다라는.
4: 맞습니다.
1: 예. 그러면 또 영화 촬영지 외에도 문경은 또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잖아요.
4: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문경 찻사발 축제라는 게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1: 네.
4: 지난 1일부터 개막을 했는데요. 이 문경세제가 도립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원에 그러니까 이 문경세 세트장을 포함한 그 일원에서 축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1: 아, 저도 6시내 고향 진행할 때 매해 그 5월 달에
4: 네.
1: 여기로 가서 이제 야외 생방송 진행을 문경세제 그 앞에
4: 네.
1: 거기 잘 해놨더라고요.
4: 네, 맞습니다.
1: 그 문 지나서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4: 네.
1: 넓은 장소로
4: 맞습니다.
1: 해놔서 날씨도 좋고 그래서 여러 번 가봤던 기억이 나는데 찻사발 축제 이게 그 각인이 돼서 잊히지가 않아요. 좀 고풍스러우면서도
4: 네. 네,
1: 그렇잖아요.
4: 벌써 네. 28회째, 그러니까 28년이나 지금 이어오고 있는 건데요.
1: 왜 찻사발 축제입니까? 이름 붙여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4: 아, 그 여기가 문경이 그 특별한 그러니까 땅 자체도 그 되게 그 도자기 만들기 되게 좋고
1: 네.
4: 그리고 아직까지도 발물레를 이용해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1: 아.
4: 그 물레 이용하는 거 그리고 뭐 가마 그리고 그런 도자 전시하는 그런 요장이라고 하는데
1: 네.
4: 그 요장이 40개가 넘게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4: 그리고 또 국가 무형문화재 사기장도 계시고
1: 네.
4: 그리고 두 명의 도예명장도 계시고 그래서 이곳이 어떻게 보면 이천 여주와 더불어서 굉장히 도자기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장작가마도 남아 있어서 문경 찻사발 축제를 더 의미 있게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이 찻사발 축제가 한창이겠네요. 1일을 시작해서 오는 10일까지
4: 맞습니다. 네,
1: 축제가 열리고
4: 네.
1: 이게 문경 찻사발이라는 게 유독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4: 여기가 제가 하나의 말씀을 하나 전하면 그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그 조선 도공의 후손 중에 심수관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1: 네.
4: 그분이 지금 일본 도의 명인에 오르기까지 했는데 이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내가 만든 도자기와 똑같은 도자기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문경 찻사발과 똑같은 것을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 없다. 이 정도로 이 문경 찻사발이 명인에게까지 인정받는 그런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1: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 축제 기간 동안 방문하시는 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4: 이 찻사발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전시 행사인데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해외 도예 작가랑 그 문경의 이 도예가들이 함께 선보이는 국제 작가 교류전이 있고요. 또 문경 대표 도예 명장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도자기 명품전이 있고 그리고 전국의 도예가의 작품 중에서 이 수상작들을 전시하는 찻사발 공모대전 수상작 전시가 있어서 다채로운 볼거리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앞서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문경세제 오픈 세트장
4: 네.
1: 여기는 저도 못 가봤어요.
4: 네네. 네.
1: 여기는 한번 꼭 들러보시면 굉장히 좋다 그러던데요.
4: 맞습니다. 네. 정말 그 우리가 사극에서 볼 만한 그런 집 과 그런 분위기가 쭉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여기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세트장이라서
1: 네.
4: 이 한복을 빌려 입고 세트장 안을 거닐면 뭐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아니면 타임슬립해서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요즘은 이렇게 어디 가서 직접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걸 더 즐기시는 것
4: 네.
1: 같더라고요.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4: 가장 주목할 만한 체험이 하나 있는데 사기장의 하루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문경의 사기장 선생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이 도자기를 만드는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건데요. 일단 흙을 채취하고요. 발물레를 돌려서 빚고 말리고 마지막으로 유약까지 바르고 장작가마에 굽는 과정까지 전부 직접 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4: 특히 이 발물레 체험은 무조건 사전 예약을 해야 하니까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그러면 이게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분들은 어떤 체험 활동을 또 달리 할 수 있어요?
4: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사기장의 하루라고 말씀드렸는데
1: 네.
4: 이번에는 사기장의 반나절 체험이 있습니다.
1: 이런 것도 있어요?
4: 그래서 네. 하루 체험을 압축한 버전인데요. 이 현장 접수가 가능하고요. 찻사발 빚기라든가 또 찻사발 그림 그리기 이런 가벼운 체험도 있거든요. 또 내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4: 부모님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기기에 아주 손색 없는 그런 체험입니다.
1: 네. 우리가 또 뭐 이 차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달의 체험이잖아요.
4: 아, 그렇죠.
1: 이번 축제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4: 맞습니다. 축제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바로 달에 관련 이 특별 이벤트인데요. 어버이날인 5월 8일로 이어지는 주말이 아주 백미입니다. 일본 전통 다도 가문을 초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달의 시연 특강도 열고요. 또 전국의 차인들이 함께하는 백인백색 문경세제 풍류 찻자리도 열립니다.
1: 아이고, 이거 소문나면 또 전국에 차주하시는 분들 다 모이시겠네. 이게 뭐 전통 축제이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MZ세대도 좀 즐길 만한 거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4: 사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체험 중에 하나인데 찻사발 깨기라는 체험입니다. 이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직접 찻사발을 깨는 거거든요. 고무망치 하나를 주세요. 네. 그거를 엎어놓은 차를 딱 하고 깨는 그런 체험입니다. 그 사발이 깨지면서 그 깨진 사발 조각에서 행운의 메시지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걸 네. 그 진행자한테 드리면 뭐 선물도 아주 약소하게나마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체험보다 이 참여율이 높습니다.
1: 약간 일석이조. 스트레스도 깨고 또 선물도 받을 수 있고
4: 네, 맞습니다.
1: 그런 통쾌함이 또 있겠네요.
4: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거 말고도 문경 낙관사수대라는 게임도 있는데요. 일관문 앞 잔디광장에서 이 조선시대판 경찰과 도둑 게임이 펼쳐집니다. 숨막히는 경찰과 도둑의 네. 추격전을 재현한 건데 꽤 재밌고요. 또 차담이 어드벤처라고도 있는데 이 QR코드를 스캔하면서 퀴즈를 풀면서 이 축제장을 탐험하는 미션 게임이거든요. 미션을 모두 마치면 선물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네. 이제 좀 배고프시다 하시는 분들은 문경 가면은 뭐 뭘 먹으면 좋을까요?
4: 문경에는 다른 지역에 없는 먹거리가 진짜 딱 하나라 꼽으라고 하면 이 음식이 있는데 약돌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1: 네, 이름이 특이하네요. 약돌돼지.
4: 네. 네. 이 약돌돼지가 문경에서만 나는 거정석이라는 이 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광물인데 요거를 먹여서 키운 돼지를 약돌돼지라고 합니다.
1: 아, 이거를 돌을 사료로 직접 먹인다고요?
4: 네네. 오. 이 광물이라서 뭐 이렇게 살짝 사각사각 씹히는 그런 소리가 나는 그런 광물인데 네. 요 광물을 먹고 자란 이 돼지라서 일반 돼지보다 식감이 쫄깃하고 또 풍미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진짜 맛이 다른가? 저는 먹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약돌을 먹인 돼지라 그러니까
4: 맞습니다.
1: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4: 네.
1: 하고요.
4: 네. 네. 뭐 일단 식감 좋고 또 건강에도 좀 도움 된다고 하니까 문경 가시면 약돌돼지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고 이 특히 약돌돼지 고추장 석쇠구이가 아주 먹거리거든요. 네. 얇게 썬 돼지고기에 오미자 등을 넣은 그 고추장 양념.

0: 다양하게 맛보실 수 있거든요. 뭐 축제장 안에 아예 그냥 오미자 관련한 먹거리 부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맛보기로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1: 제가 하나 추가하자면 문경 사과도 끝내줍니다.
0: 맞습니다. 사과 조형물까지 네. 앞에 있습니다.
1: 네. 문경 세제 안에 좀 가볼 만한 코스 추천해 주신다면요.
0: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경 세제가 도립공원인데요. 이 축제장을 나와서 길을 꼭 걸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원 코스 전체가 흙길로 되어 있습니다.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 길이 조선에서 영남 그 조선시대 때 영남에서 한양으로 향하던 유일한 길목이었거든요.
1: 과거 시험 보러 많이 이 길을 통해서.
0: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물론 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힘들지만 이 숲길 자체는 오르내림 없이 아주 평탄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유모차를 끄는 부모님들도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거든요. 또 중간중간 관문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거 지나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1: 네. 그 아이들과 가기 좋은 명소 한 군데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를 추천하실까요?
0: 특산물 아까 제가 오미자 말씀드렸는데 네. 이 오미자 테마 터널도 있습니다.
1: 오미자 테마 터널.
0: 네. 여기는 옛날에 석탄을 실어 나르던 문경선 철도가 있었는데요. 그 철도가 오가던 터널을 개발을 해서 약 540m가량의 테마 터널로 만들었습니다.
1: 꽤 길이가 되네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미자를 형상화한 조형물 또 갤러리 존 또 형형색색 우산이 가득한 포토존도 있고요.
1: 네.
0: 그래서 그야말로 좀 SNS 인생사 명소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터널 안은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요즘 조금 더 지나서 가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1: 네. 7294님 문경 짚라인도 아주 멋지다고 하시면서 한번 타보시라고 추천해 주셨고 3902님 오미자 터널까지 가면 오미자 터널 얘기하시네요. 오미자 터널 가봤는데 네. 최고였다고 하시면서 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어버이날 앞두고 또 가정의 달 아마 나들이를 많이 가실 텐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경북 문경의 문경 찻사발 축제 소개해드렸습니다.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중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2: KBS 58분 날씨
3: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뒤 3시 무렵에는 서울에도 비가 시작돼서 늦은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 밤에는 전북과 전남 북부, 경북 지역으로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의 비는 오늘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으로 적겠는데요. 다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튼튼한 우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20도 안팎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21도, 대전과 광주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비 소식이 없는 영남 내륙은 대구가 27도까지 오르며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다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내륙 지역에만 내일 오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다시 하늘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다가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 23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중국 방문 전에도 타결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로 물가를 1.2%포인트 낮췄다고 평가했습니다.

0: 중동 전쟁이 계속되는 한 석유 최고 가격제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으려 했다는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가 북핵 문제를 논의하자 북한이 반발했습니다. 핵 보유는 헌법상 의무 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 특히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6일 미국 PBS와 인터뷰에선 다음 주 중국 방문 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도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협상 중인 합의한 내용도 일부 공개했는데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핵 문제가 담겨 주목됩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과 지하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핵농축 중단 기간이 끝나더라도 3.67% 수준의 저농축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는 합의가 성사되면 대이란 제재도 완화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폭격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의 해상 봉쇄를 뚫고 복귀하려던 이란 유조선 하스나호의 발포에 방향타를 무력화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지만 핵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미국과 이란 간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다만 양국 모두에게 이젠 출구 전략이 절실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남우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남우호는 이르면 오늘 밤 두바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급파된 인력도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2: 남우호를 예인하기 위한 예인선이 한국 시각 오늘 새벽 사고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선박 인근에 도착했지만 동이 트지 않은 만큼 바로 작업을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선사인 HMM 측은 날이 밝는 대로 예인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우호를 예인선에 연결하는 등의 작업으로 여기에만 몇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사고 해역에서 두바이 항까지는 약 70km 거리로 출발 후 최대 10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우호 선체에 구멍이 나거나 침수 피해가 없는 만큼 예인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HMM 측은 남우호가 이르면 현지 시각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두바이 항에 도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우호가 두바이 항에 들어오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두바이 현지에는 정보 조사단 인력 7명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HMM의 자체 조사 인력과 함께 폭발 화재 당시 남우호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선원들을 직접 만나고 불이 난 기관실에도 직접 들어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두바이 항에 수리 조선소가 있는 만큼 불이 난 기관실도 수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측인 페르시아만의 발이 묶인 HMM 선박은 총 5척입니다. 사고 당시 다른 선박도 인근에 있었지만 남우호를 제외한 다른 선박들은 페르시아만 안쪽인 카타르 인근으로 이동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0: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 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할당 관세로 들여온 수입품은 바로바로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정부는 올 초 2% 수준으로 안정됐던 소비자 물가가 중동 전쟁 이후 특히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로 물가 상승 압력은 크게 완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 가격제가 아니었다면 경유값은 리터당 최고 2,800원을 넘고 2.6%였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8%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충격이 시차를 두고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며 중동 상황이 계속되는 한 석유 최고 가격제를 당분간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수요관리 대책을 병행하고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해 매점 매석 등도 엄단할 계획입니다. 할당 관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일부 수입업체가 할당 관세로 낮은 가격에 물건을 수입하고도 값이 오를 때까지 창고에 쌓아놓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입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전담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8월부터는 할당 관세 품목인 설탕의 방출 의무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사기 등 의료기기의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사재기 등의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0: 코스피 7000선 고지를 넘은 한국 주식시장 규모가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7위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 71% 증가한 4조 5,900억 달러를 기록해 캐나다를 앞섰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한국 증시는 지난달 말 영국을 제치고 세계 8위에 올라선 바 있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우한솔 기자. 오늘 오후에 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망 어떻습니까?
4: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는 당초 오후 2시부터 개원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3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의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개헌을 선고용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네요. 오늘은 청와대로 갔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뿐이다.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특검법 논의를 미루겠다는 민주당 입장에도 비판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선거부터 치르고 대통령 범죄 세탁을 강행하겠다는 거다. 또 국민을 우습게 하는 처사라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어제 의총을 통해 지방선거 이후 처리 방침을 공식화한 민주당은 오늘 공개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0: 네, 6.3 지방선거 상황도 알아보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14곳의 대진표가 거의 나왔죠?
4: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곳 중 12곳의 대진표가 정해졌습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 또 전북 군산 김제부안 을을 제외하고 양당의 대진표가 완성된 건데요. 민주당은 현재 공주부여 청양 공천만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 내에 공천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충남과 전북 공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0: 네, 국민의힘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를 오늘 결정을 한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공관위 회의에 앞서서 당 윤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전 실장의 복당을 승인할지를 심사하고요. 윤리위가 복당 허용으로 결론을 내면 공관위가 뒤이어서 공천 문제를 심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만큼 윤호개인 공천, 제2의 내란이라는 비판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야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만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천 수석 부대표는 11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개헌안 표결 절차가 끝난 뒤 일반 법안을 표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0: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3년이 선고된 1심보다 8년 줄어든 형량입니다. 2심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 폭동이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국무회의 등 형식적 외관을 꾸며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 단수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며 특정 언론사를 통제하려 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하려 한 혐의, 계엄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일부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음으로써 국무총리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과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으려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엄으로 인한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이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0: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 금지 조약 평가 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은 이미 해당 조약을 탈퇴했고 핵 보유는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5년에 한 번 열리는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 이 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되자 북한이 반발했습니다.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담화를 내고 북한은 NPT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 보유는 합법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김 대사는 핵 보유는 주권 국가로서의 방위적 권리 행사라면서 이에 대해 지적하는 미국 등 특정 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오조로 규탄 배격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 대사는 또 북한의 핵 보유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등 일부 나라들이 조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핵 잠수함 기술 이전 등을 꼽았는데 최근 한미 간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합의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는 통상 5년마다 평가 회의를 열어 가입국들의 조약 이행을 점검합니다. 이번 11차 NPT 평가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4주간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 기간에 프랑스 정부와 함께 북핵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0: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발이 묶였던 크루즈선은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 3명이나 사망하며 전염 우려가 제기되자 세계보건기구가 나서 코로나19와 같은 유행병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지난달 1일 대서양으로 출항한 호화 크루즈선 MV 혼듀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3명이 숨졌습니다. 감염 우려로 육지에 내리지 못하고 발이 묶였던 혼듀스호는 현재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입항을 허가한 겁니다. 의심 환자 3명은 하선해 구급 항공편으로 네덜란드로 이송 중이고 현재 승객과 승무원 146명이 타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하는 대로 자국 승객들은 병원에 격리 조치하고 다른 국적 승객들은 건강한 상태일 경우 자국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나리아 제도 자치정부는 충분한 정보도 얻지 못했다며 중앙정부의 입항 허용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타바이러스가 심각한 감염병임은 틀림없다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코로나19 같은 유행병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0: 지금까지 의심 환자는 모두 8명. 앞서 하선한 2명 중 1명은 스위스에서, 나머지 1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모두 사람 간 전파를 일으키는 변종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WHO 전문가들은 첫 환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탑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이은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대립이 지금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6.3 지방선거 무소속 전북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출마 선언문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나서겠다면서 당의 공천장이 아니라 도민의 판단을 받겠다. 무소속 후보가 아니라 도민 소속 후보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24살 장모 씨는 죽으려고 했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는지에 대해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니라며 계획 범죄를 부인했습니다. 장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됐던 정유연으로 개명한 정유라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1단독은 오늘 정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에게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7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 감찰에 나섭니다. 감사원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의 자체 감사기구와 협력해서 530여 명을 투입하는 대규모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공직자의 선거 관여와 비위 행위에 대해 국민 제보를 받아 신속하게 확인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만 유일하게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다른 구는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첫 주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5% 오르며 최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강남구는 0.04% 하락했지만 강서구가 0.3% 오르는 등 서울 전역에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3% 상승하며 전주보다 약간 더 올랐습니다.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국내 환자에서 진드기가 옮기는 발열성 질환인 오즈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1월 검사 의뢰된 80대 여성의 검체에서 오즈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밤까지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비가 올 때 돌풍 수준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 타임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어제 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립유공자 사망 시점에

0: 따라 후손들에게 차별 적용되어오던 보상금 수급권 제도가 53년 만에 바뀌게 됐는데요. 현재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가운데 배우자와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즉 손자와 손녀 한 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전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면서도 그동안 한편으로는 또 보상 기준에 들지 않았던 후손들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네, 이렇게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기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이것과 또 예우를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뭐 이 점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입니다. 이것은 두 글자 단어인데요. 은혜를 갚음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비읍이응, 비읍이응입니다. 자, 정답과 함께 오늘은 독립유공자와 순국선녀를 비롯해서 혹은 뭐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으시다면 그게 누구신지 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KBS 콩 게시판 이용도 가능하신데 콩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자, 사연 보내주시면 중간중간 소개도 해드리고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오늘도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살펴보고 오늘도 라디오 전국 일주 힘차게 출발해보죠. 김민혜 씨 전해주십시오.
1: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작업 구간도 많고요. 또 돌발 구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갈 분기점 부근 사 5차로에서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부평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일대로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도 하남 부근 4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동서울 요금소에서 하남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는 도로 작업으로 뒤쪽으로 6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도 동수원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후로 동군포 부근 3차로에서는 도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15% 상승하며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값 상승률은 0.23%로 6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른바 러브버그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방제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충이 서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친환경 방제 약품을 살포하고 포집기 1,30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드론 등을 활용해 수시로 살수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나무호가 예인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오늘 밤 두바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급파된 인력도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첫 대미 투자 발표 시점이 오는 6월 이후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실무진 간의 긴밀히 협의 중이어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강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퀴즈 오늘도 내드렸습니다. 앞서 법이 개정돼서 이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이제는 전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초로 보상금을 받은 유족이 손자녀 이하 직계 비속인 경우에도 그 자녀까지 최소 2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인데요. 독립유공자 후손 2,300여 명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어쨌든 뭐 이분들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공적이 확인되지 않은 독립운동가도 좀 발굴해서 그 후손들 역시 하루빨리 제대로 보상을 받길 바랍니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오늘 정답인 이것과 예우를 다할 수 있는 방법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오늘 퀴즈 정답 이것은 두 글자라고 말씀드렸고 은혜를 갚음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비읍 이응 초성인 뜻까지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0876님이 초등학교 동창이 늘 할아버지가 만주에서 독립운동했다고 자랑했는데 그 친구 사는 모습이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쯤 마흔 중반일 텐데 이번 기회에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살림살이가 정말 참 어려운 분들 많이 있으셨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런 뉴스 있다고 혹시 모르고 있다면 좀 전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끝번호 4653님은 독립운동공자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 것도 이것이지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뭐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큰 이익이 되죠. 2243님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참 감사해야 할 분들이 많아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 분들. 9321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된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새삼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서 느낌을 나눠주셨어요. 2919님은 뒤늦게나마 잘했네요. 순국선열들의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편하게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라고 또 소회를 밝혀주셨고요. 1547님 한 분만 더 보죠. 어버이날이잖아요. 부모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네요. 아직도 제 걱정만 하시는 엄마가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 부모님의 은혜 언제 뭐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뭐 정말 우리가 가장 오늘 정답인 이것을 떠올리게 되는 분들이 아마 부모님이 가깝게는 부모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뭐 약간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생각들 계속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 먼저 창원으로 갑니다. 박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0: 네, 오늘 창원 날씨 어떤가요?
5: 창원으론 평년과 비슷한 봄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창원 24도, 양산 25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은데요.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다가 내일 새벽 경남 내륙으로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0: 예, 그렇군요. 오늘 창원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5: 네, 저는 이번에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2016 G-SET 글로벌 융복합 스타트업 페스티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G-SET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경남의 대표 창업 축제인데요.
0: 네.
5: G-SET의 G는 경남, S는 사이언스, A는 아트, T는 테크놀로지고요. 경남이 과학 발전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통해서 글로벌 기술 창업을 이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G-SET은 지난 4월 29일부터 이틀간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0: 예, 그냥 뭐 창업 페스티벌이라고만 들으니까 이게 어떤 행사인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진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좀 더 소개해 주시죠.
5: 네, G-SET은 경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고요. 이런 창업 페스티벌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경남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성장과 투자의 기회를 연결해주는 목적, 그리고 창업 문화의 확산과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5: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투자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5: 이곳에서 경남 스타트업 기업들은 투자사와의 매칭을 통해서 실질적인 투자와 계약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창업의 사례와 창업의 흐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 네.
5: 또한 융복합 페스티벌답게 지셋은 산업과 기술을 보여주는 데만 머물지 않았는데요. 다양한 기술 체험관과 부스, 문화 공연까지 결합해서 보는 창업에서 즐기는 창업으로 확장을 해서 창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0: 네, 즐기는 창업이라 참 좋네요. 근데 창업이라고만 하면 분야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뭐 이번 행사는 어떤 분야에 좀 주력했나요?
5: 올해의 핵심 주제는 피지컬 AI였는데요.

0: 있는데요. 조선과 기계, 항공 등 경남의 주력 제조업에서 인공진흡을 접목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전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0: 2016 GSEC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노충식 대표이사의 설명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2: 경상남도는 사실 스타트업과 관련돼서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사도 별로 없고 또한 인재도 그렇게 많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GSEC을 통해서 투자사가 오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미드업이 일어나고 또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해내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창업의 문화 조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창업붐을 일으킴으로 해가지고 경남에 창업붐을 일으킴으로 해서 경남의 산업의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잠재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한데 그 혁신은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밖에 없습니다.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창업 문화를 조성을 하고 창업의 품이 일난다면 경남의 혁신이 일날 거고 또한 그것은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1: 네, 뭐 기존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창업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뜻깊은 페스티벌인 것 같네요.
0: 네, 특히 경상남도는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 좀 치우쳐 있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걸 기술 창업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페스티벌이기도 합니다.
1: 네.
0: 현장엔 스타트업 관계자나 투자사, 유관기관 관계자 외에도 일반 도민들도 참 많이 계셨는데요. 일반 도민들은 주로 체험관에서 AI 기반의 기술들을 체험해보면서 창업의 생태계를 느끼고 창업 문화를 이해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네.
0: 현장에서는 AI 볼링, 양궁과 같은 스포츠 체험과 바닥에 있는 스마트 매트를 밟으면서 게임을 진행하는 전신 반응형 인터랙션 게임존,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들을 이용한 체험들까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2016 GSEC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3: 시작!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5, 4, 아. 3, 2, 1. 아, 8개.
4: 지금 펌프처럼 여기 중간에 누르시면 되거든요. 아, 발로 밟으시면 돼요. 시작합니다. 다음.
5: 이게 소리도 나오면서 네네, 움직이면서 나오는 콘텐츠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6: 우와! 좋아하시는 남성 연예인과 체험자분이 함께 있는 장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을 시켜드리는 체험존입니다. 다양한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
7: 아, 저 도경수예요.
6: 도경수.
7: 네, 알겠습니다.
1: 예, 뭐 들어보니까 흥미로운 부스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참가하신 분들이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창업 문화를 또 잘 좀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네, 제가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올해 페스티벌의 목적과 딱 걸맞게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좋은 투자자를 만나고 또 회사를 알리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 만족하셨고요. 일반 도민분들도 어렵게만 느껴졌던 다양한 기술들을 접하게 되어서 뜻깊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 네.
0: 2016 GSEC 방문객들의 이야기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8: 저희도 경남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이제 경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창업 페스티벌 한번 참여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기업들이랑 이제 미드업 같은 부분도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같은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9: 피지컬 AI 기반으로 도리 현장에서도 좀 추론을 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번에 새로 전시를 하려고 지금 참가를 했고요. 굉장히 글로벌리 유명하시고 또 잘 하신다는 VC분들이 너무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희를 알리는 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 직접 해보니까 확실히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랑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서 학생들이 조금 더 나와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 학교에서 다 같이 봉사활동 때문에 오게 됐는데 처음 보는 기업들도 많고 활동도 재밌어서 좋은 것 같아요.
1: 네,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 행사 취지대로 경상남도의 창업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0: 그렇습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인복합 창원 페스티벌 GSEC 2016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8,000명의 입장을 기록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1: 네.
0: 경상남도는

0: 앞으로도 이 G셋 프로그램을 고도화해서 경남을 글로벌 창업 생태계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네.
0: 지금까지 창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뭐 소식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박태진 리포터 뭐 개인 사정으로 오늘 방송이 마지막이라고 들었어요.
0: 네.
1: 동안 이 창원과 경남 곳곳에 아주 생생한 현장 소식 잘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그동안 창원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1: 네.
0: 앞으로는 저도 애청자로서 전국 일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진 리포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또 충주로 건너가 봅니다. 유다정 리포터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충주입니다.
1: 충주는 날씨 어떤가요?
2: 네, 충주 현재 기온 23도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청주기상지청은 오늘 늦은 오후부터 충북 중북부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충주시에서는 그 청소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활동이 시작됐다죠.
2: 네, 요즘 충주시 평생학습관 동아리실에서는요, 아이들의 목소리와 웃음이 가득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박또박 대사를 맞춰보는 목소리와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소리까지 아이들의 작은 소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1: 네.
2: 바로 충주시가 미래 문화예술인재를 키우기 위해 운영을 본격화한 충주시 청소년예술단 이야기입니다.
1: 예, 충주시 청소년예술단이라는 그 이름 에서 느껴지는 게 뭔가 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배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청소년 예술단은 극단과 무용단으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문 강사진의 지도 아래 연기와 무용, 표현력 훈련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제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1: 네.
2: 청주시 청소년 예술단은 지난해 창단되어 올해로 2년 차를 맞은 사업인데요. 올해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45명의 청소년들이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극단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3: 여러분, 잘 못해도 되니까 집중해서 와요. 알겠죠?
4: 그러게, 나는 노는 게 제일 좋은데.
5: 학교는 공부를 위해서 오는 곳이잖아.
3: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5: 그게 뭔데?
3: 바로 꿈을 찾기 위해서야.

0: 나는 잘 모르겠어. 왜 꼭 있어야 하는 걸까?
1: 아이들이 아주 글쎄 뭐 제법 진지하게 이제 연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뮤지컬 연습 같아요. 뭐 어떤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2: 네,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무대는 바로 오는 6월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에서 선보일 창작 뮤지컬인데요.
1: 네.
2: 지난해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만든 연극을 바탕으로 올해는 뮤지컬 형식으로 새롭게 구성한 무대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겪고 느낀 고민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대본에 담아냈고요. 단원들이 직접 노래하고 춤추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풀어내게 됩니다. 특히 또래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스스로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까지 진솔하게 담겨 있어서 관객들에게도 깊은 울림이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네, 아이들의 얘기가 그대로 담겨 있는 무대라고 하니까 더 기대도 되고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2: 네, 단순히 정해진 역할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무대에서 표현하는 경험이라는 점에서도 아이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힘들었다 라기보다는 재밌다,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는데요. 연습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힘을 키워가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3: 너무 즐거워요. 제가 꿈이 그 연기 분야에 관련이 있어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기뻐요.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연이 멋지게 올려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4: 재밌어요. 연극하고 노래 부르는 게 제일 재밌어요.
5: 연극에 대한 꿈과 추억 같은 걸 배웠어요. 예전에 처음 할 땐 어려웠는데 이제 다시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활동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6: 수업 들어보니까요. 생각한 것보다 되게 쉽고 간단한데 이 쉬운 걸 여러 번 해서 공연을 한다는 게 되게 생각보다 쉽고요. 무대 올라가는 건 떨리긴 한데 한번 하면은 잘 되고요. 진짜 자존심 많이 늡니다.
1: 예, 뭐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이 예술단 활동을 제대로 즐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이들의 실제 무대도 이미 시작됐다면서요.
2: 맞습니다. 청소년 무용단은 충주의 날 축하 콘서트를 통해서 공식 활동의 첫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1: 네.
2: 단원들은 한국 무용 군무를 통해서 전통의 아름다움과 청소년의 에너지를 동시에 표현하면서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1: 그랬군요. 앞으로 글쎄 우리 아이들 어떻게 활동하게 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2: 네, 충주시 청소년예술단은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연계된 공연에 참여하면서 무대 경험을 꾸준히 쌓아갈 예정인데요. 충주시는 청소년예술단 사업을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래 문화예술 인재를 키워가는 기반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 네.
2: 아이들이 이곳에서 경험한 무대와 시간이 쌓여서 앞으로 자신의 꿈을 더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충주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박미선 대리에게 들어보시죠.
7: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청소년들이 실제 예술 무대와 콘텐츠 제작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직무를 미리 체험해보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청소년들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꿈을 구체화하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예술단은 단순히 무대 위에 서는 반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협동심과 자신감을 배우는 성장의 터전입니다. 우리 충주의 보석 같은 아이들이 예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꿈이 충주의 문화적 자산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연습실에서 시작된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가 무대 위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어 갈 텐데요.
1: 네.
2: 자신 있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앞으로 충주의 문화와 미래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지 않을까 기대됐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이 무대 따뜻한 관심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충주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유다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8: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1: 네, 이번 순서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 전남 지역으로 갑니다.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 박영래 기자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9: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이제 오는 7월 1일이면 드디어 이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뭐 지역의 미래 지도를 바꿀 거대한 변화다라는 기대가 높습니다만 근데 또 요즘 지역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9: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든 이번 통합은 이제 우리 지역의 운명을 바꿀 좀 원대한 포부로 시작이 됐는데요.
1: 네.
9: 말씀하시듯이 이제 출범을 불과 한 달이 앞둔 지금 이 현장의 온도차 극명해 보입니다. 이게 출범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관론이 이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통합 출범에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지원 예산이 잔액 깎였고. 이 통합의회 구성은 이제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행정통합의 직접 당사자인 공무원 조직은 이제 큰 불안감이 휩싸여 있고요. 시청이라든가 도청 또 교육청 산하기관들이 어떻게 합쳐지는지 이에 대한 명쾌한 이 청사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좀 희망보다는 우려와 불안이 좀 더 큰 상황입니다.
1: 글쎄 뭐 7월 1일이면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산적한 문제들을 과연 잘 풀 수 있을지 걱정부터 좀 앞서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정부에 요청한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게 어디에 투입되는 예산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9: 예. 이 전남도 광주시가 이제 통합시 출범 초기 운영 예산으로 573억 원을 이제 편성해서 이걸 이제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1: 네.
9: 이 두 지역으로 터니 전산망을 하나로 묶고 묶는 이런 그 정보 시스템 통합 작업, 또 도로 안내 표지판 교체 작업, 또 공공시설물이나 청

0: 시설 정비 등이 필수 비용인데요. 하지만 이제 지난달 10일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제 정부 추경안에서 이처럼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구한 행정통합 준비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가 있고 또 이제 이번 추경의 목적이 이 중동 전쟁에 대한 대응과 방향성을 찾는 건데 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 시도가 그 요청한 돈을 전액 삭감한 건데요. 이처럼 그 행정통합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통합 출범, 이 통합시 출범의 준비에 차질이 좀 빚어질 우려가 높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단체장을 맡고 있는 이 대전이나 충남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어쨌든 뭐 행정 통합을 하려면 정보 시스템부터 구축하는 게 시급할 텐데 글쎄 만약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할까요?
0: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전산망이 통합되지 못하면은 당장 이제 시민들이 겪는 문제는 이제 뭐 등본 한 통 떼거나 또 세금을 내는 이런 행정망에서 되게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두 지자체의 서로 다른 조례와 또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이 소프트웨어 작업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도로 안내 표지판 정비도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처럼 이제 정부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 통합시가 7월에 출범을 해도 말 그대로 이름뿐인 통합일 뿐 속은 이제 따로 어떤 그 무늬만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뭐 행정 통합만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던 정부 아닙니까?
0: 네.
1: 지금 와서 왜 이렇게 통합시 예산 지원에 소극적으로 변한 건가요?
0: 일단 각 정부 부처들은 표면적으로 이제 다른 지자체와의 어떤 형평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1: 아하.
0: 아 실제로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제 호남 지역에만 이런 혜택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이 좀 강한 반대 기류를 형성한 것도 이번 그 예산이 증발하는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정부 부처에서는 일단 통합시 출범 관련 예산을 시도에서 먼저 어떻게든 확보하는 자구책을 마련해라. 그러면 이후 이제 정부에서 좀 예산을 세워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그 대의를 생각한다면 이번 정부 태도는 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 이런 비판 피하기 어려운데요. 이 시작부터 재정적인 그 외면을 받는다면 어떤 그 통합시의 대의적인 신인도에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요. 이 특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좀 특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부채만 않고 통합시가 출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높습니다.
1: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전남도와 광주시로서는 참 난감한 입장일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0: 일단 이제 시도가 각각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한 뭐 65억 원, 75억 원 정도 예산 합쳐서 한 140억 원 정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 한정된 재원 안에서 이 통합전 심의 불편 해소할 수 하는 작업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랬습니다. 일단 도로 안내 표지판 정비라든가 기관의 어떤 현판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관 현판 변경 등에 우선적으로 이 돈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일단 뭐 내부 시설 정비나 청사 재배치 등은 통합 이후에 특별 교부서 확보를 통해서 일단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고 더 이제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 본 예산 반영하겠다 이런 방안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그 특별시 의회 구성도 지금 여전히 한계 속이라죠.
0: 이 소재지와 의원 종수를 두고 이제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이게 셈법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번에 이제 광역원 선거구 네 곳이 이제 중대 선거구로 지정된 광주에서는 이제 지역구 의원이 20명에서 이제 24명으로 늘어났지만 전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55개 지역구 의원수와 비교를 하면은 의원 종수에서 일단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1: 네.
0: 이런 와중에 이제 광주시의회가 통합시의회를 광주에 두려는 좀 전제로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전남도의 강한 반발을 받으면서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두 의회가 합치면 이제는 이제 의원 수만 이제 91명이 되는데 이들이 모여서 이제 본회의를 열 공간조차 어디에 둘 것인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1: 네.
0: 사실상 좀 어떤 그 입법 공백 상태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사실 이제 광주시와 전남도가 그동안 각기 다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많은 조례를 운영해 온 걸로 아는데 통합 지자체로 가기 위해서는 이 조례들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도 무엇보다 좀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이 작업 역시도 하염없이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행정당은 이제 행정통합 논의 재개하는 별개로 이제 양 지역의 조례 차이를 분석하고 또 정비하는 실무적 준비만큼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어떤 다급한 상황인데요.
1: 네.
0: 이 조례 통합은 단순히 이제 서류를 합치는 작업이 아니라 어떤 시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법적 근거를 재정립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뭐 현재 광주와 전남에 운영 중인 조례는 각각 이제 수백 건에 달하는데 복지 혜택부터 어떤 인허가 기준 지원금 규모 까지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은 농업 지원이나 소상공인 정책이라도 광주와 전남의 기준이 다르면은 나중에 이를 하나로 맞출 때 어느 한쪽은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 예. 이 행정조직 통폐합은 또 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좀 밑그림은 나와 있나요?
0: 아니요. 또 이 부분 역시 이제 로드맵은 난개 속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당초 정부는 이제 서울 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약속했고 그래서 이제 부단체장이라는 국장급들의 직급 상향이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청사 소재지나 또 유사 중복 부서 통폐합을 두고서도 아직 합의는 터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뭐 인사를 두고서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면은 어떻게든 조직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단 시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겠죠. 그 시도교육청이나 산하기관 통합은 어떻습니까?
0: 여기도 이제 통합이 오히려 이제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교육계 같은 경우는 반발이 상당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대도시 교육 시스템,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촌 교육 특수성을 이걸 이제 두 개를 기계적으로 합치다 보면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질 거라 이런 우려였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통합이냐? 아니 오히려 행정을 위한 통합인가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또 연구원이라든가 또 도시공사, 문화재단 등의 업무 영역이 비슷한 산하기관들도 어떤 거 고용 유지라든가 또 이해관계가 얽혀서 또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의 어떤 비효율적인 구조가 고착될 것이다. 이런 위험성이 커 보입니다.
1: 그렇군요. 하여간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민심 아니겠습니까?
0: 네.
1: 현재 그 지역민들은 뭐 전남도와 광주시 통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요?
0: 좀 어쩌면 냉정하게 말해서 이제 행정통합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아하.
0: 행정통합으로서 내 삶이 어떻게 좋아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지금 행정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오히려 이제 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어떤 농어촌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또 농어촌의 교육 여건이 나빠질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7월 출범이 어떤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니 좀 시기를 놓치자는 또 신중론도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법적 절차상 멈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부실하게 출범한 이후에 어떤 그 사후 약방문식으로 좀 사회적 비용만 더 치르는 거 아니냐 우려들도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영래 기자 보시기에 이제 한 50여일 남은 것 같은데 남은 기간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0: 일단 뭐 정부의 지원 확보하는 것이고 또 명확하게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는 이런 작업들이 우선되어야 될 것 으로 보입니다.
1: 네.
0: 일단 뭐 시도시다 같은 게 직접 나서서 정치권을 설득해서 이제 삭감된 예산을 좀 되살리하고요. 또 교육청이라는 산하기관 통합 시 구성원들이 좀 그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도 제시해야 합니다. 일단 그 합치고 보자는 식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7월 출범이 어떤 혼란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이 되려면은 어떻게든 남은 50일 동안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오늘 전남도와 광주시의 통합 문제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 박영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1부 마치면서 안내 조피 폰 오토가 부르는 장밋빛 인생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은 흐린 가운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현재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비구름이 다가와 서울에도 3시 무렵부터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늦은 오후에 그 밖에 중부지방, 밤에는 전북과 전남 북부, 경북으로도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 비는 오늘 늦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적겠는데요. 다만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20도 안팎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춘천 21도, 대전과 광주 24도 예상되고요. 비 소식이 없는 영남 내륙은 대구 27도까지 오르며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다시 전국이 맑아지겠고요. 강원 내륙에만 오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며 선선하겠고요.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심 재판부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다소 감형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할 거라고

0: 말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휴전협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군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해협 재개방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막바지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했습니다. 아직 무르익지 않은 협상에 찬물을 끼얹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목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그 독립유공자로 추서한 분들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8,660여 명이에요. 그런데 학계에서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300만 명에 달하고 순국자 수는 1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대부분은 일제가 작성한 재판 기록이 남아있는 애국지사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던 수형 기록 위주로 유공자를 확정하다 보니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냥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정부는 물론이고 뭐 지자체마다 이분들의 공적을 찾아내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고는 있지만요. 이 후손들도 역시 고령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모든 독립유공자의 손자, 손녀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요. 그나마 이분들의 희생에 대해 오늘 정답인 이것하고 또 예우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번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어쨌든 은혜를 갚음이란 뜻의 두 글자 단어 오늘 퀴즈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죠. 보내주신 문자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하는 역사 이야기 시간 끝 코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좀 살펴보죠. 끝번호 2754님. 저희 할아버지도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만주에서 했다고 많은 동네 분들이 증언해 주셔서 보훈부에 의뢰했는데요. 몇 년이 걸려서 증거가 좀 부족하다고 해당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는데 방송 들으니 아버지 생각이 더 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아까도 그 숫자가 3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참 뭐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걸 또 악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증할 자료를 달라 하는 그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참 답답하네요. 3933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독립운동하신 모든 분에게 빚을 진 거라 생각합니다. 두고두고 기억하고 그 후손들에게 갚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유지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하셨고, 실제로 7507님은요. 관악구에서 20년째 작은 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독립유공자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네요. 앞으로는 후손들에게도 식사를 직접 대접해야겠습니다. 라고 또 결심을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또 좋은 일을 은혜를 갚는 마음을 담아서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5904님, 저희 아버지 95세 6.25 참전 유공자신데요.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혜택에서 항상 제외되세요. 안타깝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분들 지금 거의 90세가 모두 넘으셨을 텐데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글쎄요. 내용만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학도의용군이나 뭐 유격대원 같은 민간인 신분으로 참전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5904님 말씀처럼 더 늦기 전에 이분들의 공적도 좀 찾아내고 입증을 어떻게든 좀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간 뭐 오늘 이 독립유공자들 얘기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생각들도 많으실 텐데 뭐 그 외에 개인적으로 또 이 오늘 정답인 이것의 대상으로 삼고 싶은 뭐 분들이 계시거나 단체가 있거나 하면 이런 얘기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내신문 박준기 기자 전화 연결해서 또 지역 뉴스 브리핑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속칭 깡통 전세로 이 100억 원대의 임차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업자 등이 검찰에 송치됐네요.
2: 예,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하거나 속칭 깡통전세를 놓는 방법으로 이 임차보증금 11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업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1: 네.
2: 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 시내 일대에 있는 다가구 주택 27채를 매입한 뒤에 LH와 100여 세대에 대한 전세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제출하고는 LH로부터 임차보증금 8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2: A씨 등은 또 이 기간 자신들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기존 임차보증금 채무가 건물 가치를 초과한 상황이었음에도 일반 임차인 33명을 상대로 깡통 전세를 놓아서 임차보증금 29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이 피해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막대한 피해를 줬다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아, 그리고 이 저소득층의 생리대 부담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10여 곳에서 공공생리대 540만 팩이 무상 제공된다고요.
2: 예, 이 성평등가족부는 지난달 2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위한 일반 경쟁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 낙찰업체는 중형 흰색 생리대 두 개들이 540만 팩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1: 네.
2: 이 포장재 귀퉁이에 공공생리대라고 표시하는 정도를 제외하면 공공생리대와 시중생리대는 품질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 성평등부의 설명입니다.
1: 네.
2: 이 성평등부는 제안 요청서에서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 10여 곳의 납품 요구에 맞춰서 양질의 생리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이것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그리고 뭐 6.3 지방선거가 이제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경남에서는 아직까지 이 기초단체장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곳이 여러 곳이라고요?
2: 예, 지방선거를 27일 남겨놓고 있고요. 후보 등록 시작일은 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창녕 합천군수 후보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백지화된 거창 함안군수를 비롯해서 의령군수 후보 공천을 오는 9일과 10일 경선을 통해서 11일에야 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1: 네.
2: 또 민주당의 경우 도의원 공천도 진주 3과 진주 5, 사천 2, 의령, 함안 2, 창녕 1, 고성 2, 합천 등 5곳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시군 의원 공천도 경선과 추가 공무를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여야 모두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창녕시 의회 2개 선거구에서 책임당원 100% 경선을 거쳐서 압축된 후보자들 대상으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가와 그렇지 않은 나 기호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돼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수도권에 기반을 둔 창업기업의 비중이 3년 연속 증가하면서 57%까지 올랐다죠?
2: 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수도권 비중은 2023년 54.8%에서 2024년 55.4%, 지난해에는 57.0%로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 기술 기반 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의 이 수도권 비중도 같은 기간 61.0%에서 62.8%로 늘었는데요. 이것은 비수도권의 창업기업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최근 10년간 창업기업의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이었고요. 이 세종, 제주, 경남, 부산 등이 이 뒤를 이었습니다.
1: 네.
2: 이 벤처기업 역시 올해 3월 기준 수도권의 65.1%가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부울경에서 떠난 벤처기업의 66.0%, 강원권에서 떠난 벤처기업의 78.9%, 충청권에서 떠난 벤처기업의 84.4%가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지역을 외면하는 이유로는 주요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2: 이 벤처캐피탈 투자기관 219곳 가운데 94.5%, 또 초기 창업자에게 이 투자와 교육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기관의 67.5%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역 뉴스 브리핑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를 찾아 함께 떠납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1: 네,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 여행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또 어떤 역사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2: 네,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답사이기도 하고 여행이기도 한 곳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1: 네.
2: 충청도 일대에는 춘마곡 추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에는 마곡사가 좋고 가을에는 갑사가 좋다라는 말인데요.
1: 네.
2: 오늘은 세계 유산이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는 봄에 가면 좋은 절 마곡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1: 봄에는 마곡사, 가을에는 갑사라. 참 뭐 낭만적입니다. 어쨌든 이 짧은 봄날이 다 가기 전에 일단 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마곡사부터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사찰입니까?
2: 네, 충남 공주에 있는 마곡사도 이제 다른 절처럼 창건설화가 있습니다. 그 창건설화를 보면은 신라의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하는데요.
1: 네.
2: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자장율사가 설법을 할 때 사람들이 골짜기마다 빽빽하게 들어섰는데 그 모습이 골짜기에 삼배를 심어놓은 것 같다라고 해서 삼맞자 골짜기 곡자 두 글자를 써서 마곡사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마곡사군요. 아유, 네.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섰길래. 이게 근데 역사적으로도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2: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재밌다,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네. 문헌 자료를 찾아보고 그다음에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1: 네.
2: 자장율사가 활동할 때는 마곡사가 백제 영토였는데 어떻게 신라 스님이 여기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 네.
2: 사실 후대에 신라와 관련된 것으로 조금 포장하는 어떤 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마곡사에는 다른 내력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종 불교에서 중요한 스님이었던 무염국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1: 네.
2: 부여 인근의 성주사, 지금 이제 절토로 남아있는 성주사지를 짓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1: 네.
2: 이분이 중국에서 공부할 때 중국 스승이었던 분이 마곡 보철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국사가 고국에 돌아와서 근처에 절을 짓고 스승님 생각하면서 마곡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이와 같은 얘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편입니다.
1: 제가 들어봐도 후자 쪽에 더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찰이라고 하는 게 뭐 진입로부터 법당 등 그 건축물이 좀 비슷비슷한 곳이 많잖아요. 잘 구분이 안 되던데.
2: 그렇습니다.
1: 마곡사는 그럼 뭐 어떻게 좀 돌아보면 좋을까요?
2: 네. 마곡사 영역은 그 시냇물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 영역에 각각 법당들이 있는데요.
1: 네.
2: 그래서 북쪽에 있는 법당 공간을 북원, 남쪽에 있는 법당 공간을 남원이라고 부릅니다.
1: 네.
2: 주로 이제 북쪽은 예불을 드리는 공간, 남쪽은 참선을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먼저 북원을 보고 절을 나오시면서 남원을 둘러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드리는데요.
1: 네.
2: 북원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익숙했던 해탈문 천왕문을 지나면 이제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마곡사의 중심 영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곡사 5층 석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2: 고려 때 석탑으로 늘씬한 윤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탑을 보면 안타깝게 여기저기 이제 상처가 나 있는데 절과 관련된 기록을 보니까 임진왜란 때 마곡사가 불에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왜적들이 석탑의 장식물을 약탈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탑이 상처를 입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그 외에 마곡사에서 특히 좀 눈여겨봐야 할 유물도 좀 있을까요?
2: 아직 석탑을 떠나시면 안 되는데.
1: 아, 그래요?
2: 네, 이 석탑이 네. 보물에서 이제 최근에 국보가 됐는데요.
1: 아, 국보가 됐어요.
2: 네, 이제 석탑을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2: 그 배경에는 석탑 위에 보통 이제 라마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장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1: 네.
2: 풍마동으로 부르는 이 석탑이 장식은 우리나라 다른 석탑의 꼭대기 장식, 보통 이제 상륜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상륜부 장식과는 조금 다른 편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하나의 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2: 실제로 중국 베이징에 가면은

0: 탑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하얀 탑이 이 석탑이 장식과 크기는 다르지만 완전히 같은 모양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석탑 위에 동탑이 있는 즉 탑 위에 탑이 있는 형상이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다라고 평가를 했고 최근에 이제 국보로 승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느 때처럼 탑 보고 그다음에 법당을 보고 지나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더 눈길을 보고 다음 법당 영역으로 옮겨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사실 뭐 석탑이 어디 뭐 자리를 옮기는 건 아니죠.
0: 그렇습니다.
2: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건데 그래서 네. 어쨌든 보물에서 국보로 또 이렇게 승격 지정됐다고 하니까 더 귀하게 좀 여겨질 것도 같아요.
0: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석탑 뒤를 보면은 또 여기에도 조금 다른 절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1: 네.
0: 두 채의 큰 법당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 네.
0: 앞에는 대광보전, 뒤에는 대웅보전이 있는데요. 이러한 법당 배치가 다른 절에서 보기도 어렵기도 하고 또 이 법당 규모도 굉장히 큰 편이라서 조금 놀라게 되는데요.
1: 네.
0: 참고로 절에서 법당은 모시고 있는 부처님의 이름에 따라서 건물 이름이 달라집니다.
2: 아, 그런가요?
0: 예, 예를 들어서 대웅보전은 진리를 상징하는 부처님인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대광보전은 그다음에 대웅보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법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이 가운데 이제 대광보전을 쭉 보다가 이제 뒤쪽에서 보면은 좀 잘 보이는 편인데 용마루 위에 보면은 다른 기와는 다 검정색인데 청기와 한 장이 가운데 턱하니 올려져 있습니다.
2: 특이하네요.
0: 네, 그래서 그 내력을 뭔가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마곡사 스님들의 천일기도 덕분에 순조 임금이 태어났다라고 해서 왕실과 인연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절에서 청기화를 얹은 법당이다라고 하면은 왕실과 관련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1: 네.
0: 여기 청기화도 그와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박광일 선생님이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좀 뭐 마곡사에서 가장 좀 좋아하는 곳이랄까 소위 뭐 핫스팟 네 이걸 좀 추천해 주신다면
0: 네. 그 대광보전 뒤에 아까 대웅보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여기가 약간 언덕 위에 있습니다.
2: 어허.
0: 여기에 올라가서 보면 마곡사 전경이 한눈에 쫙 보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광보전 위 용마루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이 대웅보전은 이제 밖에서 볼 때는 2층으로 되어 있지만 안에서 보면 하나의 통칸으로 뚫려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1: 네.
0: 즉 천장을 높여서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광보전 옆에 조금 특별한 공간이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물 이름이 백범당.
2: 어? 우리가 아는 그
0: 김구 백범. 선생님.
2: 아하.
0: 네. 젊은 시절에 사형 선고를 받고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탈출, 그러니까 탈옥을 한 적이 있었는데
1: 네.
0: 이때 김구 선생님이 이곳 마곡사에 숨어서 원명 스님으로 지낸 적이
1: 아,
0: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2: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공간을 조그맣게 이제 기억하고 있었다가 광복 이후에 이제 김구 선생님이 다시 마곡사를 찾아서 그 나무 옆에다가 그 건물 옆에다가 향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1: 예.
0: 이제 백범당하고 그 향나무를 보시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김구 선생님과의 어떤 관련성으로 마곡사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백범당이라는 이름에서 딱 오네요. 아,
0: 네.
2: 김구 선생님은 얼마나 감회가 새로우셨을까. 자, 그다음에 또 어디로 가볼까요?
0: 네. 처음 건너온 다리를 건너 이제 입구 쪽으로 가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곡사의 남원 즉 참선하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1: 네.
0: 여기는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 곳이라서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조용하게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1: 네.
0: 이 영역에서 중심 법당은 영산전인데 원래 이 건물은 천불전 그러니까 천분의 부처님을 모신 정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영산전 편액은 세조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예전에는 아 왕이 써서 신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1: 네.
0: 요즘에는 영화 영향으로 아니 세조가 하면서 조금은 다른 복잡한 감정으로 그 편액을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영산전 예 천불전에 이렇게 불상이 많은 이유는 세상에 부처님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불교에서는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 또 동서남북 곳곳에 부처님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천불전을 만들었습니다.
2: 그렇군요. 이게 보면은 여러 종교가 있는데 불교가 그래도 다른 종교와 조금은 차별화된 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신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거.
0: 그렇습니다.
2: 이게 아닐까
0: 맞습니다.
2: 들어요.
0: 그래서 네. 이제 절에 가면은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도
2: 맞아요.
0: 주고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영산전 옆에는 또 연의사찰처럼 명부전이 있습니다. 명부는 지옥을 뜻하는데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10명의 재판관이 여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들 재판관을 10명의 왕이라는 뜻으로 시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2: 네.
0: 이 중에서 널리 알려진 존재가 제5대왕인 염라대왕입니다.
2: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보통 명부전을 볼 때 오른쪽 세 번째 위치에 머리에 책을 이고 있는 분이 바로 염라대왕인데요.
2: 네.
0: 이 책이 그 유명한 언제 죽는다라는 것이 정해진
2: 아하.
0: 네, 그래서 생사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명부에 따라서 저승사자를 보낸다라고 해서 아마도 보통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다른 대왕은 잘 모르겠지만
2: 네.
0: 염라대왕이 익숙한 이유는 이와 관련이 있고요.
2: 네.
0: 명부전은 절마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죽은 이를 기리는 공간으로 또 살아서 지옥을 생각하며 착하게 살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렇게 명부전을 짓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2: 아, 이런 얘기를 듣고서 가서 보면 보인단 말이죠.
0: 그렇습니다.
2: 아, 책을 머리에 이고 있는 네. 분이 이제 염라대왕이군요. 자, 그럼 정리하는 뜻에서 아, 다시 한번 이 봄에 마곡사를 가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0: 네.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전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곡사는 네. 전쟁을 피하는 산과 물이 서로 어우러지는 보통 산태극, 수태극의 풍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도 아름답지만 그곳에서 평화의 기운을 받아서 가지고 나오신다면 조금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봄이 가시기 전에 한번 들렀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좋네요. 우리 구장 역사 이야기 오늘은 봄에 더욱 아름다운 사찰 충남 공주의 마곡사를 돌아봤습니다.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보은이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좋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8110 님께서 이천 중리동에서 미용실하고 계신데 이분도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가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셔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다면서 이분들께 보은하는 마음으로 또 미용을 해드리는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년 되셨다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어디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참 좋은 일도 하고 계시네요. 커피 쿠폰 하나 끝으로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아, 뭐 낭만적인 얘기 앞서 많이 나눴는데 오늘 꼭 이 노래 들어야겠습니다.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소리를 들어보려 이제 왔어 삼이
1: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 양과 함께합니다. 양은 제이크 가족과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짤막한 에피소드로서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양은 셔터를 누르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서 있죠. 이때 기억의 장치는 두 개입니다. 가족의 모습을 사진이라는 물리적 형태로 포착하려는 카메라, 동일한 모습을 기억에 저장하는 주체인 양이 있습니다. 빨리 오라는 제이크의 손짓에 양은 가족에게로 다가갑니다. 양은 이제 가족과 함께 프레임 안에 포착됩니다. 카메라 렌즈 안에서 거꾸로 뒤집힌 사진의 상으로 온전한 가족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이크는 이런 양의 기억을 바라봅니다. 사진을 보듯 영화를 보듯 감상할 수 있죠. 검은 안경을 끼고 한 곳을 응시하며 양의 기억을 보는 제이크의 모습은 극장 안에서 영화를 보는 오늘날 관객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 명의 사람이 상자 장치의 구멍을 통해 짧은 움직임을 보는 초기 영화 전시 장치인 키네토스코프를 연상하게 되기도 하죠. 사진과 포착, 영화와 재생, 인간의 시공간을 기록함으로써 관객 각자의 사유를 재생산하는 영화의 기능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라는 점에서 애프터양은 카메라, 나아가 영상 매체의 의미를 폭넓게 가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양의 기억은 제목처럼 애프터양, 그러니까 양의 존재가 없거나 불완전해진 이후에 발견되는 무언가입니다. 애초에 그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이기도 하죠. 단편적으로 제시된 양의 기억들은 그 의미를 온전히 해석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가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시간은 단 3초이기 때문입니다. 3초짜리의 여러 장면들의 불연속적인 배열은 하나의 이야기로 양의 사연을 꿰어보기엔 어려운 조건입니다. 다만 이 기억을 감상하고 있는 제이크의 존재를 생각했을 때 이 시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의 기억은 제이크의 기억 혹은 해석과 중첩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듭니다. 마치 영화나 전시를 보고 난 뒤 관람객들이 작품에 자신의 생각을 중첩해 각자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내듯이 말이죠.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살다 보면 탈출구를 찾아서 떠나고 싶을 때가 있죠. 개그맨 김혜선 씨는 힘을 쓰는 액션 개그로 인지도를 높였지만 악플에 시달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도망치듯 독일로 떠났는데요. 그곳에서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자신을 적극 지지해준 사랑의 힘으로 개그맨으로 사업가로 탄탄하게 성장했습니다. 결혼 8년 차지만 여전히 신혼 같다는 개그맨 김혜선 씨, 독일인 스테판 지겔 씨 부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꿀 떨어지는 부부를 모셨습니다. 개그맨 김혜선 씨, 그리고 그의 남편 스테판 지겔 씨,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개그우먼 김혜선.
2: 그래서 남편 스테판입니다.
0: 저는

0: 저는 그 작년에 우리가 김혜선 씨를 모셨는데 네. 남편하고 한번 꼭 세판하고 같이 오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약속을 지키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스테판.
1: 오, 나도, 네.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0: 저는 개그 콘서트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 몇 번 봤어요. 뭐 막 부인 응원하는 거. 예뻐요! 막 이러면 응원하는 거. 예. 정말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남편의 어떤 그 표상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2: 포지티브죠.
1: 감사합니다.
0: 근데 우리 김혜선 씨는 진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식단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운동 얼만큼 해요?
1: 아, 혜선 진짜 무한 파워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운동 많이 하고 건강 좋아하는 음식 많이 먹어. 너무 부럽다. 아. 우선 아이돌처럼.
0: 아이돌처럼 먹어요?
1: 건강.
2: 아, 그 정도는 아이돌? 아니에요. 뭐. 나 그냥 있어. 여기 운동선수처럼 먹지.
0: 그러면 건강한 음식만 먹을 텐데 스테판도 같이 먹어요? 아니면 다른 거 먹어요?
1: 아, 나 사실 가끔 건강 안 좋은 음식 먹어요.
2: 가끔 아니잖아요.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제가 이제 아침은 둘이 같이 이제 항상 식단을 하든 안 하든 건강한 식단을 같이 먹고요. 네. 점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몸 케어해야 된다 해서 닭가슴살 먹거나 이제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면 남편이 갑자기 나 약속 있어 밖으로 나가요. 예. 그래서 저희 운동하는 회원님들하고 또 친해져가지고 며칠 전에는 자기가 쏜다 그러고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한 8, 9명한테 햄버거 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먹고 싶어서 써요.
0: 그렇구나. 어떻게 저희 사진 봤어요.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스테파니. 자기 얘기 아니라는 듯이. 근데 제가 SNS에 올린 사진 보니까 아니 혜선하고 사는데 스테파니 몸이 막 식스팩이 생기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옛날보다 더 좀 불어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어때요?
1: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 진짜 많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예. 옛날에 독일에서 좋은 맥주만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어려워요.
2: 국밥.
1: 국밥 맞아요.
2: 국밥이랑
1: 국밥 좋아요.
2: 배달 서비스 좋아요.
1: 네 맞아요.
2: 빨라요. 빨리 도착해요. 빨리 먹어요.
1: 아, 한국 생활 스테판 너무 좋아요.
0: 예.
1: 그래서
0: 아, 살찐 게 한국 때문이에요? 한국 탓이에요?
2: 이야, 이런 이유가 있어요?
0: 세상에. 독일에서 날씬했어요?
1: 네, 맞아요. 나 2019년 한국으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매년 5kg
2: 계속 플러스가 되는
1: 맞아요.
0: 아, 매년 찌고 있어요?
1: 네. 지금 5kg 보통 네. 매년.
2: 근데 지금은 조금 조금 빠졌고요. 왜냐면 요 근래에 제 점핑 센터를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운동 회원으로서.
0: 그래요? 네. 같이 해요? 점핑?
1: 네,
2: 맞아요. 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제가 수업할 때는 제 수업에 안 들어오고요. 아. 다른 선생님들 수업에는 이제 꾸준히 잘 운동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보다 제 센터를 더 많이 가요. 지금은.
0: 네. 왜 혜선 수업에 안 들어가요? 다른 선생님한테 가요?
1: 혜선 수업 제일 힘들어요.
0: 아, 그래서 세게 해요?
1: 엄청.
2: 아, 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 괜찮아요.
0: 근데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도 안 싸울 수가 없는데 네. 두 분도 스테판하고 혜선 씨도 싸우기는 해요? 부부 싸움 해요?
1: 아니요. 보통 안 해요.
2: 그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결혼 8년 차지만 기억에 남을 정도의 싸움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이제 많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네. 생각을 저도 해봤거든요. 왜 싸움을 안 할까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싸움 뭔가 화가 좀 날 것 같아요.
0: 네.
2: 그런 전초전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정말 남편이 현명한 게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니면 좀 기다려주든가 해서 대화로 무조건 풀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자기 전에도 항상 하루를 저희가 이제 대화하면서 자기 전에 대화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어땠고 오늘 혜선 어떤 게 서운했어? 어떤 게 속상했어? 이런 거를 무조건 다 이렇게 대화로 풀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쌓이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0: 그날을 잃은 그날 풀고

0: 끝이 없고 그러니까 생긴 건 남편이 귀염지게 생겼는데 뒤끝도 없고 그 무조건 제가 뭔가 화가 날 것 같다. 그러면 한 시간 안에 그걸 다 푸는 스타일이에요, 무조건.
1: 예, 그렇구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0: 그 점이 가장 저는 좋은 것 같아요.
1: 솔직히 말이 잘 안 통해서 좀 안성한 맞습니다. 것도 있잖아요.
0: 그 100%, 예, 100%. 왜냐면 이제 저도 독일어 중급까지만 제가 땄습니다만 남편도 한국어를 100%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부부싸움 하면은 막 따다다다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뭔가 그게 받아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죠.
1: 독일어로 말해요? 평소에 한국말로 해요? 어떻게 해요?
2: 80% 독일어로 아. 20% 한국어.
1: 한국말로.
0: 그러니까 급할 때는 한국말 많이 하고요. 남편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프거나 뭐 뭔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정말 빠르게 이렇게 느린 사람이 빠르게 한국말로 햄버거 먹고 싶다 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그 본능이라는 게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생존 본능이.
1: 이런 것도 되게 왜냐하면 사실은 다문화 부부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언어 소통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막 싸우거나 이럴 때는 각자의 말로 하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0: 아 진짜요?
1: 예. 그러니까 한국말로 한국 사람 한국말로 하고 독일 사람 독일말로 싸울 때는 급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1: 그런 경우. 근데 두 사람은 이것도 맞춰가려고.
0: 예.
1: 맞춰가려고 하죠.
0: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독일어를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 뭐 주어 동사 어디 이게 순서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나이를 좀 먹어가니까 귀찮더라고요.
1: 예.
0: 내가 그거를 조합하면서까지 싸움을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그 큰 싸움으로 연결이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1: 예. 맞아요. 이제 두 사람의 사실 연애 스토리가 뭐 조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참 궁금해요. 예. 그 혜선 씨가 참 어려울 때
0: 네네.
1: 아, 정말 개그맨 생활 접을 정도로 어려워서 독일 유학 갔다고 했잖아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1: 예. 그때 어땠어요? 처음에 유학 갔을 때?
0: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엄청 어두운 마음이 가득 찼었던 것 같아요, 몸 안에.
1: 네.
0: 그러니까 뭔가 색깔로 표현하자면 검은색이었다. 그래서 그때는 거의 뭐 집 밖에 나오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1: 예.
0: 되게 어두웠었던 것 같고 안 좋은 생각으로 갔었던 거라. 그 처음이 사실 지금은 좀 많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모르게 너무 힘들었어서 지워버렸는지. 근데 나중에는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일 가서 조용히 죽어야지 조용히 생을 마감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출발해서 갔었다면 어느 순간부터 제가 거기서 뭐 독일 길거리를 뛰어다니고 있고 그 독일의 생활들을 즐기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1: 그 정도로 힘들었군요.
0: 네, 거의 그냥 방송도 나는 더 이상 방송도 하지 않고
1: 예.
0: 한국의 내 삶은 정리를 하고 떠난 거였으니까.
1: 뭐가 그렇게 제일 큰 상처였을까요?
0: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것도 아니었을까, 별것도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그때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적인 거. 왜냐하면 운동하는 캐릭터가 사실 너무 예. 힘들었고 운동이 싫은데 운동을 해야 되고 뭔가 그 부딪히는 자아에 대한 것들이
1: 네.
0: 도대체 진짜 김혜선은 뭐 하는 사람이고 뭘 좋아하지? 라는 그런 의구심이나 의문점들을 계속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1: 네.
0: 계속 충돌하더라고요. 스스로.
1: 예.
0: 그래서 우울증도 좀 심하게 정말 심하게 왔었고
1: 그래서 정말 뭐 아는 것도 없는 독일을 가게 된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독일도 좀 뜬금없었던 것 같아요.
0: 진짜 정말로 딱 이유가 하나였는데 독일을 선택한 이유가 정말로 친한 친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1: 아, 네. 친구 네. 따라서
0: 친한 동생인데 그 예. 친구 한 명만 보고 갔었던 건데 결론은 그냥 같이 그 친구 집에 얹혀 살다가 나중에는 조금 빨리
1: 예.
0: 혼자 이제 살기 독립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그 친구는 다른 도시 저도 이제 베를린 이사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1: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0: 예.
1: 독일어도 뭐 하나도 몰랐다면서요?
0: 네. 예. 거기서 그냥 아예 어학원 다니면서 ABCD부터 저는 배웠었어요.
1: 근데 지금 이렇게 독일어를 잘해요.
0: 예. 살려고 하다 보니까.
1: 예. 어떻게 스테판하고 혜선하고 만나게 됐어요?
2: 같은 친구 때문에 처음 만났어요.
1: 네.
2: 소개팅.
1: 뭐라고 그러고 소개받았어요?
2: 너무 귀여운 사랑스러운 여자 있어요?
1: 네.
2: 혹시 스테판 한번 만나고 싶어요? 질문했어요. 그래. 우리 첫 번 만남 해선 한 시간 늦게 왔어요.
1: 한 시간이나.
0: 네.
1: 독일 사람들 시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화하고 싶은데
0: 전화기가 제가 배터리가 또 하필이면 또 없어져가지고
1: 하필. 예.
0: 네, 그날 핸드폰도 꺼져 있었고 초행길이었고 물어물어서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이 늦었어요.
1: 이야.
0: 저는 뭐 늦어서 독일 사람들이 이제 시간 너무 철저하니 이제 혼자 가기 위해 맛있는 거 먹고 혼자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와야겠다 했는데 있더라고요.
1: 한 시간 기다렸는데 화 안 났어요?
2: 아니요, 아니요. 그냥 걱정했어요. 아마도 해서 문제 있어요. 그래서 예. 오랫동안 기다려서 해서 드디어 왔어요. 나 바로 안아
0: 안아줬어요.
2: 처음에 와, 다행이에요. 다 괜찮아요? 좋았어요.
1: 근데 처음 보는 남자가 늦게 갔다고 이렇게 안아주니까 어땠어요?
0: 아니 이제 이게 포옹해주는 게 예를 들어서 막 두 가지 느낌이잖아요. 예. 처음 봤는데 왜 이래 이런 느낌이랑 두 번째 이렇게 안아줬을 때는 겨울이었거든요.
1: 예.
0: 너무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게 되게 전달이 잘 됐었던 것 같고
1: 예.
0: 그 처음 만남의 첫 포옹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면 결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1: 야 운명이네.
0: 네.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 딱 거기 처음부터 꽂혀가지고.
1: 그러니까. 그러면 스테판은 혜선이 개그맨인 걸 언제 알았어요?
2: 2일주 우리 첫 번 만남 1주 후에.
1: 아 일주일 후에.
2: 혜선 유튜브 핸드폰으로 유튜브 처음 봤어요.
1: 네.
2: 와. 진짜 같은 사람?
1: 놀랬어요.
2: 네 맞아.
1: 왜 놀랬어요?
2: 한국 해선, 독일 해선 너무 달아요.
0: 독일에서는 이제 뭐 테이블을 때려 부실 일이 없으니까요.
1: 그렇죠. 네,
0: 차력, 이게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차력사 느낌. 그리고 막 머리, 스포츠 머리에다가 약간 덩치 근육이 많고 그랬었잖아요.
1: 그거 보고 안 놀랬어요?
2: 미신 슈덜츠 약간 나서
0: 자랑스러웠대요.
2: 맞아요.
1: 아 자랑스러웠어요.
0: 자랑스러웠대요.
1: 자랑스럽고 안 무서웠어요?
2: 아니요. 궁금했어요.
1: 궁금했다.
2: 어떻게 이런 캐릭터 만들었어요?
1: 이야. 근데 사실 정말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에 독일을 갔는데 김혜선 씨가 어떤 정체성의 혼란 이런 걸 느꼈는데 스테판을 만나면서부터 자신을 찾게 됐다고.
0: 맞아요. 예. 저는 사실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었고 남편이 계속 그런 영상을 보면서도 사랑스럽다 귀엽다 이것도 진짜 혜선이다
1: 네.
0: 라고 말을 딱 해주는 거 딱 보고 아 오롯이 나를 그대로 봐준 사람이 있구나 이것도 결국 나였구나 그냥 내가 연기한 캐릭터 이거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어서 정체성의 혼란이 왔었었는데
1: 네.
0: 그 캐릭터에 부딪혔었다면 남편이 이것도 혜선이고 지금도 혜선이야 그냥 혜선은 혜선이고 네가 뭐라든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딱 한마디 정리가 딱 해주니까 그냥 나는 원래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 답을 좀 찾았었던 것 같아요.
1: 야, 이게 사랑의 힘이다.
2: 예.
1: Power of love.
2: 맞아요.
1: 예,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나 개그 그만할 거야 라는 마음까지 먹었는데
0: 네네.
1: 개그도 내가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셨나요?
0: 예, 뭐 떠났을 때는 다 정리하고 더 이상 방송으로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떠났었다면 남편을 만나면서 이제 국제부부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가 두 개잖아요. 한국이냐 독일이냐 둘 중에 제가 남편은 결혼을 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1: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0: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인생은 사실 이제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1: 어떻게 뿌리가 옮겨가는 거니까.
0: 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었었는데 독일에서도 일자리를 사실 찾았었어요.
1: 네.
0: 찾았었는데 남편이 장거리로 이제 한국 왔다 갔다 연애하면서 제가 활동하는 걸 보면서 혜선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응원해주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었고 그 떠나기 전에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그냥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그냥 여기서 남편이 행복하게 조용히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한테도 이제 계속 웃긴 얘기하고 있고
1: 네네.
0: 코미디언 같은 그런 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결국 나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 같고.
1: 둘이 연애하고 얼마 만에 혜선 씨가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0: 정확히 100일 만이에요.
1: 야, 그때 막 타오를 때잖아요. 활발한. 그쵸?
0: 네.
1: 그렇죠. 너무 보고 싶고 매일매일.
0: 처음 보고. 봤어요. 남편이 예. 되게 여리게 생겼지만 한 번도 잘 안 울어요.
1: 예.
0: 지금 8년 차지만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잘 안 울거든요. 근데 그때 100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나 이제 며칠 며칠 날 떠나야 될 것 같다. 나 네. 한국에서 자리 잡아서 나는 당신을 무조건 데려올 거다. 이랬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때 정말 펑펑 울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1: 혜선이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어땠어요, 스테판?
2: 엄청 슬펐어요.
1: 네.
2: 아, 혜선 너무 보고 싶었어요.
1: 예.
2: 아, 아, 안 좋은 기억?
1: 아, 그러니까 지금도 울 것 같아요. 더 맛있기는
0: 커가지고. 지금도 같은 공간에 있지만 자기 전에.
1: 네.
0: 그리고 일어나서도 잘 자. 오늘도 고생했어. 잘 잤어. 굿모닝 이런 거를 지금도 보내요.
1: 예.
0: 습관적으로 그지.
1: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0: 한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1: 근데 뭐 결혼하고 싶고 사랑해도 각자 이제 나라에서 적응을 하다 보면 이 현실적인 여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을 이 남자랑 해야 되겠다. 언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0: 그 우리 롱디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걸 저도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오래 좀 멍 장거리 연애를 했을 때 가장 힘든 점이 뭔가 멀리 있으니까 왠지 딴짓 할 것 같고
1: 예.
0: 뭔가 믿음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만나면 만날수록 아, 이 사람은 정말 거짓이 없고 너무 순수하고 이 사람이면 내가 인생을 평생 재밌게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계속 들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영상통화든 뭘 했을 때도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영상통화 안 됐어요. 그럼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미안해. 내가 뭐 때문에 안 됐고 나 지금 뭐 때문에 뭐 3시간 정도 영상통화 뭐가 안 될 거야. 이런 거를 미리미리 항상 얘기를 해서.
1: 걱정을 안 하게 하는구나.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그런 거를 지금도 하고 굉장히 좀 믿음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예. 예. 원래 독일에서는 우리 스테판은 어떤 일을 했어요?
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슈라고 해서 이거 전동 그릴이나 이게
1: 네네.
0: 그런 걸 알고 있는데
1: 큰 회사죠. 보슈는
0: 독일에서 네. 그 회사는 더 큰 회사고
1: 그 회사에 다녔어요?
0: 네, 거기서 팀장으로 있었어요.
1: 어휴, 그러면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네요. 네.
2: 그래도 행복해요.
1: 그래도
2: 나 돈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해선 사랑 있는 사람이에요. 나 행복해요.
1: 와, 진짜요. 그걸 다 포기하고 나의 안정적인 직장과 터전과 부모와 친구와 가족들을
0: 맞아요.
1: 다 포기하고 해선만 보고 온 거잖아요. 걱정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선 씨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0: 좀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때도 제가 결심했었던 거는 남편의 가족이 얼마큼 사이가 좋은지를 늘 봐왔었기 때문에
1: 네.
0: 굉장히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컸었고
1: 네.
0: 직장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 그만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을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두 번째 미안함. 그래서 내가 이 사람 하나 정도는 진짜로 굶어 죽지 않게 한국에서
1: 예.
0: 무조건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 예.
0: 우리나라 시선으로 보면 연예인이기도 하지만 여자가 뭔가 좀 예.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좀 시선이 곱진 않더라고요. 요즘은 뭐 네.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예전에는 좀 그런 시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좀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스테판도 왜 한국에서 이제 살아보니까 좀 하고 싶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어때요? 한국에서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2: TV 방송 일 아니면 오늘 라디오?
1: 네.
0: 같이 이제 배우고 있다고.
2: 맞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같은 유튜브 채널 열심히 일해요.
1: 나 네.
2: 촬영해요, 편집해요.
1: 아,
2: 진짜 재미있는 일? 직업이에요.
1: 기획사 대표님이 되시겠네요. 에이. 그래서 나중에 혜선이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지
0: 맞아요.
1: 않을까.
0: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전팽 사업도 하고 있지만 사실 동네방네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행사도 하고 많잖아요. 일이. 그런 모든 순간들을 남편이 담아주거든요.
1: 네.
0: 처음에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건축 쪽을 또 전공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찍는 각도가 달라요.
1: 이게 미학적인 그 네. 관점이 있을 거예요.
0: 그게 일반인하고 네. 아예 다르고 너무 이쁘게 잘 담더라고. 영상도 마찬가지, 사진도 마찬가지. 그리고 옆에서 제 곁에서 혜선이 언제 가장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이런 모습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네. 가장 잘 담기도 하더라고요.
1: 그 사진을 보면 애정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네, 그런 찍는 사람의
0: 그런 모습 찍었던 모든 것들을 제가 저희 사업하는데 홍보에도 많이 쓰고 합격한 그런 공신을 많이 남편이 하고 있죠, 진짜로.
1: 그런 것 같아요, 스테판. 그 혜선이 스테판을 만나고 나서 김혜선 씨가 사업도 잘 되고 인기도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스테판 덕분인 것 같아요.
3: 맞아요. 감사합니다.
0: 보통은 아니일 텐데 남편이 바로 넙죽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진짜 맞는 얘기예요.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1: 네.
0: 행복해 보인다.
1: 그렇죠. 맞아요. 너무 밝아졌어요.
0: 예, 예, 예. 그런 예. 얘기.
1: 그 독일에서 스테판 네 가족들이 사이가 좋은 걸 봐서 더 마음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0: 네, 맞아요.
1: 부모님들 가족들 그 혜선 처음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고 독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보통?
2: 아빠 대모님.
1: 네.
2: 한국 문화 좀 궁금했어요. 아빠 옛날에 비즈니스 트립?
1: 네.
2: 대모님
1: 비즈니스 때문에 한국 오셨어요. 네. 아버지가.
0: 자주 왔다 갔다 하셨어서.
1: 오.
2: 그래서 아빠는 옛날에 셰프한 얘기한테 많이 이야기했어요.
1: 한국 얘기 많이 들었어요.
2: 맞아요. 뭐, 음식, 네. 한국 음식 너무 맛있어요.
1: 네.
2: 한국 풍경? 풍경? 너무 이뻐요. 그래서 언젠간 스테판 한국 여행 해야 해요.
1: 네.
2: 오케이 오케이. 아, 학교 끝났어요.
1: 네.
2: 나 조금 돈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여행 했어요.
1: 아 스테판도.
0: 저 만나기 전에.
2: 혼자 혼자. 전에
1: 관심이 있었네.
0: 네. 만나기 전에 혼자 한국 여행을 왔었대요. 네.
2: 나 한국 옛날에 100% 몰랐어요.
1: 네.
2: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인천공항 근처 사람면 너무 똑똑해요. 하지만 힘들었어요. 왜냐면 멀어요. 인천,
1: 네.
2: 서울 매일 네. 지하철 탔어요.
1: 아,
0: 그 처음에 이제 남편이 생각했을 때 한국 여행 왔을 때 한국어에 대해서 얘기할 뭔가 잘 모르니까 인천공항 근처에 이제 영어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 네.
0: 인천공항 근처에 숙소를 잡았대요.
1: 아 서울에 저기 구경 다녀야
0: 네,
1: 되는데.
0: 구경해야 되는데
1: 공항 옆에다가
0: 그렇죠. 공항 옆에 공항 가까우니까 이제 뭔가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겠지 싶어서 인천에 이제 호텔을 잡았는데 매일 서울을 왔다 갔다 지하철로 하면서 그 거리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통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해외여행 가면 맛집 검색하잖아요.
1: 네.
0: 남편도 한국 맛집 검색했더니 그 검색해서 간 식당이 다 외국인밖에 없었대요.
1: 아 그래 우리도 여행 가면 그러잖아요.
0: 그렇잖아요.
1: 한국 사람들만 있잖아요.
0: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짜장면 먹는데 앞치마 입고 먹고 막 그랬었대요.
1: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한국에 대한 얘기 그래서 생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0: 맞아요.
1: 때문에 고개 쫙 바닥에 깔리면서 혜선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0: 맞아요.
1: 된 게 아닌가.
0: 진짜.
1: 김혜선 씨를. 김혜선 씨가 수술하고도 다음 날 뭐 그 점핑센터 수업을 했다고.
0: 아, 예. 작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수술했었었는데 그때 바로
1: 괜찮은 거예요?
0: 뭐 원래 뛰던 대로 이렇게 정말 고강도로 뛰진 않았는데
1: 예.
0: 뭔가 또 안 뛰면 조금 더 몸이 순환이 안 될 것 같고 직업병인가 봐요.
1: 그 운동센터에 그렇게 써 있다며요. 대충 뛰다 걸리면 죽는다. 이거 누가 붙였어요?
0: 제가.
1: 이야 이게 약간 웃음이 나오면서도 네네. 좀 무서워요. 대충 뛰다 걸리면 죽는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2: 알아요.
1: 알아요? 예.
0: 슬로건.
2: 왜 이런 슬로건 만들었어요?
0: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 브랜드를 쇼핑 브랜드를 만들면서 첫 스타트는 이제 개그우먼 김명선 씨랑 같이 했었는데 그 친구랑 둘이서 뭔가 사람들이 하나 딱 김혜선은 이거다라는 게 문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1: 네.
0: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제가 대충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뭐 어떻게 하면 죽는다는 단어를 재미있게 좀 많이 썼었거든요.
1: 네.
0: 그 조합을 하다 보니까 대충 뛰다 걸리면 죽는다가 예. 약간 좀 코믹적으로 그리고 살짝은 좀 무섭게. 예. 예.

0: 부산 바다에서 살고 싶어요. 부산에서 그런 꿈이 있으시구나.
1: 부산 고향 베를린 네. 바다 뭐 너무 멀어요.
2: 근데 저희는 신혼여행을 부산을 갔었어요.
0: 그래서 부산 부산 하는구나.
2: 남편이 너무 너무 가고 싶었고 가도 와도 그냥 좋은가 봐요. 그래서 네. 부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언제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당신은 나이 먹으면은 독일에 살고 싶어? 아니면은 여기서 살고 싶어?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노년을 이제 걱정하니까 노후를. 네. 내 남편이 부산 바다 정확히 얘기하길래 여보 바다는 좀 비싸니까 좀 저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이제 계속 꿈으로 하고 있더라고 해서.
0: 예.
2: 남편이 원하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전 되고 싶고.
0: 두 분이 또 잘 같이 잘 해나가면 또 그런 뭐 꿈이 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80까지 안 가도 돼요.
2: 아, 바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세상에.
0: 두 분 감사드리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 계속 보여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0: 고맙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결혼한 지 8년 차 여전히 꿀 떨어지는 신혼이라는 개그맨 김혜선 씨, 독일인 스테판 지겔 씨 부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와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고요. 밤에는 전북과 전남 북부, 경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은 늦은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에 그 밖에 충청과 호남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어버이날인 내일은 전국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강원 내륙에만 내일 오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0도를 밑돌면서 평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남서풍이 부는 영남 지역은 대구가 25도를 웃돌며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20도, 대전과 대구 21도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서울의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며 평년 이맘때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종가와 장중 모두 사흘 연속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큰 변동성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상승 마감했고 3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05.49포인트 상승한 7490.05에 코스닥은 10.99포인트 하락한 1199.18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강세 속에 코스피 시장 단숨에 7530선 돌파하며 출발했습니다. 130포인트 가까이 하락 반전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7조 원 넘게 팔았지만 개인은 6조 원, 기관은 1조 원 정도 동반 매수했습니다. 건설과 자동차, 조선과 유통, 금융과 원전, 통신장비 관련주 위주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 E&A와 SKC, 삼성물산과 코리아서키트, 두산바켓과 코에이, 대한항공과 효성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방산과 증권, 전선과 석유화학, 게임과 제약바이오와 에너지주 약세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50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손으로 첨단 전략 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모두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펀드라며 국민 성장 펀드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반도체나 AI 등 12대 첨단 전략 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 성장 펀드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판매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내일부터 적용될 5차 석유 최고 가격제를 오늘 저녁 7시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5차 최고 가격은 국제 유가 추이와 석유 소비량 등을 고려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고 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 행위가 없도록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두 달 연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만 유일하게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다른 구는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첫 주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5% 오르며 최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강남구는 0.04% 하락했지만 강서구가 0.3% 오르는 등 서울 전역이 올랐습니다. 또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23% 상승하며 전주보다 약간 더 올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이 일정 부분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오늘 소비 쿠폰 실증 분석 세미나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100만 원을 집행했을 때 소상공인 매출이 43만 원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220억 원을 들여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과 함께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유통 경로별로 자체 할인 행사를 추진합니다. 라면, 빵, 유제품 등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이번 달 CJ, 농심 등 16개 사의 4천여 개 품목을 최대 57% 할인합니다. 중국산 위조 제품을 애플사의 정품 에어팟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중국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중국인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지난달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 에어팟 2만 7천여 개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밤까지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비가 올 때 돌풍 수준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성수동에 4만 명 이상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과 소방까지 출동하는 등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바로 포켓몬스터 30주년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안전 문제로 행사는 중단됐는데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줄 서 있던 사람들에겐 불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이런 팝업 행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물건을 즉시 받아볼 수 있지만 새벽부터 나와서 기꺼이 줄을 서고 불편을 감수하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필수품만 사고 팔던 시대가 아닌 소비란 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소비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잠시 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먼저 오늘 증시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2: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이 오늘 적합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2: 보통 전강후약 이런 표현은 제가 자주 드리는데 오늘은 네. 전강, 중약, 후강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되게 오늘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는데요.
1: 네.
2: 코스피 그래도 뒷부분에서 오르면서 1.4%, 장중 초반에는 좀 안 좋을 때는 1%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었으니까 사실 많이 컸죠, 변동성이. 그래서 7,490에 마감이 돼서
1: 네.
2: 어떻게든 또 사상 최고치는 또 한번 새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1: 꾸역꾸역 가긴 갔군요.
2: 네. 그렇죠. 네. 코스닥은 근데 사실 오늘 하루 종일 한 1% 내외 약세 계속 지속이 돼서
1: 네.
2: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코스피와 이 코스닥 간의 이 어떤 괴리 이게 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사실은 외국인이 어제까지 2거래일 동안 6조 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루 네. 동안에만 7조가 넘게 팔았습니다.
1: 뭐 산 걸 다 팔았네요.
2: 그런 거죠.
1: 네.
2: 반면에 그걸 다 받아낸 거는 결국 개인 거의 아, 개인이었고 기관이 네. 한 1조 원 정도 사는 모습을 봐서 오늘은 또 지난 3월에 보였던 것처럼 개인이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다.
1: 네.
2: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초반에 좋았던 거는 뉴욕 시장이 오늘 급등을 했고 반도체주가 되게 좋았고 그래서 7,500선 넘어가면 출발을 했었는데 외국인이 개장 초부터 계속 팔았거든요.
1: 네.
2: 매도 규모도 굉장히 빨랐고 컸고 이게 결국은 시장이 오늘 전반적으로 물론 나중에 코스피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좀 부진한 모습의 이유였는데
1: 네.
2: 오늘 외국인이 이렇게 특히 이제 전기전자 즉 반도체를 많이 팔았던 이유와 관련해서는 요 며칠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2: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비중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물량을 좀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 네.
2: 차익 실현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10%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서 10%가 넘으면 넘은 부분을 팔아야 되니까
1: 네.
2: 그 부분 즉 비중 조절용 매물이 또 시장에 좀 나온 게 아니냐. 그거를 이제 개인들이 나오는 대로 족족 다 이렇게 받으면서 오늘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는 반등을 다시 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오늘 닉스는 하이닉스는 3.3%가 올라서 165만 4천 원에
1: 네.
2: 삼성전자는 2%가 올라서 27만 1,500원에 각각 마감이 됐고
1: 네.
2: 좀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애프터마켓 장끈 이후의 시장에서는 상승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두 종목은 더 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1: 네.
2: SK증권에서 삼성전자 50만 원, 하이닉스 300만 원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1: 예.
2: 또 NH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가 연내 9천까지 할 거다. 지금 국내 증권사로서는 가장 높은 목표가입니다.
1: 네.
2: 지수를 얘기도 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오늘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여전히 좋다. 그렇게
1: 네.
2: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2: 네.
1: 상황인데요. 2배 레버리지가 이달 말에 또 출시한다고요.
2: 예. 22일 날 나오는데 삼성자산운용, 미래스자산운용 등 모두 8개 자산운용사가 상품을 내놓고요.
1: 와.
2: 2배 레버지 상품만 있는 게 아니라
1: 네.
2: 2배짜리 인버스 상품. 우리 국버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것도
1: 네.
2: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커버드 콜 ETF도 이번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커버드
1: 네.
2: 콜은 이제 콜옵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ETF 상품인데 요거까지 들어가서 3가지 종류의 상품이 나오게 될 예정인데
1: 네.
2: 일단 요거 관련돼서 이 2배짜리 레버지 상품이 나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미래에셋증권에서 마침 딱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1: 네.
2: 자금 유입이 최소 1.7조 최대 5.3조 원이 유입될 것이다.
1: 네.
2: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 기반이 더 탄탄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고
1: 네.
2: 또 하나가 이제 국내 이거는 이제 국내 수요고요.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또 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 같은 국내 여러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좀 외국인 통합증권 통합 계좌 서비스를 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게
1: 네.
2: 아마 곧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투자자가 자신들의 그 계좌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직접 살 수 있는 우리 서학개미들이 하는 것처럼
1: 네.
2: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수급 외에 해외발 수급 기관이 아니라

0: 해외 개인들의 수급까지 이제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1: 네.
0: 그렇게 되면은 더 아무래도 그분들이 한국에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익숙할 테니
1: 네.
0: 또 이 두 종목에 또 외국인 매수가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낳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뭐 워낙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살 것만 사기만 하겠냐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1: 네.
0: 거꾸로 팔 수도 있다는 점.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 네.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너무 좋은 가운데 한국은행에서 네. 국내 가계가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요?
0: 딱 그 소문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우리 시장 급등하면서
1: 네.
0: 주식시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뭐 강남에 집 산다 서울에 집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이 그거에 실제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담아낸 그런 보고서를 좀 오늘 내놔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가준 건데요.
1: 네.
0: 주식으로 만 원을 벌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소비로 쓰는 돈이 130원밖에 안 됐다. 지금 1.3%밖에 되지 않았다. 이게 미국이나 유럽은 3에서 한 4%, 일본도 2%가 넘는데
1: 네.
0: 미국이나 유럽 또 일본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았는데 그 이유가
1: 네.
0: 그렇게 주식으로 번 돈을 대부분 다 부동산에 갖다 투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사든 투자를 하든 예를 들어서 무주택 가계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번 돈의 70%를 부동산에다 썼다든가 뭐 집을 산다거나 뭐 또는 전세금을 더 뭐 올린 뭐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고요.
1: 네.
0: 작년에 가계가 우리 시장이 좋으면서 주식으로 해서 번 그 자본 이득이 429조 원에 달하는데 이 중에 70%가 부동산에 가다 보니 보통 주식에서 돈을 벌면 부의 효과가 기대가 돼서 뭐 내수도 좋아지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네. 그 기대치에 비해서는 내수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이유가
1: 네.
0: 바로 그 돈들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가 조사 결과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고요. 결국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의 약간 불신이 바탕이 좀 깔려 있다라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개선되고 있고요. 또 지금 주식시장에 이제 7천을 넘어 8천 뭐 심지어 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이런 소위 말해서 자본이득이 결국 주식시장 부동산이 아닌 국내 내수에서 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조금씩은 커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네. 다른 나라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소비로 덜 간 게 부동산 때문이었다는 네. 분석이었군요.
0: 그렇군요.
1: 오늘 유통주 백화점 주식들 주가가 굉장히 강했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0: 오늘 반도체가 조금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1: 네.
0: 뭐 자동차라든가 유통, 건설 이렇게 다른 섹터들이 좀 좋았던 게 이제 반도체만 몰려있던 시장이었던 돈이 이제 다른 섹터로까지 좀 분산된다 이런 의미로 시장에서 해석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근데 지금 유통주주는 유통주가 오늘 좋았는데 특히 유통주 중에서 백화점주들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 그
1: 네.
0: 이유가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일단 현대백화점 실적이 1분기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40% 가까이 늘었는데 외국인 매출이 155%나 늘었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돼 있어서
1: 네.
0: 최근에 외국인들이 백화점을 많이 간다는 얘기가 실제로 매출로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고요.
1: 네.
0: 아직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도 매출이 한 자릿수는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역시 한 30%당 늘었는데 외국인들 매출이 80-90% 정도 늘었다고 하니까 뭐 우리 국내 백화점들의 외국인 매출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특정 백화점뿐만 아니라 다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
1: 네.
0: 또 외국인들이 또 면세점도 많이 다시 간다고 그러네요. 특히 면세점에서도 화장품 매출은 한 달 전에 비해서 지난 4월 달에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온 걸 보면
1: 네.
0: 확실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국내 이 소비자들을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가 좀 되겠고 편의점도 매출이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 네.
0: 유통주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대형마트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이마트 같은 경우 매출이 4%, 영업이익이 10% 가까이 증가해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 외국인들 매출은 뭐 백화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좀 적은 편이고
1: 네.
0: 다만 앞선 이제 부의 효과 이 주식시장 상승했다는 부의 효과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은 그게 내수를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부의 효과에 따른 내수 회복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1: 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숫자가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데 이들 외국인이
0: 예.
1: 유통 주식의 실적을 올릴 정도로 많이 늘었다는 얘기군요.
0: 467만 명이 1분기 왔다니까요.
1: 와.
0: 엄청난 거죠.
1: 네. 대단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은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GDP 세계 10위권 나라 중에 최근까지 선진국 국채 클럽에 들어가지 못했던 나라가 어딜까요? 정답은 바로 한국과 인도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 클럽에 입성합니다. 바로 세계 국채 지수 WGBI에 편입된 건데요. 도대체 이게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상황, 전국 맛집 가이드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동안 한국 국채는 맛은 좋은데 유명 맛집 가이드의 이름이 없어서 외국인 손님들이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꼭 가봐야 할 맛집으로 등록된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 세계가 인정한 안전자산. WGBI는 채권시장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슐랭 가이드입니다. 여기에 편입됐다는 건 한국 국채는 믿고 투자할 만하다, 이런 국제적 인증을 받은 셈이죠. 두 번째, 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 가이드를 보고 찾아올 외국인 손님들의 돈이 무려 80조 원이나 됩니다. 우리 국채를 사려는 외국 돈이 밀려 들어오면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요. 그 영향으로 시장 금리나 대출 금리도 같이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달러가 들어오면서 환율이 안정되는 건 덤이고요. 즉, 한국 경제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한 단계 체급을 올리게 되는 거죠. 세계 국채 지수 WGBI.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일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최근 소비자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재미가 있거나 또는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경험이 있는 것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비자를 경험 수집가로 정의 내린 분이 있는데요. 소비 경제학자인 송수진 고려대 융합경영학부 교수를 모시고 달라지는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아까 저희가 모두 발언해서도 그 오프닝에서 제가 성수동에 있었던 그 포켓몬스터 팝업 행사를 좀 다뤘었거든요.
2: 네.
1: 요즘에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소비 행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고 또 경험 수집가의 시대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좀 달라지는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2: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네. 한국의 기업들이 그간 소비자들의 불편한 것, 불안한 것, 낭비되는 게 뭘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고 네.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낭비하는 것들을 줄여주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1: 네.
2: 그런데 소비자들 보시면 포켓몬스터 가보면은 굉장히 오래 줄 서잖아요.
1: 네.
2: 그럼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뭐 하는 걸까 이런 네.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두 쫑긋도 보면 한 4시간 네. 기다려가지고 먹는데 도대체 이렇게 시간 낭비, 돈 낭비 많은 것을 왜 하는가 생각이 들잖아요.
1: 네.
2: 중요한 트렌드의 변화는 불편한 거, 불안한 거, 낭비되는 걸 줄이는 것뿐 아니라 네. 소비자들 삶 속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게 뭘까, 재미있는 게 뭘까,
1: 네.
2: 그리고 내가 열광하신 상징이 무엇일까로 올망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게 좀 특정한 연령대나 뭐 저희가 좀 세대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게 좀 세대에 따라서 나타나는 변화입니까? 아니면은 좀 다른 종합적인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변화입니까?
2: 그죠. 제가 이 경험 수집가의 시대가 네. 젠지 20대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1: 네.
2: 최상욱 대표님부터 반발이 일어나시잖아요. 나도 의미를 찾는다. 나도 재밌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 하시죠?
1: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2: 아,
1: 그렇지만
2: 그래?
1: 저도 그런 의미를 찾기는 하죠.
2: 네.
1: 그래서 정확히 흑백처럼 칼로 물 그렇게 나눠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젠지는 예외가 아니라 예고편이다라는 말을 그 책에도 썼었는데요.
1: 네.
2: 제가 이 책을 낸 뒤에 여러분들, 여러 부류에 계신 분들과 북콘서트를 했었어요.
1: 네.
2: 근데 가장 많이 들었던 그 비평이라 했지
1: 네.
2: 반론이 뭐였냐면 그거 나다. 난 40대인데 내가 경험 수집한다.
1: 네.
2: 내게 같았다. 그런데 너는 네. 이거 젠지만이라고 몰아가느냐라는 반론을 가장 많이 하셨고요.
1: 네.
2: 사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에 주목하기 때문에 지금 소비 현장에 올라오고 있는 젠지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하이라이트 쓴 것이지
1: 네.
2: 이들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그들은
1: 네.
2: 만들어가는 선두에 있고요. 보통 젠지들이 유행하는 것을 우리 따라가잖아요.
1: 네.
2: 두쫑크 뭐야 나도 해보자. 버터떡 뭐야 나도 해보자 하면 40대가 가잖아요.
1: 그럼 네.
2: 40대가 소비하기 시작하면 20대들은 이제 아재들이 쓰신다. 우리
1: 네.
2: 딴 거 하자 넘어가잖아요.
1: 네.
2: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20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요즘 소비자들의 변화상을 경험 수집가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 그래서 경험 수집 세대의 시대가 아니고 경험 수집 가의 시대라는.
2: 맞습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1: 이름을 지으신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1: 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세대론적으로 저희가
2: 네.
1: 지세대라고 하나요?
2: 젠지 혹은 Z세대라고 합니다.
1: 젠지 세대는 좀 어떤 세대가 좀 젠지 세대라고 정의가 됩니까?
2: 그러니까요.
1: 네.
2: 그 선생님과 저는 아마 우리도 경험 수집가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1: 네.
2: 그래도 기업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람을 쪼개어서 보면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들을 입안하시기가 쉬우시거든요.
1: 네.
2: 또 변화의 물결에 선봉에 선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데요.
1: 네.
2: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 일반론?
2: 네, 네. X세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1: 네.
2: 내가 내 삶을 갈아서 성취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성취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합니다.
1: 네.
2: 그래서 우리는 내가 쌓아올린 차근차근함에 대한 기반처럼
1: 네.
2: 좋은 브랜드에 대해서 많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죠.
1: 예.
2: 아니실 것 같은 표정을 보시지만.
1: 아니요. 좋은 브랜드에 많은 가격을 지불해 보긴 했었긴 해가지고.
2: 그렇죠.
1: 네.
2: 그런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 네.
2: 일단 저희가 MZ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
1: 네.
2: M과 Z는 서로가 섞여 있는 것을 서로가 싫어합니다.
1: 아, 그렇군요.
2: 일단 M과 Z는 서로 다른 네.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좋은데요.
1: 네.
2: 밀레니얼 세대들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공감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이 공감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1: 네.
2: 돈줄과 혼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1: 네. 들어봤죠.
2: 예. 돈줄 거문줄이란 단어를 소비 씬에 가장 먼저 들고 들어온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1: 아.
2: 내가 가진 소비, 내 네. 돈으로 가치를 표방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네. 사주고
1: 네.
2: 내가 안 좋다, 밉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사주고 보이콧하는 것으로 윤리적 소비를 보여준 세대이고요.
1: 네.
2: 젠지들은 네. 그 밀레니얼이 가지고 있는 돈줄과 혼줄, 즉 가치 소비, 네. 자기의 생각들을 돈으로 표현하는 것도 여전히 하죠.
1: 네.
2: 하긴 하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네. 정체성 소비를 합니다.
1: 정체성 소비요?
2: 나는 어떤 사람인가?
1: 네.
2: 나를 알려주는 브랜드, 경험, 소비들을 사랑하고요.
1: 아.
2: 나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네. 소비들을 사랑하고요.
1: 네.
2: 내가 좋아하는 체외의 새로운 시간들을, 새로운 순간들을 알려준 소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1: 네.
2: 정체성이 이 젠지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세대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예요?
2: 뚜렷한 이유라고 네. 하기에는.
1: 아니, 어떤 이유가 좀 있어서입니까?
2: 네, 그렇습니다.
1: 네.
2: 네, 여기 방송에서는 즉답. 직원을 해드리고 정답을 내려드리는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1: 아, 이것도 저희 그 세대론에서 나오는 그쵸, 그쵸, 질문 그쵸. 스타일이군요.
2: 맞아요. 아, 학자들은 네. 모호한 답변, 이럴 수도 네. 있고 저럴 수도 이런 거 좋아하시지만.
1: 아, 그럼 모호하게 좀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2: 괜찮아요?
1: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으로 아하. 보여진다라는
2: 맞아요.
1: 것으로. 왜냐하면
2: 그렇습니다.
1: 사회과학은 정답이 없을
2: 맞아요.
1: 수도 있으니까.
2: 약간 그라데이션 네. 같습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2: 검정이
1: 좋겠습니다.
2: 검정이 많다면 좀 갈수록 약간 퍼플로 넘어가고 이런 느낌인데요.
1: 네, 네.
2: 가장 중요한 차이를 얘기하자면 제품은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에 살고 있잖아요.
1: 예.
2: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1: 네.
2: 최근에 지난 몇 년 동안 냉장고 전쟁이 있었던 거 아세요?
1: 어떤 냉장고 전쟁이
2: 삼성과 LG가 냉장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1: 네.
2: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냉장고를 왜 사는가 생각해보면
1: 예.
2: 얼마나 더 차갑게 신선하게 보관할까 이런 질문은 더 이상 안 하죠.
1: 아.
2: 이미 다 신선하게 보관하니까.
1: 예, 기능적으로는 다 충족이 되는군요.
2: 그렇죠.
1: 네.
2: 그럼 여기서 뭐 냄새를 덜 나게 할까? 그것도 사실은 지난 몇 년 전에 소고점이
1: 네.
2: 되어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냄새를 제거해 준다.
1: 네.
2: 그리고 뭐 엔진이 시끄러운가? 그것 다 얘기했어요.
1: 네.
2: 더 이상 냉장고가 차별점이 없어요.
1: 네.
2: 그런데 소비자들이 어느 순간 코로나 시간에 보니까 거실에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게 냉장고인 거예요. 저게 제일 큰데
1: 네.
2: 우리 집의 인테리어를 망치고 있다.
1: 아.
2: 왜 계속 하얀색이냐 회색이냐. 내 기분 좋게 이걸 핑크로 바꾼다거나
1: 네.
2: 노랑으로 바꿀 수 없을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됐죠.
1: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제품이 주는 그대로가 아니라 사실
1: 네.
2: 냉장고의 본질은 차갑게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인데
1: 네.
2: 걔는 이미 충족이 되었고
1: 네.
2: 그것이 놓여있는 맥락. 나라는 사람과의 접점,
1: 네.
2: 우리 집과의 어울림
1: 예.
2: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1: 아.
2: 그러니 제품이 아니라 경험의 차별화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1: 네.
2: 그래서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하게 정체성에 몰두한 소비들이 새로운 시대에 등장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제품으로는
1: 네.
2: 차별을 만들 수 없고 경험으로 누가 소비하느냐, 언제 소비하느냐,
1: 네.
2: 어디서 소비하느냐, 누구와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제품이라도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이
1: 네.
2: 원하는 지점입니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대가 변했다는 거네요.
2: 맞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기능적으로나 아니면 물량적으로 부족하거나 기능적으로 좀 더 돋보이는 그런 회사의 제품의 차별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능적으로는 거의 99점에

0: 박할 정도의 맞습니다. 기술적인 레벨엔 다 도달을 했고
1: 네.
0: 그다음에 차별은 나와
1: 맞습니다.
0: 정체성이 어울리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거는 뭐 딱히 젠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젊은 세대들만의 그런 특징이라기보다는 그냥 한국 사회 전체가 전반적으로 성숙해서 나타난 변화처럼 느껴지는데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 알아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0: 아,
1: 네,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빠르신지 만약에 저희가 네. 이 주제를 네. 무슨 약간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논의한다면
0: 네.
1: 여전히 제품의 차별화가 중요한 소구점일 수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렇게 선진사회 문명이 고도화로 발달되었고
0: 네.
1: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제품 품들이 하나 이상씩 존재하고
0: 네.
1: 내가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사회라면
0: 네.
1: 이런 곳이라면 제품의 차별화는 소비자들이 다가가지 못해요.
0: 네.
1: 그래서 그 제품이 줄 수 있는 의미, 나에게 주는 재미,
0: 네.
1: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상징하는가,
0: 네.
1: 즉 경험의 차별화가 갈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시대적인 아. 배경이고요. 다만 그 시대적 배경을 이끄는
0: 네.
1: 사람들, 파이어니어랄까, 얼리 어답터랄까, 스토리
0: 네.
1: 메이커들은
0: 네.
1: 젠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0: 아.
1: 그들은 그중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요.
0: 네.
1: 예를 들면 선생님 혹시 뭐 콘서트나 영화.
0: 아, 저는 BTS 콘서트장도 해외 콘서트장 갔다 왔었습니다.
1: 이래서
0: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저는
1: 아,
0: 평생에 그런 경험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1: 아 진짜 왜요? 어떤 점에서?
0: 그러니까 뉴욕에서 있었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의
1: 네.
0: 공연이었는데요. 거의
1: 네.
0: 6만 명이 꽉 차서 그 노래를 하는 면이 장관이더라고요.
1: 아하.
0: 엄청난 장관이었고 밖에도 주차장에 차들이 못 들어간 차들이 정말 몇천 대 이상 있을 정도로 가득 찬 장관이었는데 그 한 번의 경험은 뭐 한 번이었지만은 그게 기억이 평생 가는 것처럼 강렬하더라고요.
1: 네.
0: 네.
1: 혹시 그때 가셔가지고 사진 같은 거 찍으셔가지고
0: 엄청 찍어왔습니다.
1: 어디 올리셨어요?
0: 아니요.
1: 아, 올리진 않으셨어요?
0: 네, 올리진 않았는데요.
1: 혼자만 이렇게.
0: 네, 제가 그냥 간직하고 있습니다.
1: 그럼 거기 티켓이라든지 굿즈나 응원봉 같은 거 보관하셨어요?
0: 아, 그 응원봉은 가지고 있죠.
1: 아.
0: 그렇지만 막 그거를 올리기에는 또 약간 저는
1: 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
0: 아, 그 여러 아닌 가지가 있었지만
1: 네. 아,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네. 내가 40, 50대지만
0: 네.
1: 나도 경험 수집가라고 말씀하신 점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요.
0: 네.
1: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젠지, Z세대들은 조금 더 극대화된
0: 아.
1: 극화된 아웃라이어적인 것을 보여주는데요.
0: 네.
1: 예를 들면 지금 언급하신 그 아이돌의 콘서트도 이제 우리가 무리해서 한 번을 간다고 치면
0: 네.
1: 보통 뭐 19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0: 비싸더라고요.
1: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삼각김밥을 먹어가면서 굶어가면서
0: 아, 네.
1: 도시락을 싸고 텀블러에 물과 커피를 담아 가면서
0: 네.
1: 그렇게 아껴가지고 금, 토, 일을 다 예매를 합니다.
0: 아, 3일치를요?
1: 네. 너무 놀라워요. 이게 금, 토, 일이 세트리스트가 똑같거든요.
0: 네.
1: 그럼 같은 곡인데
0: 네.
1: 같은 팬인데 그 비싼 돈을 큰 돈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 월급 받지 않는 세대여서
0: 네.
1: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교수님 그날의 온도, 습도 다르고 아까 그 6만 명이 장관이었다
0: 네.
1: 하셨잖아요.
0: 예, 예.
1: 그 날에 같이 한 청중과 인터랙션에 따라서 다른
0: 아.
1: 느낌과 분위기를 준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나는 그것을 수집하고 싶다. 금요일과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험을 수집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요.
0: 아.
1: 그래서 경험 수집의 극단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0: 예.
1: 또 하나는 거기 가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콘서트장에서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막 종이 같은 걸 뿌려줘요.
0: 네. 끝날 때 피날레가 막 되게 화려하게.
1: 네. 컴패티, 네. 컴패티라고 부른 종이가를
0: 아.
1: 뿌려주는데
0: 네.
1: 이 젠지 친구들은 그 종이가루들을 주워와요. 주워온 다음에 가장 깨끗한 건 다려가지고 키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방에 달고 다니고요. 중간쯤 깨끗한 거는 캘린더북에다가 이렇게 꽂아두고요.
0: 네.
1: 조금 덜 깨끗한 거는 금요일 일요일은 예매했는데 토요일은 못 간 친구들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 친구한테 이렇게 나눔을 해요.
0: 네.
1: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험을 전시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죠.
0: 아, 경험을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시까지 하는군요.
1: 내가 거기 갔다 온 네. 사실을 근데 물론 그 전시를 인스타 계정을 공개 계정에서 풀 수도 있고
0: 네.
1: 선생님처럼 부끄러워서
0: 네.
1: 비공개 계정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좋아하는 팬클럽
0: 네.
1: 팬 아미끼리 볼 수 있게
0: 아.
1: 반만 열어두는 것들도 하고 있어요.
0: 예.
1: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노출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0: 네.
1: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SNS를 이 친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쓰는데
0: 네.
1: 자기의 경험을 내가 선택해서 수집하고 겪은 뒤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0: 네.
1: 저장하고 축적하고 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한테는 인스타그램이 명함이거든요. 아. 그래서 패션 모델들도 네. 옛날에 이게 플레이북 가져가서 자기 찍은 거 보여주지 않고 인스타그램 보여주잖아요. 예, 예. 내가 어디를 다녀왔다. 어떤 콘서트를 다녀왔다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고 재미가 무엇이고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0: 네, 그럴 것 같아요.
1: 그래서 아까 경험 수집가가 왜 전면에 등장했냐라고 네. 했을 때 제가 첫 번째로는 제품으론 차별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경험을 전시할 수 있는 수단이 매개체가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0: 아, SNS나 플랫폼 같은 게 나왔다는 말이군요.
1: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선생님한테 뉴욕에 BTS 갔다 오셨어요라고 네. 물어보지 않았으면 네. 제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예. 나만의 비밀로 남아있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점심 먹으면 자랑하시면 그 친구만 들을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면 선생님의 인스타를 팔로우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네. 후에라도 이 사람의 그 궤적을 추적할 수 있잖아요. 이 친구는 마라톤을 좋아하구나. 네. 도쿄 무슨 청평, 가평 다 가봤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예. 얘는 마라토너다. 라는 정체성을 이걸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즉 인스타그램이 명함인데 이렇게 SNS가 그 사람의 경험을 전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된 것이 또 다른 네.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0: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저희가 저 같은 X세대는 뭐 신뢰 기반으로 그런 네네. 사회를 살았고 그다음에 M세대는 MG를 쪼개라고 하셨으니까
1: 네,
0: M세대는 그 감정, 공감,
1: 네,
0: 공감을 기반이었고 그다음에 젠지는 가치 기반이라
1: 정체성,
0: 네. 정체성 기반으로 했다면은 네.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무엇을 경험했고 했느냐 네. 이런 거의 기록이 정체성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1: 맞습니다.
0: 근데 이렇게 유난히 좀 Z세대가 젠지가 이렇게 좀 그런 성향을 보이는 거는 자연과학처럼 질문하지 말라고 하셨고 질문할 때 굉장히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젠지가 이런 성향을 조금 보이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핸드폰이랑 같이 커서 그런 겁니까?
1: 핸드폰이랑 같이
0: 커서. 그러니까 소위 핸드폰 세대랑 같이 커서 좀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나라만의 좀 독특한 현상이 아니면 세계적인 좀 현상입니까?
1: 아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약간 전 세계적으로 네.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그 경험을 구성한 요소가 무엇인가 쪼개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네. 특별한 경험들을 사랑하는데 특별한 경험이 무엇인가 특별하게 느껴진 소비 경험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네. 제가 계속해서 의미와 재미와 상징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지만 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의미는 나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나에게 가치 있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먹었던 만찬 네. 저녁이라던가 네. 아무도 없는 겨울철 공원에서 푸우와의 만남 네. 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팬더와의 만남 같이 네. 이렇게 나에게 의미 있는 특별한 경험들을 사랑하고요. 재미는 사실은 그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진 않아요. 네. 근데 희소한 것, 한정판인 것들의 재미를 느껴요. 그리고 극대화되어서 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들을 재미를 느끼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 중에 그 미국의 젠지 중에서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네. 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자신 있게 말씀드려보면.
0: 뭔데요?
1: 닥터 페퍼 아세요?
0: 닥터 페퍼요?
1: 닥터 페퍼.
0: 페퍼.
1: 음료수.
0: 아니요. 모릅니다.
1: 닥터 페퍼. 네. 네 아,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인데요. 네. 콜라 비슷한데 약간 네. 후추 맛이 나는 닥터 페퍼입니다. 근데 닥터 네. 페퍼에다가 이 미국 젠지들은 닥터 페퍼 챌린지 하는데 거기 안에 김치를 넣어서 먹고 피클을 넣어서 먹고 예. 이렇게요. 우리나라에서도 버블티를 사골곰탕 버블티도 팔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도대체 사골곰탕 버블티는 누가 사 먹을 것이며 원할머니 보쌈 족발에서요. 네. 너 MBTI 뭐냐라고 물어보고 네. 소개팅에서도 물어보고 뭐 절에서도 물어보고 교회에서도 물어보고 학교에서 그룹 네. 프로젝트 할 때 프로젝트 팀 짤 때도 물어봐요. 네. 기숙사 룸메이트 정할 때도 물어보고 심지어 저한테 교수님들 강의 계획서에 MBTI 써달라고
0: 얘기해요. 교수님 강의 계획서에도 교수님의 MBTI를 물어본다고요?
1: 네. 네. 그게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네. 소비자들의 행동과 심리와 의사결정을 파악하고 싶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 이면에 숨겨진 심리를 알아야겠죠. 왜 그렇게 MBTI 네. 서로 물어보는 걸까?
0: 아 저는 그래서 거꾸로 그 젠지의 심리를 알고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젠지가 경험을 굉장히 수집하는 그 심리의 원천은 좀 어디서 온 건지 그냥 시대가 전체적으로 부유해지거나 또 소유의 시대에서 소비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그런 편승하에 자연스럽게 창출된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역설적으로 소유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뭐 집값도 네. 너무 오르고
1: 맞아요.
0: 막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뭔가 좀 더 그냥 소비 쪽으로 가버린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1: 맞습니다. 그 부분도 네.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아, 이 MBTI 얘기를 마무리 못해가지고 아, 네. 마음이 좀, 좀 그렇지 선은 성실치 않은데 여기부터 먼저 할까요? 아, 요거 마무리 갈까요?
0: MBTI 마무리 하고 가보시죠.
1: 네. MBTI 먼저 마무리하고 네. 가면 그 MBTI를 왜 서로 물어보냐면 네. 사실은 그게 흥미성 질문이 아니라 너에게 맞춰주겠다라는 표시예요. 아.

0: 제가 사실 이 젠지 세대들을 나 존경 세대라고 줄여서 불러요.
1: 나 존경 세대요?
0: 네. 그러니까 제가 줄임말 쓰는 걸 좋아하는데 네. 나 존경 세대라고 하면 나에게 중요한 게 중요합니다. 존중합니다. 당신을. 존중해 주세요. 나를. 아. 그리고 경험 수집가. 이렇게 해서 부르는데요.
1: 네.
0: 이 MBTI를 물어보는 것은 존중의 표현이에요.
1: 그렇군요.
0: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너 이렇게 나대라던가 네. 또 뭐 남자애가 이렇게 숫기가 없어. 이런 발언들을 서슴치 않고 했어요.
1: 예.
0: 그런데 MBTI가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학자들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한 가지를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기여했는데
1: 네.
0: 그것이 무엇이냐면 존중의 문화를 확산했다는 것이에요.
1: 아.
0: 이 사람은 F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 사람은 T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구나.
1: 네.
0: 이 사람은 외향형이나 내향형이구나.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젠지들이 그것을 먼저 물어보는 것은 너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맞춰줄게.
1: 아.
0: 들어줄게 라는 네. 표현이에요. 그래서 존중함을 굉장히 가치고 있는 세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아, 존중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MBTI를 아주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군요.
0: 네. 너가 만약에 F라면 네. 너가 상처받지 않게 말할게. 아, 넌 T구나. 그럼 네. 네가 말하는 거 내가 싫어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해석해 주는 거죠.
1: 네.
0: 그 서로 알아가기 위함이고 서로 맞춰주기 위함을 위해서 먼저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여 기업들도 네. 역시 소비자들에 대해서 존중의 언어를 사용해야겠죠?
1: 그럴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그 술자리도 같은 경우도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너 왜 술을 못해? 술 한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1: 네.
0: 여기서 승진하려면 당연해야지라고 하지만 지금의 기업들은 이런 소비자들을 이해하고 제로 맥주 같은 거
1: 네.
0: 저칼로리 맥주를 제안해 주는 것을 사실은 소비자들에 대한 존중의 방식으로 제품들을 개발한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아까 그 MBTI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젠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뭐 배려나 겸양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 세대들이 역설적으로 혹시 제가 경험 수집의 시대 이전은 어떤 시대였냐고 질문드린 거는 혹시 뭐 자산 보유의 시대였냐 뭐 이렇게
0: 아, 네네네네. 그 맞아요.
1: 그거를
0: 말씀.
1: 그런 느낌이었어 가지고
0: 맞아요.
1: 제가 말씀하실 때 그래서
0: 네.
1: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소위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0: 맞습니다.
1: 그게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0: 네.
1: 상황이다 보니까 젠지들이 일종의 자기 포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진화를 한 건지 그런
0: 아하.
1: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0: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1: 네,
0: 말씀드리는데
1: 그렇군요.
0: 계속 선생님과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젠지 무슨 대변인처럼 되었지만
1: 네.
0: 그래서 저 이제 제가 좋아하고 살아가는 학생들, 네. 청년들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
1: 네.
0: 하나는 맞습니다. 자산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집값이 너무 부동산 가격 폭증했는데
1: 네.
0: 무엇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 있어서 경험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두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1: 네.
0: 그런데 반면에 그럼 이 젠지들이 미래를 안 챙기느냐라고 생각하면 또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욜로처럼
1: 네.
0: 그냥 뭐 질러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게 또 이 기성세대들 혹은 지난 뭐 밀레니얼 세대들과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이들이 욜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이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주식하는 사람 이렇게 물어봐요.
1: 네.
0: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거의 다 할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다 하고 있고요.
1: 네.
0: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도 합니다. 팀플도
1: 아.
0: 하고요. 제가 뭐 기업에 강연을 가게 되면 이 학생들은 이 기업은 고객에 대한 관심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것이다 예상하고 거기에 투자도 병행합니다.
1: 네.
0: 그래서 팝업 스토어나 야구장도 가지만 임장 데이트도 합니다.
1: 네.
0: 임장 데이트도 할 뿐 아니라 무슨 쿠팡 배달 데이트도 합니다. 배달하면서 돈을 버는
1: 아.
0: 가성비를 아끼는
1: 네.
0: 시간을 동시에 두 가지 쓰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유행했던 거지맵 같이 병원만이 추구한다면 질러 질러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만 원 이하의 밥집에 갈 수 있는 것도 찾아서
1: 네.
0: 합니다. 즉 나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은 프리미엄 소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아끼는 걸 하면서 미래 설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1: 네.
0: 그런데 우리가 왜 이들이
1: 네.
0: 우리보다 자산 보유가 아닌 이렇게 뭐 즐기는 것 같이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은
1: 네.
0: 제 생각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기성세대들이
1: 네.
0: 워낙에 100% 달리면서
1: 네.
0: 즐김과 향유란 단어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1: 아, 저희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0: 그렇죠. 우리가 거의 100%
1: 네.
0: 향유와 즐김과 경험을 포기하며 살았기 때문에 현재를 조금이라도 좀 챙기는 것 같은 젠지들이 상대적으로
1: 네.
0: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약간
1: 그렇게 보이는 거군요.
0: 착시 효과가 저는 있다고
1: 네.
0: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워낙 우리가 오래 살아요.
1: 네.
0: 너무 오래 사니까 이 친구들이 안 거죠. 내가 그렇게 아껴서 자산을 증식시켜봤자 예. 정말 100세 사는데 현재를 누리는 것들을 배우지 아니하면 어떠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1: 네.
0: 세 번째로는 전문성을 정의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1: 네.
0: 선생님과 저의 시대에는 박사학위가 있는가. 이 사람이 뭐 몇백 억 규모의 뭐 그 기업의 대표인가처럼 네. 아니면 변호사인가 뭐 세무사인가 자격증 같은 것이 그 사람의 전문성을 증명하는 것을 보았는데
1: 네.
0: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열어보면 그런 자격증이 없어도 몇십만 구독자가 있잖아요.
1: 네.
0: 전 세계 여행을 값싸게 많이 가본 사람
1: 예.
0: 또 그 사람이 전문성인 거예요.
1: 네. 그걸 인정한다는 거죠.
0: 그렇죠. 네. 매일 출시되는 IT 제품을 다 써보고 리뷰해보는 사람
1: 네.
0: 또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코덕, 코스메틱 덕후, 나오는 네. 화장품을 다 써보고 평가해 주는 사람도
1: 네.
0: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화장품학과 교수뿐만 아니라.
1: 네.
0: 그러니 이 젠지 세대들은 전문성에 대한 정의가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1: 네.
0: 기존의 학위뿐 아니라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 그리고
1: 네.
0: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실패의 경험조차도 보여줌으로써
1: 예.
0: 내가 실패할 경험의 시행착오를 줄여준다면
1: 네.
0: 그 사람을 팔로우하고 따르는 거죠.
1: 아, 그냥 제가 좀 약간 너무 협소하게 좀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의 세대들은 확실히 좀 다른 사고체계를 갖고 있고 그런 세대들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요. 결국 젠지들이 구매력만 보면은 낮은 건 맞지만 소비 문화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뭐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 이들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기업들도 많이 만나고 계시니까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별로 이런 뭔가 지금 젠지 세대라고 하면 이런 젠지 세대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사업을 더 하거나 마케팅을 잘하거나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그 소비자들을 이해하기 위한 지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1: 네.
0: 그 지표 질문들은 당신은 시간을 어디에 쓰십니까? 당신은 돈을 어디에 쓰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1: 예.
0: 근데 사실 데이터는 이미 벌어진 일을 보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비가 오는 것은 구름을 보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적 데이터 말고 질적인 데이터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예.
0: 질적인 데이터는 앞으로 벌어질 일의 신호를 알려주는 중요한 매개체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 신호, 질적인 데이터, 신호를 한 역할들이 이 젠지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1: 네.
0: 이 젠지 세대들이 사용하는 소비 패턴과 생활의 문화를 보면
1: 네.
0: 그 기업들에게 두 가지 함의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 아.
0: 하나는 제가 선생님께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품의 경험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 제품의 경험화를 해야 된다.
0: 네. 냉장고 네. 전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1: 네.
0: 제품만으로는 차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 네.
0: 각각의 제품이 각각의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의미와 재미와 상징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를
1: 네.
0: 경험으로 만들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1: 네.
0: 두 번째로는 많은 기업들이 놓치고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만큼 그것과 유사한 정도로 경험의 물성화가 중요합니다. 경험의 물성화가
1: 말이죠?
0: 중요하다는 네. 말은 무슨 말이냐면
1: 네.
0: 조금 전 저희가 콘서트에 갔을 때 그것을 사진으로 남겨 전시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1: 네.
0: 콘서트에 갔을 때 그 종이가루를 수집해서 키링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1: 아, 네.
0: 국중박 뮤즈 많이
1: 네.
0: 들어보셨죠?
1: 네. 국립중앙박물관.
0: 뮤지엄
1: 네.
0: 굿즈.
1: 뮤지엄 굿즈.
0: 네. 네. 사람들은 작품과 상품을 작품과 예술 작품과 미술 작품을 사고 싶어요. 특별하니까. 나의 최애와의 그 콘서트 경험도 내가 저장하고 싶고
1: 네.
0: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국보도 내가 갖고 싶고 미술관에 있는 그 비싼 아티스트 작품도 내가 갖고 싶어요.
1: 네.
0: 하지만 살 수 없죠.
1: 네.
0: 그 경험으로 끝나요. 근데 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뮤지엄의 스토어에 있는 굿즈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1: 아.
0: 엽서 하나라도.
1: 예.
0: 그래서 경험을 물성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1: 단순히 경험만 제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성을 꼭 뭔가를 만들어줘야
0: 네.
1: 되는군요.
0: 네. 수집하려면 경험을 포집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잠자리 채처럼
1: 네.
0: 나의 경험 마라톤 뛰었다 하더라도 그냥 그 마라톤 완주 증서나 메달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전시할 수 있어야 해요.
1: 네, 내가 거의 참여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있어야 되는군요.
0: 네. 내가 스스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
1: 네.
0: 내가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 축적하고 이것이 나다라고 소개해 주신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품의 경험화, 경험의 물성화 이 두 가지가 이 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향후 기업 전략입니다.
1: 아, 그러면은 그런 거를 좀 뭐 잘하는 데도 있겠고 어려움을 겪는 데도 있겠고 굉장히 뭔가 많을 것 같아요.
0: 네.
1: 교수님이 여러 기업도 만나보셨을 것 같고 이런 네. 뭔가 요청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거든요.
0: 네.
1: 그런데 지금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0: 중에서는 뭐 기업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소상공인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젠지 세대라고 하는 이런 세대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의 물성화도 해야 되고 또 경험을 통해서 제품의 경험화도 네.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네. 좀 잘된 좀 사례 같은 게 있다면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도 되나요? 광고 같은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말해도 되는, 네. 거, 되는
0: 그냥
1: 거예요?
0: 말씀해도 돼.
1: 아, 일단 제가 실패한 사례를 통해서 반출해보는 말씀을 드리면 네. 팝업 스토어들이 이제 뭐 성수동에도 많고 한남동에도 있고 북촌에도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어떤 실패 사례가 있냐면 그게 이제 제품의 경험화 전략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0: 네.
1: 내가 제품을 뭐 이렇게 커피만 판다 혹은 뭐 이렇게 자동차만 판다 하는 게 전시하면서 경험을 만드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는데
0: 네.
1: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야, 팝업스토어 유행이란다. 제품을 경험을 해야 된단다. 경험해보자. 우리도 시그니처 스토어 만들어보자.
0: 아.
1: 라고 하면 망해요. 왜냐하면 갔다 와서 내 네. 기억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0: 예.
1: 나에게 정서적인 장면이나 경험이 없어요. 다 똑같이 들어가면 그냥 뭐 인생 내 것 찍고 설문조사하고 키링 만들고
0: 네.
1: 뭐 쿠폰 주고 나와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경험하는 경험들이 이 브랜드의 정체성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0: 네.
1: 그러면 소비자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0: 맥락이 있어야 되는군요.
1: 맞아요.
0: 네.
1: 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서사, 네. 이야기, 정체성과 일치가 있어야지 되죠. 그럴 때에는 성심당, 대전에 가면 성심당에 가고 네. 어디지? 군산에 가면 이성당에 가는데 빵집 순례 투어를 하죠.
0: 네.
1: 빵집 순례 투어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상점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잖아요.
0: 네.
1: 성심당 하나가 가진 매출이 기존에 있는 프랜차이즈 빵집보다 훨씬 더 크게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0: 네.
1: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그게 맛 때문일까? 맛만일까?
0: 아.
1: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리는데
0: 네.
1: 기다림조차도 콘텐츠가 되는 기다림조차 서사가 되는 그 이야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이 경험으로 승화될 수가 있는 거죠.
0: 네. 약간 꽉 막혔지만 줄 서 있는 재미가 있기는 하니까요.
1: 네.
0: 서다 보면은요.
1: 네. 아. 그런 지점이 네. 하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 아무런 차이나 차별점이 없고 맥락이 없는
1: 네. 네,
0: 그런 걸 만들다기보다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맥락과 서사와 그 개인의 경험 기억을 강력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물성화까지 고려하면서 이제 이런 젠지 세대를 네. 향한 그런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네요.
1: 네. 질문을 정리하자면 네. 우리 가게에서 뭘 파나요를 물어보시면 안 되고
0: 네.
1: 우리 가게에서는 어떤 장면이 만들어지고 있을까를 자문해 보셔야 되죠.
0: 네.
1: 내가 가게를 가는 게 단순히 맛. 가격뿐만 아니라 나 여기 다녀왔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는가?
0: 네.
1: 나의 소비 자체가 컨텐츠가 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0: 네.
1: 그러려면 다른 가게에서 다른 곳에 재현하기 어려운 우리들만의 스토리나 컨텐츠가 여기 있는가? 어떤 분들은 SNS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0: 네.
1: 그럼 다 사용하는데 내가 이 할머니 레시피고 전 남자친구한테 받은 레시피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0: 네.
1: 근데 그게 다 있는 거 아니냐고 고민하시는데
0: 네.
1: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작은 가게들은 지역구거든요.
0: 네.
1: 전국구가 아니라 예. 오프라인 상점들은.
0: 맞습니다.
1: 해서 내가 재현해낼 수 있는 다른 곳은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0: 네.
1: 재미라고 하는 지점은 내가 고객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0: 네.
1: 긍정적으로 놀라는 경험, 긍정적으로 초과하는 경험이 있는가? 우리 가게에 왔을 때 이제 네. 그걸 물어보셔야 되고.
0: 알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아, 진짜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듣느라 제가 준비한 질문을 반도 못했는데
1: 네.
0: 다음에 또 모셔서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5월 7일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최상욱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찾아뵙겠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윤지호의 경제쇼가 하기 때문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는데 우리 계좌엔 언제 봄이 오나요? 아침엔 주식창 보느라 눈이 침침하고 점심엔 트럼프에 환율에 기름값에 머리가 아프고 정치는 왜 또 그렇게 시끄러워요? 아이고, 또 아들은 왜 이리 속썩이는지. 봄의 쌀 즐길 틈도 없이 바쁜 당신을 위해 유닝구가 요점만 콕 집어왔습니다. 투자와 경제로 지갑은 든든하게, 건강과 철학으로 마음은 단단하게, 복잡한 정치 시사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가는 기분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밥 먹으면서 들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상 대화에서 많은 분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 가운데 어떠어떠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고 할 정도로 많이 쓰는데요. 원래 뭐뭐라는 이나 뭐뭐라고와 같은 표현은 직접 인용을 할 경우에 사용되는 일종의 인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어미가 간접인용이나 인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하는 상황에서도 공공연하게 쓰이면서 일부 사람들에게 전형적인 말투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

하면 다음으로 미뤄야죠. 같이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예문에서도 보면 인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비가 온다라든지 날씨가 안 좋다라든지 같이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뭐뭐 다든지 또는 뭐뭐라든지라는 표현은 있어도 뭐뭐다라든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 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그 밖에 중부와 밤에는 전북과 전남 북부, 경북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은 늦은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에 그 밖에 충청과 호남, 경남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동해안과 일부 경북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모레부터는 일부 수도권과 충북에도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0.3도에 그치며 평년보다 선선했는데요. 반면 남서풍이 불어드는 대구는 27.8도까지 올라 더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의 낮 기온도 20도 안팎에 머물며 평년보다 선선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광주 20도, 대구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이 맑아지겠고 주말 동안에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안 표결이 야당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개헌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의결 정족수인 191명에 미달해 개표 없이 표결이 종료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화재가 발생했던 HMM 운용 화물선에 대한 예인 준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현지 예인선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3시 30분쯤 사고 선박 인근에 도착해 오전 11시부터 예인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일 새벽에 두바이 향해 도착할 전망이라고 HMM 측은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나무호와 관련해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새로운 해상 규제를 위반해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현지 시각 6일 이란이 정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위반한 한국 선박을 공격한 것은 이란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주권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 이란 대사관은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내일부터 적용될 5차 석유 최고 가격제를 오늘 저녁 7시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5차 최고 가격은 국제 유가 추이와 석유 소비량 등을 고려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고 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 행위가 없도록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두 달 연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정책이 일정 부분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우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오늘 소비 쿠폰 실증 분석 세미나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100만 원을 집행했을 때 소상공인 매출이 43만 원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훈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5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훈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김훈은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산 위조 제품을 애플사의 정품 에어팟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중국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중국인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지난달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 에어팟 2만 7천여 개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가유산청이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서울시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양측이 서울 세운 4구역의 재정비 촉진 계획을 둘러싸고 반년 넘게 갈등을 이어온 끝에 내린 첫 행정조치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 4구역의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받은 뒤 사업 계획을 보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검토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 사업 시행 인가 절차를 밟으라고 지적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대통령궁 앞 광장에 BTS의 팬 5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오후 5시쯤 BTS 멤버들이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궁 테라스에 등장하자 수만 명의 팬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BTS는 7일과 9일, 10일, 3일간 멕시코시티에서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오늘 중부지방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밤까지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윤인구였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헌법 개정안이 39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에 미달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이외 모든 원내 정당이 동의했던 헌법 개정안에는 계엄 요건 강화와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전문 수록 등이 담겼습니다. 개혁신당은 헌법 개정안에는 동의했었는데 오늘 표결에는 불참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이 충분한 준비 없는 선거용 개헌,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 국민의힘 후보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평당원으로 백의 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6.3 경기도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영남 민주당 후보를 만나봅니다. 평택을은 개성 강한 5명의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영남 후보가 바라보는 선거 판세와 쟁점 그리고 평택을 발전 청사진을 직접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네,
3: 안녕하세요.
1: 자, 방금 말씀드렸던 오늘 헌법 개정안 처리 문제요. 일단 국회 본회의 열고 헌법 개정안 상정했습니다. 헌법 개정안 이렇게 추진할 때는 개혁신당까지 해서 6개 원내 정당 모두 언제 동의하고 국민의힘만 빠졌었는데 자, 오늘 표결하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만 표결 불참한 게 아니라 또 개혁신당 의원들. 최근에 어쨌든 정치 상황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어떤 이런 조작 기소 특검에 같이 이제 발맞추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런 추측은 드는데 여하튼 이번 헌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서 여야 얘기 들어보는데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4: 국민의힘은 개헌이 선거용이라고 비판합니다. 균형 발전이 선거용입니까? 민주화 운동 전문 수록이 선거용입니까? 도대체 어느 내용이 선거용인지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 대통령 연임 중임을 언급하며 영구독재도 입에 올립니다. 독재를 꿈꾼 것은 내란숙의 윤석열 아닙니까?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부여는 오히려 독재를 막기 위함입니다. 독재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 눈에는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보일 것입니다.
1: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왜 이번 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5: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연임 불가를 선언하라는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4년 뒤 저 청와대에서 순순히 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번 개헌으로 길을 닫고 장기 독재 개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입니다.
1: 자, 김기웅 대변님. 네.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는 이번 개헌으로 길을 닫고 네. 장기 독재로 간다. 연임으로 추진 분명히 할 거다. 이 얘기인데 네. 사실 지금의 개헌 내용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들인데 왜 국민의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2: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물음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물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답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가장 주된 게 뭐냐면 네. 권력구도 개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 연임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헌법에서는 그 개헌을 할 때 그 당시에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입장이 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입장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헌법 안 되는데 이게 또 나중에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민들의 결단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결국
3: 사실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2: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 뭐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2: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국민 주권 선출직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여러 가지 국민에게 선출이 됐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법의 영역, 사법부의 어떤 그 권한보다 크다는 걸 계속 무의식적으로 주기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권 분립이 우리나라에 과연 있는지 무엇보다도 본인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서 특검을 통해서 본인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헌법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을 한다? 지킬 것부터 지키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고 또 하나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면 우선적으로 이게 개헌에 대해서 지금 해제권 요구권이잖아요. 국회가 개헌 해제 요구권인데 그걸 해제권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빠르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이 개헌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시간을 두고서 정치권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제대로 된 개헌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헌법 전문 관련해서 5.18 넣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데요. 부마항쟁하고 5.18 민주화 운동뿐만이 아니라 건국과 6.25 전쟁 새마을 운동의 근대화 정신 2.8 민주화 운동 3.15 의거 87년 6월 항쟁 이거 다 모든 것들을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3: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2: 된다.
3: 역사는 시간을 갖고
2: 역사는 이게 통시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별적인 사안만 해서 그러면 누더기 개헌을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왜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그럼 민주당에서 지금 논의되는 이 시점도 며칠 안 되지 않았습니까?
3: 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자, 이 개헌이라는 걸 39년 만에 이제 하는 거라 그래요. 이 네. 시도를.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좀 김기영 대변인님의 이제 국민의힘 입장을 이제 들으셨을 텐데 뭐 그거를 조금 뭐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설명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개헌? 되게 이거 오랜만에 하고 오랫동안 안 해서 이거 어려운 건데 이걸로 일단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해주고 그러고 권력구조 개편으로 바로 갈 거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당은 초석을 딴 거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6: 참 어이가 없는 것이 이번 개헌 내용에 무슨 권력구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중임이라든지 연임에 관련된 부분도 없는 것이고 그거하고 직결되는 부분도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런 게 나중에 시도된다고 해도 100석 이상을 갖고 있는 정당이 반대를 해버리면 개헌은 절대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연임 이런 걸 우려한다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두 가지 의심이 생기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음 총선 때 국민의힘은 100석을 받을 자신이 없는 건가? 그래서 개헌을 못 막을까 봐 두려운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뭐 연임에 도전한다고 쳐요. 개헌을 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면 되잖아요. 연임이 확정적인 게 아닙니다. 영구 집권의 총통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국민의힘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가?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에 불과하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 전문에 뭐 이번에 그 5.18 그리고 부마항쟁 넣자라는 민주당이라든지 여러 정당들의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더 넣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얘기를 좀 진작에 하지. 이제 표결할 때 다 돼가지고 이제 반대하는 사유로 급급해서 이제 급하게 이거를 이제 막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네. 뭐 너무 많이 끌어왔어요. 건국을 넣자는데 건국은 돼 있는 것이고 이미 헌법이 건국의 산물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굳이 건국을 왜 넣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뭐 건국절 논쟁을 하자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새마을운동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래도 이 운동의 어떤 관제적 성격이라든지 풀뿌리 민주주의보다는 오히려 위로부터의 어떤 강제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적 합의가 빠른 사람부터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식으로 합의해 여러 가지를 넣게 되면 논란만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고 불필요하게 상처받는 분들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28 민주화운동 얘기를 하는데 228은 사실 4.19의 그 첫 관문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4.19 안에 228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이 너무 이것저것 끌어오는 것은 그냥 개헌하지 말자라고 하는 저희가 너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개헌은 상당히 소폭 개헌인데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럼 개헌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제동장치를 걸어놓는 그 방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개헌 얘기하는 게 싫은 거구나. 이렇게밖에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 자, 그렇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오늘 이제 표결이 무산됐으니까요. 다시 추진을 할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을 볼까요? 오늘 같은 일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6: 아, 그 반복에 대해서 저 뭐 굳이 가능성을 얘기하자면 개헌이 될까? 그리고 저는 사실 21세기 안에 개헌이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재추진은 해야 됩니다. 언제 표결을 또 하게 될지 이걸 떠나서 다시 네. 논의를 하는 거는 출발을 해야 되고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혹은 그러니까 다음 총선 때 또 개헌 국민 투표를 해본다. 이런 목표를 갖고 일단 정치권이 진지하게 임해야 되는 건 맞고 공론화도 또 필요한 거죠. 지난번에 KBS의 주관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공론화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절차를 또 밟는 것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의제들을 망라해서 재추진은 또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여쭤보면 똑같은 질문을 드릴 건데. 네. 사실 이제 어떤 의석수 이걸로 여당 단독으로 한 게 많잖아요. 뭐 법사위도 네. 그렇고 그걸 그대로 본회의로 가서 해가지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그게 전혀 여야 간의 어떤 협치 분위기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의도도 의심하는 상태에서 사실 되게 힘든 건 정치 상황에 어떤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6: 네. 그렇죠. 근데 참 계속 대통령이 연임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런 엉뚱한 발상에 대해서. 네. 예.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의석이 또 깡패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 갖고 있고 완강하게 막아서면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논의는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민주당이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서 왜 개헌이 안 되는가. 개헌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정당이 너무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양당제에서는 잘 안 돼요. 한쪽에서 하자 그러면 한쪽에서 하지 말자 그러고 하지 말자던 쪽이 하자고 그러면 하자던 쪽이 하지 말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당제로 가야 돼요. 다당제로 가야 개헌과 이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그럼 민주당이 누차 공약해왔지만 지금까지 안 지켰던 다당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일단 추진해야 됩니다. 선거제도를 먼저 바꿔야 개헌도 가능하지 않을까.
3: 네.
6: 그러면 보수 진영 또 여러 보수 진영이 생기고 거기서 합리적 보수 진영이 생기면 같이 개헌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이거를 민주당이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3: 그래요. 정치의 복원이 좀 전제돼야 될 것 같긴 한데 김기용 대표님
2: 그렇죠.
3: 어떻게 보세요?
2: 지금 보면 민주당이 의석수가 깡패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다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선거법을 개정하는데요.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잖아요. 그것도 날치기 했습니다. 선거법인데 어떻게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개헌을 어떻게 여야 합의로 안 해냅니까? 저는 황당한 게 개헌을 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해야 되고 그걸 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개혁신당에서 이거 반대했습니다. 표결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이 부분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임기 관련해가지고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황당한 인식이라고요? 맞습니다. 황당한 인식인데요. 자기 재판을 없애고자 하는 특검을 통해서 이렇게 없애고자 한다는 거 이게 황당한 인식이죠.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유시민 작가 위에서 공소취소는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진영 내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불어지고 있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시지만 피고인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죠. 자기 재판을 없애거나 아니면 대통령인데 안 내려오는 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고지순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본인이 임기, 개헌 관련해가지고 연임을 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합니다. 그 주변 인물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국민 결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3: 네, 방금 예, 자, 예, 먼저 말씀하세요.
6: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예. 국민의힘 얘기를 듣다 보면 의아한 게 그러면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이 셀프 사면 못하도록 하자 이 조항을 넣는 논의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논의는 또 안 해요, 국민의힘이.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사면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에 네. 내란범 사면 금지. 저는 민주당 쪽도 의아한 게 왜 내란범 사면 금지를 개헌 과정에서 빠뜨렸을까. 그러니까 저는 내란범 사면 금지하고 대통령 셀프 사면 금지를 둘 다 넣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데 양당 다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3: 네.
2: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네. 국민의힘이요.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통해서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적으로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예.
3: 네. 자, 오프닝 멘트에서도 그렇고 저희 얘기하면서 지금 개헌안 표결에 개혁신당 불참했다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정정합니다. 자, 6월 지방선거 얘기해봅니다. 하정우 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 맞붙는 부산 북구갑 가장 뜨겁죠. 오는 10일 일요일 오후 2시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한동훈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두 사무실 걸어서 10분. 자, 그날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여요. 네. 김경 대변인님. 자, 당 지도부나 뭐 중진들 제법 저 박민식 그 사무실에 갈 것 같은데
2: 네.
3: 이런 얘기까지 뭐 고민이 많다고. 그런데 네. 뭐 친한동계 의원들은 일부 이제 저쪽으로 갈 가능성, 뭐 서병수 전 의원 전 부산시장 뭐 갈 가능성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 고민이 사자성어로 나옵니다. 주박야한. 낮에는 박민식 갔다가

0: 밤에는 저녁 자리는 한동훈. 그래도 다 공개될 텐데 여하튼 지금 이게 이제 징계 사안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 한동훈 사무소에
1: 제가 말씀드릴게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뭐 대립갑이 있기 때문에 1대1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있습니다.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좋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도 언론에서는 갈등 양상을 굉장히 비중 있게 1대1로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당대표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을 받는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야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저는 본인은 진짜 보수 이 부분을 심판받고 싶고 동시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심판하고 싶다는 그런 양손 두 손으로 이제 떡을 두 개 다 잡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본인이 박민식 후보와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라면 자극하는 발언들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문제라고 지금 당 지도부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가치중립적으로 장동혁 지도부를 A라고 하고 B를 한동훈 측이라고 했을 때 A, B 이렇게 하면 그냥 A라는 조직에서 B라는 무소속에 있어서 A의 국회의원이 돕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장동혁 지도부가 아니더라도 그거는 해당 행위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불거졌을 때 자중질환에 빠질까 봐 저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로키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사안을 알아봐라 했지 징계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저쪽에서 내부 총질을 한다고 얘기하는 이 자체는 맞지 않고요.
0: 네.
1: 저는 그 주방 야한이라는 그 표현은 좀 과도한 해석이고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 소속이면 가죠. 그렇지만 친한계는 뭐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가겠죠. 하지만 그 본질이 그야말로 1대1로서의 어떤 구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 친한동훈계 지금 이제 저 당 지도부나 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당의 후보가 저렇게 뛰고 있는데 무소속 후보를 돕는 거 이거는 맞지 않다 해당 행위고 이건 사실 징계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로키로 가고 그걸 뭐 어떻게 한다는 목소리 안 낸다. 반면에 한동훈 쪽 사람들 얘기는 부당하게 징계당한 거다. 제대로 된 징계가 아니다. 네. 이거는 제명당한 것 자체가 잘못됐고 플러스 한동훈 이기면은 당으로 돌아올 사람이다. 자 그런데 그중에 경쟁력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어떤 역사적인 순간에 옳은 결정을 했다고 믿는 어떤 사람을 가서 돕는 게 왜 잘못된 거냐. 이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2: 일단 정당의 규율 차원에서 그 정당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게다가 그 정당이 후보를 낸 상황에서
0: 네.
2: 당원이나 의원이 가서 지지하는 것. 그러니까 한지한 의원이나 진종 의원이 하는 행위는
0: 네.
2: 해당 행위가 맞습니다. 원래 정당에서 징계하고도 남는 사안인 건 맞아요.
0: 네.
2: 네.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무슨 강력 범죄라든지 비윤리적인 수준까지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당에게 맡겨놨던 그 정치의 본연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훼손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사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이 올바른 것이었느냐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 3.1 운동 또 집회 신고 안 했기 때문에 불법 집회죠. 근데 그때 들고 일어났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듯이 애초에 했던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상당히 있거나 혹은 나아가서는 크게 비판받을 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제명까지 갈 일인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2: 현재 이 당 지도부의 원론적 입장 해당 행위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의 범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와닿지 않는 아주 핵심 지지층 말고는 와닿지 않는 그런 사안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명분 대 명분 그리고 이제 힘 대 힘의 싸움인 것인데
0: 네.
2: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는 당을 나가라라고는 하는데 제명은 못해 주는 거예요. 비례대표 의원이 제명되면은 무소속으로 그대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2: 그걸 또 한지하 의원이나 진종 의원은 또 본인들의 어떤 버팀목으로 삼고 버티고 있는 거다. 이런 싸움이 그냥 이제 지난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참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 전반에서 보자면 사소한 네. 것에서 불거진 근데 크게 파장이 생겨나버린 이런 일들이 빨리 정리돼야 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도 정리가 돼야 된다. 이거 이전에는 이게 답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이번 개소식도 개소식이지만 이제 앞으로 3주 좀 더 남았잖아요. 김기영 대변인.
1: 네, 네.
0: 단일화 얘기가 자꾸 있는데 결국은 단일화는 정치는 생물이니까 이제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네. 박민식 후보가 제로라 그랬어요. 가능성 네. 제로라 그랬지만 막판에 가서 이른바 민심의 단일화라는 것도 있고 표가 박민식이나 한동훈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하정우하고 한번 해볼 만한 그게 되는 민심의 단일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닐 때 극적인 단일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 다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1% 이상이라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1: 저는 예전에 좀 있다고 봤는데요.
0: 네.
1: 점점 낮아지는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
0: 그냥 3자
1: 구도로 가서 평가를 받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깔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0: 네.
1: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얘기하시는 게 보면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악구도로 보고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부라는 것들은 한 사람의 어떤 잘잘못 이런 걸 떠나서 당황한 국민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김문수 후보 그 당시에 대선 이후 곧바로 치러진 겁니다.
0: 네.
1: 그때 전국적으로 40%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본선도 장도혁 대표가 이기고요. 결선을 갔는데 한동훈 당시 전 대표가 최악 말고 차악을 선택하자면서 전사적으로 뛰었는데도 장도혁 대표가 이겼습니다.
0: 네.
1: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만들어진 리더십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그 부분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누가 되든 뭐 박민식 의원이 되든 저기 후보가 되든 한동훈 후보가 되든 화학적 결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평론가나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나 뭐 그런 분들은 할 수 있지만
0: 네.
1: 실질적으로 당원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본인이 볼 때 이재명 정부의 이 폭주하는 자기 재판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 이 무도한 상황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 한다면 같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리어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라면 저는 오지 마라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권 주자였는데 본인이 오지 말고 이것 때문에 갈등 양상 보여주는 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한테 득이 된다. 오지 마라. 내가 열심히 하겠다. 평가받겠다. 그 정도 자신감 못 비칩니까?
0: 자. 선대위원장들 이렇게 영입을 했어요. 하정우,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민식, 황재관 전 북구청장, 한동훈, 정형근 전 의원. 이 부분이 좀 눈에 띄긴 하는데 김영춘 전 장관도 눈에 띄지만. 자 출마 이후 뭐 악수 손털기 오빠 논란 정치신 신고식 톡톡이 치른 하정우 민주당 후보. 현재까지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죠? 짤막하게 네, 말씀해 주신다.
2: 저는 처음에 하정우 수석 출마설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만류하는 듯한 제스처 취했을 때 하정우 수석이 나가면 거의 무조건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이제 문제가 미숙해 보인다.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손털기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사람하고 악수하기 위해서라도 손에 묻어있는 거 털 수도 있는 것이고
0: 네네.
2: 정치 신인으로서의 쑥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여기 오빠 논란까지 겹치고 그리고 손을 털어도 국민의힘의 이용호 전 의원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털기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보지는 않으세요. 그분이. 근데 미숙하다. 이게 좀 안 보이게 털거나 했었어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을 봤을 때는 악의는 없었더라도 미숙해 보인다.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처음부터 높은 언덕을 만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0: 뭐 이번 보좌관들의 폭로 내용을 보면 막 악수하고 와서 그 안에 차에 타서 신경질 내면서 왜 선술독재를 하는 뭐 의원도 있었다는 설이 있는데 여하튼 그 뭐 여러 가지 상황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정우
1: 준비되지 않은 후보죠. 준비되지 않은 후보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도 그렇고 지금 북구갑의 하정우 후보도 북구를 뷰구라고 쓰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손털기 논란이란 게 이게 굉장히 큰 거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손을 턴 게 아니잖아요. 부지불식 간에 상인들과의 손잡은 후에 어떤 제스처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악수한 다음에 제스처가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아 뭔가 불결하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빠 논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옆에서 오빠라고 하면 내가 오빠라고 불러 오빠 이렇게 합니까? 나이가 지금 50 다 됐는데 저도 지금 제가 나이가 두 살이 많은데요. 제가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면 아이들 만나면요. 아이들 그 무릎 꿇고 눈높이 맞추고 그 전에 어머니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한테 내가 오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뭐냐. 우선 정신줄이 없습니다. 놓은 거죠. 왜? 지금 정청래 대표 손잡고 다니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정치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위에서 꽃가마 태워서 나가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아니 정치란 게 거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과 본인이 왜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온 거죠.
0: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에 일찍부터 정체고요. 또 사고도 잇따릅니다. 먼저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남이천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로 3km 구간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분기점 부근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 죽전에서 판교까지 정체고요. 서울 요금소 부근 1차로에선 버스 관련 사고 처리 작업 중입니다. 다시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많이 밀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는 14km가량 길게 정체입니다. 또 팔탄 분기점에서 교통량 많아졌고요. 매송 휴게소에서 팔곡터널 그리고 이후 목감에서 금천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전 구간 정체가 심해졌고요. 50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0: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경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울산시장이요.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상욱 민주당 후보가 진보당 조국혁신당 향해서 범여권 단일화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직 시장 출신 김두겸 후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근데 민주당 수석 대변인 강준현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 지역 선거 연대는 지역 판단에 맡기겠다. 중앙당에서 개입하지 않겠다. 저 이게 뭐 딱 평택을도 연상이 되고 네. 거기도 이제 그 단일화 이슈가 있으니까 자 중앙당이 개입 안 하면은 뭐 조금 소통은 하겠죠.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개입 안 한다 하면은 어떤 효과나 어떤 결과가 있는 겁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2: 중앙당이 개입해버리면 네. 여러 지역의 단일화가 다 연계가 돼버리거든요. 이쪽에서 양보했으니까 저쪽은 단일화 저쪽으로 해달라.
0: 그런 의미가 있군요.
2: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는 쪽으로 그냥 맡기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침 자체는 뭐 어색하지는 않은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당대당 단일화는 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민주당한테도. 그러니까 네. 진보당이 갖고 있는 뭐 긍정적 이미지도 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통합진보당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또 민주당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트라우마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단일화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지역에서는 가능하다. 이 정도로 문을 열어둔 것이고 이게 또 지지율이 깡패인 것이 울산 지역에서는 진보당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구청장 배출을 했고 또 노조의 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김상욱 후보한테는 김종훈 후보하고 잘 해봐라 이렇게 가는 것이고 아마 또 지역 내에서 단일화를 하다 보면은 구청장이라든지 지방의원 자리까지 이렇게 어떤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서 연대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울산에는 맡겨놓는 것이고, 근데 평택은 지금 판세가 꼭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판세는 아니거든요. 네. 잘하면은 그 김용남 조국 후보가 1, 2등을 다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단일화에 의지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민주당의 이 생각이 있는 것이죠.
0: 자, 아까 의석이 깡패라 그랬는데 지지율이 깡패군요. 여기서는 지지율이 참 핵심 변수입니다. 네, 단일화 그렇죠. 얘기할 때. 자, 김상우 후보 국민의힘에서 넘어갔죠. 최근에 네. 이제 그 저기 한 의원 저 삼성 장군 출신 그 의원 한 예. 한기호 의원.
1: 한기호 의원의
0: 그 본회의장의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여튼 뭐 개헌이라는 그런 큰 사건을 계기로 어쨌든 당에 쓴소리를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민주당에선 쓴소리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1: 없죠.
0: 여튼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울산시장 선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1: 그분이 이제 많은 얘기, 헌법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정의로운 법치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특검 관련해서 공소 취소하는 특검 관련해서 본인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김상욱 후보. 그리고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 따라하기에 그냥 심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제 방탄복까지 입고 다니세요. 테러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거는 반대합니다. 다만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게 지금
0: 방탄복 입고 다녀요?
1: 예.
0: 그래요?
1: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하는데 보좌진이 그거 보이는 거 보이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이 막 들추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어떤 제스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기호 의원 관련해 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본인이 상대방이 받을 만한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 카메라 앞에서 도드라지는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불쾌하다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만 울산이라는 곳에 대해서 민주당이 네.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0: 김기용 대변인 울산 좀 알잖아요.
1: 울산 제가 있었죠. 네. 김상욱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국민 추천이라는 것 때문에 당시 이채익 의원 대신에 이 사람한테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를 줬는데 이분은 이제 헌시짝 버리듯 가버렸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김두겸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있고요. 지금 네. 김상 후보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진보당의 세가 큽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이른바 노동자 표가 많아요. 그래서 네. 이 김상욱 의원은 제발 당에서 이거를 좀 가름말 타달라. 진보당과의 어떤 단일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선을 그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난망한 상황에 놓였다고 보고 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전에 이제 여러 번 울산시장을 했던 박맹훈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이 부분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0: 그래요. 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비상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죠. 그래서 뭐 이진숙, 이용 뭐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정진석이 공천되는지 여부가 어쨌든 정가에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조금 전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 신청 철회하고 평당원으로 백의 종군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당의 어떤 그 동력이 약화되고 뭐 이런 것들 저희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우리 당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 하면서 이제 백의종군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김수민 평론가님 짤막하게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 뭐 공천을 받는 것보다는 안 받는 것이 국민의힘한테는 낫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것이 아닌가.
0: 네.
2: 제가 봤을 때는 정진석 전 실장 공천했으면은 오히려 민주당 공소취소 드라이브에 힘이 더 실리지 않았을까. 내란 세력, 윤허개인 이런 구호에 걸맞는 그런 행위다라고 비판을 받았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스스로 철회한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행일 것이다라고 보고
0: 네.
2: 하지만 정진석 전 실장 이런 행위가 찬사 받아서는 안 된다. 애초부터 공천 신청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저는 지난 9년 동안 정치가 많이 망가졌다고 느끼는 것이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에 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식으로 보궐선거에 나온다.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큰 죄를 지은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그 비서실장이었던 분이 뭐 본인이 내란 가담만 안 했으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한 혐의로 수사받고 이제 재판도 받아야 될 처지거든요. 그런 분이 도의적 책임은 최소한 느껴야 될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선거에 나오겠다고 말을 꺼냈던 것 자체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고 한국 정치의 오점이라고 봅니다.

0: 자, 그러나 최종 결론은 본인이 스스로 접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기영 대변인.
1: 지금 민주당은 여전히 계엄 이후에 어떤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내란 내란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게 죽은 권력입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권력이 입법과 행정 권력을 넘어서 사법부를 뒤흔들고 본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아예 없던 것으로 싹 지우려고 하는 자기 재판을 삭제하려고 하는 이 행위가 더 무서운 건지, 살아있는 권력이 권력을 국민에 쓰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죄를 없애는 데 쓰이는지 있어서 분명히 경중이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가 계엄을 했기 때문에 비판받고 비난받고 그런 부분은 받아들여야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정치적 책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오려고 했다가 당에 그리고 당원과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저버린 부분 그리고 백의종군하겠다는 부분은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0: 김관영 전 전북지사가 오늘 무소속 출마 선언했습니다. 이번 공천과정 공정하지 못했다는 건데 본인은 대리비 지급했다가 이제 제명됐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식사비 대납 의혹받는 이원택 전북지사 당의 감찰에서 무혐의 나오니까 김관영은 무조건 제명, 이원택은 무조건 구명. 자, 이거는 공정하지 못했다. 공정하지 못했습니까? 김수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2: 두 사안을 아주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게 뭐 많이들 얘기하셨지만 김관영 네. 지사 같은 경우는 CCTV 화면에 잡혔잖아요. 물증 증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었다. 근데 뒷맛이 기운치는 않습니다. 이원택 후보 쪽에서는 잘못이 없는가. 이 부분 너무 빨리 털었다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공교롭게 두 사람이 본선에서 맞대결을 하는 그 그림으로 흘러가고야 말았는데 결국 네. 전북 도민들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팽팽하게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마치 예전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광주시장 선거 때문에 윤장현 후보 지원한다고 발이 많이 묶여 있었어요. 호남 지역에. 민주당 대표가 보통 호남에 발이 묶일 이유가 없는 건데 정청래 대표도 영남 지역보다 전북 지역을 더 신경 써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랑 가깝기 때문에 살 놓은 거 아니냐 이 의심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좀 당내에서도 부담은 될 것 같아요.
0: 그래요. 자, 조작기소 특검 조금 살펴볼게요. 속도전에 나섰다가 민주당이 이제 그야말로 속도 조절 한명도 원내대표가 선거 이후에 좀 어떻게 할지 판단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 규탄하면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공소 취소권 이걸 특검이 가져간 거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 같은데 자 김기웅 대변인
1: 네.
0: 한명도 원내대표 워딩이 처리 시기와 내용 절차 등 6.3 지방선거 이후에 판단하겠다. 선거에는 영향을 최대한 안 미치게 하고 그 이후에 처리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1: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죠. 저는 궁금합니다. 특검을 추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법 정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공감한다. 필요성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사법 정의고 공감한다면서 왜 지방선거 이후에 합니까? 그리고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10명 중 8명 9명은 공소 취소 뜻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진심이 들어갔다. 첫 번째. 공소취소가 나쁜 짓인 걸 아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래도 국민이 바보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시기는 미룬 겁니다. 저는 이거를 아니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미룹니까? 문제가 없다면서요. 정의롭다면서요. 그리고 조작기소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요. 근데 왜 못합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지점은 뭐냐? 아,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공감과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시기 절차를 좀 논의하라? 이게 뭡니까? 자기 재판 관련해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자기 사건 관련해서 이거 특검하라? 다만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게 어떻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지시한 겁니다.
0: 그거는 내 사건 공소 취소하라고 지시한 거라는.
1: 지시한 거죠.
0: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1: 아니, 당연하죠. 지시한 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왜 하느냐. 아니, 나.

0: 나는 떳떳하다. 재판 받으면 된다. 왜 이렇게 나를 욕먹이느냐. 화를 내야 되죠. 근데 아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서 보니까 이거는 공감 필요성이 있다. 공감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나중에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요. 어떤 사람도 법에 군림할 수 없고요. 문제가 있으면 수사해서 재판받아서 거기에서 땅땅땅 때리는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왜 달리합니까? 심지어 기존의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 나온 것까지 특검에서 다시 해서 그걸 없애겠다고요?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이 있습니까, 과연?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말장난이라고 보고 있고요.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서 선포한 거다.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라 봅니다.
1: 네. 지금 김기영 대변인의 분석이나 저 해설 어떻게 보셨어요? 김수민
2: 네. 일단은 그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 관계자 얘기를 봤을 때는 공소 취소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는다. 이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의 문제이고 네. 공론화의 문제인데 좀 국민적인 여론을 좀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재판이라는 건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여론 재판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를 통해서 반박을 해야 공소취소의 근거가 나오는 건데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공소취소라는 거는 아예 무혐의다. 혹은 재판이 성립될 수 없을 정도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해야 공소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그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가.
1: 왜 그럴까요?
2: 국민의힘이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게 가장 결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믿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에요.
1: 국민의힘이 만만하면 국민도 만만하게 봐도 되는 건가요?
2: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 국민의힘이 너무 만만하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어떤 구조와 관계 속에 있는 거잖아요.
1: 네.
2: 상대방이 너무 만만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치명적인 잘못을 이미 저질렀고 그것을 수습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란이라는 것과 공소취소가 대립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짜여질 수 있는 거고 국민의힘이 현재로서의 국민의힘 이상 민주당의 그런 의도에 훌륭하게 복무할 뿐이죠. 사실 공소취소를 막으려면은 국민의힘이 아닌 사람들이 이걸 막아서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생기고 있어요. 진보적 법학자인 한상희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특검의 이 공소취소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뭘 추진하다가 보류하거나 철회했던 것들 절대 다수가 국민의힘이 막은 게 아닙니다. 네, 진보적 개혁적 시민사회 이런 사람들 지식인들이 막은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국민의힘 때문에 못 막는 거 아니냐. 이게 또 한번 걱정이 됩니다.
0: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문제라고 해서 그 나쁜 짓이 없어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있는 살아있는 권력이 본인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1: 그 자체로 봐야 된다?
0: 아, 다 자체로 봐야 되고요. 또 하나.
1: 예.
0: 지금 지지율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지지율과 달리 선거를 통해서 평상시 드러나지 않는 민심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게 선거 결과입니다. 지금 모든 걸 다 이겼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만한 권력은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제가 뭐 지금 국민의힘의 대변인이지만 한때 기자 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어떤 권력도 이렇게 국민 앞에서 본인의 죄 관련해서 이렇게 없던 일로 하고자 국민의 머릿속을 지우개로 지우고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소한 예전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그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돈 받은 거 다 물증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왔을 때 역사의 법정에선 무죄다.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다 정신 승리를 할지언정 법원을 공격하거나 검찰을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요. 기존의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적 성격과 위선과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힘으로써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자, 그 얘기는 한 그 정도 하고요. 자,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있었습니다. 1심에선 23년이었는데 징역 15년, 8년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김 대변인께 저는 아니 김 평론가께서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2심 판결.
2: 네, 뭐 일단 전반적으로 1심에서 내려졌던 판단 일부의 변경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무죄로 나온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 네. 뭐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한테 개헌 문건을 주는 걸 보지 못했다라고 한덕수 전 총리가 증언을 했던 것이 이제 위증으로 그렇게 기소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무죄로 뒤집힌 게 있거든요. 네.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근데 전반적인 줄거리에서는 1심과 유사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가 뭐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23년에서 15년으로 형량이 깎였는데 15년 또 중형인 건 맞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 다 복역하면 92제래요.
2: 네, 뭐 네. 그 점 또 가만히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 이런 분들하고도 이제 뭐 형량이 어느 정도 좀 밸런싱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참고가 돼서 15년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근데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공직을 오랫동안 했다. 이 공로가 있다는 걸 정상 참작의 사유로 삼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한덕수 전 총리가 어디서 도둑질을 했다면 이분이 절도를 하기는 했지만은 사회적 공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상 참작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공권력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했으면 가중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저는 형량을 깎은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만 이 사유는 잘못됐다.
1: 감형 사유로서 공직에 오래 봉직했다는 거는
2: 그렇습니다.
1: 맞지 않는다.
2: 오히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사유다. 이렇게 네. 지적을 합니다.
1: 김규영 대변인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0: 1심 재판부가 네. 검찰의 구형량보다 좀 과하게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판결을 했다고 보고 2심에서 형이 낮춰졌지만 유죄를 나왔는데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굉장히 무거운 혐의죠. 근데 여기에서도 판단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위험 개헌 문건 보고도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국헌문란 목적 인식을 언제 했느냐 과연 봤을 때 개헌 당일날 문건 받은 거를 근거로 해서 국헌문란 네. 목적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저는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파면됐습니다. 네. 잘못됐습니다. 계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덕수 당시 총리가 계엄 문건을 받았을 때 얼마나 위법적인 것들을 알고 그다음에 또 하나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을 했을까? 그 짧은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제가 판단은 제가 못 내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에 가서 다툴 부분이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뭐 지금 민주당이 4심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 뭐 4심제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아 그래요? 4심제 만들어진 그 제도를 오히려 한덕수 전 총리가 활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0: 아니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 네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민규는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아버지는 2년 전 세상을 떠났고 엄마와는 연락이 끊겼는데요. 생계를 책임지는 할머니는 환경미화 일을 하며 버티고 있지만 끊어진 오른손 인대는 치료도 하지 못한 채 오늘도 일을 나섭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할머니를 부축하고 느리게 함께 걷는 민규. 병원비 걱정으로 두 사람의 마음은 늘 무겁기만 한데요. 하루하루 기억이 흐려지는 할아버지와 3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적장애 동생까지 이 모든 돌봄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민규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0: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2: 퇴근길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지금 서울과 경기 남동부, 강원 내륙과 충남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계속 남동 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의 비는 점차 그치겠고요. 충북은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전북과 전남 북부, 경북에도 비가 확대돼 내일 이른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전국이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강원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맑아서 볕이 그대로 내리쬐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0.3도에 머물며 평년보다 선선했는데요. 반면 대구는 27.8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 서울과 광주 20도, 대구 21도로 남부지방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며 평년보다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휴전 협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란의 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합의가 근접했다는 미국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했습니다. 아직 무르익지 않은 협상에 찬물을 끼얹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용 개헌이라며 투표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했습니다. 여권은 불법 개헌을 옹호하는 거냐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2심 재판부도 내란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다소 감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6.3 지방선거 화재 격전지 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입니다. 민주당 김영남 후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3강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김영남 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영남 후보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김영남입니다.
3: 네.

0: 지역구에서 엄청 바쁘게 이제 다니실 텐데 네. 오늘 스튜디오까지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0: 오늘은 어떤 일정 소화하셨어요?
1: 사실은 오늘은 이른바 저희 캠프 내에서는 미디어 데이로 정한 아, 날입니다.
0: 언론사를 많이 다니셨군요.
1: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아침 일찍부터 아직도 몇 개가 더 남아 있는데요. 오늘 신문 지면 인터뷰 뭐 방송 출연까지 포함해서 모두 10개 언론사를 10개? 다니고 있습니다.
0: 네. 아, 그중에 저희가 또 이제 네. 중간에 콕 끼어 있네요.
1: 가장 프라임 타임에 아, KBS를 그러십니다. 잡았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미디어 데이. 그 전에 지역 다니실 때는 주로 네. 어떤 데로 주로 다니세요? 현장 뭐 시장
1: 많은 분들이
0: 거고.
1: 모이시는 곳 위주로 다니죠.
0: 지하철역이나 저기 저 시장이나 이런데요.
1: 저희는 뭐 아직 아, 지하철은 그렇습니다만. 며칠 전에 이제 어린이날 행사가 예, 제일 예. 컸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시장도 다니고
0: 네네.
1: 뭐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 위주로 다니죠.
0: 예. 네네. 자 이렇게 주민들 많이 만나실 건데 네. 기억에 남는 이야기 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1: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사실은 멀리서부터 제가 3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제가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0: 네.
1: 소액주주혁명이라고 상장기업의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한 뭐 입법 과제 등을 담은 책인데 네네. 그 책을 들고 멀리서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제 일정을 보통 그 전날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든요.
0: 네네.
1: 그 일정을 보시고 멀리서 그 책에 제 사인을 받으려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0: 그래요.
1: 그 기억에 남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힘내고 꼭 이겨라 뭐 이런 말 그리고 가끔 자주 네. 잘생겼다 뭐
0: 아,
1: 이런
0: 그래요?
1: 얘기.
0: 야, 아까 그 사인 받으러 온 분이 여성이었습니까 남성이었습니까?
1: 아 남성분이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여하튼 잘생겼다는 말도 많이 해주시나 보죠. 그리고
1: 가끔 자주 듣습니다.
0: 가끔 자주 네. 자주에 약간 더 제가 더 꽂힙니다. 자 지금 이제 수원에서 지금까지는요 수원에서 주로 유권자 선택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략 공천으로 평택으로 오셨어요.
1: 네.
0: 일부 보도에는 본래는 한남갑을 원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뭐 당과 전략 공천으로 당에서 이제 하려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네.
0: 결국은 최종적으로 김영남 후보님이 본인이 결정하셨을 텐데 평택을 택한 이유 출마의 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사실은 저는 평택이 낯설지 않은 곳입니다.
0: 그래요.
1: 아, 제가 설립한 법무법인이 있는데요.
0: 네.
1: 만 10년 전인 2016년도에
0: 네.
1: 아, 평택에 사무소를 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0: 그렇군요.
1: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사업장이 있는 곳이에요. 물론 태어난 곳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0: 네.
1: 제 사업장이 있는 곳이고 뭐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했고요.
0: 변호사 사무실이 지금 수원에 있습니까? 아니면 뭐 테헤란로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1: 수원하고 평택 두 군데 있습니다.
0: 두 군데 있습니다. 있어요?
1: 네.
0: 아 그러시군요.
1: 그래서 평택은 친숙한 곳이고 그리고 평택에 법무법인 사무소를 열게 된 계기도
0: 네.
1: 평택을 다녀보니까 아 곧 인구 100만 대도시가 되겠다. 그때가 평택 인구가 40만 명 정도 될 때거든요. 그런데
0: 네.
1: 아, 이 곧 100만 도시가 되겠다. 평택의 잠재력을 보고 사무소를 열었고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구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뭐 특히 요새는 반도체가 워낙 호황이라
0: 네.
1: 아마도 그 우리가 법인세를 내는 거에 10%가 지방세로 들어오잖아요.
0: 네네.
1: 지방 법인세로 들어오는데 그래서 평택시 세수도 대단히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0: 그래요. 네. 자, 선거전 초반이긴 하지만 일단 판세 잠깐 짚어볼게요. 김영남, 유이동, 조국. 삼강구도고 최근에 뭐 두 명 접전 벌이는 조사도 있고 지금 판세랄까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1: 지금은 사실 선거 초반이죠. 대단히 초반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정도 시점이면 누가 자기 지역에 출마했는지 주민 여러분들이 거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평택을은 워낙 뜨겁게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0: 네.
1: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론 형성기 초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나왔는데 아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더라, 누구는 평택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여론 형성돼가고 있는 와중이죠.
0: 네.
1: 이럴 때 더 열심히 해야죠.
0: 한 4주 가까이 남은 거는 아주 많이 남은 거다. 사실 공식 선거 운동도 한 13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고 어떤 여론 형성 이제 해가는 과정이다라는 예, 말씀이시고요. 자, 저희가 후보님들 나오면 상대 후보 평가를 항상 요청드리는데 일단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유희동 후보는 대단히 무색무취하시죠. 예.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색무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0: 사자성어로 무색무치다.
1: 네, 네.
0: 자, 유희동 후보 그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제가 더 자세히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조국 후보님은 높은 인지도의 팬덤층도 두터운 것은 사실이고
0: 네.
1: 뭐 그 팬덤이 형성되는 장점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반면에 또 비호감도도 꽤 높은 분 아닌가 싶어요.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0: 팬덤 중 그런 그 인지도도 높지만
1: 네.
0: 비호감도도 함께 높다.
1: 네, 네.
0: 비호감도 그것도 사자네요. 비호감도 높다.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추진도 했었고요. 선거 연대 얘기도 계속 이제 나왔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와의 공방은 별로 없는데 오히려 김영남 조국 후보 간 공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비튼다 이런 말씀도 좀 표현도 쓰셨고 네. 사람 질리게 만든다는 말씀도 네. 하셨어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1: 근데 공방을
0: 네.
1: 저는 방어만 하는 입장이고
0: 먼저 문제 제기한 적은 없어요.
1: 저는 뭐 먼저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0: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대답만 한
1: 그렇죠.
0: 거다.
1: 그렇죠. 근데 네. 저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특히 사실을 좀 비틀거나 왜곡하는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0: 예, 예.
1: 아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뭐 이런저런 이슈에 대해서 드렸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0: 네.
1: 질리기도 하죠. 이게 이제 후보 대 후보 간의 어떤 공방이 아니고 저는 방어만 합니다만 그 조국 후보를 비롯한 조국 혁신당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쏴대고 있는 거잖아요.
0: 왜 그런다고 하죠. 보세요?
1: 뭐 당대표가 출마했으니까.
0: 총력전을 펼친다?
1: 예, 당에 뭐 생사가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면에서 근데 그것도 좀 뭐랄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대면서 공격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걸 살짝 왜곡시켜서 공격을 하니까.
0: 예를 들어서 뭐 네 가지 대답해라 뭐 세월호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한 가지만 짤막하게 해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1: 아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저는 그때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0: 네.
1: 물론 그때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었습니다만 사건 초기부터 이거는 참사의 규모로 볼 때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총사퇴할 만한 사안이다. 그게 아니라면 행안부 장관이라도 즉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0: 네.
1: 마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제가 다른 쪽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얘기를 했다고 공격을 하는데 찾아보세요. 제가 그때 분명히 책임지고
0: 한다?
1: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0: 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1: 전혀 다르죠. 근데 저는 뭐 공격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 중에 뭐 이런저런 공격을 하더니 최근에는 제가 이른바 검찰의 보안 수사권 아마
0: 예.
1: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입법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그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인정해야 되느냐 문제를 놓고 저는 그 원래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보안수사권은 인정하는 게 형사사건의 처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사건의 정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0: 네.
1: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아 검사 출신이라 검찰 편든다. 뭐 그렇게 공격을 최근에 많이 하던데 네. 민주당의 어떤 입장과 다르다. 그런데 오늘인가 어떤 분이 찾아서 보내주셔서 봤더니 네. 조국 후보도 불과 얼마 전에 똑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아니 조국 후보님 본인도 저하고 같은 취지의 발언을 그것도 사석도 아니고 방송에서 한 게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입장을 확 바꿔서 자기는 무조건 폐지 입장이고 김용남은 뭐 검찰 편 든다. 제가 검찰 편을 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검사 그만둔 지도 지금 횟수로 15년이 됐고 네. 형사사건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의 형사사건이 거의 1년에 150만 건 가까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적어도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사건이라는 그렇죠. 건 네. 최소한 300만 명의 사건 관계자가 있는 겁니다. 물론 건당 더 많은 사람들이 관여돼 있을 경우가 많죠. 그러면 네. 수백만 명의 사건 관계자가 있는데 네. 이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네. 제가 아주 제한된 범위라도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는 뭐 틀린 얘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법대 교수 출신이라 그러신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하고 똑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근데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그렇지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갖고 그걸 또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소재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적어도. 네.
0: 조혁신당은 또 김용남 후보님이 당적을 옮겨다닌 것도 언급을 했어요. 사실 당적 옮기는 게 뭐 정치 상황이라든지 그때 어떤 정치 소신이라든지 이런 걸로 최종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치에서는 그냥 옮겨다닌 것 자체를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그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거를 조혁신당이 언급한 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1: 근데 만약에 당적 변경이 예. 어떤 정치인의 자질이라든지 자격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영국의 처칠 수상은 형편없는 정치인입니다. 뭐 찾아보시면 바로 알겠습니다만 네. 영국 처칠 수상은 정치를 하면서 당적 변경이 상당히 자주 있었어요.
0: 그래요. 예.
1: 그러면 처칠 수상이 형편없는 정치인이냐? 저는 사실은 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처칠 수상이거든요. 그건 뭐 당적 변경과는 상관없이 정치를 하는 과정에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기를 수상으로서 네. 겪으면서 영국 국민들에게 때때로는 유머를 통해서 안도감을 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같이 넘겼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승전국에 영국이 포함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당적 변경 뭐 제가 당적 변경된 거야 공지의 사실이고 그건 뭐 부인할 생각도 전혀 없는데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처칠 수상의 이력을 한번 보시라. 그러면 네. 처칠 수상이 형편없는 정치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그걸 갖고 계속 한번 조국 후보 측에서 저한테 시비를 걸어보시죠.
0: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막 단일화 이런 거 오늘 민주당 중앙당에서 나온 얘기 보니까 울산 갑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건데 단일화는 지역에 출마한 지역 후보들끼리 알아서 한 거지 중앙당이 관여할 게 아니다. 중앙당은 그럼 되게 편해지거든요. 여러 가지를 네, 막 네. 바터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뒤쪽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도 지금 사실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그냥 3자 구도로 가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단일화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세요.
1: 뭐 정확하게는 이변이 없는 한 3자 구도가 아닌 5자 구도가 네네. 될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네. 근데 그전부터 갖고 있는 생각이 네.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 지향점이 달라서 정당을 따로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정당에서 낸 후보들이 네. 결국엔 끝까지 완주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아, 그래서 지극히 정치공학적인 인위적인 단일화는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0: 네. 자, 평택을의 경우 현역이었던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이 당선 부여형 받으면서 재선거가 지금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혁신당에서는 민주당에서 좀 후보를 안 냈으면 하는 그런 심리도 초반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의 워딩들을 보면.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평택을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믿고 선택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건데 평택을 유권자들이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서 표를 던질 거라고 보세요?
1: 평택을의 그 유권자분 개개인의
0: 네.
1: 이른바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투표가 어떤 것이냐.
0: 우리를 누가 잘 먹고 살게 해줄까?
1: 뭐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만 예, 예, 예. 어떤 후보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뽑는 게 나의 삶에 가장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네네. 기준으로 투표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래요. 네.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이제 장점이 있다 이렇게.
1: 그렇죠. 예. 지금은 누가 뭐래도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초반이잖아요. 1년도 안 된 상태고 4년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경기도지사가 누가 될지 네. 또 평택 시민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택 시장으로서 뭐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정부와 또 중앙정부하고 손발을 잘 맞춰서 지역의 수건 사업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평택을의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 어느 당 후보가 뽑히는 게 가장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겠냐, 잘 아시겠죠?
0: 네. 자, 지역 현안 몇 가지 여쭤볼게요. 평택을 지역 교통 문제가 큰 현안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사업은 뭐고 어떤 해법으로 그 갖고 가야 이게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있어서
0: 네.
1: 늘 등장하는 교통 문제는 주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0: 네네.
1: 그게 철도일 수도 있고 광역버스일 수도 있는데 물론 평택도 수도권이고
0: 네.
1: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평택에 특히 평택을 지역에 그 KTX 경기 남부역 을 만드는 문제도 있고
0: 네.
1: 또 안중역의 신안산선 연장을 갖고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0: 네.
1: 평택을 지역 자체가 엄청나게 넓어요. 끝에서 끝까지 1시간을 달려도 다 못 갈 정도로 대단히 넓은 지역입니다.
0: 네.
1: 평택을 지역 내의 교통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특히 평택 서부 지역은 지금도 농촌 지역이 대단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동수단이 만만치가 않아요.
0: 이동수단도 있고 균형발전 문제도 또
1: 그렇죠.
0: 있네요.
1: 그렇죠. 동서 간의 예, 격차도 있고요.
0: 예, 예.
1: 그래서 그런 어떤 교통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똑버스의 확
0: 네.
1: 그리고 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순환형 교통 시스템을 빨리 정비하고 확충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교통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거 포함해서 격차 해소하려면 또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1: 사실은 평택을이요.
0: 네.
1: 서쪽은 평택항부터 동쪽은 이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고덕에 네. 있는
0: 고덕
1: 거기까지가
0: 신도시.
1: 다 네. 평택을 지역이거든요. 을 지역입니다.
0: 네네.
1: 근데 동서 간의 격차가 사실은 심각해요.
0: 네.
1: 동쪽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고덕국제신도시는 물론 거기도 과밀학급이나 이런 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0: 네네.
1: 여기는 그야말로 도시예요. 그냥
0: 네.
1: 신도시. 근데 서쪽 지역은 농촌이에요. 그리고 산업 기반이 너무 취약해요. 물론 평택항이 있습니다만 평택항이 자동차 물동량으로는 국내 1위입니다.
0: 그런데 네.
1: 자동차가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쳐가는 통로 역할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종합적인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네. 아, 그와 관련한 서부 지역의 산업 기반 그게 다 일자리잖아요. 일자리를 마련하고 또 평택호 주변에 평택호 관광단지를 제대로 개발을 해서 이른바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는 네. 뭐 결국에 그것도 일자리인 것이고요. 그래서 평택 서부 지역은 실제로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 일자리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만 남아있고 자연 감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워낙 많은데 물론 서부 지역에도 일부 신도시 지역이 있죠. 화양이나 뭐 이런 데는 신도시 지역이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는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서 유출이 아닌 네. 청년 유입되는 지역으로 조성을 해야죠.
0: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청년 정책의 어떤 핵심도 결국은 일자리네요.
1: 결국엔 일자리죠.
0: 네네.
1: 아, 그리고 일자리 플러스 이제 삶이 좀 편해야 되잖아요.
0: 네네.
1: 근데 비근한 예로 이제 서부 지역의 웬만한 곳이 그 목욕을 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0: 그래요.
1: 네. 네, 네. 목욕탕 내지는 사우나가 없어요. 그래서 가려면 뭐 차로 한 4, 50분 가야 돼요.
0: 그렇군요.
1: 그런 시스템도 사실은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목욕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0: 목욕탕 있어야죠.
1: 예. 예, 예. 할 일이 많습니다.
0: 그러네요. 예. 자, 아까 과밀화급 얘기하셨는데 저는 과밀화급 얘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좀 반가운 생각도 드는 게 야, 이게 애들이 막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은 사실 학교가 없어지고 이런 시대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1: 네.
0: 야, 애들이 늘어나는 그런 고독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렇지만 어쨌든 과밀학급 문제 뭐 인구가 막 늘어나고 애들도 출생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 학교 인프라가 못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좀 서두를 방법이 있습니까?
1: 그거는 이번 6.3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되는 경기 네. 경기
0: 네.
1: 교육감하고 손을 잡아야죠.
0: 네네.
1: 사실은 요새 웬만한 지역의 초등학교에 한 학급에 20명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0: 네네.
1: 근데 지금 고덕이나 화양 이런 데는 한 학급에 40명이 넘어가는 학급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과밀 학급이죠. 뭐 물론 제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0: 네네.
1: 그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한 학급에 60명, 70명씩
0: 저희는,
1: 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0: 저희는 중고등학교 저는 한 70명씩 있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근데 지금 기준으로는 대단히 과밀학급이에요.
0: 그렇죠. 예.
1: 그것도 해소해야 되고 이게 포승읍이거든요.
0: 네네.
1: 평택항이 있는 쪽이. 근데 놀랍게도 포승읍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고등학교가 한 개도 없어요.
0: 그래요.
1: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야 돼요.
0: 그래요.
1: 물론 뭐 통학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단히 불편하고 교육 여건이 안 좋은 것이죠.
0: 그러네요.
1: 그래서 빨리 포승 고등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또 해야 합니다.
0: 네. 조작기소 특검이 지방선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법안 처리 지방선거 이후로 밀어놨는데 결국은 선거 이후에 처리할 거라고 야당은 이제 의심을 하고 있고요. 역시 가장 큰 쟁점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줄지 여부인데 자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다. 헌법정지 사법체계 파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김용남 후보님은 검사 출신 법률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특검이 기존에 검찰이 하던 수사 사건을 가져와 가지고 그 사건의 공소 유지, 공소 취소 권한까지 가지는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됩니까?
1: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제 입장을 밝혔는데
0: 네, 저도 이거, 사실 봤어요.
1: 예, 네. 이거 숙고해야 된다.
0: 네, 네.
1: 근데 그때만 해도 뭐 곧 처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보도될 때인데 근데 네.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청와대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이제 처리를 당분간 안 하는 거로 됐습니다만
0: 네.
1: 그동안 우리가 20여 차례 가까울 정도로 특검을 많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 진행하던 사건을 넘겨받아서 계속 수사를 해서 기소 불기소 결정 했는데 이거는 이미 검찰에서 기소했던 사건을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느냐, 뭐 이 권한을 주는 내용을 법안에 집어넣느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네네. 그동안 해왔던 특검법에는 없는 내용이죠, 사실은. 그런 내용이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0: 이렇게 이례적이고 처음 들어가는 내용이 있을 때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네.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그 문제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당이라는 정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당은 정치를 하는 것이고 정치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더 힘을 받아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를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비난까지 해요. 이거는 대통령 재지옥이다. 따라서 결국 이게 정말 추진된다면 대통령이 어느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헌법 네. 위로 올라서는 거다. 이런 비난도 하는데 자, 이 정도 현안이라면 그 거대 여당이라면 당내에서 좀 격렬한 토론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 이건 뭐 강성 지지층들 눈치 보다 보니까 이런 토론조차 벌어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제가 당선돼서 들어가서
1: 네.
0: 격렬한 토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공당, 민주정당이라면 이런 큰 현안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건강한 토론은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 같아요. 예, 예.
0: 예. 의원총회도 오랫동안 많이 해야 되고요.
1: 네.
0: 물론 이제 상임위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상임위 차원을 넘어서 의원 소속 의원 전체의 의견을 진짜 상세히 네. 물어봐야죠.
1: 네, 네. 자, 그 말씀은 그렇게 하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면은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 강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장특공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손보거나 또 보유세 강화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좀 이제 저 엿보이는데 자 투기를 잡고 시장에 물건이 돌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 네. 그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긴 한데 자칫 이게 여러 사실 1주택자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사연이 그럼요. 있습니다.
0: 네.
1: 이런 1주택자들 특히 고가주택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로 범죄시하고 자칫 또 세금을 건드려서 주택시장 더 얼어붙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수원도 그렇지만 평택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제 네. 부동산 문제 이런 거 또 역시 수도권이니까 민감할 텐데 자 부동산 세금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이게 좀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보세요?
0: 저는 사실은
1: 네.
0: 증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은 입장입니다.
1: 네.
0: 그리고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당에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숫자가 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진정한 민주당이 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는 중도 보수 정당화가 더 강화될 수 있겠죠.
1: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다.
0: 예.
1: 예.
0: 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해서는 소유 기간보다 실제로 거주하는 기간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근데 보유세 강화 부분은 보유세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관련 세금이 3단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취득 시점이 있는 거고
1: 네.
0: 취득해서 보유하는 기간이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유하던 주택을 처분하고 이른바 엑시트하는 3단계가 있는데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보유세를 올린다? 뭐 그건 정책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앞뒤 단계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취득 단계 내에는 취득록세라든지 아니면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부담은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이 시장에 원활한 순환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보유세 관련해서 어떤 분은 한 부분만 지적을 해서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너무 작다. 보유세율이 너무 낮다. 뭐 이런 주장을.
1: 세금 관련 부분은 종합적으로 봐야
0: 그렇죠.
1: 된다.
0: 그렇죠. 종합적으로 봐야죠. 근데
1: 네.
0: 아니 뭐 그게 일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양도세 관련해서는 사실은 꽤 많은 국가에서 적어도 1가구 1주택과 관련된 양도세는 계속 유보해 주는 나라도 많고
1: 네.
0: 아예 그 부분 세금이 없는 나라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체제는 종합적으로 봐야죠.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 얘기하면 전체적인
1: 네.
0: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래요. 퇴직.

0: 생각한 하우스푸어들 입장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시간 거의 다 되긴 했지만 요거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자, 어떤 각오로 지금 유권자들에게 앞으로 남은 4주 채 안 되는 기간 호소해 나갈 것인지 한 말씀해 주세요.
1: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공천을 받았고 또 저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는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 저희가 좋은 결과를 얻어야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 사실은 남은 임기가 훨씬 더 긴데요. 그때 네. 개혁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저 김용남을 잘 지켜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윤슬기 연합 인포맥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정부가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조치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 네, 정부가 중동 전쟁발 유가 불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0: 네.
1: 일단 오늘 저녁 7시에 5차 최고 가격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달 중 종료 예정이었던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한 건데요. 구윤철 부총리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악용한 판매 기피나 폭리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시장 혼란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데
0: 네.
1: 가격 상 상한이 정해져 있으면 일부 업자들이 판매를 늦추거나 물량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0: 네. 정부가 실제로 물가 안정 효과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1: 네.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가격 통제 정책이 실제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 덕분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약 1%포인트 넘게 낮췄다라고 네.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제유가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인데요. 중동전쟁 이후 원유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 변동 폭도 매우 커진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물가가 잘 방어되고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0: 네. 정부는 이번에는 의료용품이나 수입 통관 문제까지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동전쟁 여파로 대응할 사안들도 계속 많아진다는 건가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 대응이 단순히 기름값 관리 수준을 넘어서 공급망 전반 관리로 좀 확대되는 흐름인데요.
0: 네.
1: 특히 의료 분야까지 직접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주사기 같은 의료용품에 대해 매점 매석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고요. 동시에 혈액투석 의원 같은 필수 의료기관에는 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의료 분야까지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 통관 문제도 함께 논의했는데 특히 전쟁 영향을 받는 품목은 통관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공급 차질을 막겠다라는 계획입니다.
0: 네. 주가가 크게 올라도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 분석 기간은 올해는 아니고요. 지난해까지 꽤 오랜 기간을 아마 한국은행이 분석한 것 같은데 자 주식으로 돈 벌어도 바로 쓰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사가 한국은행이 2012년부터 작년까지 가계 데이터를 분석한 조사인데요.
0: 네네.
1: 주식 평가 금액이 1만 원 늘어나면 실제 소비는 130원 증가하는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약 1.3% 정도인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분의 3에서 4% 정도를 소비로 연결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2%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그 이유로 먼저 투자 저변 자체가 아직 좁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이익이 일부 계층에 집중돼 있다라는 거고요.
0: 네.
1: 주식 자산이 고소득, 고자산층에 몰려 있는데 이들은 원래 소비 변동이 사실 크지 않은 계층이거든요.

0: 여기에 국내 증시는 그동안 변동성이 크고 장기 수익률 체감이 낮았던 만큼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을 언제든 다시 빠질 수 있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경향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1: 네. 근데 연령별로나 아니면 그 소득 계층별로 차이가 이제 꽤 컸다고 해요. 오히려 청년층 또는 중저소득층에서 소비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하죠.
0: 네, 말씀하신 대로
1: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식으로 번 돈을 실제 소비로 연결하는 비율이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중저소득층과 순자산이 작은 계층에서도 자산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비교적 단순한데 네. 이 계층들은 평소 현금 여유가 좀 부족한
1: 그러니까요.
0: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써야 되잖아요.
0: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나면 미뤄뒀던 소비를 바로 늘리는 경향이 강한 겁니다.
1: 그래요. 다만 한국에선 주식으로 번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간다 이런 분석도 그 어떤 부분에 있더라고요.
0: 네.
1: 자, 소비보다 집 사는 데 더 많이 쓴다? 이런 뜻이에요?
0: 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특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번 돈을 소비보다 부동산으로 다시 옮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주택 가게는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율로 보면 약 70%까지도 육박했거든요. 이 배경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특성이 있는데 조사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낮았고요.
1: 네.
0: 반면 수익률은 오히려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 안전하고 수익이 네. 좋다라고 느꼈다라는 말입니다.
1: 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최근 뚜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0: 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은 좀 살아나고 있는데 가격은 내려가는 급매장세 성격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지난달 계약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40%가 직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채 가운데 4채 가까이가 이전보다 싸게 거래됐다라는 건데요. 3월보다는 조금 늘었고요. 이 배경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가 있었는데 9일부터 세금 부담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생기면서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집을 처분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1: 네, 특히 이제 그 강남권, 강남 서초 이런 데서는 하락 거래 비중이 거의 60% 가까이 올라갔다고요.
0: 맞습니다. 이번 급매 흐름이 특히 강남권에서 두드러진 건데요. 강남구는 지난달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약 59%가 하락 거래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분위기는 좀 달랐는데 2월만 해도 사실 하락 거래 비중이 30% 수준이 채 안 됐었거든요.
1: 네.
0: 양도세 중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급매물이 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래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제가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입니다.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심사 받았습니다. 피의자 우발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해요. 어떤 사건입니까?
0: 네, 경찰은 현재 이번 사건을 단순 우발 범행보다는 사전에 범행 대상을 물색한 계획범죄 가능성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피의자인 24살 장모 씨는 구속 전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고요.
1: 네.
0: 여학생이라는 점을 알고 공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계획범죄도 아니었다고 말했는데 경찰 조사 내용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장 씨는 범행 전 자신의 차량을 몰고 사건 현장 주변을 천천히 돌아서 대상을 찾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이후 피해자인 고등학생 A양을 한 차례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흥적으로 마주친 뒤 곧바로 공격했다기보다는 범행 기회를 찾았을 가능성은 경찰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지금 경찰이 신상 공개할지 여부 이 절차 진행하고 있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0: 네. 일단 장 씨는 구속이 된 상태고요. 법원은 장 씨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현재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태고요.
1: 네.
0: 통상 범행 잔혹성이나 국민 불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장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고 현재 추가 범행 준비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0: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완수 기자와 완수 해보겠습니다. 김완수 기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북중미 월드컵 개막 한 달여 앞두고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의 대회 출전이 불투명해졌다고 합니다. 황인범 선수 지금 네덜란드 페노르트에서 뛰고 있잖아요. 부상이 네. 생각보다 심한가 봐요.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에 부상을 입고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할 때만 해도 아 제발에 전념해서 월드컵에 집중하면 돼 이런 네. 내용이었는데 현지에서 보면 리그 3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시즌 네. 아웃됐다.
0: 그래요.
1: 그래서 월드컵 출전도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번 페노르트가 뛰는 마지막 경기가 5월 17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첫 경기를 갖는 게 6월 12일. 한 3주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회복이 안 됐다고 하면 3주 만에 정말 회복이 확 돼서 100%의 경기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표팀의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데 황인범 선수가 사실 중앙에서 수비도 책임지고 공격을 밀고 나갈 때는 공격수를 늘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3월에 황인범 선수가 없었을 때 김진규 선수라든가 백진섭 선수, 백승호 카드를 활용했었는데 썩 만족스럽지 않았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좀 대표팀에선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미세골절로 부상 명단에 있던 이재성 선수가 복귀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면 조금 나은데 아무래도 이재성 선수 같은 헤딩도 좋고 또 워낙 활동량이 많으면서 손흥민 선수라든가 뒤에 이태호 선수도 받쳐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이 두 선수가 다 회복된다면
0: 네.
1: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만약에 멕시코까지 갔는데 두 선수의 경기력이 100% 회복이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 한마디로 피지컬로 버텨줘야 할 두 선수이기 때문에 체코나 멕시코전이 네. 조금 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겠죠.
0: 그래요. 미네네 김민재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과연 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맞대결 펼쳐질까 했는데 2차전에서도 성사는 안 됐죠.
1: 네. 성사는 됐습니다.
0: 네.
1: 사실 월드컵을 앞두고 이런 큰 무대에서 한번 뛰어보는 거
0: 그러니까요.
1: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맞습니다. 기회를 못 잡아서 아쉬운데 두 선수 모두 사실 선발 출전 아니었고요. 교체
0: 네.
1: 명단에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만 후반에 교체 출전했습니다.
0: 네.
1: 뭐 경기를 보게 되면 사실 그 1차전에서 두 골 도움 하나를 기록했던 파리 생제르맹의 덴벨레 선수 시작하자마자 컷백 들어온 걸 바로 왼발로 차놓았어요.
0: 네.
1: 너무 쉽게 경기를 풀어가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뮌헨이 정말 막 몰아쳤는데 노이어 골프가 잘 막아주고
0: 네.
1: 그 와중에 후반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추가 시간에서 5분 추가 시간에서 3분이 넘어갔을 즈음에 해리케인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0: 역시 케인이군요.
1: 네, 1분 네. 만에 과연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 했는데 뒤집지 못했고 결국 1차전에서 5-4로 그 파리 생제르맹이 이겼었기 때문에 합계 6-5로 파리 생제르맹이 결승에 갔고 지난해 우승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2년 연속 유럽 챔피언스를 결승에 갔기 때문에
0: 네.
1: 이강인 선수가 한 번 더 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상대는 요즘 정말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펄펄 날고 있는 아스날입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근데 아스날이 생각보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이 없더라고요.
0: 그래요.
1: 20년 만에 결승 진출이랍니다. 그래서
0: 거긴 난리 났겠네요 지금.
1: 네,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항상 이럴 때 이 순간에 월드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가 특히 이강인 선수가 한번 좀 뛰면서 결정적인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거나 또 결정을 짓는다고 한다면 멕시코에서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0: 네, 남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이 맞대결 펼칩니다. 북한 여자 축구단이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죠. 경기하러 우리나라 방문하죠?
1: 네, 그렇습니다. 내고향 여자 축구단 이름이 좀 우리하고는 좀 생소한데요.
0: 네.
1: 근데 이 팀이 그 2012년에 창단을 했는데 2021년, 22년에 우승한 그야말로 강호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번에 오는 이유는 우승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온다고 하는 거 보면 근데 이제 많은 팬들이 이제 그 아무래도 이렇게 북한과 경기를 하게 되면 뭐 우리가 2018년에 저기 뭐야 그 단일팀도 아이스하키 단일팀도 만들고 공동 입장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남북 교류에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0: 참가하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페널티가 있을 것이고 네. 또 우승 가능성도 높고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1: 아주 세계적인 강팀이잖아요. 북한 여자 축구가.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단일 클럽팀인 거죠?
0: 클럽팀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수원 FC 위민팀하고 한 게 되는데 네. 통일부에 따르면은 선수단은 27명이고요. 감독은 리유일을 포함해서 스태프 12명이 오니까 모두 39명입니다. 근데 네. 리유일이라는 감독은 좀 많이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아 북한 아니고 우리 조선이라고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인터뷰하지 않겠다.
1: 맞아요. 예,
0: 칼같이 네. 선을 그었던 사람 감독인데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선에서는 내 고향 팀이 수원 FC를 한번 이긴 적이 있거든요. 결승에 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하고 4강전은 20일 오후 7시인데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이 두 팀의 승자는 그 멜버른 시티 또 도쿄 베르디아의 승자와 23일 날 결승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고향 팀이 결승까지 오르게 된다면 꽤 오랫동안 한국에 머무르게 됩니다.
1: 네, 어제 프로야구 롯데와 KT 수원 경기 부주의로 인한 화재 이것 때문에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된 거예요?
0: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네. 작은 화재가 있었고 예. 다행히 빨리 진화를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사실 요즘 프로야구 관중이 보통 만 명 이상 모이잖아요.
1: 네. 큰일 나죠.
0: 네, 어제도 12,00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1: 왜 불이 났어요?
0: 그 담뱃불 실화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1: 담배 공초가 있었나요?
0: 네.
1: 이런.
0: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관중이 모였고
1: 네.
0: 작년에 우리 또 NC 그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사고가 있어서 많은 이제 팬들이 안타까워했잖아요.
1: 네네. 그러니까
0: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때는 안전이 제일입니다.
1: 그렇죠. 지난해 돌풍 일으킨 한화 선발 투수들의 전력 이탈 그리고 불펜진의 와해 위기에 빠졌네요.
0: 네. 사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5선발 체제를 유지를 하잖아요.
1: 그
0: 예전엔 폰세 와이스가 있었고 거기에 유현진 문동주 이렇게 그렇죠. 갖춰서 작년에 예. 워낙 막강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외국인 원투펀치가 오자마자 그 오웬 화이트 선수는 더블플레이 수비하다가 이렇게 우리 지금 다리를 길게 찢다가
1: 네.
0: 햄스트링에 부상을 입었고 또 에르난데스는 팔꿈치 염증 때문에 이탈해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 선수 원투펀치가 빠진 상황에서 문동주 선수의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5선발 중에 지금 남아있는 건 유현진, 왕현칭 선수인데 선발진 보강하기 위해서 불편해 있던 정우주 선수를 빼다가 일단 막았어요. 그러다 그런 상황에서 마무리 김서현 선수 2군 내려갔죠. 박상원, 김종수, 주현상 선수도 2군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온 이상규, 박재규, 김도빈 이런 선수들이 막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불펜이 좀 헐거워 보이죠. 어제는 다행히 이제 그 유현진 선수가 6이닝 무실점 호투하면서
1: 네. 예,
0: 팀의 연패를 막아서고는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그 건강 사정의 이유라고는 하지만 양상문 투수 코치가 이제 그 1군 투수 자리에서 물러났잖아요.
1: 그러니까
0: 전반적으로 보면 한화가 마운드에서 작년과 다르게 굉장히 뭐랄까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고 그 모든 이제 화살이 김경문 감독한테 갈 텐데
1: 네.
0: 김경문 감독이 잘 버텨내지 않게 되면 팬들의 화를 달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일 당장 그 대전 볼파크로 가서 트럭 시위한다고 하는 거 보면
1: 예.
0: 우리 보살팬이 한화 팬들이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지난해 진짜 잘했는데 지난해 우승팀 LG도 부상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가 아픕니까 지금?
0: 일단 그 마운드에서는 유용찬 선수가 팔꿈치 피로골절로 이탈해 있는 상황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LG도 마무리가 없는 상황인 거죠. 거기인데 그래서 이제 고우석 선수를 이제 영입하려고 갔었는데 고우석 선수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계속해보고 싶다. 그래서 영입에 실패했고요.
1: 네.
0: 투수가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린이날 그 내야수 문보경 선수하고 외야수 최원영 선수마저 발목 부상으로 이탈하게 됐습니다.
1: 그래요.
0: 문보경 선수는 사실 WBC에서 이게 문보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1: 그러니까요.
0: 굉장히 역할을 해왔던 선수인데 일루 수비를 하다가 땅볼 네. 굴러간 공을 밟았어요. 그러면서 발에 무리가 가서 지금 뭐 짧게는 4주, 길게는 5, 6주 정도 이제 그 재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1: 네.
0: 최원영 선수도 사실 대주자로 나와서 견제구를 받다가 3례 귀로하는 상황에서 접질렸어요.
1: 아 그랬군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두 선수가 너무나 좀 허무하게
1: 그러니까요.
0: LG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상을 입어서 전력에서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문보경 선수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할 때 타자에 홈런도 치고 또 최원영 선수는 그때 대주자로 나오고 수비도 잘하는 선수인데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1: 그래요. 우리 기사님들은 사고가 안 나야 되고 우리 운동선수들은 부상이 없어야 됩니다.
0: 네.
1: 아주 철칙입니다. 43살 삼성 최형우 세 공기 연속 홈런에다가

0: 통산 최다 안타 신기록을 매경기마다 지금 써가고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역 최고령 타자 뭐 최영우에게 붙어있는데 어제까지 3경기 연속 홈런을 쳤어요. 네. 어제 이제 뒤진 상황에서 배동현 선수의 공을 받아쳐서 5월 홈런을 쳤는데 3경기 연속 홈런이고 시즌 7호 네. 또 4회에 우익수 앞에 안타를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2,627개의 안타를 치고 있어요. 2위가 손아섭 선수인데 2,622개입니다. 지난 3일 날 이제 최영우 선수가 넘어섰는데 최영우 선수는 계속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탄력을 받고 있고요. 손아섭 선수는 이제 2군을 전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영우 선수의 컨디션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 뭐 2,700개 가는 건 무난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그래요. 새로운 깨지지 않는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 2차전 오늘 열립니다. 진짜 사상 처음으로 정규리그 5위와 6위가 다투고 있죠, 지금.
1: 네, 그렇습니다.
0: 이야, 이거 참 신기한 일인데. 예.
1: 뭐 소노는 사실 뭐 반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SK가 소노를 선택하려고 했다가 이제 큰 호되게 당했고 네. KCC는 사실 6위긴 하지만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6위가 우승할 확률은 프로농구에서 0%였습니다.
0: 0.1%도 아니고요.
1: 0%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0: 와.
1: 그런 상황인데 1차전에서 KCC가 반란의 소노를 75-67로 누르면서 네.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0%에서 조금 늘어났죠. 근데 이게 확률 게임으로 해보면 챔프전 1차전을 이긴 팀이 우승할 확률이 71.4%입니다.
0: 야, 이거 끝까지 봐야겠네요.
1: 네. 오늘 만약에 2차전까지 이기게 되면 85.7%를 넘어가게 되거든요. 뭐 손정환 감독이 이제 그동안 뭐 벌떼 농구다 뭐 한마디로 벌집을 건드려 놓은 걸 보여주겠다 이랬었는데
0: 네.
1: 경기 끝나고 나서 KCC를 보고 그랬습니다. 대포군단이 왔다.
0: 이게 3선승제인가요?
1: 7전 4선승제군요.
0: 예. 예. 예.
1: 허웅 인류는 있는데 그렇죠. 거기다 송교창 최준환 선수 그리고 소농 선수마저 막 펄펄 날아버리니까 도무지 정말 전력 분석을 잘하고 들어간 손정환 감독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통산 12승 7패로 KCC가 앞서 있거든요.
0: 네.
1: 근데 뭐 객관적 전력이나 높이에서는 좀 약세인 소노이긴 한데 이정현 선수도 켐바오 선수의 정교한 공격력, 파워풀한 그런 플레이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만약에 1대1로 균형을 맞춘다고 한다면 9일, 10일 있을 3, 4차전 예측할 수 없을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끝으로 이번 주말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1: 네. 아까 이제 부상으로 고민하고 있는 두 팀이거든요.
0: 네.
1: LG와 하나가 내일부터 이제 주말 3연전을 하게 되는데요. 내일부터 불금 야구 KBS ETV에서 중계하게 되는데 1위 KT하고 한 경기 반차가 나는 LG는 이번 기회에 하나를 두드려 잡고 1위 추격을 하겠다. 이런 의미를 이제 의욕을 불태우고 있고요.
0: 네.
1: 한화 아직 죽지 않았어. 선두권 치고 있는 LG 잡고 그야말로 꼴찌권이잖아요. 지금 9위인데 네. 지난해 면모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기 때문에 뭐 투수력에서는 LG가 잠깐 유리하지만 또 각성한 한화 작년에 보여준 게 있잖아요.
0: 네.
1: 올해 또 보여주기 이렇게 돼 봅니다.
0: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완수 KBS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시스터 헤이즐의 All for You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충남에는 비가 시작됐는데요. 비구름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서울은 비가 잦아들었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다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밤에 전북과 전남 북부, 경북에도 비가 확대되면서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5mm 정도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어버이날인 내일은 다시 전국이 화창하겠습니다. 오후에 강원 내륙에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이 맑아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공기질은 깨끗하겠고요. 내일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도 10도, 대구 13도, 광주 1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평년 이맘때보다 조금 낮아서 20도 안팎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광주 20도, 대구 21도, 남부지방도 내일은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주말에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며 낮 기온은 평년 이맘때보다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되었습니다. 내일 다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는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2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도 한 전 총리가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코스피가 7,000대를 달성한 지 하루 만에 7,490대의 장을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정박중 화재가 발생한 나무호와 관련해 이란 국영프레스TV가 해상 규제를 위반해 표적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조사가 우선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용 개헌이라며 투표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됐습니다. 여권은 불법 기염을 옹호하는 거냐 무책임한 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2: 39년 만에 국회 발의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이 줄을 서 투표했지만 찬반 투표함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일찌감치 이번 개헌에 반대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됐습니다. 개표 직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린 우원식 의장은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무산돼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상계엄 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이 충분한 준비 없는 선거용 개헌,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라고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은 반대 토론에서 일방적 개헌을 밀어붙이는 건 정략적 의도가 있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안 발의 함께한 원내 6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 계엄 통제 강화를 담은 개헌안에 반대하는 건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 의장은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1: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부마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청와대는 유감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 브리핑 과정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0: 유감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낼 본회의가 한 번 더 수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3년이 선고된 1심보다 8년 줄어든 형량입니다. 2심 재판부는 먼저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 폭동이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국무회의 등 형식적 외관을 꾸며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 단수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며 특정 언론사를 통제하려 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하려 한 혐의, 계엄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일부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음으로써 국무총리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과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으려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엄으로 인한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이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0: 코스피가 7,000피를 달성한 지 하루 만에 7,490대에서 장을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5.49포인트, 1.43% 오른 7,490.05에 장을 마치면서 종가 기준 최고치를 다시 세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5조 9,913억 원, 1조 984억 원어치를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대거 순매수에 나섰던 외국인은 오늘은 팔자로 돌아서서 7조 1,724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둘 다 3% 넘게 급등해 각각 27만 전자와 165만 닉스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7,000선 고지를 넘은 한국 주식시장 규모가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7위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 71% 증가한 4조 5,900억 달러를 기록해 캐나다를 앞섰다고 7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한국 증시는 지난달 말 영국을 제치고 세계 8위에 올라선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예정된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 특히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6일 미국 PBS와 인터뷰에선 다음 주 중국 방문 전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도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협상 중인 합의안 내용도 일부 공개했는데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핵 문제가 담겨 주목됩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과 지하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핵농축 중단 기간이 끝나더라도 3.67% 수준의 저농축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는 합의가 성사되면 대이란 제재도 완화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폭격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의 해상 봉쇄를 뚫고 복귀하려던 이란 유조선 하스나호의 발포에 방향타를 무력화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지만 핵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미국과 이란 간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다만 양국 모두에게 이젠 출구 전략이 절실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0: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남호호에 대한 예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호호는 이르면 오늘 밤 두바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급파된 인력도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2: 남호호를 예인하기 위한 예인선이 한국 시각 오늘 새벽 사고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선박 인근에 도착했지만 동이 트지 않은 만큼 바로 작업을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선사인 HMM 측은 날이 밝는 대로 예인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호호를 예인선에 연결하는 등의 작업으로 여기에만 몇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사고 해역에서 두바이 항까지는 약 70km 거리로 출발 후 최대 10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호호 선체에 구멍이 나거나 침수 피해가 없는 만큼 예인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HMM 측은 남호호가 이르면 현지 시각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두바이 항에 도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호호가 두바이 항에 들어오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두바이 현지에는 정보 조사단 인력 7명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HMM의 자체 조사 인력과 함께 폭발 화재 당시 남호호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선원들을 직접 만나고 불이 난 기관실에도 직접 들어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두바이 항에 수리 조선소가 있는 만큼 불이 난 기관실도 수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측인 페르시아만의 발이 묶인 HMM 선박은 총 5척입니다. 사고 당시 다른 선박도 인근에 있었지만 남호호를 제외한 다른 선박들은 페르시아만 안쪽인 카타르 인근으로 이동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남호호와 관련해 이란 국영 프레스 TV가 새로운 해상 규제를 위반해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 TV는 현지 시각 6일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한 전략 분석팀의 논평을 내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매체는 이란이 정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위반한 한국 선박을 공격한 것은 이란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주권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 이란 대사관은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의 폭발 화재와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추측과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명확한 조사가 우선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현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결국 사실관계와 원인에 대한 규명이라며 그래서 조사 인력이 현지에 파견된 것이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성모상을 모욕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수상을 망치로 훼손하고 수녀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에 이어서 이스라엘 군과 민간에서 기독교 혐오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이스라엘 군이 점령 중인 레바논 남부 데벨 마을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성모상에 담배를 물리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진은 담배를 입에 문 이스라엘 군복 차림 남성이 성모 마리아상을 껴안고 불을 붙인 담배를 성모상 입에 갖다 댑니다. 성모 마리아가 담배를 피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한 겁니다. 사진이 찍힌 곳은 최근 이스라엘 군인들이 예수상을 망치로 훼손해 기독교 혐오 논란이 일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상 훼손 사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성모독 논란이 일자 이스라엘 당국은 황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유감을 표한 데 이어 이스라엘군은 해당 군인들을 30일 동안 교도소에 구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기독교를 모욕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군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에선 극단적 유대교도의 기독교 혐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예루살렘에선 한 이스라엘 남성이 수녀를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휴전 이후 처음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헤즈볼라 시설들을 공습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1: 북한이 최근 개정한 헌법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4: 지난 3월 북한은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헌법을 전과 비교해봤습니다. 남북한이 동족임을 전제로 한반도 북측 영토를 지칭했던

0: 국방부 그리고 조국 통일 같은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새 헌법에 포함될 거라 전망됐던 두 국가 노선은 확인됐지만 적대적 관계임이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2024년 최고인민회의 때 조문 명기를 지시한 표현들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예고했던 영토 조항은 신설됐습니다.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하고 남쪽으론 대한민국과 접한다고 쓰면서 분쟁 소지가 있는 영해 규정이나 남쪽 육해상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정의해 국가 대표성을 부여하고 국무위원장의 핵 사용 권한과 위임 조항도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지난 9차 당대회 때 강조한 국익수호는 불변의 원칙으로 추가돼 국익 우선 의지를 드러내며 정상국가로 변모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1: 전 세계를 돌며 월드투어를 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멕시코시티 공연을 앞두고 멕시코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팬들과 시민 5만여 명이 대통령 궁 앞에 운집해 BTS를 반겼는데 멕시코 정부는 BTS가 현지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며 기념패도 전달했습니다. 신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멕시코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에 BTS를 보기 위한 팬과 시민 5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멤버들이 대통령궁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내자 광장을 뒤흔드는 함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지 공연을 앞둔 BTS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BTS를 귀빈 방문객으로 예우하고 멕시코 청년들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했다며 기념패도 전달했습니다. BTS는 내일부터 10년 만에 멕시코 시티에서 단독 공연을 펼치는데 티켓은 일찌감치 전석 매진됐습니다. 멕시코 시티 상공회의소는 이번 공연이 약 1,557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1: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대 친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친모에 대해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지난 2월 이 모텔에 있던 20대 여성 A씨는 복통으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니 하혈한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태아를 발견했습니다. 태아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출생한 지 몇 시간쯤 지난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를 조사했지만 A씨는 임신 중인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전 A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하고 지난 3월 말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신생아가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A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입건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살해 고의성을 입증할 전문가 소견 등을 보완하라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수사 내용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던 남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1: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흉기 살해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정교형 영장전담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4살 장모 씨에 대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고등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고생 한 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도우러 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1일 예고된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서 노사가 조속히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임금 교섭 과정에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에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오늘날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아시아 축구 여자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수원FC 위민과의 경기는 KBS가 단독 생중계합니다. 북한 스포츠 선수들의 방한은

8년 만으로 이번 4강 경기는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됩니다. 감사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감찰에 나섭니다. 감사원은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의 자체 감사기구와 협력해서 530여 명을 투입하는 대규모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공직자 선거 관여 비위 행위에 대해서 국민 제보를 받아 확인에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올여름에도 러브버그가 수도권 일대 대거 출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선제 대응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올해 러브버그 유충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은평구 백년산과 노원구 부람산 일대의 친환경 미생물 방제제를 살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강풍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7,500선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5,000선 붕괴를 걱정하던 시장이 이제는 8,000시대 나아가 1만 피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공매도 잔고 역시 사상 처음 20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더 오른다는 기대와 너무 빨리 올랐다라는 경계심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 지금 이 랠리는 축제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변동성 폭풍전의 고요함일까요?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고 코스피 7000시대의 명암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패널 소개합니다. 코로나 폭락장 당시 장기 투자 메시지로 이 동학개미 스승이라는 별명 얻었던 투자 전문가시죠. 박세익 최슬리 투자 전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자, 여의도 증권가에서 야전 사령관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시장 분석가이자 투자 전략가십니다.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예. KBS 열린 토론 문자 참여하실 분은 샵9730 번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담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 한참 이제 투자 공부를 할 때 두 분의 영상이 저에게 큰 도움을 줬거든요. 네, 오늘도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2000년대 박스피셜을 생각하면 이 감기무량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7000선 돌파가 한국 경제사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가 7,400, 장중에는 뭐 7,500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1: 네.
3: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1: 뭡니까?
3: 네. 그게 뭐냐면 그 S&P 500이 지금 어젯밤 종가로, 오늘 아침이었죠. 네. 종가가 7,365예요. 근데 1980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100으로 시작했거든요.
1: 네네.
3: 그때 S&P 500도 100이었어요. 거의 언저리에. 그런데 얼마 전까지 S&P 500이 6,600, 7,000이 됐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2,500 뭐 이러다 보니까
1: 네.
3: 한국장 안 된다. 미국장 봐라. S&P 500 투자하면 저렇게 올라가고 나스닥은 더 많이 올랐죠. 그랬던 한국 시장이었는데 오늘 7,490 S&P 500은 7,365.
1: 이겼네요.
3: 네.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하거든요.
1: 네네.
3: 또 축구 광이잖아요.
1: 네네.
3: 지는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로 따져보면 우리가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야, 그건 굉장히 좀 역사적인 날이라고 봐야겠네요.
3: 네. 그리고 제가 우리 황 대표님을 그 제가 주식 강의할 때 황 대표님을 강의에 많이 인용하거든요.
1: 네네.
3: 왜 이러는 걸까요?
1: 아, 제 유행어를.
3: 예, 옛날에.
1: 네.
3: 그게 국장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제가 그걸 갖다가 제 강의 자료에 많이 썼었어요. 예, 재작년하고 그 뭐 3년 전에 보면 우리나라 시장 계속 국장 탈출 지능순 이랬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3: 예, 그럴 때 우리 황 대표님의 옛날 개콘에서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랬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두 가지가 이번에 7000을 돌파하게 된 큰 모멘텀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전에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국격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후진 시장이었었잖아요.
1: 그럼요. 보면. 네. 좀 그렇게 많이 인식됐죠.
3: 네. 네. 그래서 뭐 상품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 제가 상품 개정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뒤통수 치는 게 없어지면
1: 네.
3: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재건축되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부를 이루기 위해서 좀 빨리 갈 수 있는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 한국 시장은 뭐 포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들어가기만 하면 싱크홀에다가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1: 부실시공이 많았죠.
3: 네, 부실시공이 많았는데 네. 그 한국 주식시장을 제도적으로 이제 좀 개선을 하고 거기다가 지금 AI 인프라 사이클 여기에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세계 1등이다 보니까 그 반도체 모멘텀까지 맞물리면서 7,400을 돌파하는 그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1: 네.
3: 장기적으로 보면 아 우리 시장에 투자해도 미국 시장만큼의 수익이 나왔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동안의 흐름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고 아까 왜 이러는 걸까라는 유행을 쓰셨다고 하는데 왜 이러는 걸까에 대한 답을 요즘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3: 그러니까요.
1: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선혁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루어낸 이 7천선 이상이 단순히 유동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기업 실적이 동반됐다라는 게 되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0: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체력이 굉장히 좀 단단해지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주가가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산업에서 이제 중국과의 많은 경쟁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현금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실력적으로 좀 굉장히 앞서가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되면서 좀 중국과 격차를 버릴 수 있는 나름대로 또 기회를 맞이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됐었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이 격차를 더 유지하거나 더 벌려서 나중에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더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7천선을 넘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지수도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뭐 신흥국 또는 아니면 좀 2부 리그 이런 성격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당히 외국인들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선진 시장이 되어가서 우리가 그동안 뭐 K푸드니 아니면 K컬처니 그랬지만 이제는 증시가 K증시 이렇게 해서 또 세계 속에서 각광받는 증시가 되어가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결국은 반도체겠죠.
0: 그렇습니다. 예.
1: 사실 중국의 가장 아픈 손가락은 반도체 아닙니까?
3: 네, 그렇죠.
1: 그렇죠.
3: 네.
1: 중국이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워낙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반증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7천까지 이토록 단기간에 숨가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반도체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할까요?
0: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러지 못했죠. 뭐 AI라는 게 생기면서 HBM 효과로 하이닉스라는 기업은 되게 좋았지만
1: 네.
0: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부진하면서 사실 주가가 3천선을 넘지 못했었던 상황이었는데

0: 이게 이제 AI 에이전틱 시장으로 바뀌면서 확연하게 달라졌고, 그러면서 이 투자 규모가 글로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네. 규모의 투자 또 속도의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자료들이 나온 거 보니까 예전에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철도가 깔리는 거, 전기가 깔리는 거, 또 통신망이 깔리는 거, 네. 우주 정거장이 깔리는 거 각각 보니까 시간 또 우리가 흔히 했던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압도적입니다.
1: 압도적입니까? 예,
0: 글로벌 아. 모든 미국에 있었던 모든 투자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규모의 투자이기도 하고 그 속도가 보통은 대부분 뭐 5년, 10년 또는 50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1년 만에
1: 그러니까요.
0: 이 금액이 지금 그걸 넘어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로 반도체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 문제는 이제 이 반도체 두 기업이 시가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으니 사실 나머지 60%가 부진화를 하더라도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이 됐으니 이 성적표를 놓고 보면 사실 반도체 효과가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때보다 시간도 빨라지고
0: 빠른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건 거의 빛의 속도입니다.
1: 그렇죠. 예. 규모도 훨씬 커지고.
0: 규모는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1: 네네네. 예.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요즘에 반도체 시장에도 활성화와 동시에 코스피의 엄청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증권가에서는 뭐 이번 상승 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잖아요. 뭐 AI 시대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작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평가를 우리가 좀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2: 네. 항상 이 시작은 가격 발견의 기능이 있다라고 네. 믿어야 되잖아요.
1: 네.
2: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변동성은 있지만 제대로 된 건전한 시장은 그 기업의 가치가 정말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가격 발견의 기능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1587조예요. 시총으로 1600조. 그리고 하이닉스가
1: 네.
2: 하이닉스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1178조예요.
1: 1600조면요. 테슬라 다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2: 그러니까요.
1: 예, 11위입니다. 전 세계.
2: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선주까지 있죠.
1: 네네.
2: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1600조, 1200조에다가 우선주 한 150조 더 더하면 거의 3000조거든요.
1: 네네.
2: 그러면 야 이거 거품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데 TSMC, 대만의 TSMC가 3000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닌가? 뭐 이럴 수는 있는데 TSMC는 특히나 가장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 미국 시장에도 상장돼 있잖아요.
1: 네네. 나스닥에 상장돼 있죠.
2: 네. 나스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TSMC와 시총이 이제 비슷해졌고요. 그러면 TSMC보다 돈을 못 버냐? 보면 TSMC보다 거의 지금 두 배 이상 벌 거예요. 올해. 네, 그렇게 보면 지금 거품 아니냐? 저도 항상 계속 이 시장에 이게 거품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품이냐 아니냐는 실적이 안 따라오면 거품인 네.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내러티브나 스토리로만 올라가면 거품인 건데
1: 그렇죠.
2: 지금은 실적이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승장이 과거하고는 좀 다른 이유가 실적이 가파르게 동반되고 있다. 작년 2025년도에 코스피 전체 수익이 한 290조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만 하더라도 600조 정도
1: 네.
2: 버는 건 거의 뭐 확정이고요.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 버는 것까지 다 합쳐서 한 800조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8864 아니 PR이 아직까지도 18배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다른 이유가 지금은 그래도 실적을 동반하고 있는 장이다.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는 장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1: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 뭐 삼성전자의 매출이 전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로 믿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0: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 정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보고 반도체 가격의 상승을 반영한다라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뭐 어느 정도 격차가 됐을지 또 실제 넘어설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 추세로 간다라면 어쨌든 엔비디아에 비적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넘어설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정말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진짜 그야말로 역사적인 일이네요. 네. 네. 최근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뭐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이라든가 뭐 자사주 소각 확대 같은 이슈들도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정책들도 시장에 알게 모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1: 네.
0: 처음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오르기 전에 지수가 먼저 올랐던 건 사실 이 영향이 더 컸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나름대로 일단 한국 증시가 워낙 저평가돼 있었고 그걸 해소할 만한 어떤 스타트를 이런 정책들로 해줬고 또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증시가 어쨌든 많이 올랐는데 또 나중에 제자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오르다 일부 조정이 있더라도 또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투자라는 시대가 왔는데 예전에는 뭐 예금 또는 부동산 중심이었는데 주가라는 게 이제 들고 있어 보니 배당도 참 괜찮고 세제 혜택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신뢰
1: 네.
0: 이런 것들이 갖춰지려면 이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했었는데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동안에는 우리 기업들의 시세 연속성도 없었었지만
1: 그 실망 많이 했었죠.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0: 그래서 그냥 예. 위에서 오르면 팔고 떠나자 이런 네. 식이었는데
1: 그렇죠.
0: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는 문화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
0: 주가에 미친 영향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뭐 고점에서 팔고 떠나자 뭐 이런 네. 말들 옛날부터 많았고 뭐 테마 장세 뭐 어느 섹터만 올랐다가 또 다른 이제 종목별 장세 이런 게 계속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많이 실망하고 뭐 우회 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0: 맞아요.
1: 굉장히 좀 많이 떠났던 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박슬기 대표님 지금 현재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 단어는 좀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지워도 되는 상황인 겁니까?
2: 아니죠. 우리가 끝까지 이번에 우리나라 증시를 선진화시키는 뭐 과정이 있기 때문에
1: 네.
2: 계속 우리가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1: 네.
2: 우리나라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돈을 벌었잖아요. 돈을 벌었는데 주주한테 돌려주는 비중이 그 소위 말해서 배당 성량이 30도 안 됐잖아요.
1: 적었죠.
2: 돈 벌면 뭐예요? 안 돌려주는데
1: 네,
2: 그랬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배당 성량도 많이 올리고 자사주를 사실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자사주 매입했던 걸 소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실제로 기업이 번 돈을 주주한테 돌려주기 시작했거든요.
1: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2: 네.
1: 하죠.
2: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이 아주 적극적으로 기업들도 협조를 하면서 주주 환원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 네.
2: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번 돈에 대한 부분이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돌아온다고 하면 주가가 안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다라는 게 너무 저는 긍정적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앞으로 돈을 잘 못 벌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작년에 290조 벌었다가 올해 뭐 800조 뭐 이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금 탑5가 됐잖아요.
1: 네.
2: 중국, 미국, 그다음에 독일, 네덜란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5위가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1: 놀랍죠.
2: 한 분기에 네. 70조를 벌더라고요.
1: 네.
2: 원래 한 1년에 50조에서 100조 버는 나라였는데 한 분기에 70조를 벌어요. 이게 다 기업들이 해서 돈 번 거잖아요. 그 벌어온 돈을 또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정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없어질 건데 이왕 시작한 거 저는 제대로 완전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 없어지도록 기업과 정부와 투자자들이 계속 좀 끝까지 좀 노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 회사들 보면서 많이 부러웠거든요. 저렇게 배당금을 준다고? 뭐 황금 배당주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네. 있어서 배당 많이 주는 회사 그 막 자사주를 자꾸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주주들에게 그걸 다 환원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실시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환경을 밑바닥을 다져놓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2: 네.
1: 밑바닥이 다져져 있으니까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거겠죠.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주주 환원이 없었을 때는 내가 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었지.
1: 네.
0: 그냥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맞아. 피를 했었던 건데.
1: 그렇죠. 매매 차익.
0: 네, 맞습니다. 손이, 예. 그 이상은 없었던 거니까. 네네. 그게 수십 년 동안 됐는데 이제는 내가 그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저 기업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그리고 주주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주주를 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저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고 길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문화가 굉장히 바뀌는 게 단순히 주가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1: 네.
0: 우리나라의 어떤 그동안 있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벌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틀이 바뀐다?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금융시장 자체가 아직은 은행 중심이잖아요. 은행 중심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투자와 관련해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좀 후진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또 은행 중심은 관치경제거든요. 그 우리가 흔히 정부가 관할하는 근데 이제는 제대로 된 자본주의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투자를 한 만큼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향유한다라면 나도 이 기업과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훌륭한 분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 그렇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네. 만약에 미국에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한국 이런 게였었으면 단타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어떤 우리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변화하고 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야, 재밌네요. 워렌 버핏이 단타 치는 모습을 상상을 해봤는데 잠깐.
0: 배당 없고 그럼 그래야죠.
1: 재밌다는 생각을 좀 한번 잠깐
0: 데이트레이더가 되셨겠죠.
1: 해봤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 그 주가는 막 상승한다고 그러고 반도체 기업은 엄청나게 지금 장사가 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서민 경제에서는 체감하는 분야는 좀 침체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약간 좀 어떤 정도 괴리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2: 그 우리가 IMF를 겪었잖아요. 네. 근데 IMF 겪고 난 이후에 그게 1997년이니까 지금 벌써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저는 계속 듣고 있어요.
1: 자영업자분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 그렇죠. 네. 내수가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고령화가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고 내수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좀 더 한 10년 15년 더 빨리 고령화가 됐던 일본 시장을 보면 일본도 내수 특히나 뭐 골프장부터 은행 백화점 많이 망했어요. 내수 기업들아. 그래서 1989년도 12월 말에 일본의 니케이 225가 거의 3만 9천을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6,700까지 빠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빠졌을 때에 도요타 같은 기업의 주가가 부러진 게 아니에요. 도요타 기업의 주가는 4배나 올랐어요. 닌텐도 같은 기업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내수로 느끼는 그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더욱 주식하셔야 돼요. 더더욱 수출로 달러를 잘 벌어오는 그런 기업들. 중국 가서 미국 가서 유럽 가서 그렇게 돈 벌어오는 기업들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우리가 소중한 우리의 자금을 갖다가 이 물가 상승을 해체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네. 근데 내수 우리가 느끼는 이 내수 시장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주식 시장이 저렇게 올라가.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로 돈 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피부로 느끼는 내수의 체감 경기하고 주식시장은 다르게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보다도 또 더 안 좋을 거예요. 더 안 좋을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수출 기업이든 달러를 잘 벌어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선엽 대표님은 이 지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0: 이게 네. 유통업체의 실적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유통업체에서 굉장히 잘 되는 유통업체가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이소라고 알고 계시죠?
1: 네네네.
0: 여기가 정말 잘 됩니다.
1: 아니 그 뭐 요즘 뭐 문방구라든가 네. 뭐 기타 무슨 뭐 생필품 사는 곳에 수요들이 다 그쪽으로만 몰려가지고 다른 곳은 힘들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0: 또 하나는 백화점이 또 너무 잘 됩니다.
1: 백화점이 잘 됩니까?
0: 지금 최근에 이번 달 기준으로 지난달이죠. 백화점 매출의 40%가 명품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양극화가 더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쪽에서는 다이소를 중심으로 어느 쪽에서는 백화점에서도 명품 중심으로 물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원화가 약세니까 우리나라 명품이 싸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되게 영향이 있지만 최근에 우리 주가로도 보여지는 게 지금 오르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초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기업이면서 이분들의 연봉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분들의 많은 연봉이 우리 중견기업들한테도 같이 전파가 돼야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그렇게 크다라는 얘기는 네. 장비나 소재 업체한테까지 그 이익이 전가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사실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만 사실 실적이 좋고 나머지 중견기업들은 여전히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물론 예전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장의 모습은 뭐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양극화가 더 조금 더 이렇게 벌어지는, 그러니까 네. 같은 이제 우리가 노동자분들 입장에서도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들이 되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 전체 시장만 놓고 아니면 경제만 놓고 보면 여전히 힘드신 분들은 앞으로도 참 어려운 어떤 국면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원화가 약세라는 것 자체가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수입물가가 올라오는 거고 네. 수입물가가 올라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국유가라든가 아니면 모든 어떤 생필품 이런 것들 더 비싸게 사야 되는데 그만큼 소득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참 안타깝지만 좋아지는 쪽도 있지만 네. 여전히 음지도 되게 많은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박세익 대표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수출에 좀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곳에 나의 자산을 좀 맡겨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얘기만은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AI 뭐 이 반도체 랠리 뭐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게 뭐 상승할 때도 있지만 당연히 뭐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거고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최소 뭐 내년까지 이어진다 이런 전망이 있잖아요. 곧 피크아웃이 올 것이라는 전망도 역시 맞서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도체 랠리가 과연 언제까지 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선혁 대표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0: 사실 정확하게 반도체 랠리가 언제까지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게 네. 지금 반도체를 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모릅니다. 제가 좀 우픈 얘기를 해드리면 뭐 전자 임원을 지내셨던 분들이 그 전자 주식을 제일 먼저 파셨어요.
1: 너무 일찍 팔았군요.
0: 그렇죠. 예. 그분들조차도 그걸 잘 알기 어려울 정도였고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우리가 초에 이런 반도체 랠리가 오늘 올 걸 알았다라면 S전자가 뭐 4만 원대까지 추락한 일도 없었겠죠. 이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고
1: 맞아요.
0: 갑자기 벌어진 일은 뭐 반도체 기업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계속 변하고 지금 보시면 일반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또 AI가 또 발전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우리가 메모리 말고도 그 CPU라는 것도 갑자기 필요해진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또 갑자기 네. 인텔도 급등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자꾸 변형이 돼요. 그러다 보니 딱 해서 언제가 끝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누구도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나온 얘기는 두 가지 얘기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약으로 따지면 9회 중에 1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러면
1: 1회라고요?
0: 예, 1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젠슨왕도 최근의 얘기를 여전히 투자의 초기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AI 투자의 초기 단계다.
0: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그 AI와 관련해서 또는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견해를 내비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래리 핑크라든가 아니면 JP모건의 다이먼 이런 분들은 좀 은행 쪽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AI와 관련해서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마이크론이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반도체 전체 수요의 한 50% 정도밖에 공급을 못 해주고 있다.
1: 네.
0: 여전히 수요가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나머지 50% 기업들은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건 정말 큰 겁니다. 이렇게 가격을 올렸는데도 못 받고 있다라는 얘기는 나머지 그 50%는 받기 위해서 더 가격을 올려서 부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면 이게 짧게 끝날 랠리가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1: 아, 짧지는 않을 것이다.
0: 예, 다만 네. 우리가 지금 겁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빨리 올라오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사실 가격 때문에 속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 사실 뭐 전체적인 어떤 투자 사이클만 놓고 보면 일전에도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반도체 사이클도 뭐 1년 정도가 아니라 꽤 그래도 한 2, 3년은 갔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1: 네.
0: 올해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일단 내년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내년 한번 꺾임이 있을 예정입니까? 그러면?
0: 그렇진 않을 있습니까?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혹시 반도체가 뭔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온다라면 네네. 되려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력 때문에 혹시 반도체 수요가 아. 일시적으로 이게 못하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가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전력 부족 제약 속에서도 이런 수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조만간 잘못되면 전력 수요가 너무 부족해지면 내가 반도체가 있어도 돌릴 만한 전력이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력이라는 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발전소를 지어야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 판단 속에서는 조정을 논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종합해보면 반도체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반도체 그 외적인 부분, 예를 들어 뭐 전력이라든가 AI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반도체 수요가 좀 꺾일 수 있고 가격 조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매출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당분간은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정리가 가능합니다.
1: 그렇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꺾인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에 나중에 반도체의 끝이 되려면 뭔가 이제는 야 내가 더 이상 투자를 해도 성능이 개선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AI 기업들의 경쟁이 어떤 기업들은 이제 도태가 돼서 더 이상 나는 이 금액을 투자를 못하겠어. 감당이 안 되라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흔히 해서 나자빠지는 국면이 나와서 이 경쟁이 줄어들면 사실 반도체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는 경쟁자들이 줄어드니까 이전만큼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면 함부로 이게 굉장히 반도체가 끝난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어려운 구간이죠. 오히려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하고 쉬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위험이 따르는 그런 재밌는 시장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0: 그러네요. 박세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뭐 4만 원일 때는 그때는 이제 SK하이닉스는 그때 상승이었죠.
1: 네.
0: 근데 그때 원인 중에 하나가 HBM을 삼성전자는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갑자기 AI의 그 파이가 점점 커지면서 반도체가 어디로 튀어나갈지도 모르겠는 이 분위기에서 둘 다 동반해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그야말로 슈퍼사이클, 초슈퍼사이클이 좀 왔는데 이 슈퍼사이클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대표님 보고 계십니까?
2: 그런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요.
0: 네.
2: 제가 94년 8월부터 이 시장에 들어와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닷컴버블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0: 아, 네. 그렇죠.
2: 그러면 닷컴버블이 네. 무너졌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이 시스코잖아요. 2000년 3월 10일 날 시스코가 시가총액이 1위가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1위가 되는데 시스코의 당시에 매출하고 이익을 보면요. 매출이 시스코 주가는 3월에 고점치고 그다음에 확 빠집니다. 확 빠지는데 그런데 시스코의 매출 증가율을 보면요. 2000년 1Q, 2000년 2Q, 2000년 3Q, 4Q까지 매출 증가율이 50% 60% 계속 나와요.
0: 네.
2: 그런데 이익 증가율이 안 나와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이 안 나왔고 나중에 1년이 딱 지나잖아요.
0: 네.
2: 시스코가 적자로 전환을 합니다. 왜 적자로 전환을 하느냐. 시스코가 통신 장비를 납품한 회사들이 소위 말해서 닷컴 기업들이 많았는데 그 시스코 장비에 대해서 돈을 지불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었고 외상 매출로 야 돈 우리가 나중에 줄게 하고 장비만 받아오고 나중에 돈을 못 갚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회사들이 나오면서 매출 증가는 계속 이어졌는데 나중에 이익이 박살나는 네,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나중에 되면 그 매출이 다 어떻게 보면 취소가 되고 외상 매출금이 돈을 못 받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고요.
0: 네네.
2: 우리나라가 조선 슈퍼사이클이 왔었던 게 2003, 4, 5, 6, 7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 주가가 35배 올랐거든요. 자, 35배 올랐을 때도 2011년도까지 주가가 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오면서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그때도 조선 수주 잔고가 막 3년치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 13년, 14년, 15년, 4년 내내 소위 말하는 빅베스. 아니 실적 발표할 때 실적 쇼크가 막 나와요. 저번에 수주 받았던 거 계약 취소됐어요.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항상 경계심을 갖고 이래 봐야 되고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상하는 그 매출이 실제로는 나중에 부실화 될 수도 있는 겁니다.
0: 네네.
2: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삼성전자의 임원분한테 들은 건데 최근에는 갑과 을의 관계가 삼성전자의 고객이었던 갑의 분들이 제발 좀 우리한테 먼저 좀 줘. 이런 상황은 맞아요.
0: 네네네.
2: 이 상황은 맞고요.
0: 반도체 좀 주세요.
2: 예, 반도체 예. 좀 주세요.
0: 예.
2: 그 팀쿡 의장조차도 이런 상황이 된 거를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할 정도인데 자 그거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삼성전자가 5만 원이 깨졌을 때 HBM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진 건 맞아요.
0: 네네.
2: 근데 전영영 부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HBM 2016년 17년에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아니 내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수준이 더 떨어져 있다는 거죠.
0: 네네.
2: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면서

0: 지금의 경쟁력을 찾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조치가 없었으면 지금의 삼성전자가 사실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적인 업황 자체도 언젠가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개별 기업의 경쟁력도 이렇게 삼성전자가 어려워졌다가 또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1: 네네.
0: 자, 그런데 아까 시스코 얘기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시스코의 주가는 왜 급락을 주가가 먼저 어떻게 알고 급락을 했을까?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인데 우리가 보면 지금은 그 슈퍼 울트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런데 이 기대감이 금이 가거나 기스가 가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대가 의심으로 바뀐다는 거죠. 기대가 높으면 당시에 시스코의 PER이 110배까지 올라가거든요.
1: 네.
0: 110배까지 올라갔었는데 뭐야? 아니 그거 돈 못 받는 매출이었어? 네, 이렇게 바뀌면서 그 기대감이 의심으로 바뀌면서 멀티플이 확 떨어져요. 나중에 주가가 이익의 감소보다도 멀티플이 더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90% 나거든요.
1: 네, 네.
0: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기대감의 의심을 만든 이슈가 바로 엔론 사태, 월드콤 사태. 미국의 제2통신사였던 월드콤이 분식이었어? 엔론이라면 에너지 기업인데 닷컴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존경받는 기업, 혁신기업 탑5에 들어가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온라인이라는 닷컴이라는 그런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낸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분식이었어. 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1: 네.
0: 시스코의 장비를 마구마구 이제 사갔던 이런 빅테크에 해당되는 기업 말고
1: 네네.
0: 그때 패츠닷컴이니 뭐니 온라인 기업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닷컴 기업. 그 닷컴 기업들이 IPO하면 돈 들어오죠. 그 들어온 돈으로 시스코의 장비를 확 사서 구축을 했는데 돈을 못 벌었잖아요.
1: 네.
0: 돈을 못 벌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페드의 정책금리가 6.5까지 올렸거든요. 2000년 5월달까지 6.5까지 올리다 보니까 그다음에 돈 다 써버리고 나면 또 펀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금리 상황에서 더 이상의 펀딩이 안 되면서 이 닷컴 아류작들이 망하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1: 갚을 상환 능력이 없어진
0: 네,
1: 거죠.
0: 네. 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고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 네, 네, 네.
0: 아무도 모르는 건데
1: 하지만
0: 고점의 징후에 있다는 거죠.
1: 그 어느 지점에 있다.
0: 예.
1: 그 즈음에
0: 예. 되면 아 이거 고점인데 하는 징후가 나타날 건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가는 빅테크 기업들 중에는 그런 징후가 없어요. 사실 돈 벌고 있어요. 또 벌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상한 AI를 한다고 해서 뭐 조그만 기업들이 막 반도체 사가고 있는 그런 현상은 없어요. 아직까지 빅테크 주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아직까지 그 징후는 없지만 그 징후가 나타나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 이번에 보시면서 전원주 선생님이 2만 원에 하이닉스 사가지고 지금 60배 벌었대 막 우리가 이런 스토리에 아 나도 이제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사 모아야지 이러 하다 보면 이 다운 사이클에서 열심히 사 모으실 수가 있어요. 징후가 나타났는데 그 징후가 나타나잖아요. 버블이 깨지는 징후가 나타나면
1: 네.
0: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버블의 조짐을
1: 그렇죠.
0: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1: 지금 현재 축제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설레어하고 너무 관심을 갖고 무조건 사야 돼라고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지점들을 좀 이야기해 준 것 같고 또 하나의 지점은 닷컴 버블을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네. 거죠. 근데 이 AI의 버블도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상환할 수 없는 그 스토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 오픈 AI가 엔비디아 칩을 샀는데 그 엔비디아 칩을 팔아서 돈 번 엔비디아는 뭐 다른 어떤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무슨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 어느 이 고리들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오라클에 돈을 줬는데 오라클은 또 오픈 AI에게 뭐 돈을 받고 이런 고리들이 어느 순간 하나 끊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2: 그게 이제 지난해 나왔던 이슈였었고요.
1: 네네.
2: 그게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오픈 AI는 오픈 AI도 그렇지만 몇몇 기업들은 이게 수익원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 분기 실적 나왔었을 때 그래서 기업들의 주가 명암이 갈렸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임대에서도 돈을 벌고 있어서 투자하는 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 게 확인이 돼서
1: 네.
2: 아 이게 투자를 해도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의구심을 되게 시

0: 북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이를 통해서 성능 개선을 하는 노력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 말씀 주신 게 상당 부분 이제 기업별로는 명암들이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중요한 건 뭐냐면 현 상황에서 이런다고 해서 나중에 이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게 미국 정부가 그냥 놔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 있는 기업에 구글이라든가 엔스로피 한두 기업이 AI를 장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여러 기업들이 이런 것 체제를 가져가면서 해야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게 계속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국이 최근에 제시한 게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AI라는 건 단순한 산업이 발전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가 나중에 생존하기 위한 네. 그다음에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정의를 한 거고 결국 이 AI나 피지컬 AI 같은 로봇이 미국의 산업이 접목됐었을 때 비로소 중국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기 이전에 아마 정부의 지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1: 국가의 전략 사업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실제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위험성을 정부가 이번에 커버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 기업이 한다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거대 기업들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되면 진짜 나중에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부분에서 네. 정부가 일단 조율을 해주고 있고 또 실제 정부가 나중에 뭐 어떤 식으로든 막아준 어떤 태세를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그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우려를 실제화시킬 가능성은 현재는 낮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AI가 워낙 활성화되고 반도체가 많이 팔리고 있다 보니까 아까 박세익 대표님께서 닷컴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은 그 상황과 대입해봤을 때 어떤 상황인가라는 게 좀 궁금했는데 이선엽 대표님의 말씀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0: 그럼요.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있다라고
1: 보는 게. 시간 좀 있어야 된다.
0: 예. 그래서 래리 핑크라는 사람도 JP모건의 다이먼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까 시스코도 너무 말씀을 잘 주셨지만 시스코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이후에 어쨌든 실적이 나오지 않는데 내러티브도 있어서 많이 올라갔지만 네네. 지금은 재밌게도 우리나라 반도체가 올라가는 게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실적이 따라온 게 아니라 지금 실적이 좋은데 아직도 그게 주가가 반영이 안 됐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많이 올랐지만 실제는 주가가 더 따라오지 못하는 기현상이다 보니 이걸 버블로 칭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원래 제대로 된 버블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자 사이클이잖아요. 뭔가를 위해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 투자를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결국 예전에 그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렇고 가장 큰 버블을 일으켰던 애들은 누구냐면 비즈니스 모델이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새로운 기술이라는 기업이었었죠.
1: 네.
0: 자,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환경이 깔려요. 그 깔렸을 때 그 투자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랐었고 그게 지금 삼성전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가 야, 인터넷이 깔리면 다이얼 패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국제전화를 무료로 네. 할 수 있다.
1: 네.
0: 지금이야 여러분들 국제전화 야 그거 원래 공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그땐 비쌌어요.
1: 엄청 비싼. 국제전화 비싼 게 아니라 시외전화도 비쌌습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런 시대에서 그걸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100배가 올라요.
1: 엄청났죠. 그때 당시에.
0: 그런데 네. 지금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까지 가서 해야 버블까지 가는 거고
1: 네.
0: 거기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장이 실적으로만 끝날 거냐 아니면 버블까지 이어질 거냐 전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만약에 현 시장이 지금은 우리 박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고 저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분명히 버블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시장이 결국 끝이 단순히 실적 장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버블까지 이어지는 장세라면 사실상 버블이 시작됐을 때 그 뒤에 오르는 수익률이 지금보다 더 좋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1: 그래서 지금도 더 상승이 돼야 버블이군요.
0: 아니, 당연하죠.
1: 네, 지금 이제 버블이 거품이 끼지도 않는.
0: 예를 들어서 아까 현대중공업도 말씀 주셨지만 현대중공업도 밑에서부터 막 그 10만 원까지 오를 때 몇 배 오른 건데
1: 네.
0: 그거보다 마지막 버블 1년 동안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5배 한 번에 올랐어요. 그게 버블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 시장이 버블까지 간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본다면 지금도 많이 올라있지만 지금 오른 게 끝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는.
1: 왜냐하면
0: 말 그대로 버블이니까.
1: 네네네.
0: 버블이라는 얘기는 실적은 안 나오는데 더 좋아질 거야라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 그죠? 상상 또는 꿈, 드림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현재 있는 삼성전자가 버블의 주인공이 될 거냐 그것보다는 저는 비즈니스 모델 쪽에서 뭔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1: 알겠습니다.
0: 그게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1: 네. 네. 아,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KBS 열린 토론 잠시 로고 듣고 와서 2부 진행해

0: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 박세익 최슬리 투자전문대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7000 시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7000까지 온 거에 대해서 뭐 좋았던 얘기도 좀 해보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냥 좋을 순 없잖아요. 어느 정도 좀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또 이런 내용들이 더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사상 처음으로 20조가 지금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특히 뭐 현대차, 한미반도체, HD 현대중공업 같은 최근 급등한 주도주의 공매도 물량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이 단기 과열을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오히려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2: 2021년도에 6월 25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가 3,316을 기록하면서 네. 고점을 치고 이제 빠졌었잖아요.
0: 네.
2: 그때 당시에 그러면 신용 잔고는 얼마였나라고 보면 신용이 그때 25조가 피크였어요.
0: 맞아요.
2: 그런데 네, 지금 신용 잔고가 뭐 36조 이러잖아요.
0: 그렇죠.
2: 네,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도 와 사상 최대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건데
0: 자 신용 그만큼 돈이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2: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신용하고 공매 도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내 돈이 1억밖에 없는데 돈을 빌려서 사는 걸 신용이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2: 내가 주식이 없는데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걸 공매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용하고 공매도는 서로 포지션만 다르게 잡을 뿐 한쪽은 올라간다. 한쪽은 떨어진다. 근데 신용 잔고가 36조, 공매도 잔고는 20조.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 잔고가 좀 많아지면 더 좋은 게 신용을 가지고 투자하다가 이란 전쟁 같은 걸로 이제 시장이 확 빠지잖아요. 확 빠지면 누가 사주냐면 공매도 때려놨던 선수들이 오 빠졌네 하면서 공매도는 뭐예요? 미리 팔았다가 밑에서 사는 거잖아요. 시차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네. 원래는 주식은 사고 올라가면 파는 건데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해서 빌려서 팔았다가 떨어지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가가 빠지면 얘네들이 사겠구나.
0: 하방에서 받쳐주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2: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건데 우리나라 지수가 2600 돌파할 때도 공매도하고는 또 비슷한 개념인 고버스 있잖아요.
0: 네.
2: 고버스를 많이 샀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우 저거 사시면 안 되는데 올라가면 고버스에 물렸었던 분들이 떨어지면 이제 살 거잖아요.
0: 네.
2: 3300 돌파할 때도 고버스가 투자자 1등 2등에 들어간 종목이다 했을 때도 저러면 또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면 이 고버스 3300에서 3600에 물려 계신 분들이 떨어지면 사겠네. 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공매도 하면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용에 의해서 약간의 그 변동성을 야기시킬 뿐이지 신용이나 공매도는 변동성을 야기시킬 뿐이지 추세를 바꾸지는 못해요.
0: 추세를 바꾸지는 못한다.
2: 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신용 잔고가 36조, 공매도 잔고 20조. 공매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시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공매도 잔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방 매수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비투가 많이 늘었나 봐요. 이선영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3: 늘 수밖에 없죠. 네. 원래 시장이 좋으면 부동산도 그렇지만 남의 돈을 향해서 이제 하는 비투는 늘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비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0: 그렇죠.
3: 올라갈 때 또 상승 탄력이 되게 강화되는 흐름으로 될 텐데 문제는 이 남의 돈으로 빌리신 분들이 혹시 조정에 오게 되면
0: 그러니까요.
3: 그렇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진콜, 그죠? 네. 증거금 부족 이런 것들에서 반대 매매가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네. 그런 악순환도 분명히 우리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0: 급락을 하게 되는 거죠.
3: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양쪽으로 놓고 보면 비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위로 올라갈 때도 변동이 커지는 거고 아래로 변쪽이 조정을 받을 때도 변동이 커져서
0: 네.
3: 위아래 변동성이 커지는 그게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그 이란하고 그 미국하고 전쟁이 터졌던 날 이틀 동안 많이 빠졌던 것도 사실 그런 영향들이 상당 부분 작용했었던 게
0: 그때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3: 반대 매매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 빠지면 하루에 지수가 10%인데 뭐 그 정도면 정말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보다도 특히 우리나라 국민분들께서 되게 비트를 많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실제 거래되고 있는 ETF들 중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게 레버리지예요.
0: 맞아요.
3: 인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조금 성향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신 성향들이 있으신 거고 이 공격적인 성향이 부자를 만들기 위해 하지만 또 반대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변동성은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분들 인버스, 곧버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3: 주변 보면 장난 아니죠.
0: 이게 근데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우리나라 장세 자체가 태반 장세고 그렇죠. 단타 위주의 장세였기 때문에
3: 그런 역동성이 있어서 또 한국이라는 나라도 지탱이된 것도 있습니다. 네. 예.
0: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3: 주식에
0: 뭐
3: 빚대서 그런 거지.
0: 네네. 이제 뭐 상품도 개정되고 주주환원 정책도 많이 실시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로 많이 넘어가실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기도 네네. 합니다. 아까 전쟁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런 리스크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엄청나게 그 올랐다가 또 갑자기 막 십몇 퍼센트 하락하고 다음날 또 십몇 퍼센트 상승하고 이런 장은 사실 굉장히 불안한 장이잖아요. 일반 투자자의 느낌에 그거 저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리스크 뭐 예를 들어 중동 리스크 유가 상승 미국 금리나 지연 가능성 아직까지도 이런 게 변수로 남아 있잖아요. 가장 좀 이런 주식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내용들이 어떤 게 좀 남아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세기 대표님께서.
2: 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네. 7,400을 돌파하고 있으니까 이란 전쟁 불과 3월 초에 그렇게 이틀 만에 20% 급락 했었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우리가 지금 까먹고 있어요.
0: 네. 네,
2: 3월 말 종가가 5,050이었거든요. 3월 한 달에만 20% 빠졌었잖아요.
0: 그래도 5,000을 버텼습니다.
2: 네, 5,000을 그나마 버텼었는데 자 그러면 3월 달에는 어떤 이슈로 이란 전쟁으로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나라 지수가 76.5% 올랐을 때 그러면 그런 이슈가 없었나 생각해보면
0: 네.
2: 작년 25년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관세 들고 와가지고 그 시장 폭락했었어요.
0: 그때 폭락했죠. 네.
2: 근데 우리가 주식은 폭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자금 관리만 잘 돼 있으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취임하시고 나서 첫 봄맞이 대박 엔 세일을 해 주시는구나. 작년 4월 달에.
0: 그렇죠.
2: 네, 우량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봄맞이 대박 엔 세일을 해 주셨어요.
0: 그때 당시 전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20%, 30% 뭐 이렇게 가기도 했었죠.
2: 그러니까요. 그때 네. 2300이 우리가 깨졌었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올해 우리나라 벚꽃이 한 3주 빨리 폈잖아요. 올해는 3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또 봄맞이 대박 엔 세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0: 네.
2: 작년만큼 대박 엔 세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항상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신용잔고가 36조 이럴 때마다 제가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그 신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틀 동안 언제든지 20%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5월 22일이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또 레버리지가 상장되잖아요.
0: 네.
2: 순식간에 주식이 20% 빠지면 레버리지 40% 손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계시는 한 언제 박앤세일을 할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도 사계절이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잖아요.
0: 네.
2: 대통령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로 보면 대통령 3년차가 돈 벌기 제일 좋은 장이에요. 대통령 1년차는 봄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대통령 2년차가 중간선거 있죠.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가 2018년,
0: 네.
2: 2022년 다 장이 안 좋았어요.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6년 하반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0: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2: 네, 중간선거가 11월 3일에 있기 때문에
0: 네.
2: 특히 7, 8, 9, 10 이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1년 차가 봄이고 갑자기 2년 차가 겨울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겨울을 지나잖아요. 내년 3년 차가 주식으로 돈 벌기 제일 좋은 해요.
0: 추수의 해군요.
2: 네. 그래서 네. 2019년에도 그랬고 2023년에도 또 다 경기 안 좋았어요. 다 경기 안 좋은데 주가는 다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장은 또 돈을 벌기 좋은 장인데 올해 하반기에는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하셨잖아요.
0: 네.
2: 이란 전쟁 같은 거 트럼프의 폭탄 관세 이런 건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수급적으로는 조금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가 상장된다는 거죠.
0: 아.
2: 스페이스X 지금 2,500조짜리가 들어오거든요.
0: 그 정도 파장입니까?
2: 네. 그리고 오픈 AI도 상장한다 그러죠.
0: 그렇죠.
2: 네, 그러면 다 합쳐서 한 4,000조, 5,000조짜리가 상장이 되면 저는 이제 펀드를 운용해서 알잖아요. 내 펀드 100억짜리에 뭐 미국 주식으로 예를 들면 엔비디아부터 쭉 채우고 있는데 이 2,500조, 1,500조짜리가 쑥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뭔가 팔아서 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수급의 교란 요인이
0: 그렇군요.
2: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0: 네네네.
2: 그러면 이번에는 3월 달에 이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3월에 많이 빠졌어요. 아니 저 정도 이슈로 왜 저래 빠졌지? 3월은 어닝 시즌이 끝났을 때예요. 작년 4Q 실적은 1월에서 2월 중순에 끝나잖아요.
0: 네.
2: 그래서 3월에는 어닝 시즌이 없다 보니까 이란 전쟁에 확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3, 6, 9, 10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10위는 내년 시장을 반영하면서 장이 좋을 거고 9월달, 6월달 조심해야 되는데 6월달에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얘기가 불거질 때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 나도 반도체 좀 사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은 저는 조금 기다렸다 사셔도 될 것 같다는
0: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리스크는 대외 리스크는 트럼프를 일단 예로 드신 것 같고 중간선거도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대형회사의 IPO가 있기 때문에 그 현금의 흐름 그 돈의 그 흘러가는 그 길목이나 흐름이 약간 좀 변동될 수도 있다. 여기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런 지점들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소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요?
3: 뭐 일단은 뭐 박 대표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0: 네.
3: 그럼 이제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왜 중간선거가 이렇게 있었을 때를 기점으로 조정이 왔었느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0: 네.
3: 결국은 금리였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지금 중간선거에서 이기려면 두 가지 지금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는 어쨌든 간에 경기가 좋아야 트럼프한테 유리할 거잖아요.
0: 그렇죠.
3: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경기가 좋은데 물가가 내려갈 수가 있을까요? 경기가 좋으면 금리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향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글로벌에서는 정말 많은 유동성들이 쏟아져 나오고 지금 미국은 국가 부채가 지금 5경이 넘어서
0: 네.
3: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인데 여기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 수준부터는 이제 중간선거에 대비해서 어쨌든 지금보다 경기가 우호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 우호적인 모습들 자체가 야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거 잘못하면 인상으로 기울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나오면
0: 네.
3: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한번 오를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3: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미국에는 헤지펀드들은 원래는 미국 얘네들은 국채를 안 사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전체 국채 시장의 8%까지 얘네들이 비중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0: 네.
3: 이 친구들이 단순히 8%만 채운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자본의 40에서 60배 정도 레버리지를 질러놨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채권을 많이 사놓은 거예요. 근데 금리가 좀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많이 발생하겠죠.
0: 네.
3: 그러면 얘네 포트폴리오가 돼 있으니까 국채에서 손실이 나면 다른 걸 팔아서 이걸 메꿔줘야 돼요. 그 파는 게 전 주식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하반기 한 번 정도는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지난 11월에 한 번 있었었어요. 그때 비트코인이었나요? 그때 와르르 무너지고 이 비트코인 레버리지를 굉장히 과하게 질렀던 펀드들이 결국 요 빚을 감당을 못해서 주식을 팔아서 했었던 사례가 있었었죠. 그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올 수 있는 거고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는 신호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고용이에요. 미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고용이 추세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한 달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추세는 석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을 제외하고 채용되는 사람들의 지표가 석 달 연속 강해지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금리나 불가능한 거죠.
0: 네.
3: 확실히. 왜냐하면 계속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사람의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를 내릴 수 없거든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가던 금리가 갑자기 이제는 인하가 아니라 인상 쪽일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면 그 기준금리는 안 올린다 하더라도 실제 국채금리가 위로 뛰거든요. 그때 앞서 말씀드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되려 잘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4: 그렇군요. 그러니까
3: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농업법인 고용지표가 연속에 좋아졌었을 때 네. 우리가 되려 위험을 잘 회피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 잠시 잊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금리가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3: 그렇죠.
4: 그런 지점들.
3: 중간선거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어야 본인들이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4: 그렇죠. 네.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모습 그렇죠. 이런 것도 지켜봐야 네. 된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 이런 지점들을 또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머릿속에서 네.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을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한 말씀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주변에 아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이야. 지금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두 분 그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세익 대표님부터. 네.
2: 네. 그 시장만 보면 7,500이 다 됐기 때문에 되게 무섭잖아요. 과열이 네. 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참 주식시장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이라든지 같이 움직이면서 사실 아 놓쳤네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은요.
4: 네.
2: 주식은 반도체라는 이 섹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반면에 나도 장사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 주식은 왜 이래? 이런 게 지금 있다는 거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40% 빠져 있는 주식이 되게 많아요. 좋은 주식인데.
4: 그렇죠.
2: 그래서 제가 보면 저게 압구정 주식만 날아가고 아니 도곡동 역삼동 주식은 오히려 마이너스 40% 나 있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한번 예를 들면 우리가 장기 투자해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가 강력한 브랜드 로열티가 생기면서 안정적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뛰어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그냥 장기 투자하면 되잖아요.
4: 네.
2: 그중에 하나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은 지금도 미국이든 중국이든 갖다 주기만 하면 다 팔려요.
4: 엄청 수출이 잘 되죠.
2: 그런데 네. 얼마 전까지 40% 빠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이브 같은 거 광화문에 복귀하자마자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4: 그 다음날부터 급락했죠.
2: 급락했잖아요. 네. 그럼 뭐 하이브가 돈을 못 버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아니 좋은 주식인 것 같은데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분명히 내가 이 주식은 정말 잘하는데 많이 빠져 있는 주식은 반도체라는 햇볕이 너무 쨍쨍하기 때문에 지금 우산이 잘 안 팔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요.
4: 상대적으로 그쪽에 돈이 몰리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2: 그래서 네. 조금 우리가 우량 기업 중에 아니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데 주가만 3, 40% 빠져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 저는 얼마든지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4: 반도체에 너무 많은 관심과 돈이 몰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못 올랐을 것 같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선혁 대표님께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3: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 네.
3: 하나는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를 봐라.
4: 가치를 봐라.
3: 우리는 주식은 가치를 사는 거지 가격을 보는 게 아닌데
4: 네.
3: 7천이라는 가격을 보고 삼성전자라는 가격을 보고 하이닉스라는 가격만 놓고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비싸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반도체 기업 말고도 더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4: 네.
3: 올라왔어도 이전보다는 가치가 더 낮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화되면 될수록 글로벌에 있는 비슷한 기업들 이걸 보통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룹들과 사람들은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4: 네.
3: 그러면 같은 반도체라도 우리나라 반도체가 미국 기업들보다 절반밖에 안 되네. 가치가 실제로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일단 그걸 먼저 보면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 네.
3: 두 번째는 뭐냐면 산업의 깊이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4: 산업의 깊이를 예. 봐야 된다.
3: 제가 이제 우리 여기 KBS도 KBS가 원래 코스피 불 시스템 맞죠? 그 약자. 제가 원래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4: 네네.
3: 예. 이게 제일 웃긴 게 뭐냐면 1년 내내 출연하는데 질문이 똑같아요. 그 세상에 도대체 이놈의 반도체 사라는 얘기를 언제 안 물어볼 건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4: 그렇죠.
3: 그 얘기인 즉슨 네. 뭐냐면 우리가 그 산업의 정말 크기 깊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자꾸 우리가 가격만 치중을 하고 뭐 그래프 보고 이런 것들만 보고 또 많이 오른 급등한 차트만 보니까
4: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현상만 너무 그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이시네요.
3: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저희들만큼이나 정보에 습득하는 빠르기는 똑같아졌어요.
4: 그럼요.
3: 그런데 네. 그걸 정말 깊게 보고 천천히 고민해보면서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는 것들은 오히려 더 기능이 약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4: 네.
3: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보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라도

0: 또 제대로 된 정보를 좀 깊게 깊게 보면 아 이게 이 정도가 끝이 아닐 수 있겠구나 아니면 여기가 중단할 때인데 알 수 있는 데인데 그 연습들이 너무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지수가 여기서 또 많이 간다라고 나중에 보면 많이 왔을 땐 또 지금 또 엄청 쌌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땐 무조건 살 걸 또 이럴 거잖아요.
1: 네.
0: 왜냐면 이게 불과 불서 한두 달 전이에요. 그때 5천일 때 5천일 때는 막 굉장히 또 고민했었는데 지금 보면 5천 가면 이제 폭락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식인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가격을 볼 게 아니라 가치를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보나 산업의 빠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깊이를 가늠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더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그래야 제가 볼 때는 이 어려운 장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어려운 장이에요. 7천인데 함부로 쉽게 누가 살 수가 있겠어요.
1: 네.
0: 어렵죠.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려면 내가 기업의 가치가 싸다 라고 생각해서 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행에 너무 쫓아가는 뭐 흐름들,
0: 네.
1: 그 뭐 너무 그쪽에만 돈이 몰려 있는 이 흐름들, 이런 흐름들은 좀 조심해서
0: 네.
1: 봐야 되고 그 회사의 가치들, 아,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가치들 그런 지점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 짧게 한 말씀씩 좀 예, 아, 부탁드리는데 한 1분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미국 주식 요즘 재미없잖아요.
2: 네.
1: 미국 주식 흐름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요거 짧게 한 번만 여쭤볼게요.
2: 아, 우리가 항상 저는 이제 좀 탑다운으로 많이 보거든요.
1: 네.
2: 탑다운으로 돈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거죠. 그런데 23년, 24년에는 페드가 고금리 만들어놨잖아요.
1: 네.
2: 투자도 하지 말고 소비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물가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흘러내렸기 때문에 미국만 US exceptionalism, 미국 예외주의 하면서 올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기업, 중국 기업 다 빅테크에 투자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돈들이 막 흘러내리는데
1: 아.
2: 거기에 우리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상대적으로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가 돈을 잘 벌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1: 네.
2: 그래서 미국 기업이 최근에 안 되는 이유는 이쪽이 너무 돈을 잘 벌어서 그런 거니까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미국의 대통령 3년 차가 되면 내년 시장은 미국 시장 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성엽 대표님께서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어떨까요? 지금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투자를 한 거죠.
1: 아,
0: 그럼 나중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에 대한 결실은 누가 가져가나요? 투자한 기업이 받아가죠.
1: 그렇게 생각하면
0: 결국
1: 되겠군요.
0: 네. AI 이 막대한 투자를 한 건 나중에 그걸로 돈 벌려고 할 건데 정확하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투자가 끝나고 나서 비즈니스 사이클이 됐었을 때는 관련 기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일 거잖아요.
1: 네.
0: 저는 그런 점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차가 조금 존재한다고 보는데 뭔가 막대한 투자를 시작을 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그 반도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우리가 좋을 수 있겠지만 막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는 그 비즈니스 모델로 실제 돈을 벌어가는 단계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보다 미국이 좀 더 유리하다는데 이견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 오늘 토론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 좀 자주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예, 예.
1: 예, 예. 박세희 대표님도 자주 좀 저 열린 토론 좀 방문해 주십시오.
2: 그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세희 채슬리 투자전문대표 이선혁 AFW 파트너스 대표 두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7000 시대에 대한 토론을 해봤는데요. 숫자는 분명 뜨겁지만요. 차갑게 봐야 될 지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일 것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토론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염창동에서 살고 있는 52살 루이 아빠 김대중입니다. 일단 걱정되는 점은 루이가 20살이 되면 제가 70이 되는데 아 그때까지 막막하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열심히 살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은 나이까지 좀 더 열심히 살아라 하는 뜻으로 운동 더 열심히 하고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근육값 벌어야 되니까 몸이라도 튼튼해야 우리 루이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다. 힘들긴 하지만 이 아이의 행복이 이걸 다 덮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자식은 인생의

0: 그냥 즐거움 아닌가,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미래, KBS가 함께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롯데 대 KT의 수원 경기는 우천 취소가 되면서 오늘은 4경기만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화와 기아의 주중 3연전 마지막 경기부터 보도록 하죠. 자, 어제 류현진의 호투로 연패를 끊은 한화가 오늘은 정우주 선발로 양현종 선발의 기아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한화가 선취 득점을 냈고 2회 말 기아가 역전을 만들어냈지만 3이닝 한화가 대거 5득점 빅이닝을 만들어내면서 6회 초 현재 한화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점수는 7대2로 한화가 5점차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산과 LG의 잠실 더비, LG가 3연전 수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토러스트의 호투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7회 초 두산의 공격이 진행 중인 가운데 LG가 2회 말 1득점을 올리면서 1대0 굉장히 촉박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키움대 삼성의 경기. 삼성이 원태인 선발 경기에서 4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삼성의 타선은 경기 초반부터 뜨거웠습니다. 1회 석점, 2회 1점을 득점하면서 7회 말 현재 0대4로 삼성이 넉 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C 대 SSG의 경기입니다. 첫 번째 대결은 무승부. 어제는 SSG가 승부를 가져갔었는데요. 오늘은 NC가 기세를 잡고 있습니다. 4회 5점, 5회 2점 올리면서 5회 말 현재 7대3으로 NC가 넉 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휴스턴전에서 시즌 첫 3루타를 치며 5타수 2안타 1득점으로 시즌 7번째 멀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다저스는 12대2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이정우는 4타수 무안타, 샌디에고 송성문은 2타수 무안타에 그치며 맞대결을 마쳤고, 메이저리그 복귀를 준비 중인 애틀랜타의 김하성은 마이너리그 재활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이 독일 바이에른 뮌헨을 제치고 2년 연속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의 소속팀 LAFC는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챔피언스컵 결승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홍명보 후에 2026 북중미 월드컵 상대인 공동 개최국 멕시코가 자국 리그 소속 선수들을 조기에 소집해 훈련하려다 구단과 갈등을 빚자 월드컵 대표팀 명단 제외라는 경고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아기레 감독도 훈련 캠프에 불참하는 선수는 월드컵에 제외된다며 이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일로 이미 오래전에 합의된 프로젝트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남녀 탁구 대표팀이 단체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반 8강에 진출해 모두 중국과 맞붙게 됐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목요일 저녁에 하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한 달 남짓, 다음 달이면은 월드컵인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월드컵 출전 선수 명단 발표도 있죠.
2: 네, 이제 뭐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 북중미 월드컵 본선이 6월 12일부터입니다. 근데 이 본선을 A, B, C, D 순서, 알파벳 순서대로 조별로 치르는데 우리 한국이 개최국 멕시코와 함께 A조에 있기 때문에 모든 참가팀 중에서 가장 경기를 일찍 시작하는 팀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개막이 좀 이르거든요. 그래서 6월 12일 시작이고요. 다가오는 16일, 5월 16일에 월드컵 한국의 명단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8일 일진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소집 멤버들이 미국 전지훈련지로 출국하게 됩니다.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 5월 16일에 발표되는 명단, 이제 최종 명단인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뭐 우명범들이 별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최종 명단이라고 봐야 할 거고요. 뭐 네. 한번 속가낸다든지 이런 절차는 가지고 있지 않고 일부 훈련 파트너 선수들을 좀 동행해서, 왜냐하면 뭐 훈련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면도 있지만 네. 뭐 마지막 최종 캠프에서 누군가 부상을 당하면 급히 대체해야 되니까요. 아. 그런 멤버를 몇 명 데려갈 가능성까지는 거론이 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최종 명단입니다.
1: 그런데 굉장히 걱정되는 소식이 하나 떴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조금 일찍 시즌을 마쳤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부상 때문이어서 걱정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3: 네, 일단 시즌 아웃이라고 발표가 나와가지고 시즌 아웃이라는 게 자체가 뭔가 대형 부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시즌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두 경기 앞두고 시즌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뭐 큰 부상은 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3월 달부터 이어진 부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 황인범 선수는 지금 3월 15일 이후에 경기 뛴 적이 없거든요. 부상으로 계속 빠지고 있고 또 지금 대표팀이 박용우 원두재에 이어 중원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황인범을 데려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부상을 당해서 지금 월드컵까지 뭐 명단에 들지 안 들지도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 네. 뭐 당연히 재활에 총력을 다하고 있을 테고 근데 이제 재활을 마친다고 해서 시즌 아웃될 정도 시즌 안에 그 해소가 안 되는 부상이라는 얘기인데 온전한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2: 네. 그러니까 어찌어찌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다 해도 온전한 몸 상태로 뛸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몸 상태를 겨우 회복한다 해도 경기 감각이 올라올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숙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취재를 좀 해보니까 부상 상태 자체가 월드컵 한국의 첫 경기까지 완전히 회복해서 감각까지 돌아오신 것을 장담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불투명합니다. 네. 그래서 재활에 총력을 다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시즌아웃 선언을 소속팀 페헨우르트에서 한 이유도 네덜란드 현지에서 재활을 하느니 어차피 한국에 들리기 때문에 일찌감치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재활을 하는 걸 택했기 때문에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더 이상은 만약에 일찍 났더라도 소속팀 경기 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즌아웃 선언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들어왔으니만큼 개인적으로 구한 어떤 트레이너와 치료단뿐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와 축구대표팀에서도 좀 지원을 해서 황인범 선수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물론 진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근심거리 중에 하나가 중원이지 않습니까? 황인범 선수가 재기량이 아니다. 심지어 못 뛴다라고 한다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3: 사실 그 작년 미국 원정도 그렇고 이번 예. 3월도 그렇고 황인범 없이 경기를 했는데 경기력이 솔직히 많이 좋지 않았잖아요. 특히 중원 문제가 그렇게 안 좋았고 김진규, 백승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뭐 권혁규, 박진섭을 뛸 수 있고 옌스까지 활용할 수 있지만 황인범의 그런 독보적인 그 패스 능력과 중원 장악력은 사실상 혼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될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활용하던 홍현석이나 활용할 수 있겠지만 뭔가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새로운 옵션도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좀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어떻게 이 중원을 운영하고 만약에 3백을 그대로 가져갈 경우에 이게 멕시코나 뭐 지금 체코나 이렇게 경기를 할 텐데 아예 좀 밀릴 수도 있다는 가정도 나오기 때문에 좀 이게 어떻게 이거를 해소해야 될지 네. 지금 명단을 앞두고 월드컵을 앞두고 고민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1: 네.

0: 뭐 일단 당장 명단 발표가 다음 주이기 때문에 일단은 뽑아놓고 추세를 지켜보겠다,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는 게 아마 가장 그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1: 맞습니다. 뭐 당장 일단 이미 빼기에는 네. 너무 중요한 선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을 절대 못한다가 아니고 불투명하다. 열심히 노력하면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명단에 넣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홍 기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황인범 선수의 파트너인 수비형 미드필더, 또 황인범 선수가 못 뛰거나 일부 경기를 걸을 경우 대체해야 하는 조금 더 이제 패스와 공격력이 좋은 중앙 미드필더, 이 두 자리가 지금 다 문제예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지난 가장 마지막 A매치 이후에 K리그를 많이 관찰을 했어요. 결국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들은 유럽이 아닌 K리그에서 추가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때마침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수석팀과 함께 안 좋았지만 요즘 올라오고 있는 강원의 서민우 선수라든지 홍명보 감독이 원래 레이더망에 넣어놓고 있던 준수한 기량의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을 좀 극적으로 발탁하는 것뿐 아니라 본선에서 활용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는 거죠.
0: 네. 뭐 일단 황인범 선수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근데 손흥민 선수는 도움 기록을 계속 추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우연치 않게 고지대 적응까지 미리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2: 네, 지금 크루스하슬 원정에서 2200m를 경기장에 뛰었는데 이번 톨루카 원정에서는 2680m, 백두산보다 백두산 느낌의 경기장에서 하는데, 그 경기장에서 이제 1차전, 그러니까 톨루카와 1차전은 홈에서 치렀는데 손흥민의 2도움 끝에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그 치르고 오늘 이제 2차전을 치렀는데 결과는 많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고지대 원정을 갔기 때문에 일단 수비적으로 했지만 뭐 결과는 0-4 대패. 뭐 손흥민 선수는 사실 뭘 할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뭔가 경기력, 뭐 개개인 경기력, 팀 경기력 모든 게 다 엉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챔피언스컵 결승을 진출은 좌절됐습니다.
0: 네, 이게 참 그 기뻐해야 될 일인지 슬퍼해야 될 일인지 조금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결승전을 안 갔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대표팀 복귀가 가능한 상황이 되긴 했고, 하지만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고지대에서 뚜렷한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는 건 또 역시나 우리 입장에서는 뭐 속상한 일이기도 하고요.
1: 네. 일단 고지대 적응이라는 건 뭐 요즘에 고지대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 고지대 적응이라는 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해당 고지대에서 머무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또 유일한 방법입니다.
0: 네.
1: 그래서 해발 2700m 정도에서 고지대 적응을 하려면 한 20일 정도 머물러야 돼요.
0: 3주 정도?
1: 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리그 경기랑 병행하는 와중에 잠깐 원정을 가서 하루 이틀 있다가 경기하는 거는 적응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고지대 적응을 했다라기보다는 고지대 체험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0: 네.
1: 다만 월드컵 본선에서는 한국이 고지대에서 경기를 할 과달라라 지역에 충분한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0: 네네.
1: 또 앞선 미국 전지훈련 캠프에서도 비슷한 높이에서 머무르면서 고지대 적응을 우리 몸이 혈액 차원에서 헤모글로빈 차원에서 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뭐 멕시코 고지대 원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반복할 리는 없습니다.
0: 네.
1: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 그렇게 높은 곳이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미리 알아봤다는 점에서는 좀 심리적인 적응을 했겠죠.
0: 네. 뭐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면은 일단 이번 시즌은 리그 도우망을 할 태세입니다. 그러니까 소속팀인 LAFC에서의 역할이 부안가의 골을 돕는 역할로 정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2: 맞습니다. 지금은 MLS에서 8도움이고 챔피언스컵에서 7도움인데 둘 다 도움 1위입니다. 단독 1위입니다. 그리고 챔피언스컵 도움 7개는 역사상 단일 시즌 최다 도움이거든요. 좀 플레이메이커로 전향한 모습인데 일단 MLS에서 골이 없습니다. 그 모습이 일단 손흥민이 감독 자체가 이 손흥민 자체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손흥민이 패스를 넣어주면 부안가랑 틸먼이랑 뛰어나가는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기존의 토트넘에서나 대표팀에서 손흥민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설 수 있지만 뭔가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도 밝게 살아있다는 거는 아마 홍명보 감독한테도 좀 다르게 손흥민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골이 안 나오고 있는 거는 대표팀한테 걱정일 수 있습니다.
0: 사실 골 감각이 좀 중요하지 않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최근에 네. 활약 어떻게 보시나요?
1: 예,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무대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LAFC 동료들 중에서 대신 득점을 해준 선수들이 있어요. 드니 부안가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만나기 전에 이미 MLS 득점왕을 해본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도우미로 전향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 대신에 득점을 많이 할 수 있는 선수가 딱

0: 딱히 없습니다.
1: 딱히.
0: 네. 뭐 오연규 선수 정도가 최근 득점 페이스가 좋다고 할 수 있고 대표팀의 다른 유럽파 공격 자원들 뭐 이강인,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최근에 소속팀 득점이 많지가 않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원래 가장 잘하던 역할인 득점을 해주는 게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 훨씬 좋고요. 대표팀 캠프에서 뭐 월드컵 전에 평가전도 있고 하니만큼 원래 역할인 득점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조정과 득점 감각 회복을 월드컵 본선 전까지 좀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1: 알겠습니다. 소속팀 LAFC 얘기를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면요. 약간 그 운명이 참 얄궂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지점인데 모하메드 살라가 메이저리그 사커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행선지가 LAFC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 이게 나오는 이유가 다른 MLS 팀 강호들은 네. 지정 선수가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셀러리 캡 제한 없이 연봉을 줄 수 있는 자리 차 있기 때문에 근데 LAFC는 손흥민이랑 부상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가 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뭐 LAFC와 살라 측이 협상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살라가 사우디가 아니라 미국으로 갈 수 있고 뭐 미국이 지금 뭐 올 시즌도 하메스나 베르 데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정 선수가 없는 비어있는 네. LAFC로 갈 수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큰 뭔가 이렇게 연결 지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설로 지금 루머로 된 것 같습니다.
1: 정황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정도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0: 미국으로 간다면 LAFC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 사우디로 갈 것이 확률상으로 훨씬 높은 게요. 일단 살라 선수가 무슬림입니다.
1: 고향도 예 그렇죠.
0: 네.
1: 예.
0: 그리고 이제 고향이 이슬람권 중에서도 이집트인데 네. 이집트가 사우디랑 바로 옆 나라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이 네. 예, 홍해 건너서 네. 그 홍해가 사우디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다거든요. 네. 그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는 최소한 살라만큼은 우리 상징성에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역대 가장 큰 연봉을 투자할 수도 있단 말이 나오기 때문에 네. 확률은 그쪽이 좀 높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뭐 이강인, 김민재 선수는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챔피언스리그 이야기는 이따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 다른 우리나라 유럽파들 소식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2: 네, 양현준 선수가 이제 셀틱 올해 영플레이어상을 받았고 올해 골까지 받았습니다. 양현준은 이제 시작은 벤치 멤버로 시작했다가 점차 올라왔고 올 시즌 셀틱이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감독도 많이 바뀌고 그 와중에도 윙어로도 뛰고 윙백으로 뛰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했고 올 시즌 이제 7골 1도움 리그에서 증명을 하면서 이제 상까지 받아서 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성 선수가 뭐 황인범 선수와 같이 부상당해가지고 지금 저야를 하고 있는데 일단 마인츠가 잔류를 확정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뭔가 재활에만 집중할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리고 또 오영규 선수는 튀르키예 FA컵이죠. 거기서 이제 경기에 출전했는데 뭐 좀 기회를 많이 놓치면서 좀 아쉬운 모습 보였고 팀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SNS에 정말 긴 장문으로 팬들에게 죄송하고 이 베식타스 굽어 달고 있는 책임감을 잊지 않겠다라고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좀 오영규 선수는 이번 준결승전 패배를 통해서 더 많이 좀 성장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럽파의 새로운 선수의 이름이 들리더라고요. 조진호 선수인데 튀르키예에서 뛰고 있죠, 현재.
0: 네. 조준호 선수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전북현대 유소년팀에 있다가 유럽 진출을 첫 프로팀부터 바로 유럽으로 했는데 당시에 이제 튀르키예 페네르바체로 진출을 했었어요. 그 뒤로 이 팀 저 팀 좀 돌아다니다가 현재도 튀르키예 무대에서 뛰고 있는 건데요. 이 선수는 이제 코니아스포르에서 뛰고 있고 최근 오현규 선수와 맞대결을 해서 또 오랜만에 이름이 화제에 올랐는데요. 사실은 오현규 선수 맞대결하기 전부터 튀르키예 무대에서 꾸준히 괜찮은 모습 보여왔고요. 굉장히 체구가 작은 기술적인 중앙 미드필더인데 유럽에서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몸싸움 능력과 투쟁심을 굉장히 키웠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성장한다면 우리 대표팀에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순조롭게 기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기술파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코리안 더비가 기대가 됐었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따뜻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목요일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더비를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1차전은 코리안 더비가 성사되지 않았고 2차전도 성사는 안 됐어요.
2: 네, 이제 오늘 새벽에 열렸던 UEFA 챔피언스 리그 4강

0: 2차전 얘기하시는 건데요.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이 뭐 이번 경기에서 이번 대진에서 이기는 팀이 결승도 이길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리 보는 결승전 취급을 받을 정도로 세계 최강 경기력을 인정받고 있는 두 팀이었습니다. 지난주 대결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5-4로 이긴 바가 있고요. 오늘 새벽에는 바이에른 뮌헨 홈에서 열렸는데 1-1 무승부가 됐어요. 그러면서 합산 스코어 단 한 골 차로 아슬아슬하게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 결승에 오르면서 아스널을 만나게 됐는데요. 지난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두 팀의 김민재, 이강인 둘 다 뛰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코리안 더비는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는 교체 투입이 안 됐거든요. 다만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교체 투입이 돼서 약 20여 분 소화하면서 뭐 고군분투했고 뭐 결국 팀은 뭐 진출은 못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보면 김민재 선수가 뛰는 시간 동안에는 팀이 무실점을 하면서 네. 큰 흠은 없는 경기를 치렀습니다.
1: 그렇습니다. 사실 1차전에 야 이게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이런 대결이 나와? 라고 싶을 정도의 대단한 스코어, 대단한 경기가 펼쳐졌었는데 2차전에 대한 기대가 무섭었는데 그렇게 막 대단한 경기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2: 네, 골은 많이 안 나왔지만 네. 경기력을 보면은 진짜 두 팀 같이 축구를 하면은 지금보다 축구 인기가 두 배는 오르겠다 생각될 정도로 기동력과 압박과 선수 기량과 봤을 때 뭐 조금 더 앞선 게 PSG에서 올라갔지만 미넨도 마찬가지로 좀 올리세와 디아스가 좀 훨씬 안 좋았던 건 아쉽지만 그래도 두 팀의 치열 맞붙었고 그래도 PSG가 덴벨레가 전반 3분에 넣은 골을 좀 지켜내면서 막판에 골 실점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PSG가 올라갔습니다.
1: 네. 근데 이 경기에서 또 판정 논란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0: 네, 판정 논란이 좀 여러 가지 여러모로 있었는데요. 네. 일단 바이에른 뮌헨 홈이었는데 묘하게 파리 생제르맹이 유리한 듯한 그런 판정이 좀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논란이 많이 된 게 아무래도 페널티킥 관련된 건데요. 네, 파리 생제르맹 선수가 공을 멀리 걷어내려고 할 때 동료가 손을 높이 들어서 그 손에 맞았어요. 손에 공이 맞은 건 명명백백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의도성이나 이득 여부 이런 것들을 페널티킥 선언할 때 판정을 많이 고려를 하는데 아마 슛의 골문으로 오는 궤적에 공을 막은 게 아니고 반대로 상대 진영으로 걷어내는 걸 손으로 건드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고 원래 그렇게 해서 볼 이득이 전혀 없잖아요.
1: 네네.
0: 고의성이 전혀 없다라고 주심이 판정을 한 게 아닌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이 장면 외에도 뭔가 묘하게 홈팀이 불리한 듯한 판정이 많이 나오면서 경기 도중에 분노한 홈 관중들이 뭐 오물이나 쓰레기를 경기장에 던지기도 하고 예,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가 잠깐 연출됐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1: 네. 뭐 이렇게 저렇게 어찌됐든 해서 결국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대진은 결정이 됐습니다.
2: 네. PSG와 아스날인데 이제 PSG는 두 시즌 연속 우승을 노리고 아스날은 20년 만에 결승에 올라서 이게 좀 놀라운 건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을 노립니다.
1: 그러니까
2: 다른 뭐 첼시나 맨시티나 뭐 맨유 이런 데 우승할 동안 아스날은 명문이긴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 없었거든요.
1: 네.
2: 근데 이번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격파하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팀 만나는데 아스날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도전하고 있어가지고 더블 우승을 한다면은 뭐 21세기 들어서 가장 성공적인 체능 될 것 같고 PSG도 이제 리그왕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결승 이제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1: 네.
2: 두 팀은 이제 뭐 근데 조금 더 아스날이 좀 불리한 거는 아스날은 리그 다 끝나고 일주일만 쉬는데 PSG는 2주 쉬거든요.
1: 네.
2: 그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경기는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과연 2연패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20년 만에 결승력 사상 최초의 역사를 새롭게 쓸 것인가 재미있는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2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로 가긴 가는데 최근 흐름 같아서는 결승전에서도 모습을 보기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0: 네, 뭐 최근 흐름이 뭐 아쉽게도 그게 말씀하신 게 맞고요.
1: 네.
0: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행보를 보면 이강인 선수가 토너먼트 들어선 뒤에 5경기 연속으로 교체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 지난 시즌과는 다르다. 지난 시즌에는 토너먼트 거의 못 뛰었는데 이번 시즌 그래도 많이 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 세 경기에서는 모두 결정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교체 순번에서 좀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 챔피언스리그가 있고 또 자국리그 경기가 있으면 챔피언스리그 앞뒤에 자국리그 경기를 주로 맞는 그런 이제 국내용에 가까운 그런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냉정한 현실이고요. 이강인 선수가 출전하길 바라는데 뭐 이번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도 파리 생제르맹 주요 선수 중에 한 명이 부상으로 못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 뭐 부상이나 컨디션 난조 등의 이슈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1: 네.
0: 또 경기 중에 이강인 선수만의 장점이 또 필요한 국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예상

0: 은 예상일 뿐이고 그걸 뒤집고 좀 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네. 뭐 두 분께서는 우승팀 어디로 보시는지요?
2: 저는 원래 미네은을 많이 밀었는데 사실 PSG의 이런 강력함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대항마로 미네를 봤는데 지금 PSG가 이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스날이 수비가 좋긴 하지만 그 PSG의 강력한 공격과 기동력과 압박과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가지고 PSG의 우승을 보고 있습니다.
0: 네, 일반적인 전망으로는 파리 생제르맹이 더 우승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아스널이 4월에 기세가 정말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5월에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1: 오.
0: 네, 최근에 부상자들도 돌아왔고 뭐 좀 더 선수들의 활용법도 아르테타 감독이 찾은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세라면 거의 뭐 백중세로 팽팽한 경기 할 수 있지 않을까. 마냥 밀리진 않을 것이다. 네네. 기대합니다.
1: 알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동시에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경기를 한 경기 더 치른 상황에서 승점 5점 앞서 있네요.
2: 네, 에버턴이랑 맨시티가 이제 3-3을 비기면서 승점을 잃었거든요. 그 네. 이후에 이제 아스날은 꾸준히 이기고 있기 때문에 승차는 벌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아스날이 조금 더 앞서는 게 아니냐. 물론 맨시티가 이 다음 경기 이긴다고 해도 그래서 2점 차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자력으로 우승을 가는 게 아스날이기 때문에 22년 만에 리그 트로피를 가져오는데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 순위도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놓고 경쟁을 하잖아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0: 네, 방금 얘기한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의 대결은 이제 1위 2위 경쟁이고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아마 5장. 근데 이제 다른 대회 결과에 따라서 최대 뭐 6장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전망은 있습니다. 일단 5장입니다. 2위를 놓고 싸우는 경쟁은 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4위 리버풀, 5위 에스턴 빌라 여기까지가 앞서 있고요.
1: 네.
0: 6위 본머스가 추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본머스랑 빌라와는 격차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머스가 순위를 뒤집는 그런 역전극보다는 이 프리미어리그 자체가 몇 장의 유럽 대항전 출전권을 가져가느냐 여기서 이제 그 팀들의 운명이 갈릴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토트넘은 강등권 경쟁 어떻게 되고 있나요?
2: 일단 빌라를 잡고 2-1로 잡고 강등권 탈출을 했고 왜냐하면 웨스트햄이 브렌트포드한테 졌기 때문에 토트넘이 17위로 올라왔고 웨스트햄이 18위로 내려갔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원정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남은 일정이 리즈 홈경기, 에버턴 홈경기 남아있거든요. 이 홈경기에서 일단 이겨야 6개월 또 홈경기 승리가 없는데 홈경기에서 좀 이겨야 이제 잔류가 보일 것 같고
1: 네.
2: 이제 또 아스날을 응원해야 되는 게 아스날이 웨스트햄 만납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잡아준다면은 아마 조금 더 잔류에 다가갈 것 같기 때문에 뭐 자기 이기는 중요하지만 이 웨스트햄이 어떻게 경기를 치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다른 리그도 살펴보면은 라리가는 일단 바르셀로나의 우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것도 11점 차가 나고 있고 리그앙도 파리 생제르맹 우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0: 네, 가장 높습니다. 뭐 추격자 랑스가 시즌 내내 열심히 따라왔는데 현재는 승점 6점 차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즌 운영만 4경기 운영만 잘하면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경기 수도 승점 차도 6점 차이기 때문에 역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적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시즌도 끝나가고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다가오고 모든 것의 마무리를 지을 시장이고 또 이제 이게 또 지나가고 나면 월드컵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축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면서 이야기를 끝으로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 통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용 기자, 신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남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수도권은 비가 그쳤고요. 지금은 충청과 강원 남부 내륙, 전남 서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그 밖에 전북과 전남 북부, 경북으로도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 이른 새벽에는 그치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새벽부터 전국이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한낮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후에 강원 내륙에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도 10도,

0: 주말에는 낮 기온이 다시 평년 이맘때처럼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8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1: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타결될 거란 생각까지 밝혔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합의안에 핵시설 가동 중단이 포함된다고 직접 협상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 행사에서 트럼프는 협상 최대 쟁점인 핵무기 포기에 이란이 동의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3: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른 조건들과 함께 이 부분에 동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 이란이 비축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까지 미국으로 반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이라늄 반출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갖게 될 겁니다.
2: 트럼프는 그러면서 폭스뉴스에 합의 타결까지 일주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 중국 방문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미국과 이란이 논의 중인 종전 양해각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대이란 제재 완화 등 14개 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공영방송 PBS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란과의 협상을 서두르는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0: 이란도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임박했던 건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핵 문제 역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입장은 파리 강푸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종전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핵심 합의가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SNS를 통해 나만 믿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며 미국이 가짜 악시오스 작전으로 되돌아갔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만에 프로젝트 프리덤을 중단한 걸 비판하는 동시에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미국 언론 악시오스의 보도를 뒤집은 겁니다. 이란 현지 매체들도 핵 문제는 현재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협상 주도권을 위한 포석이거나 협상 내용이 미국 언론에서 먼저 흘러나온 데 대한 불만 표시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하다트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단계적 개방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봉쇄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종전협상을 중재한 파키스탄 측도 합의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3: 우린 이 휴전을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외무장관의 말입니다.
4: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입장을 종합해 파키스탄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0: 양국 협상이 물밑에서 진전되는 분위기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만으로 갑니다. 자, 이도윤 기자, 지금 있는 오만만은 해협 바깥인데도 긴장감이 느껴진다고요?
5: 네, 잇따른 피격 소식과 계속되는 봉쇄에 선박들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취재진이 오늘 오전 오만 무스카트의 항구들을 돌아봤는데요. 이란이 확대한 새 통제구역에서 벗어나 오만만으로 내려온 유조선들이 부쩍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엔 유조선 한두 척이 오가는 항구에 10척 넘는 거대 선박이 오가기도 했고요. 혹시 모를 공격 때문에 항구에 계속 발이 묶여있는 여객선도 볼 수 있었습니다.
0: 네, 실제로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무력으로 막는 사례도 있었죠.

0: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미군이 이란 항구로 가는 유조선을 향해 포격을 가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여러 차례 경고에도 응답이 없어 기관포를 쏴서 방향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국적 선박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인데요. 미군은 대이란 해상 봉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1: 프랑스가 홍해 쪽에 핵추진 항공모함을 배치했다던데 이유가 뭡니까?
0: 그렇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함을 홍해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샤를 드골함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모습인데요. 지중해에 있던 항모를 홍해 남부에 배치하는 겁니다. 이란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게 되면 상선들의 자유항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쟁 당사국과는 별개의 임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불안정한 호르무즈 상황에 우리 정부는 국내 선사들의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체류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이란 국영 매체가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규제를 위반해 표적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남우 공격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파장이 커지자 주한 이란 대사관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이란 국영 방송 프레스 TV가 남우호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선박을 언급하며 이례적인 논평을 내놨습니다. 프레스 TV는 한국 선박이 이란이 정한 새로운 해상 규칙을 위반해 표적이 됐다며 이번 공격은 이란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주권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국영 매체가 남우호 사고에 이란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3: 이란군은 특히 미국을 포함한 어떤 외국 세력이라도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거나 통과하려 하면 공격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프레스 TV입니다.
2: 파장이 커지자 이란군 개입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던 주한 이란 대사관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사관 측은 오늘 KBS에 보낸 서면 입장을 통해 해당 기사는 외부 분석팀의 논평일 뿐이라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선박 사고에 이란이 연루됐다는 공식적이거나 검증된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억측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호는 현재 예인선에 이끌려 두바이항 드라이독스 조선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바이에 도착한 정부 조사단은 한국 시간 내일 새벽쯤 남호가 도착하는 대로 정밀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두바이 S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석유 최고 가격이 다시 한번 동결됐습니다. 역시 물가를 우선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가격을 계속 누른 탓인지 기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4: 이제 리터당 2,000원 아래인 주유소는 찾기 어렵습니다.
5: 1,900하고 2,000하고 차이가 물론 그게 뭐 10원, 20원의 그런 차이지만은 싼 데 찾아다니고.
6: 이게 통으로 따져도 3만 원이면 꽉 찼어요. 지금은 4, 5만 원 들어가요. 이런 비닐류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4: 기름값이 미치는 이런 영향을 고려해 정부는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5차 석유 최고 가격을 또 동결했습니다. 1차 시행 뒤 2차에 한 차례 가격을 올린 뒤론 3번 연속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을 눌러뒀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 판매가도 2,000원 부근에서 아주 서서히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름 수요도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징검다리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난 2024년 설 연휴 닷새 동안 통행량보다 많았습니다.
7: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소비가 늘지는 소비량이 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기름을 아껴 쓰고 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4: 원유 재고 부족으로 이달 말부터 공급 절벽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정부는 여기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7월까지 확보한 원유 물량은 예년의 80%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에 정부가 개입해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넘게 중단돼 있는 노사 대화부터 재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 삼성전자 노사가 마지막으로 만난 건 지난 3월 27일입니다. 이후 노조는 교섭 중단을 선언했고 공식 접촉은 40여일째 없습니다. 물밑 대화도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몫으로 매년 할당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노사는 전혀 접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대화 재개가 급선무라고 보고 사후 조정 절차 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후 조정은 조정이 중지돼 파업이 임박한 사업장에 노동위원회가 한 번 더 개입하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사 양쪽이 다 신청해야 하지만 한쪽만 신청한 경우 다른 한쪽이 동의하면 절차는 개시됩니다. 한 번 더 협상장에 마주앉게 되는 겁니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사 양측을 꾸준히 접촉해 사후 조정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노사 간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1: 실질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0: 삼성전자 본사를 관할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이 내일 노조 대표단을 면담하는 것도 이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두 대표이사도 오늘 회사는 열린 자세로 협의를 이어가며 임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노조가 당초 예고한 파업 개시일은 21일, 꼭 2주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3: 코스피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지며 7,5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국민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며 국민 성장펀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전날 7,000선 고지를 뚫은 코스피는 장중한 때 7,50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수익 실현에 나선 외국인 매도세에 밀리지 않고 7,490대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22일부터 판매되는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반도체와 AI 등 12대 첨단 전략 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합니다.
5: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4: 규모는 국민자금 6천억 원과 재정 1200억 원.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20%까지는 정부가 손실을 부담합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지는데 만기는 5년으로 중간에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5: 국민들께서 모두의 성장을 향한 길에 동참하시고 또 그에 따른 과실을 함께
4: 주식시장 활성화 속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청와대는 아직까지 별도의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6: 여름철 불청객이죠. 러브버그가 올해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곳곳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7: 낙엽을 걷어내자 흙 사이로 유충 무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의 유충입니다.
8: 낙엽이 썩어서 된 흙. 그래서 보통 이제 까맣고 촉촉한 지역을 좋아하고요.
7: 한 마리당 많게는 500개씩 낳은 알들이 이달 들어 유충으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9: 이렇게 발견된 러브버그 유충은 다음 달 말쯤 완전히 자라 본격적으로 도심에 나타나게 됩니다.
7: 대발생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일찌감치 방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유충 단계부터 개체 수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인천 계양산에 이어 서울 백년산, 불암산에서도 방제가 본격화됐습니다. 미생물을 활용해 만든 친환경 방제제가 주로 쓰입니다. 특정 파리류에만 작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8: 장을 고사시켜서 이제 털파리 유충을 죽이게 되는 48시간 동안에 이제 98%의 유충이 사멸하는 결과를 얻었고요.
7: 서울시의 경우 성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다음 달부터는 빛과 유인 물질을 이용한 포집기 1300대를 주요 공원과 산 주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0: 3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위치에서
11: 송은철 그 서울시 감염병 관리과장님
10: 빨아들이게 되는데 그 시민들께서 불편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7: 러브버그 대발생에 따른 민원은 서울에서만 해마다 5천 건이 넘습니다. 올해는 출몰 지역이 경기 북부까지 확장될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6: 서울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대 친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친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윤아림 기자입니다.
7: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지난 2월 이 모텔에 있던 20대 여성 A씨는 복통으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니 하열한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태아를 발견했습니다. 태아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출생한 지 몇 시간쯤 지난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를 조사했지만 A씨는 임신 중인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전 A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하고 지난 3월 말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신생아가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A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입건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살해 고의성을 입증할 전문가 소견 등을 보완하라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수사 내용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던 남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6: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피의자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오늘 피해 여고생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12: 검은색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피의자 24살 장모 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장 씨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것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서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13: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14: 계획한 거 아니에요?
12: 법원은 장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서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했고 귀가하던 여고생을 두 번 마주친 뒤 세 번째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점 등 계획 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한편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응급구조사에 꿈을 키우다 숨진 피해 여고생의 발인식은 유가족들의 통곡 속에 엄수됐습니다. 참변이 일어난 현장에는 시민들의 국화가 수북이 쌓였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문구가 적힌 노란 리본이 달리는 등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6: 오늘 새벽 또 도심 한복판에 멧돼지들이 출몰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두 마리는 포획했지만 한 마리는 달아났습니다. 이딴 멧돼지 출몰에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 어둠이 짙은 새벽 사냥개들이 멧돼지를 매섭게 몰아붙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세종 도심 한복판에 멧돼지 3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에 당국이 풀어놓은 사냥개들입니다. 한 마리는 인근 아파트 근처에서 사살했지만 포위망을 뚫고 달아난 두 마리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는 사냥개가 투입되자 놀라 사방으로 흩어지는 멧돼지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중 한 마리는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16: 주차장을 배회하던 멧돼지가 문을 향해 돌진하면서 자동문이 휘고 작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15: 새벽 시간대 접수된 신고만 7건, 6시간 만에 한 마리는 포획했지만 한 마리는 도심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17: 최근에도 멧돼지 사건이 많아서 많이 불안했는데 아빠가 아침에 운동하시다가 발견하셨다고.
15: 세종에선 지난달 중순에도 멧돼지가 아파트 유리창을 파손했고 서울에도 출몰하는 등 전국적으로 멧돼지 출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8: 멧돼지가 발정기가 되는데 이때에 도심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에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15: 당국은 멧돼지 발견 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한 뒤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은영입니다.
6: 이스라엘 군인이 이번엔 성모상을 모욕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예수상을 망치로 훼손해 물의를 빚었던 바로 그곳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담배를 입에 문 이스라엘 군복 차림의 남성. 성모 마리아상을 껴안고 쳐다보며 불을 붙인 담배를 성모상 입에 갖다 댑니다. 성모 마리아가 담배를 피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한 겁니다. 사진 속 장소는 이스라엘군이 점령 중인 레바논 남부 데벨 마을. 최근 이스라엘 군인들이 예수상을 망치로 훼손해 기독교 혐오 논란이 일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19: 이건 우리가 절대 건드려선 안 될 부분입니다. 모스크든 교회든 예수든 예언자든 이건 신성 모독입니다.
14: 레바논 신성 모독 말입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스라엘 당국이 해당 군인들을 30일 동안 교도소에 구금하는 등 수습에 나선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진 겁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군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예루살렘에선 한 이스라엘 남성이 수녀를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 유대교도에 기독교 혐오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휴전 이후 처음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헤즈볼라 시설들을 공습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3: 내란 혐의로 재판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란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줄었습니다. 먼저 신현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1: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20: 이승철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라는 걸 알고도 국무회의를 열어 형식적 절차를 갖추게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21: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여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20: 비판적 언론사를 통제하려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21: 단전 단수 조치 지상 문건에 관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20: 허위 계엄 선포문 표지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 계엄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1: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20: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첫 항소심 판단이기도 합니다.
21: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20: 같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맡고 있어 내란죄 판단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상고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3: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과거 내란을 경험해 심각성을 잘 알면서도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죄를 인정한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했고 이런 영향 등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22: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정족수를 세며 급히 전화를 돌리고 계엄 선포 후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논의하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는 이 모습을 두고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내란에 기여했다고 질책했습니다.
21: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응당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22: 특히 1970년대 경제관료로 재직하며 내란을 겪었으면서도 가담하는 편에 섰다고 지적했습니다.
21: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22: 재판부는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와 국무위원 부사를 받아 계엄 정당성을 얻으려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일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주재했었다는 점도 작용해 형량은 1심보다 8년 줄었습니다.
21: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표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온 공로가 있기도 합니다.
22: 지난달 결심에서 눈물을 보였던 한 전 총리. 선고 직후엔 비교적 덤덤하게 변호

0: 변호인들과 인사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개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서 이제 실전에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김규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2021년 4월 첫 선을 보인 KF-21 보라매 시제기. 올해 초까지 16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거쳐 지난 3월 드디어 양산 1호기가 출고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기 개발의 최종 관문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군이 요구한 성능 기준을 충족해 실제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초 예정된 전력화 시점은 2032년.
3: 양산 및 전력화는 2026년부터
4: 노지만 방위사업청 직무 대리입니다. 사업단장 직무 대리입니다.
3: 인도할 예정입니다.
2: 그런데 최근 시기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배정된 예산이 충분치 않아 양산 일정을 조정하자는 겁니다.
5: 방위사업청은 한정된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 문제는 미뤄지는 기간 동안 노후 기종이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것. 현재 운영 중인 F5는 도입 40년이 넘었고 지난 2022년에는 추락 사고도 있었습니다.
6: 예산 균형이라는 행정 편의와 안보 상황에 따른 전력과 우리 공군 조종사의 안전 문제 등이 동일선상에서 저울질 가능한 사안입니까?
2: 공군은 제 시기에 KF-21을 모두 인도받아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아직 F5의 추가 운영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정된 예산이라는 제약을 마주한 방사청과 공군은 이달 말까지는 협의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1: 월드 투어 중인 BTS가 멕시코 공연을 앞두고 멕시코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공연도 아닌데 대통령궁 앞에 5만 명이 넘게 모여 BTS를 뜨겁게 반겼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7: 멕시코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 그룹 BTS를 보기 위해 팬과 시민 5만여 명이 운집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멤버들이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내자 광장을 뒤흔드는 함성이 쏟아져 나옵니다.
8: 우리가 보고 싶었나요? 저희는 멕시코가 정말 그리웠습니다. BTS 멤버 뷔의 말입니다. 내일 열릴 콘서트가 무척 기다려집니다. BTS RM.
7: 현재 공연을 앞둔 BTS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만난 겁니다. 멕시코 정부는 BTS를 귀빈 방문객으로 예우하고 멕시코 청년들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했다며 기념패도 전달했습니다.
8: 프로듀서들과 BTS에 감사드립니다. 멕시코 청년들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멕시코 대통령입니다.
7: BTS는 내일부터 10년 만에 멕시코 시티에서 단독 공연을 펼치는데 티켓은 일찌감치 전석 매진됐습니다.
8: 13살 때부터 BTS를 알아왔는데 이제 25입니다. 너무 설렙니다. BTS를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정말 기대됩니다. BTS 멕시코 팬입니다.
7: 멕시코 시티 상공회의소는 이번 공연이 약 1,557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4: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용 개헌이라며 투표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에 미달했습니다. 여권은 불법 개헌을 옹호하는 거냐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15% 상승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셋값 상승률은 0.23%로 6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밝혔습니다. 국내 미혼 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조사 결과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은 67%로 2년 전인 1차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 미혼 남녀의 자녀 필요성과 출산 의향 인식은 각각 62%와 40%로 2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12%포인트와 11%포인트가량 상승했습니다. 월드컵이나 동아계올림픽 등 주요 행사를 지상파 방송사 최소 한 곳이 의무적으로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 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북한이 해당 조약을 탈퇴해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살다 보면 탈출구를 찾아서 떠나고 싶을 때가 있죠. 개그맨 김혜선 씨는 힘을 쓰는 액션 개그로 인지도를 높였지만 악플에 시달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도망치듯 독일로 떠났는데요. 그곳에서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자신을 적극 지지해준 사랑의 힘으로 개그맨으로 사업가로 탄탄하게 성장했습니다. 결혼 8년 차지만 여전히 신혼 같다는 개그맨 김혜선 씨, 독일인 스테판 지겔 씨 부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꿀 떨어지는 부부를 모셨습니다. 개그맨 김혜선 씨, 그리고 그의 남편 스테판 지겔 씨,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개그우먼 김혜선.
2: 혜선 남편 스테판입니다.
0: 저는 그 작년에 우리가 김혜선 씨를 모셨는데 네. 남편하고 한번 꼭 스테판하고 같이 오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약속을 지키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스테판.
2: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0: 저는 개그 콘서트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 몇 번 봤어요. 네네. 뭐 막 부인 응원하는 거 예뻐요 막 이러면 응원하는 거. 예. 정말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남편의 어떤 그 표상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3: 포지티브죠.
2: 감사합니다.
0: 근데 우리 김혜선 씨는 진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식단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운동 얼만큼 해요?
2: 아, 혜선 진짜 무한 파워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운동 많이 하고 건강 좋아하는 음식 많이 먹어. 너무 부럽다. 혜선 아이돌.
0: 아이돌처럼 먹어요.
2: 건강.
3: 아, 그 정도는 아이돌? 아니에요, 뭐. 나 그냥 있어. 여기 운동선수처럼 먹지.
0: 그러면 건강한 음식만 먹을 텐데, 스테판도 같이 먹어요? 아니면 다른 거 먹어요?
2: 아, 나 사실, 가끔 건강 안 좋은 음식 먹어요.
3: 가끔 아니잖아요.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남편이 제가 이제 아침은 둘이 같이 이제 항상 식단을 하든 안 하든 건강한 식단을 같이 먹고요. 네. 점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몸 케어해야 된다 해서 닭가슴살 먹거나 이제 건강한 음식 먹는다면 남편이 갑자기 나 약속 있어 밖으로 나가요. 예. 그래서 저희 운동하는 회원님들하고 또 친해져가지고 며칠 전에는 자기가 쏜다 그러고 햄버거 가게 가지고 한 8~9명한테 햄버거 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먹고 싶어서 써요.
0: 그렇구나. 어떻게 저희 사진 봤어요.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스테판이. 자기 얘기 아니라는 듯이. 근데 제가 SNS에 올린 사진 보니까 아니 혜선하고 사는데 스테판이 몸이 막 식스팩이 생기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옛날보다 더 좀 불어난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어때요?
2: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 진짜 많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 독일에서 좋은 맥주만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어려워요.
3: 국밥
2: 맞아요.
3: 국밥이랑
2: 국밥 좋아요.
3: 배달 서비스 좋아요.
2: 네, 맞아요.
3: 빨라요. 빨리 도착해요. 빨리 먹어요.
2: 한국 생활, 스테판 너무 좋아요.
0: 예.
2: 그래서
0: 아, 살찐 게 한국 때문이에요? 한국 탓이에요?
3: 이야, 이런 이유가 있어요?
0: 세상에. 독일에서 날씬했어요?
2: 네, 맞아요. 나 2019년 한국으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매년 5kg
3: 계속 플러스가 되는
2: 맞아요.
0: 아, 매년 찌고 있어요?
2: 네. 지금 4kg 보통 매년.
3: 근데 지금은 조금 빠졌고요. 왜냐면 요 근래에 제 점핑 센터를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운동 회원으로서.
0: 그래요? 같이 해요? 점핑?
2: 네, 맞아요.
3: 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제가 수업할 때는 제 수업에 안 들어오고요. 다른 선생님도 수업에는 이제 꾸준히 잘 운동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보다 제 센터를 더 많이 가요, 지금은.
0: 네. 왜 혜선 수업에 안 들어가요? 다른 선생님한테 가요?
2: 혜선 수업 제일 힘들어요.
0: 아, 그래서 세게 해요?
2: 엄청.
3: 아, 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2: 괜찮아요.
0: 근데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도 안 싸울 수가 없는데 두 분도 스테판하고 혜선 씨도 싸우기는 해요? 부부싸움 해요?
2: 아니요. 보통 안 해요.
3: 그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결혼 8년 차지만 기억에 남을 정도의 싸움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이제 많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네. 생각을 저도 해봤거든요. 왜 싸움을 안 할까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싸움 뭔가 화가 좀 날 것 같아요.
0: 네.
3: 그런 전초전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정말 남편이 현명한 게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니면 좀 기다려주든가 해서 대화로 무조건 풀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자기 전에도 항상 하루를 저희가 이제 대화하면서 자기 전에 대화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어땠고 오늘 해서는 어떤 게 서운했어 어떤 게 속상했어 이런 거를 무조건 다 이렇게 대화로 풀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쌓이는 네.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0: 그날을 잃은 그날 풀고
3: 네. 뒤끝이 없고 그러니까 생긴 건 남편이 귀염지게 생겼는데 뒤끝도 없고 그 무조건 제가 뭔가 화가 날 것 같다. 그러면 한 시간 안에 그걸 다 푸는 스타일이에요 무조건.
0: 예, 그렇구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3: 그 점이 가장 저는 좋은 것 같아요.
0: 솔직히 말이 잘 안 통해서 좀 안성한
3: 맞습니다.
0: 것도 있잖아요.
3: 그 100%, 예, 100%. 왜냐면 이제 저도 독일어 중급까지만 제가 땄습니다만 남편도 한국어를 100%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부부싸움 하면은 막 따다다다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뭔가 그게 받아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죠.
0: 독일어로 말해요? 평소에 한국말로 해요? 어떻게 해요?
2: 80% 독일어로 20% 한국어.
0: 한국말로.
3: 그러니까 급할 때는 한국말 많이 하고요. 남편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프거나 뭐 뭔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정말 빠르게 이렇게 느린 사람이 빠르게 한국말로 햄버거 먹고 싶다 다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그 본능이라는 게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이런 본능이.
0: 이런 것도 되게 왜냐하면 사실은 다문화 부부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언어 소통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막 싸우거나 이럴 때는 각자의 말로 하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3: 아 진짜요?
0: 예. 그러니까 한국말로 한국 사람 한국말로 하고 독일 사람 독일말로 싸울 때는 급하니까.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경우. 근데 두 사람은 이것도 맞춰가려고.
3: 네.
0: 맞춰가려고 하죠.
3: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독일어를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 뭐 주어, 동사 어디 이게 순서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나이를 좀 먹어가니까 귀찮더라고요.
0: 예.
3: 내가 그거를 조합하면서까지 싸움을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그 큰 싸움으로 연결이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0: 예. 맞아요. 이제 두 사람의 사실 연애 스토리가 뭐 조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참 궁금해요. 예. 그 혜선 씨가 참 어려울 때
3: 네네.
0: 아, 정말 개그맨 생활 접을 정도로 어려워서 독일 유학 갔다고 했잖아요.
3: 네,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때 어땠어요? 처음에 유학 갔을 때?
3: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엄청 어두운 마음이 가득 찼었던 것 같아요, 몸 안에.
0: 네.
3: 그러니까 뭔가 색깔로 표현하자면 검은색이었다. 그래서 그때는 거의 뭐 집 밖에 나오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0: 예.
3: 되게 어두웠었던 것 같고 안 좋은 생각으로 갔었던 거라. 그 처음이 사실 지금은 좀 많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너무 힘들었어서 지워버렸는지. 근데 나중에는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일 가서 조용히 죽어야지 조용히 생을 마감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출발해서 갔었다면 어느 순간부터 제가 거기서 뭐 독일 길거리를 뛰어다니고 있고 그 독일의 생활들을 즐기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0: 아, 그 정도로 힘들었군요.
3: 네, 거의 그냥 방송도 나는 더 이상 방송도 하지 않고
0: 예.
3: 한국의 내 삶은 정리를 하고 떠난 거였으니까.
0: 뭐가 그렇게 제일 큰 상처였을까요?
3: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것도 아니었을까, 별것도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그때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적인 거. 왜냐하면 운동하는 캐릭터가 사실 너무 예. 힘들었고 운동이 싫은데 운동을 해야 되고 뭔가 그 부딪히는 자아에 대한 것들이
0: 네.
3: 도대체 진짜 김혜선은 뭐 하는 사람이고 뭘 좋아하지? 라는 그런 의구심이나 의문점들을 계속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0: 네.
3: 계속 충돌하더라고요 스스로.
0: 예.
3: 그래서 우울증도 좀 심하게 정말 심하게 왔었고
0: 그래서 정말 뭐 아는 것도 없는 독일을 가게 된 거 아니에요?
3: 맞아요.
0: 독일도 좀 뜬금없었던 것 같아요.
3: 진짜 정말로 딱 이유가 하나였는데 독일을 선택한 이유가 정말로 친한 친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0: 친구 따라서 네,
3: 친한 동생인데 그 예. 친구 한 명만 보고 갔었던 건데 결론은 그냥 같이 그 친구 집에 얹혀 살다가 나중에는 조금 빨리 예. 혼자 이제 살기 독립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그 친구는 다른 도시, 저는 이제 베를린에 이사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4: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예. 독일어도 뭐 하나도 몰랐다면서요?
3: 네, 예, 거기서 그냥 아예 어학원 다니면서 ABCD부터 저는 배웠었어요.
4: 근데 지금 이렇게 독일어를 잘해요.
3: 예. 살려고 하다 보니까.
4: 예. 어떻게 스테판하고 혜선하고 만나게 됐어요?
2: 같은 친구 때문에 처음 만났어요.
4: 네.
2: 소개팅?
4: 소개팅! 뭐라고 그러고 소개받았어요?
2: 너무 귀여운 사랑스러운 여자 있어요?
4: 네.
2: 혹시 스테판? 한번 만나고 싶어요? 질문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 만남 해선 한 시간 늦게 왔어요.
4: 한 시간이나? 네. 독일 사람들 시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3: 맞아요.
2: 그래서 나 네. 걱정 많이 했어요. 나 해선 전화하고 싶은데
3: 전화기가 제가 배터리가 또 하필이면 또 없어져가지고
4: 하필. 예.
3: 네. 그날 핸드폰도 꺼져 있었고 초행길이었고 물어물어서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이 늦었어요.
4: 이야.
3: 저는 이제 뭐 늦어서 독일 사람들이 이제 시간 너무 철저하니 이제 혼자 가기 전에 맛있는 거 먹고 혼자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와야겠다 했는데 있더라고요.
4: 한 시간 기다렸는데 화 안 났어요?
2: 아니요, 아니요. 그냥 걱정했어요. 아마도 해선 문제 있어요. 그래서 예. 오랫동안 기다려서 해선 드디어 왔어요. 나 바로 안아줬어요.
3: 맞아요.
2: 처음에 다행이에요. 다 괜찮아요? 좋았어요.
4: 근데 처음 보는 남자가 늦게 갔다고 이렇게 안아주니까 어땠어요?
3: 아니 이제 이게 포옹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막 두 가지 느낌이잖아요. 예. 처음 봤는데 왜 이래 이런 느낌이랑 두 번째 이렇게 안아줬을 때는 겨울이었거든요.
4: 예.
3: 너무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게 되게 전달이 잘 됐었던 것 같고
4: 예.
3: 그 처음 만남의 첫 포옹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면 결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4: 야 운명이네.
3: 네,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 딱 거기 처음부터 꽂혀가지고.
4: 그러니까. 그러면 스테판은 혜선이 개그맨인 걸 언제 알았어요?
2: 우리 첫 번 만남 1주 후에.
4: 아, 일주일 후에.
2: 혜선 유튜브, 핸드폰으로 유튜브 처음 봤어요?
4: 네.
2: 와. 같은 사람?
4: 놀랬어요.
2: 네, 맞아.
4: 왜 놀랬어요?
2: 한국 해선, 독일 해선 너무 달아요.
3: 독일에서는 이제 뭐 테이블을 때려 부실 일이 없으니까요.
4: 그렇죠. 네,
3: 이게 보통 한국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차력사 느낌. 그리고 막 머리에 스포츠 머리에다가 약간 덩치 근육이 많고 그랬었잖아요.
4: 그거 보고 안 놀랐어요?
2: 미신 슈타이츠 약간 나서
3: 자랑스러웠대요.
2: 맞아요.
4: 아 자랑스러웠어요.
3: 자랑스러웠대요.
4: 자랑스럽고 안 무서웠어요?
2: 아니요. 궁금했어요.
4: 궁금했다.
2: 어떻게 이런 캐릭터 만들었어요?
4: 이야. 근데 사실 정말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에 독일을 갔는데 김혜선 씨가 어떤 정체성의 혼란 이런 걸 느꼈는데 스테판을 만나면서부터 자신을 찾게 됐다고.
3: 맞아요. 예. 저는 사실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었고 남편이 계속 그런 영상을 보면서도 사랑스럽다 귀엽다 이것도 진짜 혜선이다
4: 네.
3: 라고 말을 딱 해주는 거 딱 보고 아 오롯이 나를 그대로 봐준 사람이 있구나 이것도 결국 나였구나 그냥 내가 연기한 캐릭터 이거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어서 정체성의 혼란이 왔었었는데
4: 네.
3: 그

0: 컴퓨터에 부딪혔었다면 남편이 이것도 훼손이고 지금도 훼손이야. 그냥 훼손은 훼손이고 네가 뭐라든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딱 한마디 정리가 딱 해주니까 어? 그냥 나는 원래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그 답을 좀 찾았었던 것 같아요.
1: 야, 이게 사랑의 힘이다. 예. Power of love.
2: 맞아요.
1: 예,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나 개그 그만할 거야 라는 마음까지 먹었는데 네네. 개그도 내가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셨나요?
0: 네. 뭐 떠났을 때는 다 정리하고 더 이상 방송으로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떠났었다면 남편을 만나면서 이제 국제보고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가 두 개잖아요. 한국이냐 독일이냐 둘 중에 제가 남편은 결혼을 할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1: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0: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인생은 사실 이제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1: 어떻게 뿌리가 옮겨가는 거니까.
0: 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었었는데 독일에서도 일자리를 사실 찾았었어요.
1: 네.
0: 찾았었는데 남편이 장거리로 이제 한국 왔다 갔다 연애하면서 제가 활동하는 걸 보면서 혜선 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응원해주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었고 그 떠나기 전에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그냥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그냥 여기서 남편이 행복하게 조용히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한테도 이제 계속 웃긴 얘기하고 있고
1: 네네.
0: 코미디언 같은 그런 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결국 나는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것 같고.
1: 둘이 연애하고 얼마 만에 혜선 씨가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0: 정확히 100일 만에예요.
1: 야, 그때 막 타오를 때잖아요. 그렇죠.
0: 네.
1: 그렇죠. 너무 보고 싶고 매일매일.
0: 처음 보고. 봤어요. 남편이 예. 되게 여리게 생겼지만 한 번도 잘 안 울어요.
1: 예.
0: 지금 8년 차지만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잘 안 울거든요. 근데 그때 100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나 이제 며칠 날 떠나야 될 것 같다. 나 네. 한국에서 자리 잡아서 나는 당신을 무조건 데려올 거다. 이랬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때 정말 펑펑 울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1: 혜선이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어땠어요, 스테판?
2: 엄청 슬펐어요.
1: 네.
2: 아, 혜선 너무 보고 싶었어요.
1: 예.
2: 안 좋은 기억?
1: 아, 그러니까 지금도 울 것 같아요. 더 맛있기는
0: 커가지고 지금도 같은 공간에 있지만 자기 전에
1: 네.
0: 그리고 일어나서도 잘 자 오늘도 고생했어 잘 잤어 굿모닝 이런 거를 지금도 보내요.
1: 예,
0: 습관적으로 그지.
1: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0: 한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1: 근데 뭐 결혼하고 싶고 사랑해도 각자 이제 나라에서 적응을 하다 보면 이 현실적인 여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을 이 남자랑 해야 되겠다. 언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0: 그 우리 롱디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걸 저도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오래 좀 장거리 연애를 했을 때 가장 힘든 점이 뭔가 멀리 있으니까 왠지 딴짓 할 것 같고
1: 예.
0: 뭔가 믿음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은 정말 거짓이 없고 너무 순수하고 이 사람이면 내가 인생을 평생 재밌게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계속 들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영상통화든 뭘 했을 때도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영상통화 안 됐어요. 그럼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미안해. 내가 뭐 때문에 안 됐고 나 지금 뭐 때문에 뭐 3시간 정도 영상통화 뭐가 안 될 거야. 이런 거를 미리미리 항상 얘기를 해서.
1: 걱정을 안 하게 하는구나.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그런 거를 지금도 하고 굉장히 좀 믿음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예. 원래 독일에서는 우리 스테판은 어떤 일을 했어요?
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쉬라고 해서 이거 전동 그릴이나 이게
1: 네네.
0: 그런 걸 알고 있는데
1: 큰 회사죠. 보쉬는
0: 독일에서 네. 그 회사는 더 큰 회사고
1: 그 회사를 다녔어요?
0: 네, 거기서 팀장으로 있었어요.
1: 어휴, 그러면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네요. 네.
2: 그래도 행복해요.
1: 그래도.
2: 나 돈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혜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 행복해요.
1: 와, 진짜요. 그걸 다 포기하고 나의 안정적인 직장과 터전과 부모와 친구와 가족들을 맞아요. 다 포기하고 혜선만 보고 온 거잖아요. 걱정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혜선 씨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0: 좀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때도 제가 결심했었던 거는 남편의 가족이 얼마큼 사이가 좋은지를 늘 봐왔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컸었고
1: 네.
0: 직장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 그만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을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두 번째 미안함. 그래서 내가 이 사람 하나 정도는 진짜로 굶어 죽지 않게 한국에서
1: 예.
0: 무조건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 예.
0: 우리나라 시선으로 보면 연예인이기도 하지만 여자가 뭔가 좀 예.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좀 시선이 곱진 않더라고요. 요즘은 뭐 네.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예전에는 좀 그런 시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좀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스테판도 왜 한국에서 이제 살아보니까 좀 하고 싶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어때요? 한국에서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2: TV 방송 일 아니면 오늘 라디오?
1: 네.
0: 같이 이제 배우고 있다고.
2: 맞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같은 유튜브 채널 열심히 일해요.
1: 나 네.
2: 촬영해요, 편집해요.
1: 아.
2: 진짜 재미있는 일? 직업?
1: 예. 기획사 대표님이 되시겠네요. 에이. 그래서 나중에 혜선이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지 맞아요. 않을까.
0: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점핑 사업도 하고 있지만 사실 동네방네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행사도 하고 많잖아요. 일이. 그런 모든 순간들을 남편이 담아주거든요.
1: 네.
0: 처음에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건축 쪽을 또 전공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찍는 각도가 달라요.
1: 이게 미학적인 그 네. 관점이 있을 거예요.
0: 그게 일반인하고 네. 아예 다르고 너무 이쁘게 잘 담더라고요. 영상도 마찬가지 사진도 마찬가지 그리고 옆에서 제 곁에서 혜선이 언제 가장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이런 모습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1: 네.
0: 가장 잘 담기도 하더라고요.
1: 그 사진을 보면 애정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1: 찍는 사람의
0: 그런 모습 찍었던 모든 것들을 제가 저희 사업하는데 홍보에도 많이 쓰고 혁혁한 그런 공신을 많이 남편이 하고 있죠. 진짜로.
1: 그런 것 같아요. 스테판. 그 혜선이 스테판을 만나고 나서 김혜선 씨가 사업도 잘 되고 인기도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스테판 덕분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2: 감사합니다.
0: 보통은 아니에요. 할 텐데 남편이 바로 넙죽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진짜 맞는 얘기예요.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1: 네.
0: 행복해 보인다.
1: 그렇죠. 맞아요. 너무 밝아졌어요.
0: 예, 그런 예. 얘기.
1: 그 독일에서 스테판 네 가족들이 사이가 좋은 걸 봐서 더 마음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0: 네, 맞아요.
1: 부모님들, 가족들 그 혜선 처음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고 독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보통?
2: 아빠 대모님.
1: 네.
2: 한국 문화 좀 궁금했어요. 아빠 옛날에 비즈니스 트립?
1: 네.
2: 대모님
1: 비즈니스 때문에 한국 오셨어요. 네. 아버지가.
0: 자주 왔다 갔다 하셨어서.
1: 오.
2: 그래서 아빠는 옛날에 스테판 얘기한테 많이 이야기했어요.
1: 한국 얘기 많이 들었어요.
2: 맞아요. 뭐, 음식, 네. 한국 음식 너무 맛있어요.
1: 네.
2: 한국 풍경? 풍경? 너무 이뻐요. 그래서 언젠간 스테판 한국 여행 해야 해요.
1: 네.
2: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아, 학교 끝났어요.
1: 네.
2: 나 조금 돈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여행 했어요.
1: 아 스테판도.
0: 저 만나기 전에.
2: 혼자. 그러니까 혼자. 전에
1: 관심이 있었네.
0: 네. 만나기 전에 혼자 한국 여행을 왔었대요. 네.
1: 예.
2: 나 한국 옛날에 100% 몰랐어요.
1: 네.
2: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인천공항 근처 사람은 너무 똑똑해요. 하지만 힘들었어요. 왜냐면 멀어요. 인천,
1: 네.
2: 서울 매일 네. 지하철 탔어요.
1: 아,
0: 그 처음에 이제 남편이 생각했을 때 한국 여행 왔을 때 한국어에 대해서 얘기할 뭔가 잘 모르니까 인천공항 근처에 이제 영어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 네.
0: 인천공항 근처에 숙소를 잡았대요.
1: 아 서울에 저기 구경 다녀야
0: 되는데. 서울을 구경해야 되는데.
1: 공항 옆에다가.
0: 그렇죠. 공항 옆에 공항 가까우니까 이제 뭔가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겠지 싶어서 인천에 이제 호텔을 잡았는데 매일 서울을 왔다 갔다 지하철로 하고 하면서 그 거리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통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해외여행 가면 맛집 검색하잖아요.
1: 네.
0: 남편도 한국 맛집 검색했더니 그 검색해서 간 식당이 다 외국인밖에 없었대요.
1: 아, 그래 우리도 여행 가면 그러잖아요.
0: 그렇잖아요.
1: 한국 사람들만 있잖아요.
0: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짜장면 먹는데 앞치마 입고 먹고 막 그랬었대요.
1: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한국에 대한 얘기 그래서 생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고개 쫙 바닥에 깔리면서 해선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맞아요. 된 게 아닌가.
0: 진짜.
1: 김혜선 씨를. 김혜선 씨가 수술하고도 다음 날 뭐 그 점핑센터 수업을 했다고.
0: 아, 예. 네. 작년에 제가 이제 아. 처음으로 수술했었었는데 그때 예, 바로
1: 괜찮은 거예요?
0: 뭐 원래 뛰던 대로 이렇게 정말 고강도로 뛰진 않았는데
1: 예.
0: 뭔가 또 안 뛰면 조금 더 몸이 순환이 안 될 것 같고 직업병인가 봐요.
1: 그 운동센터에 그렇게 써 있다며요. 대충 뛰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거 누가 붙였어요?
0: 제가.
1: 이야 이게 약간 웃음이 나오면서도 네네. 좀 무서워요. 대충 뛰다 걸리면 죽는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2: 알아요.
1: 알아요? 예.
2: 슬로건. 왜 이런 슬로건 만들었어요?
0: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 브랜드를 쇼핑 브랜드를 만들면서 첫 스타트는 이제 개그우먼 김명선 씨랑 같이 했었는데 그 친구랑 둘이서 뭔가 사람들이 하나 딱 김혜선은 이거다라는 게 문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1: 네.
0: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제가 대충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뭔가 뭐 어떻게 하면 죽는다는 단어를 재미있게 좀 많이 썼었거든요.
1: 네.
0: 그 조합을 하다 보니까 대충 뛰다 걸리면 죽는다가 예. 약간 좀 코믹적으로 그리고 살짝은 좀 무섭게
1: 예. 예.
0: 그 완성이 되더라고요. 네.
1: 네. 스테판 지금 초급반이라고 그랬죠? 네. 대충 뛰다 걸리면 죽는다.
0: 제일 대충 쪄요. 어떻게 해요 너. 아유, 남편이랑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아유.
1: 둘이 앞으로 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어떤 부부로 어떤 가정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2: 언젠간 혜선이랑 부산 바다에서 살고 싶어요.
1: 부산 바다에서 살고 싶어요.
2: 부산에.
1: 부산에서 그런 꿈이 있으시구나.
2: 부산 고향 베린 네. 바다 뭐 너무 멀어요.
0: 근데 저희는 신혼여행을 부산을 갔었어요.
1: 그래서 부산 하는구나.
0: 남편이 너무 가고 예, 싶어했고 예. 가도 그냥 좋은가 봐요. 그래서 네. 부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언제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당신은 나이 먹으면은 독일에 살고 싶어? 아니면은 여기 살고 싶어?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노년을 이제 걱정하니까 노후를.
1: 네.
0: 근데 남편이 부산 바다 정확히 얘기하길래 여보 바다는 좀 비싸니까 좀 저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이제 계속 꿈으로 하고 있더라고 해서.
1: 예.
0: 남편이 원하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전 되고 싶고.
1: 두 분이 또 잘 같이 잘 해나가면 또 그런 뭐 꿈이 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80까지 안 가도 돼요.
0: 아, 바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세상에.
1: 두 분 감사드리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 계속 보여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1: 고맙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결혼한 지 8년 차 여전히 꿀 떨어지는 신혼이라는 개그맨 김혜선 씨, 독일인 스테판 지겔 씨 부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중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새벽부터 맑아지겠으나 수도권은 대체로 맑겠고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 한때 강원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특히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 동해안과 경북 일부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전국이 7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8도에서 2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의 확산의 영향으로 전국 모든 권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며 무척 청정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3.6도, 현재 습도는 89%입니다. KBS 58분 날씨.

0: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폭발로 화재가 났던 HMM의 화물선 남우호에 대한 예인이 시작됐습니다. HMM과 현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40분부터 아랍에미리트 우말쿠아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남우호가 예인선에 이끌려 두바이로 출발했습니다. 두바이까지 예인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8시간, 길면 12시간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남우호는 두바이 항에 있는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 두바이로 예인돼 사고 원인 조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남우호와 관련해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새로운 해상 규제를 위반해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현지 시각 6일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한 전략 분석팀의 논평을 내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매체는 이란이 정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위반한 한국 선박을 공격한 것은 이란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주권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 이란 대사관은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안이 야당의 불참으로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개헌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여권이 추진한 이번 개헌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퇴장했습니다. 이로써 표결 참석 의원이 178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191명에 미달해 개표 없이 표결이 종료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청와대가 유감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남 공주 부여 청양지역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정 전 비서실장은 오늘 SNS에 자신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당의 동력을 약화한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으며 무소속으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실장의 공천 신청 철회는 당연한 일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책임을 털어낸 듯하는 건 꼬리 자르기 면피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개헌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 통치를 공고히 했으며 핵 사용 권한을 국무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최초로 명시하는 등 무력 통솔권을 강화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오늘 정보위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 북한의 개정 헌법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새 헌법에 대한민국과 접한 영역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지만 대남 적대 문구는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재조사한 결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는 권익위가 해당 의혹 신고를 접수받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사건 처리를 지연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F는 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강풍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고 낮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와 동해 중부 먼바다,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0: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현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추진된 헌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질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개헌 투표를 위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건데요. 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현 국회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1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표결 자체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재판이 열렸는데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소식을 비롯한 주요 정치권 소식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고요. 이어지는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 이란 간 종전 협상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5월 7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오늘은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네. 오늘 국회 본회의 이제 상정이 됐습니다만 네. 표결 자체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 39년 만에 헌법을 좀 손보자 이런 시도였는데요. 예. 또 국회 문턱에서 멈춰섰습니다.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되려면 국회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191명이 표결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 투표장에는 178명만 들어왔습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참을 하면서 숫자가 좀 모자랐고요. 결국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한 채로 끝났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끝까지 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반대하더라도 들어와서 반대표라도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려를 좀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 의장은 일단 내일 다시 표결을 좀 시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결과는 똑같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입니다.
0: 네, 자 그럼 이번 개헌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네. 국민의힘 의원 천원이 불참을 한 걸까요?
1: 사실 내용만 좀 보면요. 예. 여야 간 이견이 좀 없는 내용이다. 이런 걸로 평가가 되는데 예. 대통령 권한을 좀 줄인다거나 혹은 우리가 의원 내각제로 간다거나 이런 내용은 좀 빠졌고요. 말 그대로 최소한의 개헌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표적인 게 계엄 관련 조항인데요. 앞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좀 선포한더라도 국회 승인을 꼭 받게 하고 48시간 안에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게 하는 내용이 좀 담기게 됐습니다. 예. 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랑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고요. 지역 균형발전 책임도 국가의 의무로 못 박는 내용이 담겼고요. 그래서 정치권 안에서도 내용 자체는 크게 싸울 일이 없다. 이런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의힘 참여를 좀 끌어내려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는데 네. 이 표결 전날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좀 설득하기도 했고요. 지난 3월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한테 손편지를 쓰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일단 개헌의 내용보다는 좀 절차랑 의도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랑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내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거의 40년 만에 하는 개헌인데 너무 졸속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0: 네. 또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1: 네.
0: 오늘 개헌안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청와대에서도 유감을 나타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따로 드린 말씀은 없지만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리면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일 다시 열리는 본회의에는 꼭 참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필요하다고 했던 개헌안이

0: 이냐 이렇게 개헌 투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다시 또 네.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늘 투표 자체가 무산이 됐으니까요. 내일 오후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개헌안 표결을 재시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오늘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다시 표결이 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예.
0: 좀 비유를 해드리면 경기 시작 인원 자체가 안 돼서 경기가 취소된 예. 거라 재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 부결이 된 건 아니니까요.
0: 네. 예. 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의석을 빼고는 숫자가 좀 모자라서요. 국민의힘에서 한 13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1: 예.
0: 당 분위기는 좀 정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 전원의 명의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졸속 개헌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뜻을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 자체도 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1: 예.
0: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민주당이랑 그 일부 여당 그 여권 성향의 그 의원들은 6.3 지방선거 때 개헌이랑 같이 투표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0: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개헌 투표 자체는 투표율이 좀 낮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투표를 두 번 하게 되다 보면 일단 좀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소모가 된다. 그러니까 이때 동시 진행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늦어도 오늘 10일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그래서 아직 개헌 투표가 좀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이 대립이 지금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결국 이제 6.3 지방선거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혹인지 다시 좀 짚어드리면
1: 네.
0: 이 김지사가 전에 청년위원들이라고 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뒤에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 이런 의혹이 좀 불거졌습니다.
1: 네.
0: 이후에 그 CCTV 영상까지 좀 보도가 되면서요. 민주당이 하루도 안 돼서 김지사를 전격 제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김지사가 공식적으로 무소속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1: 네.
0: 민주당 공천장이 아니라 도민 선택으로 평가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예 자신을 무소속 후보가 아니라 나는 도민 소속 후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승리를 해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왜 무소속으로 승부수를 던졌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1: 네.
0: 분위기를 좀 들어보면 김지사 측은 일단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최근에 자체 조사를 좀 돌려봤는데 여기서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걸로 보고요.
1: 네.
0: 또 현직 프리미엄 자체도 아직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는 일단 김지사의 잘못은 잘못인데 징계가 너무 세다 이런 반응도 일부 있었다고 본인은 평가한 걸로 알려지고요.
1: 네.
0: 그래서 김지사는 지금 이번 선거를 반정청래 전선으로 이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도 정 대표의 횡포와 도민 무시에 대한 전북 도민의 분노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 예. 또 관심을 모았던 게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0: 네.
1: 이제 보궐선거 후보 신청이었는데
0: 네.
1: 결국 이제 철회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0: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겉으로는요 당의 결속을 해치지 않고 싶다 이렇게 이유를 들었고요. 실제로는 당 안팎의 반발이 워낙 거센 게 이게 결정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 예.
0: 사실 정 전 실장 다들 아시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좀 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지금 정진석 공천하면 결국 윤석열 시즌2 아니냐 이른바 윤호기 공천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1: 네.
0: 특히 그 충남지사 후보인 김태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탈당 가능성까지 좀 거론을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에 쌓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실 공천을 하게 되면 중도층이 등을 돌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자르게 되면 강성 지지층이 좀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1: 네.
0: 결국에 이제 당 지도부가 직접 칼을 들기 전에 정 전 실장이 먼저 물러서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제 오늘
0: 네.
1: 2심이 열렸습니다.
0: 네.
1: 징역 15년이 나왔는데 1심보다는 형량이 꽤 줄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말씀하셨듯이 23년이 나왔거든요.
1: 예.
0: 그런데 오늘 2심에서는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다만 핵심 판단 자체는 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막았어야 하는 위치다 이렇게 봤거든요.
1: 예.
0: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막았어야 됐는데 지금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1, 2, 3 비상계엄 당시에 좀 비상겸의 절차를 갖춰주는 쪽에 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특히 재판부는 사실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좀 남용을 억제할 책임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줄었던 이유가 뭐냐 이걸 좀 살펴봤는데 2심에서는 한 전 총리 일부 혐의를 좀 무죄로 판단한 게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위증 혐의 일부랑요. 그리고 이른바 부작위 책임 부분은 1심 판단을 뒤집었는데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좀 설계를 했다거나 좀 내란을 주도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런 점이 감형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또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5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점도 좀 감형의 요소로 고려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1: 예. 자, 뉴스픽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사저널 네. 정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세계를 움직이는 다양한 미국의 뒷이야기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 오늘도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미국과 이란 사이의 네. 충돌. 예. 아, 종전 협상 얘기가 나온 지도 좀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0: 예, 뭐 될 듯 안 될 듯 계속해서 이제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또 나왔습니다. 예,
1: 네.
0: 조만간 뭔가 결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1: 이게 지금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몇 번 있었는데
0: 몇 번인데, 예.
1: 저희가 사실 양치소년처럼 이렇게 매번 당하는 느낌이잖아요.
0: 처음에는 이제 혹했는데
1: 예.
0: 지금은 또 나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1: 예, 그런데 지금 한 이제 중동사태 거의 한 70일 됐거든요.
0: 예.
1: 그동안 이제 계속 이런 소식들이 몇 번 들려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기대를 갖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핵 협상을 위한 MOU가 체결되고 있다.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0: 예.
1: 이 미국과 이란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죠. 이제 이 전쟁을 하는 명분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했다. 그리고 뭔가 계속 이유를 얘기하긴 하는데 뭔가 명확하지 않고 그렇게 급하게 공습을 할 이유가 없는데 공습을 했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런데 어쨌든 미국에서 명분으로 든 가장 큰 이유는 핵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이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0: 예.
1: 이거였습니다.
0: 예.
1: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는 핵 협상을 위한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가 체결을 준비 중이다. 이 MOU를 이제 바탕으로
0: 예.
1: 양측이 전쟁을 끝내자는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미국도 인정을 했고 이란도 인정을 했습니다.
0: 예.
1: 여기에 14가지 기본 원칙이 담긴 MOU를 체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한 개 정도 내용이 나왔어요.
0: 한 개?
1: 예,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살살 이제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문제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점진적으로 개방을 하면 미국도 봉쇄를 반대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미국도 그거를 완화하겠다. 점진적 개방과 완화죠. 한꺼번에 확 풀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0: 예.
1: 그래서 요게 일단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까지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0: 예.
1: 다른 내용들은 이제 좀 더 나와봐야 할 것 같고요.
0: 으흠.
1: 그런데 이제 이 MOU가 그러면 과연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말 결실을 제대로 거둘 수 있을 거냐는 조금 의구심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MOU가 한 장짜리래요.
0: 한 장, 달랑.
1: 네, 달랑 종이 한 장짜리.
0: 아, 예.
1: 그러면 이 한 장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까요? 14가지나 기본 원칙이 되면
0: 예.
1: 아주 두루뭉술하네요.
0: 그렇죠.
1: 디테일은 없고
0: 예.
1: 정말 대원칙.
0: 예.
1: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겠다. 뭐 이런
0: 협력한다.
1: 내용도 예, 들어갈
0: 예.
1: 수 있잖아요.
0: 뭐 그런 거잖아요.
1: 예, 예. 예. 게다가 양해각서입니다. 이게 구속력도 낮아요.
0: MOU가.
1: MOU가.
0: 예.
1: 원래 그런 게 MOU죠.
0: MOU. 그게 이제 제가 뭐 알기로는 그게 유가 어터런스의 약자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1: 예.
0: 뭐 이게 뭐 MOU도 있고 MOA도 있고 여러
1: 네.
0: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는 조금 약한 거라는 거군요.
1: MOU는 사실상 네. 이게 협정과는 달라서요.
0: 네.
1: 이게 하겠다고 말하자면 말은 하는데 네. 말을 하고 약속은 했어요. 그런데
0: 네.
1: 그러면 이걸 안 지키면 뭐 나중에 깰 수도 있고
0: 예.
1: 뭐 보통 그런 걸 양해각서라고 합니다.
0: 예.
1: 이제 물론 외교적인 양해각서는 조금 더 다를 수 있지만 두 나라 간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별로 어떤 구속력이 없는 그것도 아주 대원칙만 적힌 거 하나를 믿고 일단은 전쟁을 접자라는 내용이어서
0: 네.
1: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걸로 일단 전쟁을 끝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추가적인 내용이 오갈 거 아니에요. 자
0: 네.
1: 이제 이 MOU에 적힌 이 대원칙이든 뭐 어떻든 이걸 이제 지켜나갈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봐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디테일을 논하기 시작할 때 이견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MOU는 디테일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또 상호 간에 좀 협정이 와글거릴 위험은 있지만
0: 예.
1: 어쨌든 이런 거라도 맺자라고 나온 거는 둘 다 끝내고 싶다.
0: 그렇죠.
1: 예, 예. 빨리 끝내. 대원칙. 우리가 당장은 지키지 않을 어떤 원칙이라도 제시해서 전쟁을 좀 빨리 끝내보자.
0: 뭔가 좀 명분을 만들어보자.
1: 예. 그리고 짧게 정말 간결하고 정말
0: 예.
1: 내용이 이렇게 아주 두루뭉술해야.
0: 서로 좀 이견을 보이기 어려운 부분들
1: 예, 예.
0: 위주로 해가지고.
1: 그런 거 좀 적기도 하고요. 예. 조금 두루뭉술하게 적어야 각자의 나라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0: 그렇죠.
1: 봐 이걸 해석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거야. 라고 하는 게 원래 외교각서에 많이들 나오는 양식인데
0: 예.
1: 이 MOU는 아마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OU 한 장짜리 이 짧은 MOU를 가지고 전쟁에서 뭐 종전 혹은 휴전이 오갈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양쪽이 빨리
0: 예.
1: 접고 싶다. 빨리 끝내고 싶다.
0: 예.
1: 이런 뭐 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0: 예. 보통 이제 뭐 세부적으로 막 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가 좀 들어가야지 될 것 같은데 서로 지금 미국과 이란의 모습을 보면은 세부적인 합의는 거의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1: 세부적인 걸 만들 시간도 예. 없고요. 그 하면 예. 너무 오래 걸려요. 이 예. 핵 협상이 지금 벌써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 예. 뭐 십몇 년, 뭐 수명 걸린
0: 이게
1: 얘기예요.
0: 엎어져가지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0: 협상하던 이거를, 중에 전쟁이 난 거기 때문에.
1: 예,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논의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요. 사실은 뭐 이 옆에서 예전에 우리 있었던 한참 얘기했었던 가자 전쟁. 예. 그것도 휴전하면서 대원칙. 뭐 평화 합의서 이런 아주 큰 원칙이 담긴 문서만 오갔지 거의 디테일하게 오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전쟁을 끝내자고 우리가 말하자면 명분을 예.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아무튼 그럼 이전에 이렇게 종전 얘기가 나왔을 때 하고는 이번에 나온 이 물론 달러 한 장짜리긴 합니다만은 예. 조금 종전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1: 전보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뭐 사실. 뭐 MOU라고 어떤 이란 일단은 이란하고 미국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시점도 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려요.
0: 예.
1: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4월에 이거 하기로 했던 거예요.
0: 연기한 거죠.
1: 예, 연기한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미중 정상회담 날짜를 지금 옮기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 맞춰서 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요. MOU라는 뭐 비록 이게 구속력이 낮다 하더라도 어떤 문서 얘기가 오간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전보다는 조금 협상의 진전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된다라는 시각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미국과 이란의 상태가 양쪽 다 너무 안 좋아요.
0: 예.
1: 예. 정말 빨리 끝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서 지지율 너무 많이 떨어지고 경제 너무 안 좋고 유가 계속 오르고 세계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고
0: 예.
1: 이란도 이렇게 미국이 계속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이거 오래가면 이란 경제도 버티기 힘들고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 좋은 소리 나오기 힘들어요.
0: 이란도 지금 봉쇄가 돼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리고 예. 이란도 어쨌든 지금 정권이 바뀌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0: 예.
1: 계속 그 권위주의 체제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부의 불만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좀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 심정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재반 요건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전보다는 좀 종전 협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뭐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0: 여기에 또 미중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1: 예. 그런데 예. 이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말만 오가는 거고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어떻게 합의할지 프로세스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럼 자 가서 이란하고 대표단과 대표단이 만나서 그렇게 협상하는 거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 그거 할 필요 없다. 문서만 오가면 되지 뭐. 우리 대표단 뭐 이란하고 대면 회담 안 할 거야. 그럴
0: 만날
1: 가능성
0: 필요도
1: 낮아.
0: 없다.
1: 예. 그럴 가능성 낮고 우리가 워싱턴에 앉아서도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문서만 오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가 별로 그렇게까지 합의할 필요는 없고 마지막 회담증에 서명식 하게 되면 그때쯤 아마 대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만나서 뭐 1대1로 회담을 하고 정말 뭔가를 조율한 다음에 이걸 끝낸다 혹은 뭐 양해각서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100% 이게 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나중에 또 이란하고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루 네. 이틀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또 전제도 좀 깔았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가 공습 중지했고 작전 중지했지만 바로 예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습 재개하겠다. 이게 내포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제발 빨리 끝내자. 예, 이 얘기입니다.
0: 네. 네. 아무튼. 이번에는 이제 종전될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좀 조금 높다.
1: 예.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던 정박해 있던 우리 화물선에서 예. 폭발 사고가
1: 맞아요.
0: 났습니다.
1: 예.
0: 불도 좀 크게 났고요.
1: 예.
0: 예.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인데 처음에는 이게 진짜 피격 당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0: 지금 전쟁 상황이 그러니까요.
1: 네.
0: 예. 하지만 일단은 이제 확실히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원인 규명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고요. 가장 큰 이제 이슈는 과연 이제 이란이 여기 얼마만큼 이제 관여가 되어 있느냐.
1: 그렇습니다.
0: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사실 뭐 진짜 관여했다면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1: 예,
0: 예. 예. 어떻습니까?
1: 이게 지금 그 우리 남우호죠. 이름이 남우호.
0: 남우호.
1: 예. 예. 호르무즈 해협의 인근에 정박돼 있던 이제 그 남우호에 폭발하고 화재가 났었죠.
0: 예.
1: 이게 지금 이란 내부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이 당연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특히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죠. 근데 미국이 이제 주장한 이유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선박 보호 조치 해야 돼. 우리 동맹들아 나를 도와줘. 우리가 선박 보호 조치 강하게 해서 이 이란의 이런 행위들을 막아야 해라고 하면서 내놓은 게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프리덤. 예, 예, 작전이었죠. 우리나라에도 참여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구하면서 낸 명분이 이거예요. 이 나무호가 봐라. 폭발하잖아. 단독으로 너희가 움직이니까 이런 피해 입는 거야. 이거 분명히 이란이 한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혼자 그렇게 단독으로 행동하면 안 되고 미국 편에 서서 미국과 같이 행동하고 미국과 같이 작전 펼쳐야 돼. 그게 파병이 됐든 뭐가 됐든. 예. 그렇게 이제 미국은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반박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예. 우리는 한국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이란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이 주한 이란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0: 주한 이란 대사관에서.
1: 그런데 이 입장을 펴고 얼마 안 돼서 예. 이란의 관영 매체. 구경이에요. 예. 프레스 TV라는 영어권에 이제 방송하는 대외 선전 매체가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프레스 TV에서 그 이 한국의 선박은 이란의 행동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관영 매체이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는 거예요.
2: 뭐 지침을
1: 거예요.
2: 따르지 않아서 뭐 그랬다? 뭐
1: 예. 정확히 말하면 네. 이게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중단한 것은 지금 이제 중단한 상태죠. 예. MOU가 오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예. 중단한 것은 선의가 아니라 이란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군사적 억지력 덕분이다. 나아가서 이란 당국의 새로운 해상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행위는 그러니까 표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란이. 예.
0: 해상 규정을 위반했다.
1: 예, 한국이 해상 규정을 위반한 그러니까 이란이 정한 해상 규정을 위반해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고 이것이 곧 우리의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준다. 이란은 물리적인 타격 행위를 해서라도 우리의 주권을 지키겠다. 예. 이게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드리자면 이거는 한국 선박이 이란이 정한 해상 규정을 위반해서 우리가 공격했다예요. 예.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거죠. 진짜 이란이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우리 정부의 조사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호가 예인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두바이항까지 옮겨집니다. 드라이도까지 옮겨져서 이제 정부의 조사팀이 지금 두바이로 갔고요. 거기서 원인 조사를 하겠다. 예, 이런 예. 방침입니다.
0: 어떤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 원인 조사를 하려면은 예. 예. 어떤 정부는 아직까지 좀 정확한 그게 없고 더 조사해 봐야 된다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우리 정부 입장은.
1: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청와대에서 나온 입장은 또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의를 해볼 생각이었는데 이제 조금 뒤에 들어온 정보를 추가 검토해 보니까 예. 피격이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 예. 뭐 침수가 됐다거나 배가 기울어졌다거나 이런 게 없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피격이 아니고 그냥 화재가 발생한 거라면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처음에 불이 나기 시작한 곳이 기관실이고 기관실에 예. 인화물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가 위험한 데니까 이게 지금 섣부르게 우리가 이란 탓이다 혹은 이란 탓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두바이항에서 원인 조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정부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실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란이 공격했으면 우리가 이란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예. 그러면 뭐 미국의 작전에 참여를 하든지 예.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마침 또 미국은 우리 프로젝트 프리덤 이 해상 선박 이 구출 작전에 한국도 참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고 예.
0: 그러니까 그 폭발 사고 나자마자 바로 그냥 예. 그 얘기가 바로 나왔어요.
1: 미국은 우군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때는 MOU 얘기가 안 나왔을 때예요. 아직. 예. 그래서 미국에서 한 이틀 동안 프로젝트 프리덤 하겠다. 동참할 사람. 그런데 한국 배가 마침 폭발했대. 예. 화재가 났대.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어느 편에 끼는 게 그렇게 우리한테 좋을 건 없어요.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란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사실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마침 이게 MOU 얘기가 오가면서 프로젝트 프리덤을 트럼프 정부가 스스로 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0: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1: 거죠. 예, 이제는 뭐 참여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네. 한국 정부로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한 시름을 덜었다. 물론 이제 이 조사를 해보고 결론이 네. 나오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겠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한 어떤 고민은 조금은 던 상태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0: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고가 있자마자 그냥 곧바로 바로 그냥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피격당했다.
1: 네.
0: 단정을 짓고 그래서 이제 참전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 뭐 이런 거 예, 여기도 적극적으로 한국이 와야 된다. 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1: 트럼프는 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지금 우군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이란하고 한참 긴장 관계에 있었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근거를 갖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란에서 당연히 호르무즈에서 한국 배가 불이 났어? 봐 이거 이란이 한 행동이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얘기한 것 같고요. 그 네. 내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 프리덤 빨리 한국 합류해. 우리 도와줘. 이게 숨겨져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작전을 어쨌든 MOU 얘기가 오가고 협의 얘기가 오가고 이란과 뭔가 좀 분위기가 흐름이 뭔가 좀 합의가 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미국도 스스로 이걸 접은 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우리 어떤 동맹으로서의 딜레마 같은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0: 예.
1: 그런데 사실은 좀 더 빨리 입장을 낼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예. 프로젝트 프리덤 한 이틀은 갔거든요. 그거 하겠다고. 그런데 만약 이틀 안에 우리가 입장을 냈어요. 자, 우리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할 거고 앞으로 이란 우리가 봉쇄할 거야 혹은 뭐 막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란이 화를 내지 않겠어요?
0: 예.
1: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란의 어떤 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텐데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정부가 참여하겠다고 해놓고 이틀 만에 갑자기 미국이 이걸 접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0: 예.
1: 것이죠.
0: 예.
1: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이 이번 이란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동맹들에게 강압적인 어떤 그런 요청을 많이 했잖아요. 파병해라. 뭐 이 작전 저 작전 참여해라. 왜 유럽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우리를 돕지 않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0: 예.
1: 동맹 입장에서는 미국을 볼 때 미국을 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어야 우리가 딱 가서 도와주고 정말 조력을 해줄 텐데 이번 일에서도 보듯이 미국이 막 갑자기 오라고 했더니 아 근데 우리 작전 안 돼. 지금 이란하고 협상 잘 됐으니까 심지어는 아직 MOU 맺지도 않았는데 프로젝트 프리덤 안 해. 우리가 공습하던 작전도 장대한 분노 그것도 끝났어.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동맹 입장에서 미국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과연 미국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디까지 믿고 따라가야 하는가라는 좀 의문부호를 남기는 에피소드기는 했었죠.
0: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1: 네.
0: 예, 바로 이제 또 이 작전 자체가 이게 취소가 되면서
1: 그렇죠.
0: 예, 우리 정부도 이제 곧바로 또 재빠르게 아주 입장이 공식 예, 입장이 예. 곧바로 나오더라고요.
1: 그러니까 사실은
0: 예.
1: 정부는 너무 반가웠을 거예요. 그게.
0: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프리덤, 못하지만
1: 예, 프로젝트 예. 프리덤 안 한다고 하니까 예. 아 봐라 우리 프로젝트 프리덤 고민할 필요 없어. 예. 사실은 정부는 고민은 했었다고 얘기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했고 뭐 어떤 광범위한 뭐 어떤 정말 해상의 어떤 안전을 예. 모색하는 작전에는 참여할 수 있겠다. 다만 예. 이 프로젝트 프리덤은 한 단계 더 강한 거니까
0: 예.
1: 여기에 참여해야 되나 마침 우리

0: 깜빡이 불났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고민이 그냥 저절로 해소가 된 셈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빨리 입장을 발표한 건 사실 좀 반가움이 좀 있었죠. 예.
1: 근데 뭐 어쨌든 국가니까 자국의 선박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국가라면은 그걸 안전하게 빼와야 되는 책임이 분명히 있는
0: 당연히
1: 거거든요.
0: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조사를 하고 나서 이게 조사 결과를 조금 봐야 돼요. 정말 이란이 한 것인가 아닌가 조사를 정말 제대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책을 또 다른 숙제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1: 그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대응 방식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어쨌든 국가로서의 어떤 그죠? 어쨌든 공격을 당했으면은 거기에 응당한 반응을 하는 거는 당연한 도리이기도 하는 거니까요.
0: 그래서 조사가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조사단이 갔으니까 현지에서 조사하는 거니까 가급적 빨리 하려고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1: 아무튼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 거고요. 미중 정상회담 일정과 아무튼 이것도 지금 MOU하고도 일정이 좀 맞물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0: 여기에 좀 맞췄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맞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 또 이 지금 이란 이슈가 사실 중국하고도 많이 걸려 있죠. 왜냐하면 이란산 석유 90%가 중국에 팔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란이 중국의 우호적이었고 그리고 지금 한참 MOU 얘기가 오가고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하나라고 지금 논의가 오가는 이 와중에 이란의 외무장관은 중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발언은 뭐였냐면 중국과 이란 뭐 이제 이란은 일단 어쨌든 이란 문제는 지금 전면 휴전으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정상화돼야 되고 분쟁이 계속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까지 이제 원론적인 입장이죠. 근데 중국은 뭐라고 했냐면 이란의 국가 주권은 지켜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이걸 훼손하는 것까지 행동했던 미국의 태도에 어쨌든 일침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도 이란이 핵무기 개발 안 하겠다고 했다. 중국은 이거를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하고 지금 미국과 이란이 싸우는 와중에 중국은 이란 편을 확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얼마나 이 중동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1: 어떤 다음 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 전쟁의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뭐 MOU가 또 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또 한 주 동안에 많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워싱턴 리포트 KBS 이정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밤 일라디오는 이어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정강 정책연설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137조의 이에 따라 KBS가 실시하는 정강정책 방송연설입니다. 본 연설 내용은 KBS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우상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지난 6월 28일 이란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역만리에서 벌어진 미국-이란 전쟁의 충격은 우리의 일상을 흔들었습니다. 휘발유 값은 리터당 300원 가까이 뛰었고 원달러 환율은 한 달 새 10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석유류 물가는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기업의 생산비와 서민의 장바구니가 동시에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3%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그 전쟁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곳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73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상태입니다. 우리는 불안정한 평화에 기댄 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값, 매달 내는 대출이자에는 보이지 않는 분담비용이 붙어 있습니다. 분담비용은 국가 신용도를 붙잡는 모래의 주머니이기도 합니다. 평화가 전착된다는 것은 코리아 리스크를 걷어내고 한국이 가장 안전하고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세계의 기업들이 몰려오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갈아타는 일입니다. 저는 평화가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행복 전략이라 확신합니다. 분단을 유지하겠다고 쏟아붓는 막대한 비용을 우리의 복지와 문화,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데 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이 바로 평화에 투자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바로 남한의 자본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만나 남북 상생협력을 실현한 것, 개성공단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약 월 170달러, 요즘 환율로 치면 25만 원가량의 임금으로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누렸습니다. 5만 5천여 명의 북한 주민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니라 남북 모두 이익을 보는 대표적인 윈윈 모델이었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2005년 본격 가동 이후 2016년 폐쇄까지 누적 생산액 32억 달러, 해마다 성장해서 마지막 해에는 생산액 5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단을 재개할 경우에 5년간 남쪽에만 22조 원의 경제효과, 9만 5천 명의 고향효과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강산 관광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여행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연합 UN이 말한 대로 평화로 가는 여건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위해 막혀있던 국도 7호선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 달에 3만 명의 관광객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습니다. 누적 관광객 193만 명, 남측에만 2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9천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작은 통일이 온 것 같다고 할 만큼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평화 경제의 모범이 바로 금강산 관광이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우리는 평화가 경제를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또 경제는 평화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과 북 사이에는 높고 차가운 벽에 꽉 가로막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9.19 남북 군사 합의가 폐기되며 DMZ 일대에서 총성과 포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접경지의 확성기는 끔찍한 소음을 뱉어냈고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왜 접경지역 위기를 조성하고 어떻게 전쟁의 어둠을 악용하려 했는지 12.3 내란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주권자 국민은 빛의 혁명으로 가장 평화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의 위기를 평화로 바꿔온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해에서 발생한 두 번의 전쟁 위기를 모두 평화의 기회로 바꿔냈습니다. 21세기 첫 노벨평화상은 평화를 이뤄낸 우리 국민 모두의 영예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1차 핵실험 강행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원수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두 발로 걸어서 넘고 평양에서 14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전쟁의 문턱에서 시작됐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전쟁의 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은 4월의 판문점 회담,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로 연결됐습니다. 이처럼 역대 민주정부는 총성이 울릴 때 협상 테이블을 펼치고 핵실험이 터질 때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었으며 전쟁의 먹구름 아래 평화의 성과를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았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확성기 방송, 전단, 오물풍선이 멈췄습니다. 9.19 군사 합의의 선제적이며 단계적인 복원을 천명했습니다.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공동체, 평화가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 이것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평화 기반 성장 비전입니다. 지난 2월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목표와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협력은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세계의 기둥을 잘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강한 안보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입니다. 힘없이 평화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안보 이외 평화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안보 강국입니다.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향해 순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이념을 앞세운 진영 외교가 아닌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실익중심 협력입니다. 포성으로 흔들리는 땅에서 경제도 협력도 길을 편리 마무합니다. 먼저 군사적 긴장을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협력 자체가 긴장을 낮추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개성공단이 가동되는 동안 북한군 1, 2개 사단이 후방 10에서 15km로 물러났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자 북한 동해 함대가 100km 후퇴했습니다. 경제협력이 안보 이익을 만들었습니다. 남북협력, 거창함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 제재와 충돌하지 않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염병 예방, 산림협력, 공동 어로구역 설정, 인연과 무관하되 서로에게 꼭 필요한 협력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남과 북이 함께 떠안고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 폭우와 홍수 앞에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뭄에는 물을 나누고 홍수에는 함께 수위를 조절하는 남북협력형 물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전염병 역시 국경을 넘습니다. 코로나 같은 대인지병, 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방역으로 피해를 함께 막아야 합니다. DMZ 지역 내외의 지뢰 제거는 접경적 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남과 북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작은 협력이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평화의 밑거름이 됩니다. 세 번째 기둥은 남북 협력을 지속시킬 제도적 장치입니다. 안보가 있고 협력의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하루아침에 멈췄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피격 직후 즉각 폐쇄됐습니다.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만큼 다쳤을 때의 충격도 컸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상인들이 파산했고 지역경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것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뼈아픈 교훈입니다. 정치가 바뀌고 남북관계가 뼈거릴 때도 협력이 지속되려면 제도가 필요합니다. 분야별 남북협의체를 상설화해 협력의 창구를 항상 열어둬야 합니다. 국제사회를 협력구조 안에 참여시켜 남북 어느 쪽도 쉽게 판을 뒤엎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와 분쟁 해결을 보장하는 법적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안보, 신뢰, 제도, 세계의 기둥,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평화 기반의 토대입니다. 평화 기반이 튼튼히 다져지면 우리 경제는 차원이 다른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 경제의 도약은 접경지 주민의 삶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73년간 안보를 위해 소리 없이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때로 침묵은 가장 고통스러운 비명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접경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서는 국토 균형 발전도 대한민국의 성장도 불가능합니다. 접경지 주민의 삶을 옥죄해온 규제 혁파는 단순히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사슬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그 첫 번째 시작입니다. 지난 4월 23일 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강원, 경기, 인천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접경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접경지역은 대립과 적대의 땅이라는 오명을 벗고 상생과 번영의 평화지대라는 이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조세 부담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통해 기업이 모여드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생활, 문화, 복지를 위한 시설도 충분히 설치해야 합니다. 청년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넘치는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는 경로입니다. 규제가 풀리고 주민의 삶이 회복될 때 접경지는 평화 경제의 무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무대의 중심에 DMZ가 있습니다. DMZ, 역설적인 땅입니다. 지구상 가장 요새화된 경계로 둘러싸인 땅, 그 땅에서 자연이 인간보다 먼저 평화를 회복했습니다. 멸종 이기종이 돌아와 생명의 그물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자연이 회복된 생명의 가치는 인간의 세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DMZ를 국제적인 생태평화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하는 것은 미래의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입니다. 북한의 세계적 휴양지인 원산 갈마에 갔다가 강원도 설악산 권역에 오고 DMZ에서 숙박하는 코스, 전 세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평화 경제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평화로 안정된 땅에 관광이 물꼬를 트면 산업이 따라오고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장의 이름이 바로 평화경제특구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접경지역이 가진 풍부한 유휴부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야말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 유치에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접경지의 평화경제특구와 알리백특구를 함께 지정하면 과거에 묶여있던 등은 에너지와 첨단 산업이 융합된 미래의 땅으로 바뀝니다. 한반도 경제 공동체의 씨앗이 심어진다면 강원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허브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강원의 청년들이 더 이상 강원도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가 마련됩니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협력을 요청한 서울, 평양, 베이징 고속철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육로가 열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대륙으로 뻗어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여기에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면 더 넓고 큰 경제 통로를 만들어냅니다. 부산과 강원 동해안 항만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양 물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평화 기반 성장으로 도약할 대한민국의 자리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더 큰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대화가 아닌 힘의 논리를 통해 협력이 아닌 패권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분단과 적대의 시대를 넘어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 온 나라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길을 여는 것은 폭력과 증오의 시대를 끝내고 싶은 인류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언제나 평화가 밥입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철원입니다. 중부지방 최대의 평화지대, 강원도 제1의 국창지대입니다. 전쟁의 포연이 가시자 한반도 허리에 날카로운 선이 그어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철원평야도 휴전선으로 잘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민통선 안에서 농사짓던 친구 아버지가 지뢰를 밟아 돌아가셨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 후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가장이 사라진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장남인 제 친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학교에서 돌아오던 제게 밭에서 일하다 손을 흔들던 친구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제 어린 시절도 지금의 삶도 분단과 전쟁의 상흔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게 평화는 그 친구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고 적경지 농부가 지뢰 걱정 없이 밭을 갈고 가족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밥을 먹는 풍경으로 다가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축은 남북관계를 열어 성장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들과 대결과 적대를 키워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이들이 맞서온 역사입니다. 이번 선거는 남북의 대립과 긴장을 숙명처럼 짊어지고 갈 것인지, 평화의 투자에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 것인지 결정하는 갈림길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평화기반 성장 정책은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을 위한 핵심 동력입니다. 대결과 긴장의 땅을 평화 경제의 터전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6월 3일 투표로 대한민국과 광원특별자치도 대전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보내드렸습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0: 토론 좋아하세요?
1: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뭐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거의 다.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진중하고 의미있고 재미있게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오늘 경기 놓쳤다면 KBS 1라디오 스포츠 스포츠.
6: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7: KBS 58분 날씨.
8: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새벽부터 맑아지겠으나 수도권은 대체로 맑겠고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 한때 강원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특히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 동해안과 경북 일부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전국이 7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8도에서 22도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모든 권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면서 무척 청정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3.5도, 현재 습도는 88%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우리가 사랑한 도시의 저자 전은환 작가님입니다. 전은환 작가님은 삼성전자 무선사업 부문에서 스마트폰 사업 전략 전문가로 20여 년 활약하다 퇴임하셨고요. 30년 지기 친구 김지윤 박사님과 함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셔서 그 채널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행, 인문, 예술 등 다양한 관심사가 편안하게 흐르는 대화로 큰 사랑을 받고 계시죠? 전은환 작가님 모시고 인생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처음 뵙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전환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롱테이크를 제 친구 김지윤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아주 최근에는 작가로 데뷔하게 된 사람입니다.
0: 네, 제가 이어받아서 전은환 작가님 소개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MBA 과정을 마치고 신문사 취재기자로 활동하시다가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20년간 무선사업 부문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미술사 공부를 시작을 하셨고요. 김지윤 박사님과 함께 팟캐스트, 유튜브 진행하시면서 시사, 인문, 예술 등 폭넓은 분야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1: 네.
0: 오, 커리어가요. 저널리스트에서 기업인으로 삼성전자 최연소 여성 임원이셨죠?
1: 아, 뭐 그 해에는 그랬습니다.
0: 아, 네.
1: 43살이 됐는데 44살도 있고 45살도 있고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0: 저널리스트, 기업인, 그리고 이제 유튜버,
1: 네.
0: 작가. 경력이 굉장히 이제 여러 번 전환을 하셨고 이 유튜브 원래는 네. 팟캐스트였던 채널 이름은 지윤 앤 은환의 롱테이크이고요.
1: 네.
0: 또 다른 진행자 김지윤 박사님이 저희 장강명의 인생책 초반에 작년에 나오셨었죠.
1: 봤어요.
0: 아, 보셨나요? 네. 어떠셨나요?
1: 아, 지윤이는 정말 옆에서 볼수록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늘 이제 존경하는 친구인데 일단 저보다 엄청나게 스케일이 크다. 웅대하다.
0: 뭐 가져오신 책은 뭐 두 분 다 되게 스케일이 큰 것 같은데 그 되게 비슷해 보이는 책인데 할 책이 두 권이나 있는데요.
1: 그렇죠.
0: 네. 웅장 어느 쪽이 더 웅장한지는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네.
0: 이번에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 책도 김지윤 박사님이랑 같이 쓰셨어요.
1: 네.
0: 책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1: 책이요?
0: 네.
1: 여행으로 이끄는 입문서라고 하고 싶습니다.
0: 웅장합니다.
1: 네.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를 골라서 사실 도시란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0: 네.
1: 그 도시가 이루어지게 된 요소들 물론 많은 것들이 또 책으로 이미 정리됐던 것들을 저희가 골라서 다시 저희의 시각으로 묶어서
0: 네.
1: 여러분이 여행을 가시기 전에 한번 보면 내 여행의 경로를 이렇게 좀 틀어볼까?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여행을 다녀오신 다음에 보면 아, 내 여행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0: 아, 좋습니다. 이게 지윤의 은환의 롱테이크에서도 우리가 사랑한 도시들 콘텐츠가 네. 에피소드들이 올라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으니까 좀 닮았더라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1: 네.
0: 펼칠 수 있고 부담 없이 펼치고 아, 이 누나들이 언니들이 무슨 얘기 해주시나 보자 하는데 막 그렇게 사람 이렇게 가르치는 태도는 아닌데
1: 네.
0: 편안하게 얘기 되는데 듣다 보면 그래요? 뭐 이러면서 하다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1: 맞습니다.
0: 생각 듣고 시원시원한 사진도 있고 근데 또 뭐 무리하게 막 감성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1: 네. 네
0: 좋았습니다. 근데 팟캐스트 뭐 유튜브도 그렇고요. 이런
1: 네.
0: 거는 이 좀 대화로 끌고 나가니까 두 사람이 진행하면 편하잖아요.
1: 네.
0: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근데 책 은 어떻습니까? 책은 보통 제가 둘이서 쓰겠다고 하다가 한 사람 나가거나 아니면 그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거 종종
1: 네.
0: 봤거든요.
1: 그 공저를 생각하니 눈물이 그렁그렁.
0: 아, 싸우셨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 아니요, 싸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0: 네.
1: 처음에는 정말 저희가 같이 계속 팟캐스트를 하고 저희가 스크립트를 굉장히 많이 쓰고 시작하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따올 부분도 있고 뭐 우리가 워낙 그 이때까지 생각한 게 많으니까
0: 네.
1: 같이 쓰지 뭐 그랬는데 막상 두 명이서 같이 쓴다라는 것이 실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0: 그게 결국에는
1: 네.
0: 마지막에

0: 연장이 될 때는
1: 맞아요.
0: 그걸 둘이서 뭐 한 글자씩 번갈아 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말 딱 하나로 말하자면 둘이서 같이 쓰면 비문도 더 많이 생겨요. 육하원칙을 맞추기도 아. 너무 힘들어요.
0: 네.
1: 뭐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야심차게 같이 쓰자. 그 사실은 모든 챕터를 다 같이 썼어요.
0: 아 그렇습니까? 네. 서로 뭐 짝수 챕터, 올수 챕터 이렇게 나눠 쓴 게 아닌가요?
1: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모든 것들을 이제 챕터별로 이제 도시 안에서 챕터별로 아. 저희가 나눠서 네. 썼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완전히 이제 누구 챕터란 걸 밝힐까 이제 요 부분은. 지윤의 챕터 해서 뭐 에딘버러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은환이 본 것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상 이제 피렌체랑 에딘버러를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보니
0: 네.
1: 그다지 읽기가 편하거나 굉장히 이렇게 잘 원활하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0: 네.
1: 순탄하게.
0: 네.
1: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닌가 보다. 그냥 한 명이 쓴 것처럼 바꾸자.
0: 어.
1: 뭐 다른 챕터를 쓰지만 주어를 밝히지 않고 그 주어를 대부분이 이제 주어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쓰여진 문장인데 그렇게 문장을 꾸미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0: 아 근데 잘 꾸미셨나 봅니다. 왜냐하면 읽을 때는 사실 공저인 걸 모르고 읽었으면 그냥 한 사람이 쓴 것인 줄 알았을 거예요. 또 일관성 네. 있고 그렇구나 했지만 역시 공저는 어렵다.
1: 그렇죠. 네. 머리털이 정말 빠지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0: 읽고 쓰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도 공전은 어렵다.
1: 맞아요. 저희가 싸우지는 않았고 네. 이제 뭐 막 어려웠기 때문에 서로 호소는 했고요. 이제 네. 보통 작업은 제가 이제 먼저 좀 빨리 작업을 하는 편이라서 그거를 지윤님한테 던져주면 지윤이가 이제 자기 걸 이제 사이사이 끼워서 쓰면서 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줬죠. 야, 요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요 부분은 뭐 좀 더 했으면 좋겠어. 뭐 그래서 이제 다시 좀 고쳐 쓰고 그런 과정으로 완성했습니다.
0: 먼저 쓰는 사람이 손해인 것 같은데요?
1: 아니 저는 근데 첫 책이었고 지윤님은 또 여러 가지 책을 이제 낸
0: 네.
1: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마웠어요 지윤이의 조언이.
0: 저것도 좀 궁금합니다. 도시들이 다 사랑받을 만한 도시들인데
1: 네.
0: 다 읽고 나서 나중에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은 걸까? 뭐
1: 쓰는데 자신 있는 도시?
0: 아.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작가님은 네. 이제 아 나 이 도시 너무 사랑한다 하는데 김지훈 박사님 어 나 그거 모르는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1: 놀랍게도 그런 건 없었어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단 한 도시 상해가 지윤이가 네. 굉장히 강하게 추천을 했는데 저는 사실 출장이나 뭐 여행이나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지윤이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도시는 다 좀 부끄럽지만 10번 이상?
0: 네.
1: 수십 번 이런데.
0: 뒤에 에필로그 해보니까 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쓰는 와중에도 또 가신 네. 도시도 있고요.
1: 상해는 제가 10번 이하 뭐 대여섯 번 정도? 그리고 많은 경우 출장이었고.
0: 네.
1: 그래서 그 정도만 상해? 내가 뭘 쓸 수 있을까 제대로? 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쓰다가 중간에 가서 다시 약간 취재를 하고 왔는데
0: 네.
1: 그거 말고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여행은 저마다 다른 모습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공저임에도 불구하고 인문 기행 뭐 여행 이야기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장소도 아, 어떤 네. 곳인지 다가오지만 그 쓴 사람의 개성이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그냥 짐작하는 개성이 있고 작가님한테 직접 듣고 싶은 개성이 있는데 도시 어느 도시를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 도시를 좋아하시고 가면 도시마다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0: 나는 어떤 도시를 가면 무엇을 한다. 어느 장소를 찾는다. 융주점을 찾는다.
1: 뭐 그냥 다 공통적으로 말을 하자면
0: 네.
1: 미술관을 가죠.
0: 미술관 가실 거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1: 미술관을 가서 이제 그림을 보고 미술관이라는 곳은 이제 많은 경우에 뭐 19세기, 20세기부터는 교육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담당하는 곳이 돼버렸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알기 위해서 그곳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미술관을 훑어보고 또 이제 미술관 카페에서 좀 죽 때리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여행을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각 도시마다 꼭 하는 일은 이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가면 뭐 광장 같은 데서 칵테일 한 잔 시켜놓고 아페롤 네. 스프리츠 한 잔 시켜놓고 사람 구경하고
0: 네.
1: 파리에 가면 회랑이라고 하죠. 이제 한쪽은 좀 오픈되어 있고 한쪽은 상가가 있는
0: 네.
1: 그런 곳을 걸으면서 쇼윈도를 보고 물건 구경도 하고 교토 가면 이제 사찰 사이의 골목을 걸으면서 좀 걷다가 이게 막혀있는 그 경험? 막혀서 걷는 경험을 하다가 또 커피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다른 경험을 해보려고 해요.
0: 도시들은 그리고 사랑하는 도시들은 좀 역사가 있는 곳 좀 그런 곳인가요?
1: 도심 한복판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얽혀 있는 곳.
0: 네.
1: 이 건물에 누가 살았고 이 건물은 어떤 식으로 지어졌고 또 어떤 역사적 사건을 겪었고 뭐 네. 이런 곳들. 그래서 제가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뭐 이런 곳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1: 네.
0: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인문기행이라는 단어를 듣고 제가 이제 떠올린 질문인데요.
1: 네.
0: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 듣다가 가서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건 좀 다를까요?
1: 다르죠.
0: 어떻게 다른가요?
1: 사실 도시에 딱 떨어졌을 때 그 공항에 내리자마자 맡는 냄새부터가 사실은 저는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인도를 굉장히 좋아하고 인도를 꼭 다시 이제 시간 되면 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인도에 내리면 공항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거든요.
0: 향신료 냄새라고
1: 예.
0: 하는.
1: 향신료 네. 냄새가 나고 일단 길은 엄청나게 막히고요.
0: 네.
1: 길에는 소가 지나다니고 클랙션 소리가 계속 빵빵빵빵빵빵 나는데 사실 그것으로 저희가 인도의 역사를 알거나 모디 총리의 경제 정책을 알거나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0: 네.
1: 그냥 경험이지. 하지만은 그렇게 경험을 하고 와서 집에 와서 다 인도에 대해서 또 더 정리된 걸 봤을 때 아 이런 그 상황이 이런 정치 체제랑 결부가 된 거였어.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런 종교적인 그 성향과 이제 연결이 된 거였어.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근데 둘이 계속 변증법적인 관계라고 생각해요. 가서 보는 것과 읽어서 아는 것.
0: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우리가 사랑한 도시의 전은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0: 저희 프로그램이 게스트에게 인생책을 세 권을 골라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1: 네.
0: 그중에 한 권을 제가 읽고 나서 그 한 권은 조금 길게 2부에서 얘기하고 나머지 두 권 1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저희가 세 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1: 네. 네.
0: 폴 스트레던의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 티머시 스나이더의 피에 젖은 땅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 권 페이지 수 제가 궁금해가지고 합쳤더니 2,000쪽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세 권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논픽션.
1: 아 그렇죠. 네,
0: 역사적 사건을 다룬
1: 네. 네,
0: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중요한 장소의 논픽션. 네. 픽션이랑 다른 어떤 논픽션만의 매력도 있을까요?
1: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어? 아. 그럼 이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 이게 가장 매력인 것 같습니다.
0: 논픽션 읽을 때 저도 그런 생각 하는데요. 약간 소설 픽션 읽을 때에는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 뭐 개연성이 없어 뭐 이러고 넘어가는데 논픽션일 때는 그냥 왜 이 팩트들에는 좀 이렇게 강요하는 힘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뭐 네가 믿건 안 믿건 일어났다.
1: 네.
0: 네가 궁금해하건 말건 네. 일어났다. 그러고 나면은 되게 좀 숙연해질 때도 있고 무서워질 때도 있고 아, 세상 만사가
1: 네.
0: 소설가 한 사람의 그 머릿속 논리대로 절대 굴러가는 곳이 아니구나 그런 네. 생각 많이 듭니다.
2: 작은 서점.
0: 네, 1부에서는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와 언더그라운드 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는 뭐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니고요. 네. 폴 스트랜든이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이자 학자가 쓴 책인데
0: 네.
1: 이분은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철학을 전공하시고
0: 네.
1: 나중에 이제 그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의 폭은 굉장히 넓어요. 수학도 가르치시고 철학도 가르치시고 근데 이탈리아 역사를 자기가 이제 굉장히 들고 파서 거기 관해서 굉장히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사실 굉장한 학술서는 아니고요. 대부분 대중의 눈높이를 맞춘 이탈리아 역사서를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걸 제가 인생책이라고 이제 들고 나온 것은
0: 네.
1: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뭐 책 내용도 물론 좋아서 그랬지만 내가 앞으로 책을 쓴다면 그땐 책을 쓴다는 생각 안 했지만 난 이런 책을 쓰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0: 이 책 매력은 뭔가요?
1: 이 책은요.
0: 네.
1: 이 책은 저희가 굉장히 어떤 뭐 메디치 혹은 뭐 그 르네상스라고 할 때 어떤 일들을 모두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 위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뭐
0: 네.
1: 메디치가 뭐 교육을 뭐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어쩌고 저쩌고
0: 사람들을
1: 뭐,
0: 예술과 후원하고
1: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 과학과 무슨 분야에서 뭘 남기고 뭘 남기고 뭐 미켈란젤로는 뭐 뭘 짓고 뭐 하고 그런데 피렌체의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티첼리나 미켈란젤로
0: 네.
1: 같은 사람들의 얘기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경지에 올랐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그 사람들 죽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막 뭐 남겨서 뭐 남겨서 그러고 그 보티첼리가 어떻게 죽었어? 그럼 글쎄 잘 살다가 돌아가셨나? 뭐 이러는데 그 사람의 그런 최후 그래서 그 후에 사후의 평가가 어느 정도 급하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그 사후에 굉장히 이 사람이 제대로 평가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그 후 몇백 년 동안은 그냥 묻혀 있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우리의 관심으로 데려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제가 굉장히 알고 싶었던 것들 제가 지금 듣고 보고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접하게 됐지? 보티첼리의 그림이 왜 지금 저 우피지 갤러리의 가장 중심부에 붙어 있는 거지? 안 붙어 있었을 수도 있잖아.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책이라서 좋아요.
0: 저자의 관점 자체가 약간 뭐 천재 몇 명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1: 네.
0: 뭐
1: 물론 천재들 많이 나오지만 그 천재들 말고 좀 더 폭넓은 천재들. 그다음에 네. 천재들을 그 천재들이 그 천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 그다음에 천재로 성장하다가 약간의 전성기를 지냈을 때의 그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굉장히 다각적으로. 그래서 한 사람을 저희가 마치 고고학적으로 막 뼈들을 모아서 모으고
0: 네.
1: 먼지를 터는 그런 느낌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아까 제가 잠깐 귀가 쫑긋했는데요.
1: 네.
0: 만약에 작가님이 어떤 책을 쓰신다면 이런 책을 쓰고 싶다 하셨는데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약간 염두에 두시는 그런 시공간이 있나요?
1: 저는 미술 교과서라는 시공간은 아니고 작가님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희가 늘 이렇게 약간 널쩍한 미술 교과서를
0: 네.
1: 봤잖아요.
0: 네.
1: 그러면 거기 뭐 고호의 그림들도 있고 뭐
0: 그쵸.
1: 피카소의 그림들도 있고 와 수많은 그림 중에 이것을 이 자리에 놓은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얘기하는 대로 어떤 일제의 어떤 그런 교육의 잔재일까? 아니면 어떤 그런 교과서를 쓰는 분들이 있었을까? 정말로 이게 가장 최고의 그림이었나? 오해가 들어갔나? 뭐 저는 누군가 저희가 뭔가 이해하는 틀을 가진다고 할 때 그
0: 네.
1: 이해하는 틀을 누가 만들어내고 있나?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0: 그 정전들이라고
1: 네.
0: 하는 것을 누가 선정을 했는가
1: 네.
0: 어떤 작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됐는가 저는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이거는 뭔가 정말 몰라서 여쭙는데요. 뭐 미술 평론가들의 어떤 무슨 영향이 큰 건가요? 아니면 미술 상이라든가 어떤 뭐 상업적 수요라든가 컬렉터들의 어떤 뭐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게 큰가요? 아니면 뭐 다른 분야의 사상이나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조명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나요?
1: 다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철학자들의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0: 아, 뭐
1: 프랑스로 돌아가면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저희가 그냥 흔히 막 입에 올리는 철학자들 뭐 미셸 푸코, 네. 뭐 질 둘레즈 이런 사람들도 그림에 대해서 다 한 장씩 쓰셨고
0: 아.
1: 그다음에 뭐 또 언론이 그것을 이제 또 굉장히 보도를 하기도 하고 뭐 그전에도 네. 여러 가지의 이제 사건들이 얽히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야 그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고 뭐 잊혀진 작품이 있고 그러는데 막상 제가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지금 하는 거는 아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이 자리에 있긴 있었구나. 그 제 눈의 안경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90%의 사람들은 비슷한 도수의 안경을 끼고 있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죠.
0: 아 저는 이제 문학계에서 정전이 이제 문학계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바뀌고 뭐 서서히 밀려나는 작품도 있고 네. 떠오르는 작품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프랑켄슈타인이 한두 세대 전에 지금 같은 위치가 절대 아니었는데
1: 그렇죠.
0: 네, 뭔가 페미니즘 비평 이론이 발전을 하고 또 이제 과학기술의 영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의 네. 어떤 문학적 위상이 괴기소설에서 어떤 예지적 작품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 미술도 그런 게 당연하겠지만 생각을 네. 못했어요.
1: 그 뭐 제가 다 지금 뭘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제 궁금증에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런 것들을 더 재밌게 또 하지만 깊이 있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영향력을 미쳤겠죠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학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커버하면서 글을 쓰면 굉장히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스트랜든 이제 작가는 거의 그런 그 농도와 넓이를 모두 갖추고 깊이와 넓이를 다 갖추고 쓴 글을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어우 갑자기 책이 확 땡기는데 김지윤 박사님이
1: 네
0: 김지윤 박사님 피렌체 서점 이야기였나 그 책을 추천을 하셨어요.
1: 그것도 좋아하는 책이에요.
0: 네. 그래서 네. 처음엔 저는 같은 책인 줄 알고
1: 네.
0: 봤다가 아닙니다. 다른 책이고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좀 이 보시는 각도도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김지훈 박사님이 그 피렌체 서점을 추천을 하실 때에는 그 변역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네. 해주셨던 것 같은데
1: 그 문자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었죠.
0: 필사, 필경사들에 대해서
1: 인쇄.
0: 네 그랬는데 또 딱 그 변역기가 아니라 이 폴 스트레던의 책은 한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1: 맞아요. 사실은 그 르네상스의 시작부터 르네상스가 사실은 거의 끝날 무렵
0: 네.
1: 그 잠깐 직후까지를 다 커버하고 있는 책이죠.
0: 네.
1: 사실은 뭐 피렌체 서점 이야기는 장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아마도 기억하기로는 이탈리아 여행 가면서 아 무슨 책을 읽을까 하다가 그냥 검색해보고 찾은 책이라서 이제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챕터별로 사람이 다르게 주인공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읽었다 말다 뭐 기차관에서 읽었다 접어두고 이러기에 좋은 책이라서 사게 됐었죠.
0: 아 구성이 약간 옴니버스 구성 같은
1: 그렇죠.
0: 그런 식이군요.
1: 네.
0: 피렌체 사람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 책 말고 그냥 피렌체 도시도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1: 네.
0: 우리가 사랑한 도시 제일 처음 등장하는 도시가 피렌체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작가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도시인데.
1: 맞습니다.
0: 뭐가 특이합니까? 이탈리아 유명한 도시 많잖아요. 로마도 있고, 네, 베니스도 있고, 밀라노, 뭐 나폴리, 뭐 엄청 많은데.
1: 네. 저희가 뭐 피렌체를 흔히 르네상스의 발상지라고도 하고,
0: 네.
1: 그게 완전히 맞는 평가인가? 뭐 사실 뭘 한 단어로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0: 네.
1: 근데 이제 확실히 그 시점에서 인간 사고가 어떤 변곡점을 맞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시기에
0: 네.
1: 단지 피렌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0: 네.
1: 이제 인간이 그전까지 굉장히 집단적 사고, 종교 중심의 사고를 하다가 점차 개인적으로 사고하게 됐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개인 중심이 됐다는 게 이후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사고의 변화를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잘 형상화한 도시 라고 생각해서 그 사고의 변곡점을 우리가 그냥 얘기만 들으면 혹은 책만 읽으면은 잘 느끼질 못하잖아요. 근데 피렌체에 가면 아 그때 이랬어. 아 그 사고가 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그 사고가 변한 걸 이렇게 조각을 만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 물질화해서 그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0: 제가 궁금한 거 1번이요.
1: 네.
0: 왜 피렌체인가요? 왜 그런 일이 피렌체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고 혹은 뭐 비슷하게 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해도 아 그래도 역시 대표는 피렌체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1: 사실은 그거는 그 굉장히 그때 거기가 완전히 바닷가는 아니지만은 해상 운송이나 여러 가지 뭐 이슬람 제국이나 그런 영향이 이제 쉽게 올 수 있는 지리적 위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0: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그래도 르네상스 몇백 년 지났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여전히 가면 뭐가 확 느껴집니까? 어, 르네상스의 기운.
1: 아. 저는 이제 다시 미술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0: 네.
1: 미술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원근법이잖아요.
0: 네.
1: 그럼 원근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원근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제 서 있는 곳이 어딘가 있기 때문에 원근법이 있는 거거든요.
0: 아.
1: 근데 그 서 있는 위치는 작가님 자리랑 제 자리랑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예, 아. 제가 보는 원근법과 작가님이 보는 원근법은 다르잖아요.
0: 그리는 사람이 네. 자기를 개인으로 인식을 하고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인식을 해야 생기는 거군요.
1: 네, 생기는 거죠.
0: 아, 저희가 어린아이들이 그림 그릴 때 보면은
1: 네.
0: 하늘에서 내려본 것 같은 그림을 그리잖아요.
1: 그렇죠.
0: 중세 그림도 좀 그렇고. 아.
1: 동양의 그림은 사실은 원근법이 거의 나중에까지 좀 안
0: 그렇죠.
1: 나타나요. 그냥 네. 쭉 보는 거죠.
0: 아.
1: 그런데 요즘은 다시 그 원근법에 대해서도 감론을 박을 하거든요. 미술사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화가들 자신도 야 이렇게 서서 가만히 서서 보는 게 더 부자연스러운 거지. 동양 사람들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걸으면서 보다 보면 원근법이 약간 이렇게 퍼지는 게 제대로 그 안 보이는 게 그게 더 사실은 인간적인 거야 뭐 이러면서 감론을 박도 있지만
0: 네.
1: 어쨌거나 그거를 처음으로 인식해서 형상화를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 그 산타 마리아 노벨라에 가면은 삼위일체 그림이 이제 거의 최초의 이제 그 원근법을 적용한 거다.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몇 대 뭐 최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네, 네.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저렇게 받아들여서 현실화를 시켰다는 것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죠.
0: 피렌체의 당시의 어떤 뭐 그림이나 조형물 같은 게 보면 아 네. 원근법이 이때 사람들 사고 방식에 네. 들어왔구나 스며들었구나 이런 게 좀 보이나요?
1: 네.
0: 알겠습니다. 전은환 작가님이 첫 번째로 꼽아준 인생책 폴 스트레던의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1: 조용필의 꿈을 들을까요?
0: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선곡 이유는
1: 아 선곡 이유 별로 없어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노래방에서 굉장히 많이 부른 노래이기도 하고
0: 네.
1: 아 나란 인간은 정말 아무런 일말의 서사가 없구나. 나도 좀 스토리가 있는 인간이면 참 좋을 텐데. 없어요. 그래서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사연 있는 사람처럼.
0: 저도 사실 술 마시고 이 노래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 괜히 이렇게 센치해져가지고.
1: 아, 그쵸.
0: 네, 들었습니다. 조용필의 꿈 듣겠습니다.

0: 조용필의 꿈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우리가 사랑한 도시의 저자 전은한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인생책 두 번째 책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하루키 언더그라운드는 옴 진리교에서 일으킨 도쿄 살인 지하철 이제 사태에 대해서 쓴 네. 책인데, 특이한 건 이제 하루키가 물론 많은 에세이를 남기고 또 네. 이제 좋은 소설도 남겼는데 대부분 이제 하루키의 책이 어때? 왜 좋아해? 그러면은 어떤 개인의 취향, 굉장히 네. 이제 발전된 사회에서 네. 너무나 이제 물질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개인이 소외를 느낀다든지 괴로워한다든지 그래서 네. 노르웨이의 숲이라든지 그런 작품도 좋아하고 또 뭐 위스키에 대해서 쓴다든지 달리기에 대해서 쓴다든지 여행에 대해서 쓴다든지 네. 그런 와 그래 나도 그런 거 좋아해 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남겼죠. 그렇죠. 거기에 많은 소설들은 판타지가 들어가고
0: 네.
1: 언더그라운드는 그런 것들과는 굉장히 결이 다르죠.
0: 네.
1: 그냥 정말로 너무나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그 팩트를 퍽 날린다고 해야 될까. 물론 퍽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섬세한 인터뷰를 통해서 피해자들, 그 다음에 또 거기 사건에 가담했던 옴 진리교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이제 인터뷰 책입니다.
0: 네. 작가님은 언제 접하셨나요?
1: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은 서점에 깔리자마자 늘 사기 때문에
0: 이게 도쿄 지하철 살인 독가스 테러 뭐 명칭은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부릅니다만 그게 심지어 이제 이웃 나라인 한국에도 굉장한 충격이었고
1: 그렇죠.
0: 예, 네, 그런 거를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 당시만 해도 상상을 못 했기 때문에
1: 맞아요.
0: 굉장히 충격이었고 저도 이제 그때 갓 20살이었는데 되게 생생해요. 근데 벌써 30년 전 사건이라 가지고
1: 맞아요.
0: 네. 그 사건도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1: 이제 옴 진리교라는 일본의 이단 종교죠.
0: 네.
1: 아사하라 이제 쇼코라는
0: 네.
1: 이단 이제 그 지도자가 굉장히 엘리트적인 사회에서 그렇지만 좀 소외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죽여서 자신들의 뜻을 굉장히 사회에 그 강하게 표출을 하고 근데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세우죠. 그 죽은 사람들을 삶에서 구원해내자
0: 네.
1: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러범들이 계속 연습을 해요. 사린가스. 근데 사린가스는 정말 무서운 가스입니다.
0: 네.
1: 이제 굉장히 테러에 대량 학살을 할 수 있는
0: 네.
1: 이제 그거죠. 그래서 어느 날 3월 20일인가요? 이제
0: 네, 1995년경
1: 3월 20일 월요일이었는데
0: 네.
1: 아침에 일본의 지하철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0: 네.
1: 거기에 이제 사린가스를 그 들고 네. 타서 우산으로 구멍을 뚫으면서 그 사린가스가 지하철 내부로 이제 다 분출이 되고 그러면서 그 뭐 히비야센 마루노우치센 이런 그 굉장히 주요선에 다 그 독가스가 퍼졌기 때문에 그때 사망자만 14명.
0: 네.
1: 그런데 중상자 뭐 그다음 경상자 포함해서는 6,300명이 다쳤습니다.
0: 이게 그 옴진리교가 좀 이렇게 실행력이 좀 덜 떨어지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약간 사망자가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운
1: 네.
0: 수준에 적게 나오는 거고
1: 그렇죠.
0: 만약에 이게 좀 더 정교하게 뭘 했더라면 정말 끔찍한
1: 맞아요.
0: 사고가 났을 텐데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뭐 이 하루키의 책도 사실 나왔을
1: 네.
0: 때 사람들이 뭐 그거하고는 다른 의미로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하루키가 이런 책을? 이런 것도 있었고 작가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책의 구성도 저는 이제 제가 대학에서 한때 뭐 취재하는 법을 가르쳤었거든요.
1: 네.
0: 그때 학생들한테 1교시 때 언더그라운드 같은 거 쓰지 마세요.
1: 왜요?
0: 이게 이제 하루키가 전문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0: 하루키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지향하는 저널리즘 글쓰기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도 기자셨고 네. 저희 되게 이제 두괄식으로 쓰라는 얘기를 그렇죠. 듣잖아요.
1: 네.
0: 취재를 딱 하고 나면 뭘 얘기할지 제목이 어떻게 나갈지 뭐 언론계 무슨 속어가 있고 그게 뭔지 딱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팩트 위주로 딱딱딱딱 역 피라미드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1: 맞아요.
0: 이건 이겁니다. 그리고 근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책 뭐 이렇게 하는데 되게 익숙해 있다가 어더그라운드를 보면은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썼지? 그다음에 이게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막 약간 녹취록을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굉장히 좀 접근법이 되게 특이한 르포르타주였는데 지금은 저는 약간 처음 읽었을 때랑은 생각이 달라졌는데 작가님은 어떠셨나요? 전직 저널리스트로서 이 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1: 작가님과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두괄식으로 써야 돼. 명쾌하게 써야 돼. 뭐 그래서 뭐가 뭐야.
0: 네.
1: 뭐 그런 것에 반기를 든 넣어서 네. 썼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그것이 묻어버리는 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왜 그렇게 다 묻어야 돼? 다 사람들의 육성을 좀 들어봐. 그리고 네가 그 자리에 서봐. 라는 네. 게 사실은 하루키의 메시지고
0: 네.
1: 하루키가 여기서 나는 명확한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명확한 다수의 관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 책의 목적으로 한다.
0: 네.
1: 저희가 늘 뭔가 하나의 진리를 원하잖아요. 그 네. 이 사건은 뭐야? 아, 이 사건 옴진리교가 일으켰고 그 옴진리교 사람들은 약간 엘리트지만은 사회에서 약간 낙오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 뭐 그래서 교육 제도가 문제고 그다음에 선량한 많은 시민들이 다쳤어. 죽고. 뭐 이렇게 하고 많은 건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악이라는 건 거대한 악이라는 건데 그 악이 우리 사회 바깥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거고 그가 네. 내가 그 일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물론 선량한 시민들 맞죠? 하지만은 그냥 선량한 시민들 14명 돌아가셨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시 그려내주는 그런 작업으로 생각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도 내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지만 정말로 계속적으로 생각을 멈추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 내가 서보는 것을 하라고 하는 책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0: 골라주신 책 세 권이
1: 네.
0: 다 그런 면에서 좀 같은 결인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뭘 이렇게 하나로 규정하지 않고
1: 네.
0: 한 사람의 무슨 영웅이 뭘 어떻게 무슨 서사를 업적을 딱 남겨서 된 게 아니라
1: 네.
0: 여러 사람들의 규정될 수 없는 그런 목소리들이 그 사건 뒤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작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끄덕끄덕 그렇게 되고 저희가 제가 이제 언론사의 교육을 받을 때에는 20자로 요약해봐.
1: 맞아요.
0: 세 문장으로 줄여도 그거를 네. 기사로 써야 된다. 뭐
1: 중학교 2학년 이하인 수준으로 네. 써.
0: 근데 사실 그렇게 쓸 수 없죠. 실제 사건은 그렇지는 않죠.
1: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신문사에서 받았던 교육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굉장히 덕을 많이 보긴 했어요. 회사의 보고서도
0: 네.
1: 그런 식으로 많이 썼어야 되기 때문에.
0: 뭐 어느 사람이나 뭐 기업이건
1: 네.
0: 뭐 정부건 이제 조직의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될 때 그 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없으니까 보고서 한 장으로 요약해 와 뭐 이런 것들 많이 주문을 하고
1: 사장님께 600장짜리 보고서를 우크라이나 상황을 이렇게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럴 수는 없죠.
0: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저희 요즘 이제 다 140자로 요약해서 세상을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1: 맞아요.
0: 이렇게 요약이 안 된 규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텍스트를 보면은 약간 싶은
1: 네.
0: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텍스트를 볼 때 약간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게요. 다시 언론사 중견 기자로 돌아가서 야 그래서 제목이 뭐야 이렇게 묻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는데 결론이
1: 그렇죠,
0: 뭐야 하고 싶은
1: 그렇죠.
0: 마음도 있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들도
2: 이 하루키가 전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다양해요.
1: 맞아요.
2: 그 아사하라 교주 극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난 증오심이 아닐더라 이상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화가 안 나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막 그래서 그렇게 여러 결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은 그래 사람이 이런 거야 이렇게나 다양하다 하는데 정말 괴상한 사연도 많고 막 상상 못한 사연도 많고 혹시 기억 남는 뭐 멘트나 사연 같은 게 있으신가요?
1: 기억 남는 멘트요? 저는 이제 제 정체성이 얼마 전까지 전직 회사원이잖아요.
2: 네.
1: 아침에 몸이 찌부둥해서 정말 회사를 쉬고 싶었는데
2: 아 웃으면 안 되는데
1: 잔무가 남아서
2: 네.
1: 그 지하철에
2: 네.
1: 지하철 타기 위해서 지하철이 그리고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먼 곳에 살아요.
2: 네.
1: 그래서 버스를 타고 7시 버스를 타고 내려서 거의 이제 8시 정도에 이 지하철을 올라타서 타서 회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 일을 당한 거예요.
2: 네.
1: 그날 정말 부장님 저 오늘은 도저히 월차 쓰겠습니다 했으면 안 당했을 텐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2: 아니 심지어 그 독가스를 마신 다음에 출근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1: 네.
2: 출근해가지고 오늘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막.
1: 맞아요.
2: 네. 한국도 이게 진짜 무슨 동북아시아 민족성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구 지하철 왜 폭파 사고가 네. 1990년대에 있었잖아요.
1: 맞아요.
2: 네, 그때 폭파된 다음에 학교 등교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2: 폭파가 됐네 이러면서.
1: 네.
2: 갔더니 선생님들이 놀라면서 집에 가라고.
1: 그래서 결국 사회로 움직이는 거는 그런 이름 모를 사람들의 책인가?
2: 네.
1: 엄청난 그 자기 자리에 있는 그런 건데 자리에 있으려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뭐 이런 얘기 하면 너무 슬프죠.
2: 그 한 명 한 명 다 아마 어떤 생계의 무게.
1: 맞아요.
2: 네. 자기뿐 아니라 이제 가족의 생계까지 무게가 있고 저희는 쉽게 얘기하는데
1: 여기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나 집값을 생각하니까 그때
2: 네.
1: 이제 결국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 어떨 때 어떤 분들은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계속 두통이 생기고 이게 사실 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눈이 없으면 사실은 회사원들이 보고서 보고 이러는 걸 굉장히 어렵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중에 또 나쁜 처우도 받고 이게
2: 네.
1: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얼마만큼의 이제 뭐 배려를 해줬나 보상을 해줬나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다고 이제 하는 얘기도 있고
2: 네.
1: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리죠. 그리고 어떤 여자분은 거의 맨 처음에는 식물인간 비슷하게 됐는데 오빠가
2: 네.
1: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껴서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능의 많은 부분도 사라졌고 몸도 굉장히 원활하지 못한 그런 분을 이제 하루키가 인터뷰를 하는데 눈물이 많이 흘렀죠.
2: 저도 그 부분 기억이 납니다.
1: 네.
2: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지만
1: 네.
2: 제대로 맞아. 확인할 수는 없는 대답이었어요.
1: 네. 뭐 이러셨다고 네. 하는 거를 이제 하루키가 어떤 뜻이었을 거다라고 써놨죠.
2: 하루키가 머릿말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가 이 취재를 착수한 이유는 본인도
1: 네.
2: 뭐 이렇게 전문 루포 작가는

0: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작업에 착수한 이유는 왜라는 의문 때문이었다.
1: 네.
0: 그리고 결국 책을 다 읽어도 뭐 하루키가 그래서 나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살인, 독가스, 테러 그런 비극을 보면 저희가 일단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그렇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루키가 좀 더 옴진리교 사람들 뭐 그 안에 있거나 이제 나온 사람들을 취재해서 또 다른 책을 내죠.
0: 네. 약속된 장소에서.
1: 예, 약속된 장소에서. 그럼 거기는 이제 하루키가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들의 얘기는 자기가 굉장히 일방적으로 다 듣기만 했다. 반론을 제기하거나 뭘 되묻는 걸 최소화했다고 하는데 이건 중간중간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좀 따져 묻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단선적 사고를 한다라는 거에 하루키는 굉장히 집착을 해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그럼 소설을 읽지는 못하겠군요. 라 그래요. 물론 소설가니까 소설의 역할에 대해서 소설이 인간의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가 그거는 이제 퀘스천이지만
0: 네.
1: 뭐 소설이건 혹은 뭐 대단한 논픽션이건 뭐 저희가 처해보지 못한 상황 그 다음에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 그 남을 죽음까지 몰아넣는 이 사람들은 내가 너 어떤 상황에서 제대로 그 정상적인 스텝을 밟아서 사회에서 성장하지 못했어라고 하면서 확 이단의 종교에 빠져버리고
0: 네.
1: 이단의 종교에서 교주가 시키니까 그냥 아 내가 이걸 잘 수행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지하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도저히 그런 일은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0: 네.
1: 결국은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공감력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표피적으로만 공감을 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입장 그다음에 또 어떤 도덕적 마지노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잖아요.
0: 네.
1: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부터 해서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저는 좀 전까지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작가님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아이희만 생각도 나고
1: 네.
0: 이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은한 작가님이 두 번째로 꼽아주신 인생책 무라카미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 소개해드렸습니다. 작가님 벌써 저희가 1부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무리할 네. 노래 한 곡만 추천해 주십시오.
1: 마무리할 노래요?
0: 네.
1: 또 별 풍파 없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데 마치 엄청난 사연을 또 어려움을 겪고 역경을 이겨낸 사람처럼 빙의할 때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를 듣거든요.
0: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
1: 네.
0: 알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여행과 예술을 좋아하는 우리가 사랑한 도시의 저자 전은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은한 작가님과의 만남은 2부에서도 이야기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 양과 함께합니다. 양은 제이크 가족과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짤막한 에피소드로서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양은 셔터를 누르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서 있죠. 이때 기억의 장치는 두 개입니다. 가족의 모습을 사진이라는 물리적 형태로 포착하려는 카메라, 동일한 모습을 기억에 저장하는 주체인 양이 있습니다. 빨리 오라는 제이크의 손짓에 양은 가족에게로 다가갑니다. 양은 이제 가족과 함께 프레임 안에 포착됩니다. 카메라 렌즈 안에서 거꾸로 뒤집힌 사진의 상으로 온전한 가족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이크는 이런 양의 기억을 바라봅니다. 사진을 보듯, 영화를 보듯 감상할 수 있죠. 검은 안경을 끼고 한 곳을 응시하며 양의 기억을 보는 제이크의 모습은 극장 안에서 영화를 보는 오늘날 관객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 명의 사람이 상자 장치의 구멍을 통해 짧은 움직임을 보는 초기 영화 전시 장치인 키네토스코프를 연상하게 되기도 하죠. 사진과 포착, 영화와 재생, 인간의 시공간을 기록함으로써 관객 각자의 사유를 재생산하는 영화의 기능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라는 점에서 애프터양은 카메라, 나아가 영상 매체의 의미를 폭넓게 가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양의 기억은 제목처럼 애프터양, 그러니까 양의 존재가 없거나 불완전해진 이후에 발견되는 무언가입니다. 애초에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이기도 하죠. 단편적으로 제시된 양의 기억들은 그 의미를 온전히 해석하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가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시간은 단 3초이기 때문입니다. 3초짜리의 여러 장면들의 불연속적인 배열은 하나의 이야기로 양의 사연을 꿰어보기엔 어려운 조건입니다. 다만 이 기억을 감상하고 있는 제이크의 존재를 생각했을 때 이 시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의 기억은 제이크의 기억 혹은 해석과 중첩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듭니다. 마치 영화나 전시를 보고 난 뒤 관람객들이 작품에 자신의 생각을 중첩해 각자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내듯이 말이죠.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7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새벽부터 맑아지겠으나 수도권은 대체로 맑겠고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이른 새벽까지 강원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권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오후 한때 강원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특히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전국이 7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전국이 18도에서 22도 예상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옷차림과 건강관리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4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반면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한 강원 동해안과 경북 일부 지역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주도 해상과 동해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국 모든 권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며 무척 청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1도, 수원 10도, 파주 7도. 낮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수원 20도, 파주 20도. 강원 영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천원 8도, 춘천 9도, 원주 10도, 대관령 6도. 낮 기온은 철원 18도, 춘천 19도, 원주 19도, 대관령 13도. 강원 영동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13도, 강릉 14도, 동해 14도, 낮 기온 속초 18도, 강릉 20도, 동해 20도.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10도, 충주 9도, 대전 10도, 세종 10도, 전남 9도, 보령 10도. 낮 기온은 청주 20도, 충주 19도, 대전 21도, 세종 21도, 전남 19도, 보령 18도입니다.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전주 11도, 군산 10도, 광주 11도, 목포 12도, 여수 12도, 순천 11도. 낮 기온은 전주 20도, 군산 18도, 광주 20도, 목포 19도, 여수 21도, 순천 21도. 경상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3도, 포항 14도, 안동 11도, 부산 14도, 울산 14도, 진주 12도. 낮 기온은 대구 21도, 포항 22도, 안동 21도, 부산 22도, 울산 22도, 진주는 21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 19도.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기온은 16도입니다. 서해오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1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북한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평양 10도, 신의주 8도, 개성 8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이 19도, 신의주 19도, 개성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13.4도, 현재 습도는 88%. 내일 서울 적했던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적용되는 석유 5차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0시부터 2주간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할 때 리터당 최고 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이

0: 또 연장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에서 6월 미주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익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는 8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정박중 폭발로 화재가 났던 HMM의 화물선 나무호에 대한 예인이 시작됐습니다. HMM과 현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 40분부터 아랍에미리트 우무알쿠와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나무호가 예인선에 이끌려 두바이로 출발했습니다. 두바이까지 예인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8시간, 길면 12시간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나무호는 두바이 항에 있는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 두바이로 예인돼 사고 원인 조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중단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강한 반발 때문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NBC 뉴스는 현지 시간 7일 미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 발표가 중동 지역 동맹국들을 놀라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 수뇌부는 발표에 분노하면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미군의 기지와 영공 사용 권한을 중단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통화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이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대형 재난이나 사회적 참사 등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를 지원하고 정부의 역할을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재석 191명 가운데 찬성 188명, 기권 3명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이 명시됐으며 피해자들의 치유와 보호를 위한 근거도 담겼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지난 2020년 첫 발의 뒤 한 차례 폐기됐다가 재발의 돼 6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부의 승인 없이 비행 금지 구역에서 무인기를 비행하면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통일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접경 지역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무단 침투시키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개정법은 무인기뿐 아니라 모든 초경량 비행장치에도 적용돼 향후 다른 수단을 활용 한 유사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리는 북한의 내고향 여자축구단과 한국의 수원FC 위민과의 경기를 KBS가 지상파 단독 생중계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4일 아시아축구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수원FC 위민을 상대하는 내고향의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스포츠 선수들이 한국을 찾아 경기를 치르는 건 8년 만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새벽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강원도 내륙 산지와 전북 동부, 경북권에 비가 오겠고 경남권과 제주에도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오후에도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KBS.
1: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0: 한민족 방송 특별기획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 제1부
1: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 특별기획
2: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 1부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지영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에서는 K컬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문화 콘서트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를 마련했습니다.
2: 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

0: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이제는 하나의 현상을 넘어서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문화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맞아요.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됐는데요. K컬처는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인들이 일상 속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이 자리는 AI 시대 세계인과 함께 성장하는 K컬처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그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1: 네. 국립중앙박물관 대극장에서 보내드리는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두 분의 강연을 준비했죠.
0: 네. 먼저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미디어 시민대학 해시칼리지 원장이신 정준희 교수의 강연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1: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0: 미디어 전문가 정준희 교수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 영국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를 수료했습니다. KBS 1TV 저널리즘 토크쇼, KBS 라디오 열린토론, MBC 100분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질문하는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주식회사 세컨드 큐랩을 설립하고 미디어 인문 시민학교 해시칼리지의 원장이자 대표 교수로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과 냉철한 통찰력으로 세상을 읽는 미디어 전문가 정준희 교수의 동반의 언어로 말하는 세계문화란 주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듣고 있으려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또 오랜만에 KBS와 함께 이 뜻깊은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또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제 문화의 좀 원론에 가까운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미디어 또는 문화의 관점에서 우리 K컬처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좋을까. 한편에서는 약간은 불편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편에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도 섞여 있습니다. 누구죠? 예,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미국 배우인데요. 미국 배우지만 국적은 캐나다 국적입니다. 이름도 키아누,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국 사람 이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키아누라는 이름은 원래 하와이계 이름에서 왔고요. 리브스라는 이름은 이제 잉글랜드계에서 온 성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했다고 전해지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세계 문화는 다문화 또는 다중문화다, 멀티컬처다. 그리고 순수한 의미에서의 또는 순전한 의미에서의 인종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출처가 어딘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퍼진 말인데요. 저는 이것도 되게 재밌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누구나 다 아, 이게 키아누 리브스가 한 말이구나 라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어느 영화나 어느 책이나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 되게 인터넷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리라고 느껴지고 왠지 받아들여지죠. 얼굴 보시면 보통의 서양 남자와는 좀 다른, 사뭇 다른 얼굴을 하고 있고요. 분위기도 굉장히 좀 약간 선적인 의미랄까요? 약간 동양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출생 배경과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레바논에서 태어났어요. 베이루트에서. 아버지가 중국계 하와이인인 미국 사람인데요. 그 조상에는 잉글랜드 사람, 아일랜드 사람,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영국 잉글랜드 에식스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지만 스스로를 캐나다인이라고 생각하는 되게 독특한 인물이죠. 이 인물이 스스로가 몸으로 입증하고 있죠. 당신들이 생각하는 인종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사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누구나 어떻든 간에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그 내용이 바로 문화의 순수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화의 섞임을 따지는 것이 현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입장이며, 그게 한국 문화로서의 K컬처를 진정한 세계문화로 만드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K컬처는 어쩌면 가장 처음 만들어진 세계문화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과감한 가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K컬처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뭐가 K컬처입니까? 그냥 우리가 늘상 보는 한국 문화 또는 한국의 대중문화, 한국의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은 대중문화는 아니잖아요. 전통문화 내지 민족문화 내지 민속문화라고까지 부릴 수 있는 그런 영역들까지 들어가 있죠.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작년에 나왔었던, 네, 그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아리랑TV에서 이제 함께 했었던 맛과 멋과 심의라고 하는 K컬처의 영역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었습니다. 요 배경 이미지를 보시면 한국의 전통문화적인 것들이 보이죠. 근데 동시에 이게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 방에 보면 있는, 그죠, 자개장롱 같은 그런 이미지를 사용했죠. 한국 문화의 전통성과 확장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고요. 왼쪽은 또 어떻습니까? K-POP 데몬 헌터스라고 부르는, 아마 넷플릭스에서 만든 거로는 가장 많이 본 시리즈,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본 시리즈에 해당하는 컨텐츠인데, 한국 아이돌 그룹의, 그리고 한국을 배경으로 한국어 노래를 부르는데 만들기는 한국 출신의 일본계 기업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되게 독특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라고 믿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K컬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뿌리를 두었다. 하지만 다양한 외국 문화를 흡수하고 혼합해서 현대의 한국이, 전통적인 한국이 아닌 현대 한국이 형성하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영감을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스피레이션을 주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게 자극을 주고 있는 세계인의 문화다. 이걸 단순히 한류 내지 한국 문화라는 관점에서만 민족화시키고 국제화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참, 네. 이 그 사자 보이스라고 이제 부르는 이 영상을 보고 저도 사실 되게 흥미로웠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많은 외국 분들이, 한국인이 아닌 분들이 공감하고 같이 즐겼다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현상이죠. 자, 이걸 통해서 한국 문화의 현재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K컬처가 익숙함과 보편적인 측면을 독특하게 지니고 있다는 약간 아이러니한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자, 영어식 표현과 이제 한국어식 표현을 가지고 특정 대상을 한번 형용사로 설명해 보죠. 낯설지만 어딘지 익숙하다.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이다. 한국 문화나 K컬처를 보면서 느끼는 현상들입니다. 모방적이지만 독창성이 있다. 자, 이 세 가지 특징을 하나로 모으면 저는 혼종성 내지 혼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이브리디티 또는 하이브리드 컬처라고 부르는 영역인데요. 자, 이것이 바로 뭘 가능하게 하냐면 지역의 문화이지만 세계인의 문화일 수 있음을 가능하게 하고요. 각 문화의 향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남의 것일 수도 있지만 나의 것일 수도 있는, 그렇죠? 내 일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하지만 완전히 내 것만은 또 아닌 듯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K컬처가 어떤 면에서 새로운 종류의 세계인의 문화가 될 수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이제 문화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이게 한 10년 전부터 상당히 인기를 끌던 개념인데요. 하이브리드 컬처 내지 혼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는 예전에 초기에는요, 이걸 번역할 때 잡종 문화라고 불렀어요. 근데 잡종이라고 부르면 지나치게 생물학적이고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 있을 만한 반려동물들이 떠오르시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제 잡종이라고 불렀고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혹시 혼혈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예, 특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특이, 튀기, 특이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썼는데요. 이게 원래는 말과 당나귀, 이게 혼종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생물 뭐 이런 정도의 뜻으로 많이 쓰이던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동물화시켜서 표현했던 거죠. 혼혈의 인간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두 명의 학자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호미 마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1994년에 The Location of Culture라는 문화의 위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뭔가 혼종되어 있는 것이 문화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순수함이 아니라 섞여 있음이라고 하는 게 문화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실제로 문화의 위치는 예를 들면 주류 문화라든가 비주류 문화라든가 토착 문화라든가 외국 문화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문화와 문화가 어딘가에 만나서 이루어지는 세 번째 공간, The Third Space라고 부르는 제3의 공간이 진정한 문화적 창조성의 위치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The Location of Culture의 핵심 의미고요. 그리고 이 혼종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언제나 양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낯설지만 익숙하다. 지역적이지만 글로벌하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방에서 시작하지만 그 모방은 절대로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반항 내지 창조의 기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미 바바라는 그 학자는 어디 출생일까요? 이름으로 보면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특히 성을 보시면 아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인도의 봄베이 출신입니다. 지금은 이제 뭄바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 인도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제 그랬듯 영국 옥스퍼드에서 수학을 했고요. 영문학과 비교문학을 전공해서 나중에 시카고 대학과 하버드 대학까지 가는, 미국에서 활동한 유명한 학자가 됐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책이 나왔는데요. 네스토어 가르시아 칸클리니라고 하는 남미계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실제로 하이브리드 컬처라고 하는 책을 1995년에 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혼종 문화로서의 한국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잘 쓰일 수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자 멕시코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 낭트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요. 다시 멕시코로 돌아와서 멕시코 인으로 귀화해서 거기서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문화 인류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혼종 문화다. 이거는 이제 유럽의 토대를 두고 있으나 인디오의 문화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은, 그러면서 인디오의 문화로도 환원될 수 없고 유럽의 문화로도 환원될 수 없는 독특한 문화가 형성이 됐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문화 간 횡단,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의 가로지름을 통해서 만들어진 독특한 문화의 본질을 보여준다라는 해석을 했고요. 여기에 썼던 말 중에 바로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의 횡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통적이지만 현대적인 것이 공존하는 사회. 아마 여러분들이 라틴 아메리카 가보시면요, 우리보다 더 이상으로 그런 것들이 느껴질 겁니다. 한편에서는 완전 전통사회적인 느낌, 가족사회적인 느낌이 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온갖 소셜미디어가 그 아주 젊은 친구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한국 문화의 어떤 중요한 특성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힌트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의 현대 버전인 K-Culture는 어떤 길을 역사적으로 걸어왔을까? 자, 기본적으로 세계문화라고 불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진정한 세계문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지중해 문화를 만들었던 로마의 문화라든가 문명이라고 불렀죠.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지금의 중동아랍 지역에 이제 널리 퍼져서 지중해까지 퍼진 문명을 만들어냈고요. 소아시아의 문화라든가 중국의 문화라든가 그죠? 한때 또 일본의 문화라든가 대표적으로는 현대 미국의 문화가 세계문화로서 등장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필리핀을 침략해서 다리로 삼아서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초기 제국주의 미국의 모습을 담은 삽화인데요. 여기 뒤에 짊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기본적인 특성이 군사, 경제, 문화상품,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제국주의의 4단계인데요. 군사적으로 침략해서 경제적인 식민지로 삼고 정치적으로 지배하면서 문화상품을 수출해서 돈을 얻고 결과적으로 의식세계를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완전한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형태입니다. 이거를 문화제국주의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제일 유명한 학자 중에 하나인 바로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고 그리고 문화와 제국주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도 참 흥미로운 사람인 게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또 유럽에서 이제 상당히 인기를 얻었던 학자죠. 이 사람이 서방의 또는 서구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침탈의 문화였고 식민지를 만드는 문화였고 결국 식민지 사람들로 하여금 예를 들면 예전에 수많은 프랑스의 식민지들이나 이랬던 것처럼 자신의 얼굴은 피부는 검지만 속은 하얗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요받는 그 의식세계를 장악했던 것들이 기존의 세계문화의 특징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계문화가 아닌 거죠. 지배의 문화였을 뿐이죠. 근데 한국의 경로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특징 짓는 한자 문화권의 강력한 일부였었습니다. 그렇다고 식민지는 아니었어요. 원래 전근대의 특징은 식민지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독자적인 삶을, 민속문화를 유지하지만 문명의 거대함을 받아들이는 이런 형식을 취하죠. 제국주의 문화라고 하는 건 이제 서양에 의해서 현대에 들어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자, 그러다가 바로 이 근대 제국주의를 경험한 게 일제강점기를 통해서였어요. 우리 말을 뺏기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말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저항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큰 문명 아래 있기도 하고 근대 제국주의 침탈을 받기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미국 문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앨범 보신 적 있으세요?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국의 비틀즈 키보이즈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반이 되게 유명한 실제로 제목이 이 제목이에요. 한국의 비틀즈 키보이즈. 그리고 뭐 그녀 입술은 달콤해 이렇게 나와있지만 제일 유명한 곡 중에 하나가 해변으로 가요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아마 고세대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있었던 인물들 중에 유명한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만 차도규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윤한기 씨입니다. 윤한기 씨가 그 중간에 드럼을 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윤한기 씨 뭐를 가장 유명한 분이냐면 바로 미팔군 음악의 시조죠. 그 락밴드를 결성하거나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음악들로 한국 음악을 만들어냈던 그런 강력한 경험을 가진 분이죠. 1970년대, 80년대를 풍미했던 이 그룹 사운드 문화라고 하는 게 미국 문화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가장 한국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에 아직은 제국주의가 없었던 시절에 문명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근대 제국주의 경험을 아주 강하게 했으며 현대 문화 제국주의를 또 가장 강하게 받아들였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90년대 대학 다니고 2000년대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요. 그 당시 문화연구는 바로 이 침탈적 미국식 제국주의 문화를 어떻게 좀 더 민족적이고 자발적인 문화로 바꾸어낼 것인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한국이 웬걸 세계 문화의 중심지가 되리라고는 정말 꿈도 못 꿨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연구자는 사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제국주의 문화를 비판했는데 우리가 제국주의 문화가 된 건가? 라고 하는 거였죠. 어떤 경로를 겨루었냐면요. 대표적으로 한류의 1기, 2기, 3기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더 이상 이제 한류라고 이름을 붙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류라는 말은 원래 처음에 어디서 만들어진 말이죠? 중국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네. 일본이 물론 먼저 시작을 했지만 언어 자체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말이고요. 일본에서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그게 중국하고 중동 쪽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한류라는 말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자랑스럽게 코리안 웨이브라는 또 영어 표현으로 써서 어색하게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탁월한 드라마들이 나왔어요. 대장금 같은 대표적인 드라마. 아랍권에서는 아직도 80%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엄청난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트 영역에서도 상당히 크게 인기를 끌었죠. 올드보이라고 하는 영화가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면서 유럽 사람들에게도 이제 알려집니다. 제가 그때 이제 외국 유학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비디오 방 같은 그 옛날에 가면은 한국 영화 섹션이 따로 있었는데요. 이 한국 영화 섹션의 핵심은 폭력성이었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끔찍하고 폭력적인 걸 저렇게 신기하게 만들다니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어떠냐면 신기한 문화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거를 빵하고 터뜨린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건 유튜브의 결합과 함께 나타난 현상이죠. 싸이라고 하는 존재가 유튜브의 성장과 본격적으로 맞물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되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카피해서 춤을 추는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음악이 등장을 함으로써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라고 느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요. 당시 외국인들이라든가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 신기한 문화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난 현재 어쩌면 최초로 진정한 세계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문화는 침략의 문화라고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중동에서는요. 맥도날드아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미국은 반드시 좋아하는 그 사람들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로 나뉘는 독특한 제국주의적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보다 약한 형태지만 세계 문화의 후보군으로 올라왔던 게 바로 일본 문화였죠. 일본 문화는 예전에 고흐 시절에도 그 야뽕풍이라고 부르는 일본식 화풍 같은 것들이 유행했을 정도로 서양 지식인 계층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저패니메이션이라든가 일본 음식과 문화라든 것들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젊은 층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세계 문화의 후보격이 됐지만 현재 K컬처처럼 그렇게 폭넓고 다층적이지는 못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문화를 보시면 누구나 다 자기 문화처럼 받아들이는구나라는 게 되게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피를 하는, 모방하는 행위가 전혀 부끄럽거나 뭔가 종속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스스로가 자기의 방식대로 창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것이 K컬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미덕이자 아직까지 비교적 잘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문화가 가장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배적인 침략적인 문화를 만들어냈지만 굉장히 셌지만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이 중간에 맥도날드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한국 문화의 형태들은 온갖 자기 변형들을 겪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 영화, 드라마, 음악, 고전문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학, 그리고 다양한 영화의 형태들 이런 식으로 장르적으로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단지 산업적인 대중문화뿐만이 아니라 전통문화라든가 아니면 기타의 비상업적 문화로까지 확산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세계인의 문화로서 최초의 버전을 만들고 있다면 과거에 시도했으나 사실은 누구나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침략과 배제, 대체 즉 너희 것이 아닌 우리 것을 쓰라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2: 우리 스스로의 것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동반의 언어가 가장 핵심적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문화라고 했을 때 이 문화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되거든요. 흡수하거나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3의 교접이 일어나거나 라는 것인데 한국적인 형태는 창조적 자극을 주는 형태다. 즉 한국이 창조적 자극을 주면 그 연쇄가 기타의 창조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고 결국 이거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창조자와 수용자가 함께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점이 매우 훌륭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많이들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읽어보도 충분히 감동적이고 충분히 해안이 있었던 김구 선생의 이 발언이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야기를 했던 요한 하이징거라고 하는 유명한 네덜란드 학자의 이야기로 마침하겠습니다. 이 네덜란드 이 문화인류학자인 요한 하이징거는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을 창조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바로 문화라는 건 그리고 인간이라는 건 이성, 사피엔스, 도구, 파베르가 아니라 놀기 때문에 훌륭한 존재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던 사람이고요. 이 놀이라고 하는 건 인간 문명 그리고 문화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이다라고 언급한 사람입니다. 이 논다는 건 단지 비생산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유로우며 다만 한계와 규칙을 존중할 줄 아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즐거운 그래야지 올바른 문화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바로 이 문화의 창조성, 생산성, 그리고 상호신뢰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일찍 바로 김구 선생과 비슷한 시기에 이야기했던 것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문화는 지키고 보존하는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창조하는 대상이다. 우리의 혼종성은 아마도 뭔가를 끊임없이 창조하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정준인 교수님 모시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 또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너무 즐겁고 의미 있는 강의였습니다.
4: 네, K컬처가 최초의 세계의 문화이다. 그리고 지키고 보존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언제나 그랬기 때문에 또 지금의 K컬처가 있는 거겠죠.
3: 맞아요. 네. 인류가 불행한 이유가 문화에 있다는 김구 선생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행복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겠죠?
1: 그렇습니다. 예.
4: 자, 오늘 우리 정준희 교수님의 강연을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의견도 참 궁금합니다. 오늘 강연에 대해서 이런 점이 궁금하다 하는 점 있으신 분들은 교수님께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게요.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 특별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안경 쓰신 분.
5: 원장님 먼저 너무 감사한 강연 알차게 잘 들었습니다. 문득 강연을 보면서 든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엔 문화도 문화지만 다양한 유행이 소멸되고 생기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문화와 유행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예, 중요한 질문이신데 함께 가죠. 근데 유행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 중에서요. 소비 대중 문화라고 불리우는 영역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엄청나게 큰 영역이 있다면 그중에 산업적 문화가 있고요. 그중에 다시 소비 대중 문화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소비대중문화는 소비됨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문화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전통문화는 소비됨으로서 존재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같이 참여함으로써 존재하는 문화죠. 이 소비대중문화의 특징은 상품의 회전 주기를 최대한 빨리 가져가야 최대한의 이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결합된 게 바로 유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유행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조됩니다. 그 창조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미디어예요. 네. 광고, 그다음에 홈쇼핑, 그죠? 라이프스타일. 여러분들이 그 리얼리티 이런 거 보시면 바로

0: 쫓아가지고 인도 여행 가고 싶어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끊임없이 상품 회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유행은 문화의 일부이긴 하나 문화의 상당한 전부를 오히려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셔서 청자 잔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예.
2: 정준희 교수님과의 시간이었고요. 다시 한번 정준희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0: 네.
2: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K컬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문화 콘서트 한민족 방송 특별기획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네, 이어서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장은정 부장의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4: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장은정 부장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2002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하며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장을 거쳐 현재 유물관리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디지털 실감영상관 조성을 비롯해 박물관의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연구와 서비스 도입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모두를 위한 박물관을 목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감각으로 함께 반가사유상을 감상하는 공간오감을 기획하였습니다. 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의 파수꾼 역할을 해온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장은정 부장이 오늘 준비한 강연은 K컬처의 시대, 박물관의 시간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5: 감사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장은정입니다. 바야흐로 K컬처의 시대라고 합니다. 박물관은 이 시대를 어떤 시간으로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캐대헌을 제외하고 지난 한 해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대헌의 가장 큰 수혜자가 국립중앙박물관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픈런을 가능케 한 것은 뮤즈, 박물관 문화상품이다. 최대 실적을 올렸고요. 다양한 문화상품들이 품절 대란을 연이어 가져왔습니다. 박물관에 관람객이 많이 온다. 국중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중적으로 이제 형성된 것도 작년이고요. 박물관이 내부적으로 형성해온 다양한 어떤 역량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매우 감사한 분석기사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전 세계 박물관 중에서 관람객이 세 번째로 많이 찾아온 곳으로 최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케 했던 내적 동력, 그동안 박물관이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의 혁신과 변화와 경험의 다변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고요. 박물관 관람객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체감하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관람객이 늘었고 22년 관람객이 코로나 이전보다 늘었던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박물관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젊은 층들이 많아졌어요. 20, 30대. 한때 유행했던 MZ들이 많아졌고 그다음에 대규모 단체 관람객이 많았었는데 소규모, 소그룹, 가족 단위, 개별 관람이 많아졌습니다. 박물관에 대한 인식들이 다르게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은 유물, 어린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박물관의 이미지였다면 그 이후에는 뭔가 새로운 경험 방식, 감상자의 느낌,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주되게 노출되고 있었고 그 중앙에 타이웨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큰 전시관람의 변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박물관은 과거의 시간과 과거의 물건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박물관은 끊임없이 동시대인과의 소통을 모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은 당대 최고의 기술과 예술의 결합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트렌드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러한 박물관의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 20년에 개관한 디지털 실감 영상관입니다.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 문화유산과 최신 디지털 영상 기술들을 접목해서 그동안 박물관 관람객들이 경험하지 않던 새로운 방식으로 박물관 문화유산을 경험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기획됐던 것이고요. 이제는 더 이상 영상이 하나의 감상물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가 되어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인식이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다 능동적이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몰입감 있고 새로운 박물관 관람을 가능하게 했다. 박물관 전시 관람에 혁신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평가를 당대에 받았습니다. 이러한 실감 콘텐츠는 전국에 사실은 확산이 되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내외에서 이런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가 새로운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 기획됐던 대표적인 첫 전시입니다. 2020년 어떤 때인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마주보며 마주할 날이 올 것인가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그것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하려는 굉장히 이전에 하지 않던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시작할 때였습니다. 전시품을 대상으로 한 패러디 챌린지를 온라인으로 실시했습니다. 박물관 직원들이 직접 전시된 유물들의 패러디를 하면서 이것을 온라인으로 보내고 새로운 경품 행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참여하신 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전시들, 세한도, 달 항아리, 방가설상. 세한도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되었던 시절 여전히 변치 않고 귀한 책들을 보내주던 제자 이상적에게 대한 감사의 뜻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전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이고 이 작품에 담겨있는 이야기와 가치가 우리의 지향하는 가치와 어떻게 소통하는가를 굉장히 적극적인 메시지로 전달하면서 전시를 찾는 많은 이들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기증품들에 대한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전시 연출들이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세련되고 품격 있는 전시와 관람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시도된 것도 이때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박물관이 사실 과거의 시간을 현재의 공간에서 동시대인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어떤 가치에 더하여 이제는 우리 박물관은 좀 더 포용적이어야 되고 이 사회의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적인 영역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동시대와 공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지향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박물관은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오랜 시간 축적해왔던 박물관의 시작입니다. 축적의 기억입니다. 두 국보 방가사회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이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K컬처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57년 국립중앙박물관은 미국 8개 기관에 순회하는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시들이 계속 기획됩니다. 일본, 미국, 유럽. 으로 이어지는 7, 80년대에 우리의 문화의 어떤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 세계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이런 국외 전시들이 전 세계에서 개최되었고 모든 곳에서 공통되게 방가사회상을 우리의 어떤 상징처럼 사용하였습니다. 방가사회상이 가지고 있는 이 오묘한 미소는 전 세계인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자아냈고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이 자리로 자리를 옮겨 개관을 한 게 2005년입니다. 당시 새롭게 방가사회상만을 위한 전용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방가사회상을 최대한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기 위한 전시들을 기획하였고 이 방가사회상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가치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것을 더 많은 세계인과 공감하기 위한 새로운 전시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방가사회상은 생로병사나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고 그것이 깨달음의 경지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본질과 닿아있는 이 사유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이면 누구나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유의 방은 그렇게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유의 방에서의 방가사회상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관람객이 스스로 관람 스토리를 만들고 몰입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총체적이고 확장된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전시가 바뀌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단계별로 경험의 경로들을 설계하고 공간과 건축과 미디어가 연결될 수 있는 경험의 여정들을 다양하게 설계하면서 두 방가사회상에 이르는 여정 끝에 다다른 관람객들은 오롯이 개인적으로 대면하고 감상하면서 이전과는 또 다른 깊이 있는 몰입의 전시 감상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실제 박물관을 찾을 수 없던 외국에 있는 코로나 시기입니다. 해외에 있는 지세대들을 위해서는 힐링 동산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새롭게 기획하였습니다.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찬란하게 빛이 비치는 들판에 놓인 두 방가사의상을 이용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대면하고 상호작용하는 이러한 방식의 관람을 가능케 하였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생산한 콘텐츠들 끊임없이 바이럴하고 유통하는 이런 새로운 문화 향유의 방식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관람객들은 문화에 대한 소비자, 이용자만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하고 재확산하는 이런 소비자의 어떤 주체, 문화 향유의 어떤 방식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누구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사유의 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이 전시를 감상하는 데서 주요한 감각은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을 차단하거나 혹은 제한하였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경험을 같은 방식의 깊이와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깊이 있는 경험이 오히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경험의 격차를 더 키워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반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도 깊이 있고 몰입감 있는 문화향유의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자성하에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다 더 많은 이들과 보다 더 포용적으로 확산하고 가치를 넓히는 것들, 그것이 박물관이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고 소명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 겁니다. 공간 오감이라고 하는 기획은 그러한 배경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하는가를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만 시각을 제외한 우리의 다른 감각들을 활용해 사유의 방과 같은 깊이와 흥미를 가지고 몰입감 있는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각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감각의 경험들을 어떻게 잘 연결하고 하면 깊이 있는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새로운 감상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획을 가지고 많은 시도들 하였습니다. 이 미소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최대한 과제였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미소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각자 어떻게 미소를 예하는가 라고 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어떤 경험의 서사들을 설계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개인화된 경험들을 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그리고 이동과 감상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오디오 가이드의 시나리오들 전에 없는 새로운 방식의 어떤 경험 방식들을 여러 가지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음 기획 단계부터 함께했던 시각장애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픈하기 전날 이분은 이 기획을 시작할 때 나는 이 기획 반대세 하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방 방가사회상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기존처럼 금관도 써보고 도자기도 만들어보고 옷도 입어보고 이게 훨씬 더 편안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과 이 전시를 감상하고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방가사회상 단일 주제로는 시각이 차단된 상태에서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것이 나의 편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지배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방가사회상을 제가 감상했는데요. 이 방가사회상, 이분은 뭔가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의 미소가 달라요.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과 자세가 다른데요. 이분이 하고 있는 자세와 힘주어 있는 모습들을 그리고 입가의 표정들을 살펴보니 이분은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시각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편견 속에서 생각하고 이해했던 것들을 훨씬 다른 감각을 통해서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통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보는 즐거움, 서로가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함께 있음으로써 더 큰 경험들을,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 상설전시실에는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를 여러 가지 감각 활동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감각전시실이 조성되어 있고요. 이 성덕대왕 신종은 최근 발매한 BTS의 새 앨범의 넘버 29라고 하는 트랙으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자면 마음보건사라고 하는 콘텐츠를 저희가 22년에 대학생 15명과 함께 했습니다. 1년간의 기획이었고요.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화유산이 깨지고 부서지고 손상된 것들을 치료해주고 복원하고 이것의 가치들을 더 확장해주고 알리는 역할을 하듯이 삶 속에서 지친 우리들을 치료해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는 곳이 박물관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대학

0: 학생들이 직접 전시실에서 유물을 선택하고 그 유물들이 건네는 메시지들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가벼운 듯하지만 진지하고 진지한 듯하지만 무겁지 않고 20대들의 언어로 만들어졌지만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유물 읽기, 감상을 찾아가는 경로들이 다양한 방식의 박물관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채로운 경험들을 어떻게 잘 연결하고 각각을 얼마나 깊이 있게 만들어 가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백제금동대학로만을 위한 향로관 건물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부여박물관에는 사회방의 경험과 오감의 경험과 여러 가지 그간 우리가 축적해왔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곳은 또 다른 관람 경험, 깊이 있고 흥미로운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국중박 분장대회, 저희가 이것을 처음 기획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세상 사람들이 여기 진심일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공급자,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만들고 참여하고 그 과정을 즐기고 그 가치의 의미 부여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이 가치를 위해 박물관은 계속 살아있고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박물관을 지향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매기강 감독은 박물관에서 영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K컬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박물관이 줄 수 있는 영감은 깊고도 넓습니다. 그리고 그 깊고 넓은 영감은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본질적 가치와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알리는데 박물관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 있는 가치를 그 동시대의 사람들과 어떻게 공감하고 같이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 역시 저희는 변치 않고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저희 박물관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오늘 정말 방대한 자료와 강연 준비하신 장은정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강연 듣는 내내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2: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뿌듯하고 그렇죠. 뭔가 벅차오르더라고요.
1: 맞아요.
2: 이쯤에서 김구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행복해지려면 문화를 즐겨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문화를 즐기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과거와 또 지금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딱 한 분께만 벌써 손 들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한 분께만 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고미술사학과 전공했던 학부생이었고요. 저도 코로나 시절부터 국중박 전시 정말 즐겨보고 그 흐름을 오늘 강연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사유예방 오픈했을 때 저도 오픈런을 해서 줄을 서서 관람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지금은 저는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코이카 YP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에서 지향을 하고 있는 문화 ODA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같이 박물관이란 친숙한 청년들이 해야 될 과업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질문을 좀 다듬어 보자면 조금 더 인류 친화적인 그런 박물관을 전 세계에 어떻게 전달을 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청년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1: 엄청 네. 똑똑한 후배님이 위협하고 계신데요.
0: 아, 네. 이런 어려운 질문을 받을 줄이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근 몇 년간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제가 오늘 K컬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앞선 정준희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K컬처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문화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 구성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변화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지요.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된 것도 오래되었지만 과연 우리가 다양한 문화들을 함께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를 외국인이라 칭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사실은 저희 많이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서로를 이어주고 연결해주고 소통해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문화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형이라고 하는 각자가 생각하는 원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형

0: 운영의 가치들을 최대한 공유하고 거기서 보편적인 공감대를 할 수 있는 가치들을 끌어내는 이러한 그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전 세계인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어지는 이런 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1: 다시 한번 장은정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진 강연 감사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서 활약을 하실 텐데 저희가 청자잔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1: 네, 축하드립니다. 네,
2: 축하드립니다.
3: 한민족 방송 특별기획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 AI 시대 세계인과 함께 성장하는 K컬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0: 네, 이어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청춘들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노래하는 K-감성의 중심에 있는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무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 편지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멋진 공연 보여주신 브로콜리 너마저 네 분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한 귀한 무대였습니다.
0: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에서 K컬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 기획한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
1: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1부를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0: 네, 오늘

0: 오늘 두 분의 강연을 통해서 K컬처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로 소비되고 있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동반의 언어로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고 또 박물관의 시간처럼 이 마음을 깊고 단단하게 뿌리 내려서 K컬처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자,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AI 시대, K컬처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토크 콘서트 로 꾸며드리겠습니다.
1: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김소미 신의 21 기자, 그리고 허희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 2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네, 1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입니다. 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K컬처에 대한 강연을 저희도 뒤에서 들으면서 K컬처라는 것에 우리도 일부인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되게 좀 설레이면서 강연 들었고, 사실 인디라는 것은 원래 하위 문화의 일종으로 많이 정의가 되는 것이고 주류 문화와의 어떤 차이를 통해서 많이 설명되는 것이긴 한데 지금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과정 자체가 어떤 문화의 적층과 뭐 생산,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파트보다도 가장 다이나믹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 쌓여가는 동시에 계속 소비가 되고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어떤 순간에는 그 인디 출신으로 갑자기 벼락스타가 나오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앞으로 K컬처 준비하시거나 좀 육성하고 힘을 주시라는 분들은 K인디에 포커스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1: 네, 안녕하세요. 브로콜리 너마저에서 원래 기타를 치고 있고요. 동혁입니다. 네, 인디 음악의 매력이라 하면은 좀 더 가까운 게 아닐까 싶네요. K컬처 중에 K팝이라던가 인기 있는 되게 다양한 뭐 문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연장도 찾기 쉽고 좀 더 이제 가깝게 뵙기도 좋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 저희 K컬처가 위상이 되게 높은데 그거에 대한 문화적인 배경이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지만 결국은 이제 개인적으로 생활하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감이라는 아이템으로 우리가 유대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좋은 것 같습니다.
3: 박물관 유물 부장님께서 하셨던 강의 중에서 역사를 우리와 친숙하게 그리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 더 어떻게 대중들과 소통을 하면서 나아갈지 깊은 고민을 하셨다는 게 느껴졌고, 저도 이제 다양한 역사로부터 뭔가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7,500선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5,000선 붕괴를 걱정하던 시장이 이제는 8,000시대 나아가 1만 피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공매도 잔고 역시 사상 처음 20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더 오른다는 기대와 너무 빨리 올랐다라는 경계심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 지금 이 랠리는

0: 바꾸는 질문 KBS 열린토론.
1: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패널 소개합니다. 코로나 폭락장 당시 장기 투자 메시지로 이 동학개미 스승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투자 전문가시죠. 박세익 채슬리 투자 전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여의도 증권가에서 야전 사령관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시장 분석가이자 투자 전략가십니다.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예. KBS 열린토론 문자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담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 한참 이제 투자 공부를 할 때 두 분의 영상이 저에게 큰 도움을 줬거든요. 네, 오늘도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2000년대 박스피셜을 생각하면 이 감개무량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7000선 돌파가 한국 경제사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가 7,400, 장중에는 뭐 7,500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1: 네.
2: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1: 뭡니까?
2: 네. 그게 뭐냐면 그 S&P 500이 지금 어젯밤 종가로, 오늘 아침이었죠. 네. 종가가 7,365예요. 근데 1980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100으로 시작했거든요.
1: 네네.
2: 그때 S&P 500도 100이었어요. 거의 언저리. 그런데 얼마 전까지 S&P 500이 6,600, 7,000이 됐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2,500 뭐 이러다 보니까
1: 네.
2: 한국장 안 된다. 미국장 봐라. S&P 500 투자하면 저렇게 올라가고 나스닥은 더 많이 올랐죠. 그랬던 한국 시장이었는데 오늘 7490 S&P 500은 7365.
1: 이겼네요.
2: 네. 제가 운동은 좀 좋아하거든요.
1: 네네.
2: 또 축구 광이잖아요.
1: 네네.
2: 지는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로 따져보면 우리가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야, 그건 굉장히 좀 역사적인 날이라고 봐야겠네요.
2: 네. 그리고 제가 우리 황 대표님을 그 제가 주식 강의할 때 황 대표님을 강의에 많이 인용하거든요.
1: 네네.
2: 왜 이러는 걸까요?
1: 아, 제 유행어를.
2: 예, 옛날에.
1: 네.
2: 그게 국장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제가 그걸 갖다가 제 강의 자료에 많이 썼었어요. 예, 재작년하고 그 뭐 3년 전에 보면 우리나라 시장 계속 국장 탈출 지능순 이랬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예, 그럴 때 우리 황 대표님의 옛날 개콘에서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랬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두 가지가 이번에 7000을 돌파하게 된 큰 모멘텀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전에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국격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후진 시장이었었잖아요.
1: 그럼요.
2: 보면.
1: 네. 좀 그렇게 많이 인식됐죠.
2: 네. 네. 그래서 뭐 상폭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 제가 상폭 개정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뒤통수 치는 게 없어지면
1: 네.
2: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재건축되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부를 이루기 위해서 좀 빨리 갈 수 있는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 한국 시장은 뭐 포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들어가기만 하면 싱크홀에다가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1: 부실 시공이 많았죠.
2: 네, 부실 시공이 많았는데 네. 그 한국 주식시장을 제도적으로 이제 좀 개선을 하고 거기다가 지금 AI 인프라 사이클 여기에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세계 1등이다 보니까 그 반도체 모멘텀까지 맞물리면서 7,400을 돌파하는 그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1: 네.
2: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에 투자해도 미국 시장만큼의 수익이 나왔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동안의 흐름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고 아까 왜 이러는 걸까라는 유행어를 쓰셨다고 하는데 왜 이러는 걸까에 대한 답을 요즘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2: 그러니까요.
1: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선엽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루어낸 이 7000선 이상이 단순히 유동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기업 실적이 동반됐다라는 게 되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체력이 굉장히 좀 단단해지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주가가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산업에서 이제 중국과의 많은 경쟁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현금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실력적으로 좀 굉장히 앞서가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되면서 좀 중국과 격차를 버릴 수 있는 나름대로 또 기회를 맞이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됐었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이 격차를 더 유지하거나 더 벌려서 나중에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더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7천선을 넘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지수도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뭐 신흥국 또는 아니면 좀 2부 리그 이런 성격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당당히 외국인들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선진 시장이 되어가서 우리가 그동안 뭐 K푸드니 아니면 K컬처니 그랬지만 이제는 증시가 K증시 이렇게 해서 또 세계 속에서 각광받는 증시가 되어가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결국은 반도체겠죠.
0: 그렇습니다. 예.
1: 사실 중국의 가장 아픈 손가락은 반도체 아닙니까?
2: 네, 그렇죠.
1: 그렇죠.
2: 네.
1: 중국이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워낙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반증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7천까지 이토록 단기간에 숨가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반도체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할까요?
0: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러지 못했죠. 뭐 AI라는 게 생기면서 HBM 효과로 하이닉스라는 기업은 되게 좋았지만 네.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부진하면서 사실 주가가 3천선을 넘지 못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AI 에이전틱 시장으로 바뀌면서 확연하게 달라졌고 그러면서 이 투자 규모가 글로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네. 규모의 투자 또 속도의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자료들이 나온 거 보니까 예전에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철도가 깔리는 거, 전기가 깔리는 거, 또 통신망이 깔리는 거, 네. 우주 정거장이 깔리는 거 각각 보니까 시간 또 우리가 흔히 했던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압도적입니다.
1: 압도적입니까?
0: 예, 글로벌 아. 모든 미국에 있었던 모든 투자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규모의 투자이기도 하고 그 속도가 보통은 대부분 뭐 5년, 10년 또는 50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1년 만에
1: 그러니까요.
0: 이 금액이 지금 그걸 넘어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로 반도체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 문제는 이제 이 반도체 두 기업이 시가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으니 사실 나머지 60%가 부진화를 하더라도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이 됐으니 이 성적표를 놓고 보면 사실 반도체 효과가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때보다 시간도 빨라지고
0: 훨씬 빠른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건 거의 빛의 속도입니다.
1: 그렇죠. 예. 규모도 훨씬 커지고
0: 규모는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1: 네네네. 예.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요즘에 반도체 시장에도 활성화와 동시에 코스피의 엄청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증권가에서는 뭐 이번 상승 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잖아요. 뭐 AI 시대 코리아 프리미엄 시작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평가를 우리가 좀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2: 네. 항상 이 시작은 가격 발견의 기능이 있다라고 네. 믿어야 되잖아요.
1: 네.
2: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변동성은 있지만 제대로 된 건전한 시장은 그 기업의 가치가 정말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가격 발견의 기능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1587조예요. 시총으로 1600조. 그리고 하이닉스가
1: 네.
2: 하이닉스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1178조예요.
1: 1600조면요. 테슬라 다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2: 그러니까요.
1: 예, 11위입니다. 전 세계.
2: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선주까지 있죠.
1: 네네.
2: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1600조, 1200조에다가 우선주 한 150조 더 더하면 거의 3000조거든요.
1: 네.
2: 그러면 야 이거 거품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데 TSMC, 대만의 TSMC가 3000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닌가? 뭐 이럴 수는 있는데 TSMC는 특히나 가장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 미국 시장에도 상장돼 있잖아요.
1: 네네. 나스닥에 상장돼 있죠.
2: 네. 나스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TSMC와 시총이 이제 비슷해졌고요. 그러면 TSMC보다 돈을 못 버냐? 보면 TSMC보다 거의 지금 두 배 이상 벌걸요. 올해. 네, 그렇게 보면 지금 거품 아니냐? 저도 항상 계속 이 시장에 이게 거품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품이냐 아니냐는 실적이 안 따라오면 거품인
1: 네.
2: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내러티브나 스토리로만 올라가면 거품인 건데
1: 그렇죠.
2: 지금은 실적이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승장이 과거하고는 좀 다른 이유가 실적이 가파르게 동반되고 있다. 작년 2025년도에 코스피 전체 수익이 한 290조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만 하더라도 600조 정도 네. 버는 건 거의 뭐 확정이고요.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 버는 것까지 다 합쳐서 한 800조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8864 아니 PR이 아직까지도 18배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좀 다른 이유가 지금은 그래도 실적을 동반하고 있는 장이다.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는 장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1: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 뭐 삼성전자의 매출이 전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로 믿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0: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 정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보고 반도체 가격의 상승을 반영한다라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뭐 어느 정도 격차가 됐을지 또 실제 넘어설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 추세로 간다라면 어쨌든 엔비디아에 비적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넘어설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정말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진짜 그야말로 역사적인 일이네요.
0: 네.
1: 네. 최근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뭐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이라든가 뭐 자사주 소각 확대 같은 이슈들도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정책들도 시장에 알게 모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1: 네.
0: 처음에 우리가 삼성전자가 오르기 전에 지수가 먼저 올랐던 건 사실 이 영향이 더 컸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나름대로 일단 한국 증시가 워낙 저평가돼 있었고 그걸 해소할 만한 어떤 스타트를 이런 정책들로 해줬고 또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증시가 어쨌든 많이 올랐는데 또 나중에 제자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오르다 일부 조정이 있더라도 또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투자라는 시대가 왔는데 예전에는 뭐 예금 또는 부동산 중심이었는데 주가라는 게 이제 들고 있어 보니 배당도 참 괜찮고 세제 혜택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신뢰
1: 네.
0: 이런 것들이 갖춰지려면 이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했었는데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동안에는 우리 기업들의 시세 연속성도 없었었지만
1: 실망 많이 했었죠.
0: 그렇죠?
1: 투자자분들이.
0: 그래서 그냥 예. 위에서 오르면 팔고 떠나자 이런
1: 네.
0: 식이었는데
1: 그렇죠.
0: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는 문화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
0: 주가에 미친 영향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뭐 고점에서 팔고 떠나자 뭐 이런
0: 네.
1: 말들 옛날부터 많았고 뭐 테마 장세 뭐 어느 섹터만 올랐다가 또 다른 이제 종목별 장세 이런 게 계속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많이 실망하고 뭐 우회상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0: 맞아요.
1: 굉장히 좀 많이 떠났던 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박승기 대표님 지금 현재
0: 네.
1: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 단어는 좀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지워도 되는 상황인 겁니까?
2: 아니죠. 우리가 끝까지 이번에 우리나라 증시를 선진화시키는 뭐 과정이 있기 때문에
1: 네.
2: 계속 우리가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1: 네.
2: 우리나라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남북이 분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돈을 벌었잖아요. 돈을 벌었는데 주주한테 돌려주는 비중이 그 소위 말해서 배당 성량이 30도 안 됐잖아요.
1: 적었죠.
2: 돈 벌면 뭐예요? 안 돌려주는데
1: 네,
2: 그랬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배당 성량도 많이 올리고 자사주를 사실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자사주 매입했던 걸 소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실제로 기업이 번 돈을 주주한테 돌려주기 시작했거든요.
1: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2: 네.
1: 하죠.
2: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이 아주 적극적으로 기업들도 협조를 하면서 주주 환원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 네.
2: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번 돈에 대한 부분이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돌아온다고 하면 주가가 안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다라는 게 너무 저는 긍정적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앞으로 돈을 잘 못 벌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작년에 290조 벌었다가 올해 뭐 800조 뭐 이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금 탑5가 됐잖아요.
1: 네.
2: 중국, 미국, 그다음에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5위가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1: 놀랍죠.
2: 한 분기에 네. 70조를 벌더라고요. 네. 원래 한 1년에 50조에서 100조 버는 나라였는데 한 분기에 70조를 벌어요. 이게 다 기업들이 해서 돈 번 거잖아요. 그 벌어온 돈을 또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정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없어질 건데 이왕 시작한 거 저는 제대로 네, 완전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다 없어지도록 기업과 정부와 투자자들이 계속 좀 끝까지 네, 좀 노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 회사들 보면서 많이 부러웠거든요. 저렇게 배당금을 준다고? 뭐 황금 배당주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네. 있어서 배당 많이 주는 회사 그 뭐 자사주를 자꾸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주주들에게 그걸 다 환원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실시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도 그런 환경을 밑바닥을 다져놓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2: 네.
1: 밑바닥이 다져져 있으니까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거겠죠.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주주 환원이 없었을 때는 내가 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었지.
1: 네.
0: 그냥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맞아. 투기를 했었던 건데.
1: 그렇죠. 매매 차익.
0: 네, 맞습니다. 손이, 예. 그 이상은 없었던 거니까 네네. 그게 수십 년 동안 됐는데 이제는 내가 그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저 기업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그리고 주주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주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저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고 길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문화가 굉장히 바뀌는 게 단순히 주가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1: 네.
0: 우리나라의 어떤 그동안 있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벌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틀이 바뀐다.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금융시장 자체가 아직은 은행 중심이잖아요. 은행 중심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투자와 관련해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좀 후진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1: 네.
0: 또 은행 중심은 관치경제거든요. 그 우리가 흔히 정부가 관할하는 근데 이제는 제대로 된 자본주의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투자를 한 만큼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향유한다라면 나도 이 기업과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훌륭한 분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 그렇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1: 네.
0: 만약에 미국에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한국 이런 게였었으면 단타를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예. 예.
0: 그런 어떤 우리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변화하고 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야 재밌네요. 워렌 버핏이 단타 치는 모습을 상상을 해봤는데 잠깐.
0: 배당 없고 그럼 그래야죠.
1: 재밌다는 생각을 좀 한번 잠깐
0: 데이트레이더가 되셨겠죠.
1: 네, 해봤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 그 주가는 막 상승한다고 그러고 반도체 기업은 엄청나게 지금 장사가 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서민 경제에서는 체감하는 분야는 좀 침체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약간 좀 어떤 정도 괴리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에요.
2: 네.
1: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2: 그 우리가 IMF를 겪었잖아요.
1: 네.
2: 근데 IMF 겪고 난 이후에 그게 1997년이니까 지금 벌써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라는 얘기를 저는 계속 듣고 있어요.
1: 자영업자분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 그렇죠.
1: 네.
2: 내수가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고령화가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고 내수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좀 더 한 10년 15년 더 빨리 고령화가 됐던 일본 시장을 보면 일본도 내수 특히나 뭐 골프장부터 은행 백화점 많이 망했어요. 내수 기업들아. 그래서 1989년도 12월 말에 일본의 니케이 225가 거의 3만 9천을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6,700까지 빠지잖아요.
1: 네.
2: 그런데 그렇게 빠졌을 때에 도요타 같은 기업의 주가가 부러진 게 아니에요. 도요타 기업의 주가는 4배나 올랐어요. 닌텐도 같은 기업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내수로 느끼는 그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더욱 주식하셔야 돼요. 더더욱 수출로 달러를 잘 벌어오는 그런 기업들. 중국 가서 미국 가서 유럽 가서 그렇게 돈 벌어오는 기업들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우리가 소중한 우리의 자금을 갖다가 이 물가 상승을 해체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1: 네.
2: 근데 내수 우리가 느끼는 이 내수 시장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주식 시장이 저렇게 올라가?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로 돈 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1: 네네.
2: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피부로 느끼는 내수의 체감 경기하고 주식 시장은 다르게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보다도 또 더 안 좋을 거예요. 더 안 좋을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수출 기업이든 달러를 잘 벌어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선엽 대표님은 이 지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0: 이게 네. 유통업체의 실적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유통업체에서 굉장히 잘 되는 유통업체가 양극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이소라고 알고 계시죠?
1: 네네네.
0: 여기가 정말 잘 됩니다.
1: 아니 그 뭐 요즘 뭐 문방구라든가 네. 뭐 기타 무슨 뭐 생필품 사는 곳에 수요들이 다 그쪽으로만 몰려가지고 다른 곳은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0: 또 하나는 백화점이 또 너무 잘 됩니다.
1: 백화점이 잘 됩니까?
0: 지금 최근에 이번 달 기준으로 지난달이죠. 백화점 매출의 40%가 명품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 양극화가 더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어느 쪽에서는 다이소를 중심으로 어느 쪽에서는 백화점에서도 명품 중심으로 물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원화가 약세니까 우리나라 명품이 싸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되게 영향이 있지만 최근에 우리 주가로도 보여지는 게 지금 오르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초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기업이면서 이분들의 연봉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분들의 많은 연봉이 우리 중견기업들한테도 같이 전파가 돼야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그렇게 크다라는 얘기는
1: 네.
0: 장비나 소재 업체한테까지 그 이익이 전가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사실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만 사실 실적이 좋고 나머지 중견기업들은 여전히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물론 예전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장의 모습은 뭐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양극화가 더 조금 더 이렇게 벌어지는
1: 그러니까 네.
0: 같은 이제 우리가 노동자분들 입장에서도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들이 되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 전체 시장만 놓고 아니면 경제만 놓고 보면 여전히 힘드신 분들은 앞으로도 참 어려운 어떤 국면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원화가 약세라는 것 자체가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수입물가가 올라오는 거고
1: 네.
0: 수입물가가 올라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국유가라든가 아니면 모든 어떤 생필품 이런 것들 더 비싸게 사야 되는데 그만큼 소득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참 안타깝지만 좋아지는 쪽도 있지만
1: 네.
0: 여전히 음지도 되게 많은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박세기 대표님께서도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수출에 좀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곳에 나의 자산을 좀 맡겨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얘기만은 할 수는 없잖아요.
0: 예.
1: 그래서 지금 AI 뭐 이 반도체 랠리 뭐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주식이라는 게 뭐 상승할 때도 있지만 당연히 뭐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거고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최소 뭐 내년까지 이어진다 이런 전망이 있잖아요. 곧 피크아웃이 올 것이라는 전망도 역시 맞서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도체 랠리가 과연 언제까지 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선혁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0: 사실 정확하게 반도체 랠리가 언제까지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게
1: 네.
0: 지금 반도체를 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모릅니다. 제가 좀 우픈 얘기를 해드리면 뭐 전자 임원을 지내셨던 분들이 그 전자 주식을 제일 먼저 파셨어요.
1: 너무 일찍 팔았군요.
0: 그렇죠. 예. 그분들조차도 그걸 잘 알기 어려울 정도였고 만약에
1: 네.
0: 예를 들어서 지난해 우리가 초에 이런 반도체 랠리가 오늘 올 걸 알았다라면 S전자가 뭐 4만 원대까지 추락한 일도 없었겠죠. 이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고
1: 맞아요.
0: 갑자기 벌어진 일은 뭐 반도체 기업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계속 변하고 지금 보시면 일반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또 AI가 또 발전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우리가 메모리 말고도 그 CPU라는 것도 갑자기 필요해진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또 갑자기
1: 네.
0: 인텔도 급등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자꾸 변형이 돼요. 그러다 보니 딱 해서 언제가 끝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 누구도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나온 얘기는 두 가지 얘기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약으로 따지면 9회 중에 1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러면
1: 1회라고요?
0: 예, 1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젠슨 황도 최근의 얘기를 여전히 투자의 초기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AI 투자의 초기 단계다.
0: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그 AI와 관련해서 또는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견해를 내비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래리 핑크라든가 아니면 JP모건의 다이먼 이런 분들은 좀 은행 쪽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AI와 관련해서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

0: 면에서 또 하나 마이크론이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반도체 전체 수요의 한 50% 정도밖에 공급을 못 해주고 있다.
1: 네.
0: 여전히 수요가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나머지 50% 기업들은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건 정말 큰 겁니다. 이렇게 가격을 올렸는데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그 50%는 받기 위해서 더 가격을 올려서 부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면 이게 짧게 끝날 랠리가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1: 아, 짧진 않을 것이다.
0: 다만 네. 우리가 지금 겁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빨리 올라오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사실 가격 때문에 속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 사실 뭐 전체적인 어떤 투자 사이클만 놓고 보면 일전에도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반도체 사이클도 뭐 1년 정도가 아니라 꽤 그래도 한 2, 3년은 갔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1: 네.
0: 올해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일단 내년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 내년 한번 꺾임이 있을 예정입니까? 그러면?
0: 그렇진 않을 있습니까? 것 같습니다.
1: 네네. 네,
0: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혹시 반도체가 뭔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온다라면
1: 네네.
0: 되려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력 때문에 혹시 반도체 수요가 일시적으로 이게 못하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가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전력 부족 제약 속에서도 이런 수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조만간 잘못되면 전력 수요가 너무 부족해지면 내가 반도체가 있어도 돌릴 만한 전력이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력이라는 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발전소를 지어야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 판단 속에서는 조정을 논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종합해보면 반도체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반도체 그 외적인 부분 예를 들어 뭐 전력이라든가 AI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반도체 수요가 좀 꺾일 수 있고 가격 조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매출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당분간은 꺾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정리가 가능합니다.
0: 그렇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꺾인다라는 개념보다는
1: 네.
0: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에 나중에 반도체의 끝이 되려면 뭔가 이제는 야 내가 더 이상 투자를 해도 성능이 개선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AI 기업들의 경쟁이 어떤 기업들은 이제 도태가 돼서 더 이상 나는 이 금액을 투자를 못하겠어. 감당이 안 되라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흔히 해서 나자빠지는 국면이 나와서 이 경쟁이 줄어들면 사실 반도체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는 경쟁자들이 줄어드니까 이전만큼은 아닐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런 상황이 벌어진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면 함부로 이게 굉장히 반도체가 끝난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어려운 구간이죠. 오히려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하고 쉬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위험이 따르는 그런 재밌는 시장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1: 그러네요. 박세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뭐 4만 원일 때는 그때는 이제 SK하이닉스는 상승이었죠.
0: 네.
1: 근데 그때 원인 중에 하나가 HBM을 삼성전자는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갑자기 AI의 그 파이가 점점 커지면서 반도체가 어디로 튀어나갈지도 모르겠는 이 분위기에서 둘 다 동반해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그야말로 슈퍼사이클, 초슈퍼사이클이 좀 왔는데 이 슈퍼사이클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대표님 보고 계십니까?
2: 그런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요.
1: 네.
2: 제가 94년 8월부터 이 시장에 들어와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닷컴 버블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1: 아, 네. 그렇죠.
2: 그러면 닷컴 네. 버블이 무너졌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이 시스코잖아요. 2000년 3월 10일 날 시스코가 시가총액이 1위가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1위가 되는데 시스코의 당시에 매출하고 이익을 보면요. 매출이 시스코 주가는 3월에 고점 치고 그다음에 확 빠집니다. 확 빠지는데 그런데 시스코의 매출 증가율을 보면요. 2000년 1Q, 2000년 2Q, 2000년 3Q, 4Q까지 매출 증가율이 50% 60% 계속 나와요.
1: 네.
2: 그런데 이익 증가율이 안 나와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이 안 나왔고 나중에 1년이 딱 지나잖아요.
1: 네.
2: 시스코가 적자로 전환을 합니다. 왜 적자로 전환을 하냐면요. 시스코가 통신 장비를 납품한 회사들이 소위 말해서 닷컴 기업들이 많았는데 그 시스코 장비에 대해서 돈을 지불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었고 외상 매출로 야 돈 우리가 나중에 줄게 하고 장비만 받아오고 나중에 돈을 못 갚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회사들이 나오면서 매출 증가는 계속 이어졌는데 나중에 이익이 박살나는 네,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나중에 되면 그 매출이 다 어떻게 보면 취소가 되고 외상 매출금이 돈을 못 받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고요.
1: 네네.
2: 우리나라가 조선 슈퍼사이클이 왔었던 게 2003, 4, 5, 6, 7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 주가가 35배 올랐거든요. 자, 35배 올랐을 때도 2011년도까지 주가가 20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오면서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그때도 조선 수주 잔고가 막 3년치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 13년, 14년, 15년, 4년 내내 소위 말하는 빅베스. 아니 실적 발표할 때 실적 쇼크가 막 나와요. 아, 저번에 수주 받았던 거 계약 취소됐어요.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항상 경계심을 갖고 이를 봐야 되고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상하는 그 매출이 실제로는 나중에 부실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1: 네네.
2: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삼성전자의 임원분한테 들은 건데 최근에는 갑과 을의 관계가 삼성전자의 고객이었던 갑의 분들이 제발 좀 우리한테 먼저 좀 줘 이런 상황은 맞아요.
1: 네네네.
2: 이 상황은 맞고요.
1: 반도체 좀 주세요.
2: 예, 반도체 예. 좀 주세요.
1: 예.
2: 그 팀쿡 의장조차도 이런 상황이 된 거를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할 정도인데 자 그거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삼성전자가 5만 원이 깨졌을 때 HBM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전영영 부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HBM 2016년 17년에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아니 내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수준이 더 떨어져 있다는 거죠.
1: 네네.
2: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면서 지금의 경쟁력을 찾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조치가 없었으면 지금의 삼성전자가 사실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전체적인 업황 자체도 언젠가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개별 기업의 경쟁력도 이렇게 삼성전자가 어려워졌다가 또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1: 네네.
2: 자 그런데 아까 시스코 얘기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시스코의 주가는 왜 급락을 주가가 먼저 어떻게 알고 급락을 했을까?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인데 우리가 보면 지금은 그 슈퍼 울트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런데 이 기대감이 금이 가거나 기스가 가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기대가 의심으로 바뀐다는 거죠. 기대가 높으면 당시에 시스코의 PER이 110배까지 올라가거든요.
1: 네.
2: 110배까지 올라갔었는데 뭐야? 아니 그거 돈 못 받는 매출이었어? 네, 이렇게 바뀌면서 그 기대감이 의심으로 바뀌면서 멀티플이 확 떨어져요. 나중에 주가가 이익의 감소보다도 멀티플이 더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90% 나거든요.
1: 네, 네.
2: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기대감의 의심을 만든 이슈가 바로 엔론 사태, 월드콤 사태. 미국의 제2통신사였던 월드콤이 분식이었어? 엔론이라면 에너지 기업이었는데 닷컴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미국에서 존경받는 기업, 혁신기업 탑5에 들어가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온라인이라는 닷컴이라는 그런 혁신을 이 통해서 만들어낸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분식이었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1: 네.
2: 시스코의 장비를 마구마구 이제 사갔던 이런 빅테크에 해당되는 기업 말고
1: 네네.
2: 그때 패츠닷컴이니 뭐니 온라인 기업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닷컴 기업. 그 닷컴 기업들이 IPO하면 돈 들어오죠. 그 들어온 돈으로 시스코 장비를 확 사서 구축을 했는데 돈을 못 벌었잖아요.
1: 네.
2: 돈을 못 벌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페드의 정책금리가 6.5까지 올렸거든요. 2000년 5월달까지 6.5까지 올리다 보니까 그다음에 돈 다 써버리고 나면 또 펀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금리 상황에서 더 이상의 펀딩이 안 되면서 이 닷컴 아류작들이 망하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1: 갚을 상환 능력이 없어진
2: 네,
1: 거죠.
2: 네. 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고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 네네.
2: 아무도 모르는 건데
1: 하지만
2: 고점의 징후에 있다는 거죠.
1: 그 어느 지점에 있다.
2: 예.
1: 그 즈음에.
2: 예. 네. 되면 아 이거 고점인데 하는 징후가 나타날 건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가는 빅테크 기업들 중에는 그런 징후가 없어요. 사실 돈 벌고 있어요. 또 벌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상한 AI를 한다고 해서 뭐 조그만 기업들이 막 반도체 사가고 있는 그런 현상은 없어요. 아직까지 빅테크 주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아직까지 그 징후는 없지만 그 징후가 나타나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 이번에 보시면서 아 전원주 선생님이 2만 원에 하이닉스 사가지고 지금 60배 벌었대 막 우리가 이런 스토리에, 아 나도 이제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사 모아야지 이러 하다 보면 이 다운 사이클에서 열심히 사 모으실 수가 있어요. 징후가 나타났는데 그 징후가 나타나잖아요. 버블이 깨지는 징후가 나타나면 네.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버블의 조짐을 그렇죠.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1: 지금 현재 축제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설레어하고 너무 관심을 갖고 무조건 사야 돼라고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지점들을 좀 이야기해 준 것 같고, 또 하나의 지점은 닷컴 버블을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네. 거죠. 근데 이 AI의 버블도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상환할 수 없는 그 스토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 오픈 AI가 엔비디아 칩을 샀는데 그 엔비디아 칩을 팔아서 돈 번 엔비디아는 뭐 다른 어떤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무슨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 어느 이 고리들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오라클에 돈을 줬는데 오라클은 또 오픈 AI에게 뭐 돈을 받고, 이런 고리들이 어느 순간 하나 끊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0: 그게 이제 지난해 나왔던 이슈였었고요. 네네. 그게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오픈 AI는 오픈 AI도 그렇지만 몇몇 기업들은 이게 수익원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 나왔었을 때 그래서 기업들의 주가 명암이 갈렸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서도 돈을 벌고 있어서 투자하는 만큼의 돈을 벌고 있는 게 확인이 돼서 네. 아 이게 투자를 해도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의구심을 되게 시선한 반면, 그런 수익원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뒷걸음질 치는 모습들도 되게 많이 보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도 사실 현재 진행되고 이 투자 금액을 감당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엔스로픽 같은 경우도, 클로드 같은 경우도 이제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니까 아마존하고 협력한다든가 여러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 어떻게 부족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이를 통해서 성능 개선을 하는 노력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 말씀 주신 게 상당 부분 이제 기업별로는 명암들이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중요한 건 뭐냐면 현 상황에서 이런다고 해서 나중에 이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게 미국 정부가 그냥 놔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 있는 기업에 구글이라든가 엔스로피 한두 기업이 AI를 장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여러 기업들이 이런 것 체제를 가져가면서 해야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게 계속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국이 최근에 제시한 게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AI라는 건 단순한 산업이 발전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가 나중에 생존하기 위한 네. 그다음에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정의를 한 거고, 결국 이 AI나 피지컬 AI 같은 로봇이 미국의 산업이 접목됐었을 때 비로소 중국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기 이전에 아마 정부의 지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1: 국가의 전략 사업이다라고 예, 봐야 되는 거군요.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실제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네. 위험성을 정부가 이번에 커버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 기업이 한다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거대 기업들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되면 진짜 나중에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부분에서 네. 정부가 일단 조율해 주고 있고, 또 실제 정부가 나중에 뭐 어떤 식으로든 막아주는 어떤 태세를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그 우려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우려를 실제화시킬 가능성은 현재는 낮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AI가 워낙 활성화되고 반도체가 많이 팔리고 있다 보니까 아까 박세익 대표님께서 닷컴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은 그 상황과 대입해 봤을 때 어떤 상황인가라는 게 좀 궁금했는데, 이선엽 대표님의 말씀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0: 그럼요.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있다라고
1: 보는 게. 시간 좀 있어야 된다.
0: 예. 그래서 래리 핑크라는 사람도 JP모건의 다이먼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까 시스코도 너무 말씀을 잘 주셨지만 시스코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이후에 어쨌든 실적이 나오지 않는데 내러티브도 있어서 많이 올라갔지만 네네. 지금은 재밌게도 우리나라 반도체가 올라가는 게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실적이 따라온 게 아니라 지금 실적이 좋은데 아직도 그게 주가가 반영이 안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놀랐지만 실제는 주가가 더 따라오지 못하는 기현상이다 보니 이걸 버블로 칭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원래 제대로 된 버블은 비즈니스 모델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0: 투자 사이클이잖아요. 뭔가를 위해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 투자를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결국 예전에 그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렇고 가장 큰 버블을 일으켰던 애들은 누구냐면 비즈니스 모델이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새로운 기술이라는 기업이었었죠.
1: 네.
0: 자,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깔려요. 그 깔렸을 때 그 투자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랐었고 그게 지금 삼성전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가 야, 인터넷이 깔리면 다이얼패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국제전화를 무료로 네. 할 수 있다.
1: 네.
0: 지금이야 여러분들 국제전화 야 그거 원래 공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그땐 비쌌어요.
1: 엄청 비싸. 국제전화 네. 비싼 게 아니라 시외전화도 비쌌습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런 시대에서 그걸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100배가 올라요.
1: 엄청났죠. 그때 당시에.
0: 그런데 네. 지금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까지 가서 해야 버블까지 가는 거고
1: 네.
0: 거기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장이 실적으로만 끝날 거냐 아니면 버블까지 이어질 거냐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현 시장이 지금은 우리 박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고 저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분명히 버블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시장이 결국 끝이 단순히 실적 장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버블까지 이어지는 장세라면 사실상 버블이 시작됐을 때 그 뒤에 오르는 수익률이 지금보다 더 좋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1: 그래서 더 상승이 돼야 버블이군요.
0: 아니, 당연하죠.
1: 네, 지금 예. 이제 버블이 거품이 끼지도 않는.
0: 예를 들어서 아까 현대중공업도 말씀 네. 주셨지만 현대중공업도 밑에서부터 막 그 10만 원까지 오를 때 몇 배 오른 건데
1: 네.
0: 그거보다 마지막 버블 1년 동안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5배 한 번에 올랐어요. 그게 버블이거든요.
1: 아.
0: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 시장이 버블까지 간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본다면 지금도 많이 올라있지만 지금 오른 게 끝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수는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는.
1: 왜냐하면
0: 말 그대로 버블이니까.
1: 네네네.
0: 버블이라는 얘기는 실적은 안 나오는데 더 좋아질 거야라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 그죠? 상상 또는 꿈, 드림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현재 있는 삼성전자가 버블의 주인공이 될 거냐 그것보다는 저는 비즈니스 모델 쪽에서 뭔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1: 알겠습니다.
0: 그게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1: 네.
0: 네.
1: 아,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KBS 열린 토론 잠시 로고 듣고 와서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 박세익 최슬리 투자전문대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7000 시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7000까지 온 거에 대해서 뭐 좋았던 얘기도 좀 해보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냥 좋을 순 없잖아요. 어느 정도 좀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또 이런 내용들이 또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사상 처음으로 20조가 지금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특히 뭐 현대차, 한미반도체, HD 현대중공업 같은 최근 급등한 주도주의 공매도 물량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이 단기 과열을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오히려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3: 2021년도에 6월 25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가 3,316을 기록하면서
1: 네.
3: 고점을 치고 이제 빠졌었잖아요.
1: 네.
3: 그때 당시에 그러면 신용 잔고는 얼마였나라고 보면 신용이 그때 25조가 피크였어요.
1: 맞아요.
3: 그런데 네, 지금 신용 잔고가 뭐 36조 이러잖아요.
1: 그렇죠.
3: 네,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도 와 사상 최대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건데 자 신용
1: 그만큼 돈이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3: 그러니까.
1: 네.
3: 그리고 신용하고 공매 도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내 돈이 1억밖에 없는데 돈을 빌려서 사는 걸 신용이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3: 내가 주식이 없는데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걸 공매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용하고 공매도는 서로 포지션만 다르게 잡을 뿐 한쪽은 올라간다. 한쪽은 떨어진다. 근데 신용 잔고가 36조, 공매도 잔고는 20조.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 잔고가 좀 많아지면 더 좋은 게 신용을 가지고 투자하다가 이란 전쟁 같은 걸로 이제 시장이 확 빠지잖아요. 확 빠지면 누가 사주냐면 공매도 때려놨던 선수들이 오 빠졌네 하면서 공매도는 뭐예요? 미리 팔았다가 밑에서 사는 거잖아요. 시차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1: 네.
3: 원래는 주식은 사고 올라가면 파는 건데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해서 빌려서 팔았다가 떨어지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가가 빠지면 얘네들이 사겠구나.
4: 하방에서 받쳐주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네. 네.
3: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건데 우리나라 지수가 2600 돌파할 때도 공매도하고는 또 비슷한 개념인 고버스 있잖아요.
4: 네.
3: 고버스를 많이 샀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우 저거 사시면 안 되는데 올라가면 고버스에 물렸었던 분들이 떨어지면 이제 살 거잖아요.
4: 네.
3: 3300 돌파할 때도 고버스가 투자자 1등 2등에 들어간 종목이다 했을 때도 저러면 또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면 이 고버스 3300에서 3600에 물려 계신 분들이 떨어지면 사겠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공매도 하면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용에 의해서 약간의 그 변동성을 야기시킬 뿐이지 신용이나 공매도는 변동성을 야기시킬 뿐이지 추세를 바꾸지는 못해요.
4: 추세를 바꾸지는 못한다.
3: 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신용 잔고가 36조, 공매도 잔고 20조. 공매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시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공매도 잔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방 매수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B2가 많이 늘었나 봐요. 이선영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0: 늘 수밖에 없죠. 네. 원래 시장이 좋으면 부동산도 그렇지만 남의 돈을 향해서 이제 하는 B2는 늘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B2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4: 그렇죠.
0: 올라갈 때 또 상승 탄력이 되게 강화되는 흐름으로 될 텐데 문제는 이 남의 돈으로 빌리신 분들이 혹시 조정에 오게 되면
4: 그러니까요.
0: 그렇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진콜, 그렇죠? 네. 증거금 부족 이런 것들에서 반대매매가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네. 그런 악순환도 분명히 우리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4: 급락을 하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양쪽으로 놓고 보면 B2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위로 올라갈 때도 변동이 커지는 거고 아래로 변쪽이 조정을 받을 때도 변동이 커져서
4: 네.
0: 위아래 변동성이 커지는 그게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그 이란하고 그 미국하고 전쟁이 터졌던 날 이틀 동안 많이 빠졌던 것도 사실 그런 영향들이 상당 부분 작용했었던 게
4: 그때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0: 반대 매매가 정말 많이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 빠지면 하루에 지수가 10%인데 뭐 그 정도면 정말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보다도 특히 우리나라 국민분들께서 되게 비투를 많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실제 거래되고 있는 ETF들 중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게 레버리지예요.
4: 맞아요.
0: 예. 네. 인버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조금 성향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신 성향들이 있으신 거고 이 공격적인 성향이 부자를 만들기 위해 하지만 또 반대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변동성은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알겠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분들 인버스, 고버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주경봉 장난 아니죠.
4: 이게 근데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우리나라 장세 자체가 태베아 장세도 그렇죠. 단타 위주의 그렇고. 장세였기 때문에
0: 그런 역동성이 있어서 또 한국이라는 나라도 지탱이 된 것도 있습니다.
4: 네.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0: 주식에 비빗대서 그런 거지.
4: 네네. 이제 상품도 개정되고 주주 환원 정책도 많이 실시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로 많이 넘어가실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기도 네. 합니다. 아까 전쟁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런 리스크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엄청나게 그 올랐다가 또 갑자기 막 십몇 퍼센트 하락하고 다음날 또 십몇 퍼센트 상승하고 이런 장은 사실 굉장히 불안한 장이잖아요. 일반 투자자의 느낌에 그거 저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리스크, 뭐 예를 들어 중동 리스크, 유가 상승, 미국 금리나 지연 가능성 아직까지도 이런 게 변수로 남아 있잖아요. 가장 좀 이런 주식 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내용들이 어떤 게 좀 남아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세기 대표님께서.
3: 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네. 7,400을 돌파하고 있으니까 이란 전쟁 불과 3월 초에 그렇게 이틀 만에 20% 급락했었잖아요.
4: 그러니까.
3: 우리가 지금 까먹고 있어요.
4: 네.
3: 3월 말 종가가 5,050이었거든요. 3월 한 달에만 20% 빠졌었잖아요.
4: 그래도 5,000을 버텼습니다.
3: 네. 5,000을 그나마 버텼었는데 자 그러면 3월 달에는 어떤 이슈로 이란 전쟁으로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나라 지수가 76.5% 올랐을 때 그러면 그런 이슈가 없었나 생각해보면
4: 네.
3: 작년 25년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 관세 들고 와가지고 그 시장 폭락했었어요.
4: 그때 폭락했죠. 네.
3: 근데 우리가 주식은 폭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자금 관리만 잘 돼 있으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취임하시고 나서 첫 봄맞이 대박 앤 세일을 해주시는구나. 작년 4월 달에.
1: 그렇죠.
3: 네, 우량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봄맞이 대박인 세일을 해주셨어요.
4: 그때 당시 전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20% 30% 뭐 이렇게 가기도 했었죠.
3: 그러니까요. 그때 네. 2,300이 우리가 깨졌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올해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올해 우리나라 벚꽃이 한 3주 빨리 폈잖아요. 올해는 3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또 봄맞이 대박인 세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1: 네.
3: 작년만큼 대박인 세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항상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신용잔고가 36조 이럴 때마다 제가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그 신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틀 동안 언제든지 20%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5월 20일이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또 레버리지가 상장되잖아요.
1: 네.
3: 순식간에 주식이 20% 빠지면 레버리지 40% 손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계시는 한 언제 바겐세일을 할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도 사계절이 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잖아요.
1: 네.
3: 대통령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로 보면 대통령 3년차가 돈 벌기 제일 좋은 장이에요. 대통령 1년차는 봄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대통령 2년차가 중간선거 있죠.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가 2018년,
1: 네.
3: 2022년 다 장이 안 좋았어요.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6년 하반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4: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3: 네, 중간선거가 11월 3일에 있기 때문에
1: 네.
3: 특히 7, 8, 9, 10 이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1년 차가 봄이고 갑자기 2년 차가 겨울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겨울을 지나잖아요. 내년 3년 차가 주식으로 돈 벌기 제일 좋은 해요.
4: 추수의 해군요.
3: 네. 그래서 네. 2019년에도 그랬고 2023년에도 또 다 경기 안 좋았어요. 다 경기 안 좋은데 주가는 다 올라갔거든요.
1: 네.
3: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장은 또 돈을 벌기 좋은 장인데 올해 하반기에는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하셨잖아요.
1: 네.
3: 이란 전쟁 같은 거 트럼프의 폭탄 관세 이런 건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수급적으로는 조금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가 상장된다는 거죠.
1: 아.
3: 스페이스X 지금 2,500조짜리가 들어오거든요.
4: 그 정도 파장입니까?
3: 네. 그리고 오픈 AI도 상장한다고 그러죠.
4: 그렇죠.
3: 네, 그러면 다 합쳐서 한 4천조, 5천조짜리가 상장이 되면 저는 이제 펀드를 운용해서 알잖아요. 내 펀드 100억짜리에 뭐 미국 주식으로 예를 들면 엔비디아부터 쭉 채우고 있는데 이 2,500조, 1,500조짜리가 쑥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뭔가 팔아서 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수급의 교란 요인이
1: 그렇군요.
3: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1: 네네네.
3: 그러면 이번에는 3월 달에 이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3월에 많이 빠졌어요. 아니 저 정도 이슈로 왜 저래 빠졌지? 3월은 어닝 시즌이 끝났을 때예요. 작년 4Q 실적은 1월에서 2월 중순에 끝나잖아요.
1: 네.
3: 그래서 3월에는 어닝 시즌이 없다 보니까 이란 전쟁에 확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9, 10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10위는 내년 시장을 반영하면서 장이 좋을 거고 9월달, 6월달 조심해야 되는데 6월달에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얘기가 불거질 때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도 반도체 좀 사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은 저는 조금 기다렸다 사셔도 될 것 같다는
4: 그렇군요.
3: 생각합니다.
4: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리스크는 대외 리스크는 트럼프를 일단 예로 드신 것 같고 중간선거도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대형회사의 IPO가 있기 때문에 그 현금의 흐름 그 돈의 그 흘러가는 그 길목이나 흐름이 약간 좀 변동될 수도 있다. 여기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런 지점들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승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요?
0: 뭐 일단은 박 대표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4: 네.
0: 그럼 이제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왜 중간선거가 이렇게 있었을 때를 기점으로 조정이 왔었느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4: 네.
0: 결국은 금리였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지금 중간선거에서 이기려면 두 가지 지금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는 어쨌든 간에 경기가 좋아야 트럼프한테 유리할 거잖아요.
4: 그렇죠.
0: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경기가 좋은데 물가가 내려갈 수가 있을까요? 경기가 좋으면 금리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향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글로벌에서는 정말 많은 유동성들이 쏟아져 나오고 지금 미국은 국가 부채가 지금 5경이 넘어서
1: 네.
0: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인데 여기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 수준부터는 이제 중간 선거에 대비해서 어쨌든 지금보다 경기가 우호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본 그 우호적인 모습들 자체가 야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거 잘못하면 인상으로 기울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나오면 네.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한번 오를 수 있거든요.
4: 그렇죠.
0: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미국에는 헤지펀드들은 원래는 미국 얘네들은 국채를 안 사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전체 국채시장의 8%까지 얘네들이 비중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4: 네.
0: 이 친구들이 단순히 8%만 채운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자본의 40에서 60배 정도 레버리지를 질러놨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채권을 많이 사놓은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좀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많이 발생하겠죠.
4: 네.
0: 그러면 얘는 포트폴리오가 돼 있으니까 국채에서 손실이 나면 다른 걸 팔아서 이걸 메꿔줘야 돼요. 그 파는 게 전 주식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하반기 한 번 정도는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지난 11월에 한 번 있었었어요. 그때 비트코인이었나요? 그때 와르르 무너지고 이 비트코인 레버리지를 굉장히 과하게 질렀던 펀드들이 결국 요 빚을 감당을 못해서 주식을 팔아서 했었던 사례가 있었었죠. 그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올 수 있는 거고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는 신호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고용이에요. 미국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고용이 추세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한 달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추세는 석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을 제외하고 채용되는 사람들의 지표가 석 달 연속 강해지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금리나 불가능한 거죠.
4: 네.
0: 확실히. 왜냐하면 계속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사람의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를 내릴 수 없거든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내려가던 금리가 갑자기 이제는 인하가 아니라 인상 쪽일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면 그 기준금리는 안 올린다 하더라도 실제 국채금리가 위로 뛰거든요. 그때 앞서 말씀드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되려 잘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4: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연속에 좋아졌었을 때
4: 네.
0: 우리가 되려 위험을 잘 회피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 잠시 잊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아요.
0: 네.
4: 금리가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0: 그렇죠.
4: 그런 지점들.
0: 중간선거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어야 본인들이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4: 그렇죠.
0: 네.
4: 그것도 물가 상승에 대한 모습.
0: 그렇죠.
4: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된다.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 이런 지점들을 또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머릿속에서 네.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을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한 말씀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주변에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이야. 지금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두 분, 그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세익 대표님부터. 네.
3: 네. 그 시장만 보면 7,500이 다 됐기 때문에 되게 무섭잖아요. 과열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참 주식시장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이라든지 같이 움직이면서 사실 놓쳤네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은요.
4: 네.
3: 주식은 반도체라는 이 섹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반면에 나도 장사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 주식은 왜 이래? 이런 게 지금 있다는 거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40% 빠져 있는 주식이 되게 많아요. 좋은 주식인데.
4: 그렇죠.
3: 그래서 제가 보면 저게 압구정 주식만 날아가고 아니 도곡동 역삼동 주식은 오히려 마이너스 40% 나 있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한번 예를 들면 우리가 장기 투자해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가 강력한 브랜드 로열티가 생기면서 안정적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뛰어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그냥 장기 투자하면 되잖아요.
4: 네.
3: 그중에 하나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은 지금도 미국이든 중국이든 갖다 주기만 하면 다 팔려요.
4: 엄청 수출이 잘 되죠.
3: 그런데 네. 얼마 전까지 40% 빠졌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이브 같은 거 광화문에 복귀하자마자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5: 그 다음 날부터 급락했죠.
3: 급락했잖아요. 네. 그럼 뭐 하이브가 돈을 못 버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아니 좋은 주식인 것 같은데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분명히 내가 이 주식은 정말 잘하는데 많이 빠져 있는 주식은 반도체라는 햇볕이 너무 쨍쨍하기 때문에 지금 우산이 잘 안 팔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요.
5: 상대적으로 그쪽에 돈이 몰리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3: 그래서 네. 조금 우리가 우량 기업 중에 아니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데 주가만 30-40% 빠져

0: 보고 삼성전자라는 가격을 보고 하이닉스라는 가격만 놓고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비싸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반도체 기업 말고도 더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네. 올라왔어도 이전보다는 가치가 더 낮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화되면 될수록 글로벌에 있는 비슷한 기업들 이걸 보통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룹들과 사람들은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같은 반도체라도 우리나라 반도체가 미국 기업들보다 절반밖에 안 되네. 가치가 실제로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일단 그걸 먼저 보면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0: 두 번째는 뭐냐면 산업의 깊이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1: 산업의 깊이를 예. 봐야 된다.
0: 제가 이제 우리 여기 KBS도 KBS가 원래 코스피 불 시스템 맞죠? 그 약자. 제가 원래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제일 웃긴 게 뭐냐면 1년 내내 출연하는데 질문이 똑같아요. 그 세상에 도대체 이놈의 반도체 사라는 얘기를 언제 물어볼 건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1: 그렇죠.
0: 그 얘기인즉슨 네. 뭐냐면 우리가 그 산업의 정말 크기 깊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자꾸 우리가 가격만 치중을 하고 뭐 그래프 보고 이런 것들만 보고 또 많이 오른 급등한 차트만 보니까
1: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현상만 너무 그렇죠. 강조하고 있는 네네, 것을 생각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0: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저희들만큼이나 정보의 습득하는 빠르기는 똑같아졌어요.
1: 그럼요.
0: 그런데 네. 그걸 정말 깊게 보고 찬찬히 고민해보면서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는 것들은 오히려 더 기능이 약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보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좀 깊게 비게 보면 아 이게 이 정도가 끝이 아닐 수 있겠거나 아니면 여기가 중단할 때인데 알 수 있는 데인데 그 연습들이 너무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지수가 여기서 또 많이 간다라고 나중에 보면 많이 왔을 땐 또 지금 또 엄청 쌌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땐 무조건 살 거예요. 또 이럴 거잖아요.
1: 네.
0: 왜냐면 이게 불과 불서 한두 달 전이에요. 그때 5천일 때 5천일 때는 막 굉장히 또 고민했었는데 지금 보면 5천 가면 이제 폭락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식인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가격을 볼 게 아니라 가치를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보나 산업의 빠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깊이를 가늠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더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그래야 제가 볼 때는 이 어려운 장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어려운 장이에요. 7천인데 함부로 쉽게 누가 살 수가 있겠어요.
1: 네.
0: 어렵죠.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려면 내가 기업의 가치가 싸다 라고 생각해서 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행에 너무 쫓아가는 뭐 흐름들,
0: 네.
1: 뭐 너무 그쪽에만 돈이 몰려 있는 이 흐름들, 이런 흐름들은 좀 조심해서
0: 네.
1: 봐야 되고 그 회사의 가치들,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가치들 그런 지점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 짧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는데 한 1분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미국 주식 요즘 재미없잖아요.
2: 네.
1: 미국 주식 흐름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요거 짧게 한 번만 여쭤볼게요.
2: 우리가 항상 저는 이제 좀 탑다운으로 많이 보거든요.
1: 네.
2: 탑다운으로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런데 23년, 24년에는 페드가 고금리 만들어놨잖아요.
1: 네.
2: 투자도 하지 말고 소비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물가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흘러내렸기 때문에 미국만 US exceptionalism, 미국 예외주의 하면서 올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기업, 중국 기업 다 빅테크에 투자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돈들이 막 흘러내리는데 거기에 우리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상대적으로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가 돈을 잘 벌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1: 네.
2: 그래서 미국 기업이 최근에 안 되는 이유는 이쪽이 너무 돈을 잘 벌어서 그런 거니까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미국의 대통령 3년 차가 되면 내년 시장은 미국 시장 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성엽 대표님께서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어떨까요? 지금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투자를 한 거죠. 그럼 나중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에 대한 결실은 누가 가져가나요? 투자한 기업이 받아가죠.
1: 그렇게 생각하면
0: 결국
1: 되겠군요.
0: 네. AI 이 막대한 투자를 한 건 나중에 그걸로 돈 벌려고 할 건데 정확하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투자가 끝나고 나서 비즈니스 사이클이 됐었을 때는 관련 기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일 거잖아요.
1: 네.
0: 저는 그런 점들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차가 조금 존재한다고 보는데 뭔가 막대한 투자를 시작을 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그 반도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우리가 좋을 수 있겠지만 막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는 그 비즈니스 모델로 실제 돈을 벌어가는 단계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한국보다 미국이 좀 더 유리하다는데 이견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아, 오늘 토론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 좀 자주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세희 대표님도 자주 좀저 열린 토론 좀 방문해 주십시오.
1: 그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세익 채슬리 투자전문대표, 이선혁 AFW 파트너스 대표 두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7000 시대에 대한 토론을 해봤는데요. 숫자는 분명 뜨겁지만요, 차갑게 봐야 될 지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일 것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토론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4: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3: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4: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3: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4: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3: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고물가 속에서 식재료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죠. 조리 방법을 통해 식재료를 보다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재료 손질법만 바꿔도 영양소는 배로 늘리고 버려지는 식재료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양파를 손질할 때는 두 번째 껍질은 벗기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껍질까지 벗겨낼 경우 칼슘의 약 98%, 마그네슘의 약 87%가 손실된다고 하죠. 가급적 양파 껍질까지 요리에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두부는 냉동실에 얼렸다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두부를 얼리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단백질 등 영양소는 입자가 커 빠져나가지 못하고 응축되죠. 그만큼 단백질 함량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두부를 얼려두면 상해서 버리는 일도 사라집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비싼 식재료를 보다 알뜰하고 건강하게 사용하는 다양한 지혜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베이로의 99.9로 시작합니다.

0: 많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불안을 부추기거나 가짜 뉴스, 자극적인 그런 광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들 대다수가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걸러내는 걸 좀 어려워하신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어버이날에는 부모님 옆에 앉아서 알고리즘 청소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불필요한 채널 같은 것들은 물론 동의를 얻어서 구독 취소도 좀 해드리고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실 만한 좋은 채널 좀 찾아서 이렇게 구독해드리고 저희 뭐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같은 것들도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 어떨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 5월 8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그리고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를 같이 넣어서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침팬지 전쟁을 다룬 논문을 통해서 전쟁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고요. 알고 내는 세금 시간에는 이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신고 방법과 절세의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최근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흥미로운 논문 한 편이 실렸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야생 침팬지들이 전쟁을 벌였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0: 야생 침팬지들이 전쟁을 벌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2: 예, 이번 사이언스에 이제 논문이 실린 건데요. 네. 아프리카 우간다 키발레 국립공원에 응고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무려 200마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침팬지 무리가 살고 있었는데요. 네. 보통 침팬지 무리가 50마리, 많아야 100마리 이상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주 큰 사회, 이를테면 침팬지의 메트로폴리스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연구진이 이 침팬지 사회를 200마리 되는 침팬지 사회를 무려 3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어요. 인구 사회학적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몇 마리가 새로 태어났고 몇 마리가 죽었는지 그리고 네. 심지어 사회적 행동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뭐 선물을 주고 뭐를 같이 먹고 사냥을 하고 이런 사회적 행동을 다 기록해서 사회적 관계망까지 다 추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5년 경부터 이 끈끈했던 거대한 무리에서 서서히 분열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바로 한 무리가 서쪽 무리와 중앙 무리로 파벌이 나뉘더니 네. 숲에서 마주치면 서로 털을 골라주며 인쇄하던 애들이었는데 서로 소리를 지르며 쫓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급기야 2018년에는 아예 서식지와 번식지까지 아예 쪼개지면서 두 개의 적대적인 집단으로 영구적인 분열을 하게 돼요. 이를테면 뭐 서쪽 무리 서방파와 중앙파로 나눠진 거죠. 한 개의 무리가.
0: 원래는 한 무리였는데 이렇게 나뉘어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2: 예. 그렇게 나눠지면서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됐는데 네. 서쪽 집단의 수컷들 그러니까 서방파 쉽게 말해서 그냥 서방파를 얘기할게요.
0: 예, 예, 서방파.
2: 서방파 수컷들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은밀하게 그 중앙파의 그 영역을 조금씩 그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찰을 하다가 중앙파 애들이 보이면은 가서 공격을 한다든지 심지어 네. 살해를 하기도 아이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해한 수만 7년 동안 수컷 7마리, 새끼 17마리나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영역 다툼이 아니라 연구진은 어떻게 보냐 다분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내전이다. 전쟁이다라고 봤습니다. 과거에 함께 사냥하고 털을 골라주던 애 동료들인데

0: 서로 공격하고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1: 아, 동물들이 서로 이렇게 털 골라주고 이랬던 애들이 서로 죽이고 이런 게 이게 흔한 일입니까?
0: 전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 뭐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뭐 사자나 뭐 늑대 같은 친구들이 막 서로 싸움하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같은 무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1: 그렇죠.
0: 서로 다른 무리니까 영역 다툼을 하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이번 연구의 특이한 점은 한때 같은 유전자를 나누고 끈끈한 사회적 유대를 맺었던 같은 무리의 동료들이 이제 두 개의 집단 파벌로 나눠지면서 그 나눠진 이유 때문에 그냥 서로 내전을 벌였다는 거죠. 사실 동물 세계에서 새끼를 물어 죽이는 일은 있어도 다 큰 성체들끼리 옛정을 잇고 집단 학살을 벌인 것은 사실 이번이 최초로 발견된 사례인데요.
1: 네.
0: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 현상에 정확히 내전이라는 그런 단어를 붙인 겁니다.
1: 거의 첫 사례라고 하니까 이게 이 논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논문을 쓴 과학자들이 동물학자도 있지만은 상당수가 인류학자들이에요.
1: 인류학자다.
0: 예, 왜 침팬지를 연구를 했느냐? 인류의 정체성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가장 인간과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침팬지를 연구하거든요. 특히
1: 네.
0: 인류학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은 도대체 왜 전쟁을 하면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가.
1: 네.
0: 이게 인류학의 아주 오랜 질문이거든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지금 있어요. 왜 인간은 전쟁을 하는가. 첫째는 전쟁은 문화적 산물이라는 관점입니다. 원래 인간은 평화로운 존재였는데 문명이 생겨나면서 말하자면 종교나 민족주의, 정치적 이념 같은 거창한 문화적 표지들이 생겨나면서 네 편과 내 편을 가르고 그다음에 전쟁이라는 비극이 발명됐다라는 시각입니다.
1: 네.
0: 그리고 둘째는 그런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전쟁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원래부터 같이 있는 거다. 진화적인 산물이다라고 보는 건데 오히려 전쟁이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고도로 진화한 어떤 집단적 협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집단을 밀어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철저히 뭉쳐야 되거든요. 전쟁을 네. 하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전자에 새겨졌다는 시각인데 이번 그 응고고 침팬지 연구는 종교나 이념 없이도 관계망이 단절, 무리의 관계망이 재편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내전과 학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1: 근데 사실 침팬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제인 구달 박사님 아닙니까? 이분이 예전에 또 이 침팬지들이 전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던데 그때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0: 예, 원래 그 제인 구달이 그 아프리카 곰베 숲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침팬지를 연구를 했을 때
1: 네.
0: 초기의 연구 성과는 아 침팬지는 인간과 비슷하고 아주 평화로운 동물이다 서로 돕고 아픈 자를 돌보는 동물이다였는데 1974년에 전혀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와요.
1: 네.
0: 제인 구달 박사님이 예, 목격을 한 건데. 그때도 하나의 무리가 북쪽하고 남쪽으로 나눠진 다음에 서로 학살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침팬지가 오히려 서로 경쟁하고 지배하려는 속성이 있다라는 그런 그 닉네임을 갖게 됐는데 그때 제인 구달 같은 경우도 엄청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해요.
1: 네.
0: 책에다가 밤마다 침팬지들이 피를 마시고 늙은 동료를 때려 죽이는 악몽에 시달렸다. 침팬지가 인간보다 평화롭다는 내 환상이 깨졌다라고 고백할 정도였는데 그때 침팬지가 전쟁을 한다는 보고가 처음 있었지만 과학계 주류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왜냐 인간과 달리 동물은 전쟁을 할 줄 모른다. 이 전쟁은 인간처럼 우월한 동물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봤던 시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이제 제인 구달이 그 침팬지를 연구하면서 바나나 같은 먹이를 조금씩 주기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교란 때문에 이 연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1: 그러면 이번에 연구는 어떤 그런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습니까?
0: 그렇죠. 이번 연구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도 않았고 철저히 숨어서 관찰만 한 연구였거든요. 인위적인 간섭이 1%도 없는 완벽히 자연스러운 야생 상태를 30년 동안 관찰을 했더니 무리가 쪼개지고 전쟁이 터졌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무리가 갈라지고 전쟁이 터진 이유가 이념이나 먹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회적인 연결망이 붕괴되고 재편됐다는 겁니다. 사회적 연결망을 자세히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말하자면 아까 서방파와 중앙파의 점이지대가 있었어요. 조금씩 파벌이 나눠지더라도 양쪽에 두루 친한 아이들이 있었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호흡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 교류를 하던 그 말하자면 징검다리가 되던 친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도 교체가 되면서 사회가 좀 혼란된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아예 관계가 서방파와 중앙파로 확 단절이 되게 된 겁니다.
1: 아,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사이를 이어주던 그 존재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건데 이게 아이고 참 서로 평화를 이렇게 이루면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폭력과 전쟁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0: 진화생물학이나 인류학에서도 계속 그 전쟁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침팬지나 뭐 다른 동물들의 폭력성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좀 씁쓸한 역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기심의 반대말이 이타심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화적으로 보면 사실 이기주의하고 이타주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사실 전쟁 같은 치명적인 외부의 폭력적 갈등이 역설적이게도 집단 내부의 이타주의를 진화시킨 핵심 원동력이라는 거죠. 유명한 그 연구가 2009년 역시 사이언스에 실린 사무엘 불스 교수의 어떤 선사시대 수렵채집이 연구인데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 그 수렵채집인들은 끊임없이 다른 부족과 사육전을 벌였거든요. 성인 사망 원인의 14%가 전쟁 때문일 정도였어요. 근데 이렇게 매일같이 죽고 죽이는 외부의 적과 맞서 살아남으려면 역설적으로는 내부 집단끼리는 계속 희생을 하고 서로를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에 봐서는 이기주의인데 내부에서는 이타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전쟁 때문에 혹은 전쟁을 하면서 내부의 이타주의라는 속성이 더 강화되어 왔다라고 지금까지 이제 진화 인류학자들이나 이런 생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걸 이제 편협한 이타주의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1: 네, 아유 조금 어렵긴 한데 외부의 적들이 있으니까 우리 내부의 다른 사람을 위하는 어떤 마음이 생긴다 뭐 이런
0: 결속력이 더 강해진다 강해진다는 거죠. 결속력이라는 형태도 이타주의인 거죠. 내부에서는
1: 약간 편협한 이타주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거랑 침팬지의 어떤 원초적인 폭력 이런 얘기를 듣다고 보니까 약간 인간 세계하고 진짜 비슷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0: 예, 사실 인간은 침팬지와 달리 어떤 문화가 있잖아요. 전쟁을 할 때도 뭐 어떤 이유를 댑니다. 이를테면 뭐 이슬람 세계에서 미국과 전쟁을 할 때는 야 이거는 이슬람 공동체를 위한 뭐 성전이자 순교다 뭐 이렇게 포장을 하고 뭐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아 이건 자유 세계의 평화와 뭐 테러리즘 심판이다라면서 이제 폭력을 동원을 하는데 이번 그 침팬지 연구를 보면 사실은 그건 전쟁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이전에는 우리 연결망이 붕괴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미국 사회 내에서도 이를테면 특정 이데올로기로 계속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전쟁이 나지 않는 이유는 그 서방파, 중앙파가 같은 뭐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그래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내전이 발생하지 않는 건데 이런 최소한의 공유지대 혹은 양쪽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연결망이 붕괴가 되면서 정말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1: 아, 정말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알고리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계속 보고 내 생각만 계속 그러니까 내 생각과 비슷한 것들만 이렇게 계속 보게 되고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대를 이해하기 어렵고 더 위험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혜택은 늘리고 손실은 줄이는 알고 내는 세금 시간입니다. 매년 5월은 사업자분들에게 세금 신고 달이죠. 올해 달라진 신고 내용과 신고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대영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5월에 정말 바쁜 달이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소득세 처음 신고해야 하는 분들도 있고 늘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누가 신고 대상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3: 아, 예. 우선은 이 세금의 이름이 네.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종합소득세. 예.
3: 앞에가 종합이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종합해서 신고를 하는 건데요.
1: 네.
3: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 근로자분들도 원래는 하죠.
1: 네.
3: 하는데 연말정산을 하니 대체가 된 거고 그 외로는 이제 이자랑 배당을 받은 분들도 있을 거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연금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기타 소득이라는 걸로도 소득을 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모든 소득을 합쳐서 신고를 하는 게 이제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5월에 하시는데
3: 그렇죠,
1: 그게
3: 그렇죠.
1: 아님에도 생각해보면 저도 최근에 한 15,000원 정도 내라고 국세청에서 왔더라고요.
3: 제가 모두 체험으로 나왔을 거예요.
1: 뭐 한 30만 원 어디서 본 게 있거든요. 가격 같은 걸로. 예. 그걸로 내라고 그런 건지 몰랐는데 하여튼 그래서 내긴 냈는데
3: 네.
1: 그 말인즉슨 직장인들도 5월에 한번 정리해서 한번 내야 된다.
3: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야 하는 거고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작년에 회사를 한번 옮겼다든지 근데 옮긴 회사랑 사이가 안 좋아서 퇴사한 회사가 그래서 내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하기가 좀 껄끄러웠던 분들은 이제 5월에 같이 하셔야 돼요.
1: 껄끄러운데 그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달라고 못하는데?
3: 이제는 보여서 세무사가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 다 뜨고요.
1: 아 세무사한테 말씀을 드리면 홈택스에 다 뜨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다.
3: 그렇죠,
1: 내가
3: 그렇죠.
1: 그 회사에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
3: 그렇죠, 그렇죠.
1: 아 그런 말씀이시구나. 근데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 우선은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PD님께서도 받으신 것처럼 저도 받았고요. 카카오톡으로 다 주더라고요. 국민비서를.
1: 저도 그걸로 받았어요.
3: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선 알 수 있고요.
1: 네.
3: 그걸 못 받았다고 했다면 우편으로도 아마 가지 않을까 싶고요.
1: 아,
3: 옛날 스타일로. 그리고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사업을 하신다면 무조건 하실 거고 근로소득만 있다면은 이제 본인께서 이제 안내문을 확인하신다든지 아니면 홈택스에 가셔서 그 안내문을 또 볼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똑같이. 거기에서 내 소득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벌지 않았던 소득이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해서 그 소득이 내 소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정을 할 수 있죠.
1: 내가 벌지도 않은 돈이 소득으로 잡혀 있다.
3: 그럴 수도 있죠.
1: 그럴 수도 있다.
3: 예.
1: 아, 네. 그럼 자기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3: 확인을 하는 게 우선 좋은데 이 사실 귀찮거든요.
1: 그렇죠. 엄청 귀찮은. 네,
3: 그래서 우선 카톡 안내문이 왔다면 네. 그걸 통해서 보는 게 제일 쉽고요.
1: 아, 카톡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3: 네, 맞아요.
1: 그렇다면 한번 확인해 보고 해 보는 게 본인의 어떤 그 세금을 줄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3: 그렇죠,
1: 생각하면
3: 그렇죠.
1: 되겠네요. 네. 사업자라고 하면 장부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장부 기장이 뭔지 또 왜 해야 되는 건지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3: 우선 장부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가계부를 쓰는 거고요. 장부를 통해서 원래라면 복식부기라면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걸 만들죠.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성적표 같은 거고요. 그래서 장부기장은 왜 해야 하냐면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지출된 경비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정리해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장부는 두 개로 나눠져요. 세법에선. 간편장부랑 이제 복식부기로 나눠지는데 간편장부는 말처럼 간편한 장부고요. 실제로 신고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만 입력하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복식부기는 복식이기 때문에 이제 차변 대변이라는 걸 다 채워야지만 이제 맞게 되는 거죠.
1: 벌써 어렵네요.
3: 어려운데. 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라서.
1: 누가 만든 거라고?
3: 유대인들이 다 만든 거라서.
1: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매출이 얼마 안 되는 신규 사업자다. 그러면 장부 기장 의무가 있습니까? 간편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3: 그렇죠. 무조건 장부는 간편 아니면은 복식부기인 거고요. 아무래도 처음 하시면,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영세하다면 간편 장부로 선택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다만 이 장부라는 거는 작년 소득이 아니라 재작년 소득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1: 재작년 소득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3: 2024년 소득을 가지고 2025년 장부가 결정이 되는 거고 25년도 소득으로는 이제 내년에 신고할 26년 소득세의 장부가 결정이 되죠. 근데 아마 신규면은 간편 장부 대상자는 거의 90%일 거고요. 전문직이 아니면 90% 이상 간편 장부 대상자입니다.
1: 그러니까 장부라는 것이 큰 카테고리군요.
3: 그렇죠. 정리하는 거니까.
1: 네. 장부를 아예 안 쓰고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럼?
3: 우선은 종합소득세는 총 4가지 카테고리인데 간편 장부, 복식부기, 그리고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이거든요.
1: 와,
3: 네. 좀 2x2이긴 한데 네. 적용받을 수 있는 건 복식부기는 무조건 기준 경비율일 거고요. 간편 장부는 기준 경비율일 수도 있고 단순 경비율일 수도 있어요.
1: 아,
3: 그러면 이제 경비율이 네. 뭐냐인데 사실 경비율이라는 말 자체가 율이 퍼센트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경비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 경비율은 단순이니까 단순하게 뭔가가 더 좋을 거고요. 기준 경비율은 조금 더 덜한 경비율을 인정받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간편 장부에서 단순 경비율이었던 분이 24년 소득이 조금 올라서 간편 장부면서 기준 경비율이 되는 순간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이 다 적혀 있을 거예요. 특히 이번 안내문에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기준 경비율로 적용 시 납부할 세액이 얼마입니다를 꼭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기겁을 해서
1: 찾아오시는구나.
3: 그렇죠. 세무사를 찾아오거나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하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기준 경비율이 처음 되신 분들은 꼭 이제 장부로 신고를 하시는 게 제일 세금을 절세할 수 있죠.
1: 기준 경비율로 된다. 그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3: 그것도 이제 매출 기준이 있는데요.
1: 매출 기준.
3: 이제 서비스업 같은 그룹은 2,400만 원을 넘으면 기준 경비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인 제조업 분들은 3,600만 원을 넘으면 되고요.
1: 굉장히 그 허들이 낮네요.
3: 그렇죠. 왜냐하면
1: 웬만하면 다 그럼 기준 경비율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3: 맞아요.
1: 아 그러면 내야 될 세금들이 많아진다.
3: 그렇죠. 기준 경비율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는 게 좀 많아질 수 있는 거죠.
1: 국세청이 요즘 많이 들여다보는 항목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
3: 우선은 국세청이 주의 깊게 본다고 생각하는 건 신흥 사업들이죠.
1: 새로 사업을 하시는 예. 분들.
3: 아니요. 신규 업종들.
1: 신규 인터넷 업종.
3: 방송이라든지 그러면서 고소득인 분들을 좀 이제 유익 있게 보고요.
1: 요즘 유튜버들이 많이 세무조사 대상이 예. 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3: 네, 예. 아무래도 소득이 좀 크니까. 그리고 네. 해외에서 받고 이렇게 틱톡 같은 분들 해외에서 받다 보니까 이제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주의 깊게 보려고 하는 거고요.
1: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유튜브를 하게 되면 네네네. 구글에서 이렇게 돈을 보내주잖아요. 예, 예. 그럼 그거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없는 거예요?
3: 근데 이제 세상이 발전해서 구글에서 국세청한테 이제 통보를 해줍니다.
1: 아 이제는 해준다.
3: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숨겨보겠다고 한들. 이제 나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켜보면서 너가 언제 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유튜버 분들이 진짜 상위의 몇 프로들은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돈을 번다고 하시는데
3: 네,
1: 많이 번 만큼 많이 내시는 게 애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3: 예, 그리고 감면 혜택도 있으니까.
1: 아, 감면 혜택도 예, 있다. 예. 감면 혜택을 잘 찾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3: 받는 게 좋죠.
1: 네, 알겠습니다. 신고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홈택스도 있고 뭐 손택스도 있고 예.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어느 서비스가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3: 우선은 홈택스랑 손택스는 똑같은 거고요.
1: 아, 똑같은 거예요.
3: 예, 근데 요즘에는 세무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국세청에서도 그걸 이제 인지를 하고 만든 게 모두 채움이라는 겁니다. 이제 모두 채움이 뭐냐면. 전화를 해서 나의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면 신고가 이제 끝이 나는 서비스인데요. 나라에서 네.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이 모두 채움도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서 내가 무조건 모두 채움이라고 모두 채움으로 신고를 하시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한번 알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모두 체험은 단순 경비를 하기 때문에 그냥 경비율로 빵 해서 끝이 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사업을 해서 돈 쓴 게 더 많았다면 그 경비율보다 그럼 그걸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1: 아 모두 체험이라는 건 그냥 쉽게 그냥 빵빵빵 이렇게 넣는 건가 보죠.
3: 그러니까 연말정산 스타일이죠. 근로자 연말 스타일처럼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해놨으니 그냥 끝내라.
1: 쉽게 이렇게 해라. 근데 네. 그걸 따라 하다 보면 일정 정도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3: 더 내길 수도 있는 구조가 되었고요. 사실 저는 모두 체험이 조금 단점이 뭐냐면 이게 불안정할 때가 있거든요. 안내문이. 소득이 너무 이제 신고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모두 체험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고를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한 번은 알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놓치는 부분이 많은 공제 항목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우선은 종합소득세는 이제 세무사한테 매월 맡기는 분들은 사실 놓칠 게 많이 없는데 신고 때만 찾아주시는 분들, 특히 프리랜서인 분들은 놓칠 수도 있는 게 좀 많죠. 특히 이제 카드 내역이랑 요즘에는 AI도 많이 쓰면서 해외 결제를 많이 하시잖아요.
1: 네.
3: AI 해외 결제 해야 되니까.
1: 그렇죠. 제미나이를 쓰게 되면 구글에 네. 이렇게 해야 되고.
3: 근데 그 해외 결제는 또 그 카드 사용 내역이 안 든단 말이에요.
1: 아 그렇구나.
3: 그래서 해외 카드 내역도 꼭 보내주셔야지만
1: 아...
3: 이제 두 개가 다 누락 없이 반영될 수 있는 거죠. 소득세 신고에.
1: 해외 사용 금액.
3: 그렇죠. 카드를 해외 금액을 결제한 경우에는.
1: 네. 또 뭐 있는 게 있습니까? 절세 포인트 같은 거?
3: 만약에 내가 현금용 수령을 미처 못했다. 근데 계좌이체는 했다면 어느 정도의 증빙 서류가 잘 갖춰졌다는 전제 하에서는 저는 경비 처리도 이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세무사가 이제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통장 내역은 저희도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이제 납세자분들께서 내가 이거를 했었었다를 꼭 말씀을 해주셔야 누락 없이 되고요. 기부를 하신 경우에도 꼭 기부를 했다는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좀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누락 없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내가 내 세금을 어떻게든 내가 좀 잘 아껴보겠다 하는 어떤 주인의식을 갖고 네. 이것도 봐주세요. 이것도 봐주세요. 막 자료를 많이 갖고 와서 세무사님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좋다는 거군요.
3: 사실 저는 제일 좋은 게 그냥 우선 다 주고,
1: 아, 다 주고.
3: 그냥 제가 알아서 속간해서 처리를 하는 걸 좀 선호합니다.
1: 그렇군요. 요즘에 주식 투자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3: 네네.
1: 배당금, 뭐 이자, 뭐 이런 금융소득이 일정 정도를 넘으면 네네. 종소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넘어야 됩니까?
3: 국가 정거 이제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1: 배당금이 1년에 2천만 원.
3: 배당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처럼 필요경비가 없죠, 사실.
1: 그렇죠.
3: 불로소득으로 나라에서 이제 인정을 했으니까.
1: 네.
3: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융소득을 2천만 원 넘는 분은 고소득자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1: 그렇죠.
3: 고소득자인 확률이 높으니 세율이 높을 확률도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그 2천만 원을 잘못해서 넘었다가는 이제 상당히 많은 세금을 좀 납부를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1: 직장인들 중에도 요즘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3: 아, 네.
1: 배당금이 그렇게 꽤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그게 이제 내 월급이랑 이런 게 다 합쳐져가지고 종소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3: 맞아요.
1: 아 그럼 그걸 넘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3: 사실 제일 좋은 거 2천만 원 언더로서 그냥 끝내는 게 제일 네. 좀 편하죠. 왜냐 종합소득을 이제 하게 되면. 그 지급 명세서는 또 저희한테 안 보이거든요. 홈택스에. 대리인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물론 안내문에 동그라미 펴져 있지만 금융소득을 신고를 하라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납부를 해줘야 되고요. 저희한테. 그래서 좀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요즘 또 해외 주식들 많이 하시는데 해외 네. 주식에서 양도 차익을 얻었다. 그러면 200만 원 이상인가요? 그러면은 대상이 되는데.
3: 그렇죠.
1: 근데 이게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3: 우선은 250만 원인데요.
1: 250만 원.
3: 그 250만 원인 이유는 네. 양도소득도 이제 기본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1: 네.
3: 그 기본 공제가 250만 원이기 때문에 250만 원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무신고 가산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는 사실 리스크가
1: 크다.
3: 있기 때문에
1: 네.
3: 저는 신고를 하는 걸 적극 권장하고요.
1: 네.
3: 왜냐하면 증권사에서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도 많이 의뢰가 옵니다. 근데 저도 증권사로 신고를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공짜로 해주는데 왜 저한테 돈을 주면서 왜냐면 증권사에서는 알아서 다 해주는데, 왜냐면 책임을 전가할 수 있잖아요. 아.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 자체가.
1: 증권사 근데 그 신고 대행 서비스가 네. 4월 말쯤으로 끝났더라고요.
3: 아 그래요?
1: 네. 제가 최근에 한번 봤는데 그래가지고 네. 5월에는
3: 직접 해야 되네.
1: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는 게 아닌가.
3: 그러면 꼭 연락 주셔야 되고요. 저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 네, 확률이 맞습니다.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혹시 수익보다 손해가 많을 경우가 있잖아요.
3: 네.
1: 제가 작년에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3: 아, 네.
1: 손해가 많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신고를?
3: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1: 왜죠? 손해가 났는데 내가 세금 신고를 왜 해야 되는 거야?
3: 아니죠. 손해를 봤는데 이 손해는 그냥 올해로 꽉인 거고.
1: 아.
3: 그러니까 마이너스 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찍으면
1: 네.
3: 2천만 원일 때는 세금 20% 돼서 400만 원 내는 거고.
1: 아.
3: 마이너스 2천은 그냥 꽝이고요.
1: 그럼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는 한 해 내에서는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3: 아, 맞아요. 한 해만 되죠.
1: 한 해만 되죠. 예를 들면 2025년이다.
3: 네.
1: 1월 1일부터 2025년에 말일 그 사이에서만 상계가 되는 건가요?
3: 맞아요.
1: 그럼 그 전해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손해를 막 이렇게 봤어요.
3: 네네.
1: 봤단 말이죠. 올해 제가 해외 주식으로 만약에 좀 이렇게 이득이 났어요.
3: 네.
1: 그럼 상계가 안 된단 말씀인 거죠?
3: 그렇죠. 사업은 되는데.
1: 사업은 된다.
3: 그러니까 사업에서는 네. 올해 손해를 보고
1: 네.
3: 내년에 이익 보면 이걸 이제 결손금이라고 하거든요. 세법에선. 그 결손금을 이제 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식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는 그게 안 돼서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면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들 많이 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1: 아 법인으로 그럼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그게 사업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3: 그렇죠,
1: 상계가
3: 그렇죠.
1: 되는 거군요.
3: 투자를 하는 법인이 되는 거니까.
1: 아 그런 차이가 또 있군요.
3: 예. 네.
1: 엔잡러 분들 요즘 많으신데
3: 예.
1: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을 이렇게 합치게 되잖아요.
3: 네.
1: 이럴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3: 근로소득을 하면서 부업하시는 분 정말 많은데
1: 네.
3: 근로소득자 중에 이제
1: 네.
3: 어느 정도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세율이 좀 높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적용받는 세율이.
1: 그렇죠.
3: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얼마 벌질 않는 것 같은데 세율이 적용받는 세율이 높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6%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본인은 막 30몇 퍼센트부터 시작을 한다면 사업이 이제 돈 벌었다가 세금으로만 다 나가는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너무 높다면 차라리 법인으로 하시려고 한다든지 사업을.
1: 저도 방금 전에 그 생각이 떠올랐는데.
3: 네.
1: 법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군요.
3: 그렇죠. 왜냐하면 소득이 그럼 재미가 없거든요. 내가 투자도 열심히 하는데.
1: 그러니까.
3: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그래가지고 근로소득이 너무 높다면 내 이 사업을 좀 법인으로 체제를 바꾼다든지 해서 조금 절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1: 네, 법인으로 그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3: 네 맞습니다.
1: 네 신고를 안 했거나 뭐 늦게 했을 때 아까 가산세 붙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딱 해서 너 이거 이만큼 내야 되는데 안 냈으니까 이만큼 더 내 이렇게 딱 날라오는 건가요?
3: 날라오긴 하는데.
1: 네.
3: 우선은 바로 날라오진 않습니다. 이게 세무는. 한 1년 정도를 묵혀거나요. 아니면 6개월 정도 묵혔다가 통보를 합니다. 신고를 안 했다 너. 그러면 이제 가산세는 무신고의 경우 20%거든요. 납부할 세액에.
1: 20%요?
3: 예. 그리고 이제 복식부계 의무자 중에는 총 수익 금액의 7%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납부 세액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1: 총 수익 금액이라는 건 매출 말씀이시죠?
3: 맞습니다.
1: 매출이 7%요?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1억이면 7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무신고에 대한. 그래서 무신고가 있으면 20% 가산세가 있는 거고
1: 네.
3: 신고를 덜 했다면 10%의 가산세가 생기는데
1: 축소 신고를 했다면
3: 그렇죠.
1: 과소
3: 신고를 한 경우는 10% 가산세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좀 이제 유예 기간을 좀 둡니다. 가산세 감면이라고 하는데 기한후 신고는 조금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1: 네.
3: 기간 동안 차근차근 뭐 감면이 되고요. 가산세가 수정 신고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의 가산세 감면을 주는데 이제 연도랑 기간마다 이제 감면율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깜빡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좋고요.
1: 아 그래서 네. 거기 국세청에서 온 그 안내문 같은 거 보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빨리 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3: 네 맞아요. 사실 그거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1: 네.
3: 세금을 정기에 신고를 하면
1: 네.
3: 세법에서
1: 네.
3: 확정을 하는 확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내가 도장 찍는 느낌이죠. 내 신고서에 내가 잘했다
1: 네.
3: 빵빵빵.
1: 네.
3: 근데 정기 신고를 하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납세자가 확정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난다든지 기한으로 하게 되면은
1: 네.
3: 국세청한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했습니다라는. 그 말은즉슨 국세청이 그걸 본다는 거겠죠. 내역을.
1: 네.
3: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정석적인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꼭 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큰 절세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빨리 하시라.
3: 네.
4: 빨리 하시는 게 좋다.
3: 빨리 하는 게 좋다.
4: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금 내는 것도 이것도 부담이 있는데 5월에 종소세 신고 결과에 따라서 건강보험 요구가 이렇게 오른다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3: 네, 맞아요.
4: 신고 금액이랑 건보료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3: 그래서 건보료를 측정하는 기준이 종합소득세 소득 금액이거든요. 특히 사업소득 금액이죠. 네.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건 이제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네. 영업이익이라고 단순하게 말하면 되는데
4: 네.
3: 그걸 가지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분이 피부양자가 될지 아니면 안 될지 아니면 이분이 따로 납부를 해야 될지 아닐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바뀌죠. 건강보험이.
4: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종합소득세를 많이 낸다. 그러면은 네. 건보료도 많이 내게 된다.
3: 그렇죠.
4: 아.
3: 단순하게 여기서 8% 정도 내거든요. 건강보험은.
4: 그럼 최대한 세금을 또 적게 내는 것이.
3: 그렇죠. 세금을 적게 내는 게 건강보험도 따라서 같이 가는 거죠.
4: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또 역시나 또 전문가의 손길을 좀 빌려봐야
3: 예,
4: 되겠네요.
3: 특히 건강보험은 이게 사람마다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4: 네.
3: 예, 꼭 전문가랑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4: 진짜 사람 바이 사람이다.
3: 예, 너무 다양해서 특히 건강보험은 특히 예, 꼭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는 세무사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3: 예.
4: 나는 이 도움이 왠지 나에게 큰 어떤 금액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분들을 찾아가야 됩니까?
3: 우선은 세무사를 찾아가야 되고요.
4: 아, 그럼 당연하죠.
3: 왜냐면은 세무사가 아닌 이제 비자격사들 저희가 네. 전에 탈세 동조보험으로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이제 영업을 해요. 열심히
4: 아.
3: 무조건 환급을 받아주겠다 하면서 환급 금액이 얼마를 달라 수시로로
4: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예. 탈세 동조보험 네.
3: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세무사를 그래서 찾아가는데 세무사 중에서도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다 다르고요. 누구는 아무것도 요구를 안 할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위험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나라가 너무 국가가 너무 발전해서 과학기술이
4: 네.
3: 모든 게 다 공개를 할 수 있고 국세청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세금 조금 환급을 많이 받겠다고 세금을 조금으로 신고를 하면 만약에 내가 돈 쓴 게 없다면 다 그 경비라는 것 자체가 가공 경비가 될 거기 때문에
4: 네.
3: 그러면 이제 아무도 책임을 져줄 수가 없죠. 세금을 왕창 내야 되는 소도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좀 납세자를 귀찮게 하는 세무사가 사실 제일 좋습니다. 카드를 요구한다든지 뭐 결혼을 했는지 물어본다든지 혼인공제를 위해서 아니면 자녀 부양가족 있는지 뭐 해외 카드 결제 있는지 뭐 등등등등을 세무사가 얘기를 해준다. 그곳이 사실 제일 정상적인 세무사 사무실이고요. 근데 여기는 신고서랑 환급계좌만 줬더니 끝난다. 아까 신분증이랑 환급계좌만 줬더니 끝이 났다면 그런 데는 사실 원래 위험성이 큰 거죠.
4: 맡기는 입장에서는 편하게 잘해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3: 그렇죠. 이게 아주 좀 저희랑 이제 납세자분들이랑 좀 다른 이유인데 저희도 솔직히 모든 게 다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납세자분들은 얘가 알아서 다 했겠지가 되는데 사실 저희가 알아서 볼 수 있는 게
4: 한정돼 있다.
3: 매우 한정되어 있죠. 특히 프리랜서분들은.
4: 매우 한정돼 예, 있다.
3: 카드 내역도 못 보고 프리랜서는. 뭐 계좌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매출 신고된 것만 보고 하는 거라서 좀 이제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하는 곳이 사실 제일 정상적이고 제일 올바른 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나를 귀찮게 하는 세무사가 내 세금을 가장 많이 깎아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3: 그렇죠.
4: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월 신고를 앞둔 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짧게.
3: 우선은 꼭 기한 내 신고하시고요.
4: 꼭 기한 내.
3: 네. 누군가한테 맡겼다고 한들 플랫폼이든 세무사든 5월 한 30일인데도 내 얘기가 없다면 꼭 연락을 하시고요. 왜냐면 이번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서 6월 네. 1일까지 신고 기한이니까
4: 네.
3: 그때라도 빨리 다른 세무사를 찾든지 해서 꼭 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 뭐 50만 원 내고 끝낼 걸 300만 원 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네. 꼭 기한 내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4: 네. 아무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늘 진짜 세금 내다 보면 진짜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 네.
4: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시면 또 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낼 맞습니다. 거면 빨리 신고하고 빨리 내는 게
3: 그렇죠. 빨리
4: 제일 적게 내는 방법이다.
3: 맞습니다.
4: 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으네요. 네. 잘 참고하셔서 절세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고 내는 세금 시간 우대영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오늘 아침 일라디오 주말인 내일은 책 쓴 저자와의 만남 체크인 시간과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정현재 PD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단어의 뜻풀이를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로 물가의 모래벌판에 돌이 섞여 있는 곳을 뜻하는 세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너덜겅, 모래톱, 작별이가 있었는데 정답은 작별입니다. 아마 작별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뜻풀이에 있었던 모래벌판은 말 그대로 모래가 덮여있는 벌판을 말합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너덜겅은 돌이 많이 흩어져 있는 비탈이란 뜻이고 예를 들어 그는 한나절 내내 너덜겅의 바윗돌들을 드러내느라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너덜과 돌너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톱은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넓고 큰 모래벌판을 말하는데 모래사장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기슭 모래톱을 맨발로 걸었다. 이곳은 좁고 긴 만을 끼고 모래톱과 간석지가 넓게 발달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어버이날인 오늘은 전국이 화창하겠습니다. 어제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밤사이 비가 그치고 지금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햇볕이 강하더라도 기압골 후면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며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오후에 강원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10도, 대전 12.2도, 광주 12.1도, 대구 14.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0도, 춘천 19도, 대전과 대구 21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낮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모레 서울의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며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7일 이란의 캐슘 항구와 반다르 아바스를 공습했다고 이란 언론에 이어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폭스뉴스 기자가 X에 올린 게시물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의 캐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으며 이후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후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이 최소 3-4개월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이 전망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3, 4개월은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미 중앙정보국 CIA 보고서가 트럼프 행정부에 이번 주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미국 당국자는 신문에 CIA의 추산치보다 이란이 경제난을 더 오래 견딜 수 있다는 전망도 했습니다. 또 한 미국 당국자는 이란이 중앙아시아를 통해 철도로 석유를 운송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속에 이란이 공해상의 유조선들에 실린 원유를 환적 방식으로 중국 등에 팔아넘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해 미국의 해상 봉쇄 이후 최소 13척의 이란 유조선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원유를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선박 간 환적 방식은 항구에서 하역하지 않고 바다 위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것으로 북한 등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밀수 방식입니다. 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다시 상정됩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재소집해 헌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그리고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반발해 어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장 대표는 간담회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개헌안 등 국회 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서울 송파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를 주재합니다. 지역 위주 현장 최고위를 이어온 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에서 회의를 갖는 건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적용되는 석유 5차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0시부터 2주간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할 때 리터당 최고 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동결됐던 4차와 같은 수준입니다. 대서양 항해 중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서 확진 사례가 5건으로 늘었습니다. 거브레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7일 기자회견에서 이제까지 사망 3명을 포함한 8건이 보고됐고 그중 5건이 한타바이러스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3건은 의심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거브레여수스 총장은 이번 한타바이러스는 중남미 지역에서 발견된 안데스 변종이라며 잠복기가 6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에는 곳에 따라 오후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주 중국 방문을 앞두고 급물살을 타는 듯 했던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와중에 이란 본토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과 이란군이 잇따라 교전을 벌이고 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로 화재가 난 남호는 오늘 새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는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후 무소속으로 전북지사 선거에 나선 김관영 예비후보와 인터뷰합니다. 정치와이에선 윤어게인 공천 논란에 휩싸였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신청 철회 배경을 비롯한 한 주간 정치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가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진 이유와 내년 시행되는 문신사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사건 Y에서 짚어봅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8일 금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0: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KBS 홍혜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한창 협상인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군과 이란 군이 공습을 교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1: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막바지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요, 공식적으로는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 간 합의안에 핵시설 가동 중단이 포함된다고 직접 협상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협상 최대 쟁점인 핵무기 포기에 이란이 동의했다는 주장도 내놨는데요. 이란이 비축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까지 미국으로 반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속보들을 살펴보면요, 미군이 이란의 캐슘섬과 반다르 아바스 등을 공습했다는 미국 매체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 국면에 또 확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미군은 확전을 원하지는 않지만 미군 보호를 위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조금 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물리적 공습 외에도 돈줄째기 압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이란을 겨냥해 추가 제재를 단행한 건데요. 대상은 알바들리 이라크 석유부 차관 등으로 친이란 민병대 관련 회사들의 수출권을 주며 이라크산 석유를 빼돌렸단 이유에서였습니다.
0: 네, 복잡한 흐름 속에 관건은 물밑 협상이 될 것 같은데요. 언제쯤 이 협상 마무리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1: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안 타결에 일주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 중국 방문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무엇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란과의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이란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1: 이란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제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대미 협상 대표단장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합의가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이란의 내밀한 협상 상황을 미국 언론이 먼저 보도한 것에 불만과 경고를 표시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미국을 통한 이 같은 사전 유출은 이란의 반미 강경파가 가장 문제 삼는 지점인 만큼 갈리바프 의장이 이를 먼저 강하게 경고함으로써 미국 측은 물론 이란 강경파를 향해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자, 호르무즈협에서 불이 난 우리 선박 남호호가 예인돼서 지금 두바이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조사단도 두바이에 급파됐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1: 네, 지난 4일 호르무즈해협에서 불이 난 남호호가 두바이 향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 현지에는 정부 조사단 인력 7명이 파견됐는데요. 우선 조사단은 남호호 선사인 HMM 자체 조사 인력과 함께 폭발 화재 당시 선체 내부 CCTV 영상을 확인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또 선원들을 직접 만나고 불이 난 기관실에도 직접 들어가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 두바이 항에는요,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 두바이가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호르무즈 해역에서 70km나 떨어진 이 두바이 항에 예인돼 온 것도 이곳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온 건데요. 남호호 사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불이 난 기관실 수리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남호호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뭐 피격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는 사실 규명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죠?
1: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추측과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명확한 조사가 우선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결국 사실관계와 원인에 대한 규명이라며 그래서 조사 인력이 현재 파견된 것이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고 원인으로 이란의 공격을 지목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 규명이

0: 우선이라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그런데 이란 국영방송에서요. 한국 선박이 이란의 새로운 해상 규제를 위반해 표적이 됐다. 이런 보도를 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 TV가 나무호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한국 선박을 언급하며 이례적인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국 선박이 이란이 정한 새로운 해상 규칙을 위반해 표적이 됐다며 이번 공격은 이란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주권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보도한 겁니다. 이란의 공격을 인정한 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주한 이란 대사관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대사관 측은 해당 기사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억측을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1: 네. 자, 민주당을 비롯해서 법률권 6개 당이 발의했던 개헌안. 지금 어제 본회의 상정이 됐지만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됐죠.
0: 네, 그렇습니다. 일치감치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이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상정된 개헌안 투표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178명이 참여했습니다. 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 는요 재적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1: 네.
0: 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는 국민의힘 106명은 불참했습니다. 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일정에 맞춘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개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네. 국민의힘 반대 이유도 좀 알려주시죠.
0: 국민의힘은 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1: 네.
0: 국회는 오늘 또 본회의를 열어 투표를 재시도 할 예정이나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6.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되는 모습입니다.
1: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 어제 충남 공주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 신청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윤어갱 공천 논란 의식했다 이런 분석 나오죠?
0: 네, 그렇습니다. 공천이냐 컷오프냐 국민의힘 공관위 결정 1시간여 전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천 신청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자신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동력을 약화시킨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면서 무소속 출마도 안 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스스로 물러난 걸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가 공천 배제를 시사하고 실제 사돈지간인 박덕흠 공관위원장까지 나서 만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해석이 됩니다.
1: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반응 온도차가 좀 있죠.
0: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을 생각하는 큰 정치를 하셨던 분, 크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셨다면서 즉각 반색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일인데 국민의힘이 이걸로 꼬리 자르기 한다면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어떻게 할 거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1: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1심 선고보다 형량이 8년 줄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 어떻게 될까요?
0: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국무회의 등 형식적 외관을 꾸며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언론사를 통제하려 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하려는 한 혐의 등 1심과 같은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음으로써 국무총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과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으려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이를 근거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한 전 총리 측은 납득할 수 없는 선고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올 여름에도 이른바 러브벅으로 불리는 곤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걸로 예상된다고요?
0: 그렇습니다. 최근 여름철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나타나는 붉은 등 우단 털팔이 이른바 러브버그가 또 기승을 부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요. 빠른 시간 안에 대규모로 번식해 불쾌감과 불편함을 주는데요.

0: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광요금소 진입로 갓길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에서 일찍분기점 사이와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부근 다시 비봉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는 먼저 고덕터널에서 초이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로 고삼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여의도 일대 지나기가 많이 힘겹습니다. 그 밖에 강남 순환로 수서 쪽으로 관악터널 안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금요일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시황 전에 이번 주 주식시장 기록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2: 예, 보통 우리가 S&P 500 지수, 코스피 지수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죠.
1: 네.
2: S&P 500 같은 경우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 중에 시총 상위 500개 기업에 대해서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발표하는 지수고요.
1: 네.
2: 코스피는 어제 기준으로는 837개 회사의 947개 종목을 지수화한 겁니다.
1: 네.
2: 그러니까 S&P 500은 약 500개, 그다음에 코스피는 약 1000개 정도 되는 거죠. 근데 한국과 미국의 이 대표 지수가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1: 아.
2: 수요일 코스피의 종가가 7384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수요일 새벽에 끝난 S&P 500의 종가가 7259였습니다. S&P 500이 1957년 3월 4일에 현재 형태의 S&P 500 지수 100으로 시작을 했고요.
1: 네.
2: 코스피가 1980년 1월 4일에 100으로 시작했는데 2026년 5월 6일에 최초로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 기억해둘 만한 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1: 예. 자, 잠시 전에 장을 마감한 미국 시장. 오늘은 3대 지수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2: 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 랠리 이후에 숨 고르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S&P 500은 장 마감 기준 0.4%, 나스닥은 0.1%, 다우지수는 0.6% 하락했습니다. MSCI 월드 지수 역시 0.4%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약해졌습니다.
1: 네.
2: 최근 시장을 끌어올렸던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기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1: 오늘 하락 이후 결국은 중동 전쟁 관련한 이슈겠죠?
2: 네. 협상이 예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시장은 최근까지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기대를 하면서 강하게 상승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즉각적인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가 다시 형성이 된 겁니다.
1: 네.
2: 이 협상이 지연될 경우에는 유가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1: 네. 오늘 유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2: 예, 유가가 하루 동안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WTI 유가가 장중 한때 배럴당 $90 아래로 하락을 했는데요.
1: 네.
2: 이후에 다시 급반등하면서 결국 $95.5로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협상 기대와 전쟁 리스크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란 남부 항구 도시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도, 그리고 미국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이란 국영TV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가 급반등했습니다.
1: 네.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재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2: 예, 기존에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이름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 선박들을 다시 이동시키는 이 작전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미 이란과 충돌이 발생을 했었고요. 아랍에미리트 방향으로 미사일이 발사되는 등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네, 협상안에 대한 이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2: 네, 이란은 미국의 제안이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CNN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제시한 상태고요.
1: 네.
2: 이 단순 협상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1: 그럼 현재 상황을 미국 정보당국은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 네,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이 해상 봉쇄 상황에서도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압박이 단기간에 협상 타결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장 입장에서는 긴장 국면이 생각보다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긴장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뚜렷하게 하락 흐름은 또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2: 네, 아무래도

0: 기업 실적 그리고 경제 지표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입니다. 이 월스트리트에서는 현재 시장이 강하게 가속화되는 기업 이익 성장에서 지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1: 네네.
0: 이 지정한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이긴 하지만 기업의 펀더멘터리를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 네. 현재 경제 지표 흐름은 어떨까요?
0: 예, 고용시장 여전히 견조한 흐름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소폭 증가하긴 했는데 여전히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보고서는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고용 증가폭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의미겠죠.
1: 반도체 업종에서요.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0: 예, ARM 홀딩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시장 둔화로 인해서 로열티 수익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부문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바일 시장 둔화가 더 크게 작용을 한 겁니다. 현재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AI 수혜주 그리고 전통 모바일 반도체 간의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1: 네, 우리 증시는요.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0: 예, 어제 우리 코스피 1.43% 오르면서 7,49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1년 전이었던 2025년 5월 7일 코스피의 종가가 2,573포인트였으니까요.
1: 네.
0: 1년 만에 3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1: 예.
0: 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실적에 의한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0.91% 하락하면서 1,19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정책 기대와 경계심이 동시에 부딪힌 좀 혼조 장세였는데요. 코스피는 장 초반 강세를 보였는데 오후 들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줄여나갔고요.
1: 네.
0: 코스닥은 종목별 순환매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에 급등했던 AI,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종목에서는 매물이 좀 나왔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1: 네. 어제 국내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건 뭘까요?
0: 네, 역시 미국 금리 기대의 변화와 글로벌 기술주들의 흐름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선 반영된 상태였기 때문에
1: 네.
0: 추가 상승보다는 차익 실현과 순환매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1: 네. 수급 측면을 보면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0: 네, 외국인이 6.7조 가까이 매도하는 동안 개인이 6조 원의 순매수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1: 네.
0: 외국인은 장 시작할 때부터 1조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점점 매도세가 강해졌는데요. 외국인들은 현재의 구간을 추격 매수보다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다시 점검하는 구간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주 흐름은 어땠을까요?
0: 예, 반도체주가 장 초반의 강세 이후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AI 투자 확대 기대 그리고 메모리 업황 회복 전망으로 크게 올랐던 만큼 일부 부담이 나타난 건데요. 근데 오후 들어서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삼성전자는 2.07% 오른 27만 1,500원,
1: 네.
0: SK하이닉스는 3.31% 오른 165만 4,0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 네. 어제 코스닥 시장은 어떤 특징을 보였을까요?
0: 네, 전형적인 테마 순환매 장세였는데요.
1: 네.
0: AI, 로봇, 바이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번갈아 움직였고요. 개별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1: 네.
0: 이게 시장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코스닥 시장이 좀 단기 매매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쉬어간다는 느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유는 뭘까요?
0: 네, 최근에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로감이 좀 누적된 상황입니다.
1: 네.
0: 특히 코스닥은 닷컴 버블 이후에 가장 높은 지수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1: 예.
0: 고점에 대한 부담이 거론되고 있고요. 코스피 역시 밸류에이션 부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 수익을 실현하려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1: 네, 최근 시장의 회자는 AI 수혜주 흐름. 네. 이 AI 수혜주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예, 지금의 시장은 단순히 AI 기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력, 냉각, 통신, 반도체 장비까지 AI 관련 생태계 전체로 확산이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 직접 수혜주보다 AI 인프라 수혜주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기대감이 빠르게 선반영되고 있는 만큼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네,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할 리스크도 좀 정리해 주시죠.
0: 예, 아무래도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높아진 기대감 대비 실적 확인 과정이 될 겁니다. 시장은 이미 하반기 실적 개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를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실제 기업 실적이나 글로벌 경기 흐름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공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실적과 수급이 함께 받쳐주는 종목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1: 네.
0: 조정 시 분할 접근하는 전략이 더 유효한 구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은 방향 자체보다는 속도와 타이밍이 훨씬 중요해진 구간입니다.
1: 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 흐름 짚어주시죠.
0: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이 2.71% 하락하면서 끝나서 오늘 우리 시장의 시초가는 7,400포인트를 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 주의 마지막 영업일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시장이 하락 출발 이후에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최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라 기상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자, 네. 어제는 서울에 비가 내렸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맑다고요?
1: 네, 이 비구름이 걷히면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과 남부, 제주도는 이렇게 맑은 가운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는데요. 이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5월 평균 자외선 지수는 6월과 비슷하며 이 한여름인 7, 8월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네. 특히 봄에는 겨울 동안 건조하고 약해진 피부가 갑작스럽게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손상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0: 네. 전국적으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에는 요란한 비가 오늘 내린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강원도에만 5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쌀악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쌀악 우박은 지름 0.5cm 미만의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이를 말합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태풍급의 돌풍이 몰아칠 때가 있겠습니다.
0: 네. 자,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떨까요?
1: 네, 주말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은 전국이 화창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10도 정도나 낮겠고 평년보다도 낮아 좀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서울이 22도로 평년 기온을 약간 밑돌겠는데요. 하지만 모레는 바람 방향이 북서풍에서 따스한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서울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기온의 일교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은 15도 안팎, 모레는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 전북과 경북 내륙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전격 인터뷰 무소속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김관영 예비후보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0: 네, 후보님 가장 최근 들어온 특검 관련한 소식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 네.
0: 어제 2차 종합특검이 내란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후보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기관 통지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통지 받으셨죠?
1: 네, 어제 저녁 6시, 아니 7시경에 팩스로 먼저 통보를 받았습니다.
0: 네. 자, 이 결과를 접하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정말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내란특검, 민주주의 성지인 전북에서 내란으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로서는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우리 도민들에게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일인데 상대 후보가 이것을 무려 6번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하고 또 민주당 지도부의 얘기에서 저를 이 문제로 컷오프를 시키려고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기야는 또 이 종합특검에 고발이 돼서 제가 저와 우리 공직자들이 수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 혐의 없음 통보가 내려져서 저로서는 정말 다행이고 이번 기회에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공직자들의 명예, 우리 도민들의 명예가 꼭 좀 회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내란 동조 의혹과 관련해서 후보님이 특검이 기소하면 정계 은퇴 즉각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1: 네네.
0: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원택 후보도 이 내란 동조 의혹을 거론하면서 정치 인생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예.
0: 어떻게
1: 그
0: 생각하십니까?
1: 지난 3월에 서로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제가 아무리 이건 내란 방조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그 상대 이원택 후보가 뭐 막무가내식으로 말씀을 자꾸 하니까 제가 정이 그렇다면 내가 수사를 자처해서라도 수사기관에서 혹여라도 문제가 되거나 기소되면 내가 나는 정치 생명을 다 걸겠다. 이렇게 제가 먼저 얘기를 했고 며칠 뒤에 이원택 의원도 그럼 자신도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이게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아마 이원택 후보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저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무혐의 처분 특검으로부터 일단 이 부분은 받았으니까 이제 선거에 더 매진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6일 날 예비후보 등록하시고 7일 날 전북지사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언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청래 지도부가 죽인 김관영을 전북 도민들이 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 정청래 지도부가 죽였다. 이런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1: 이번 도지사 공천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의 사심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증거는 사실 차고 넘칩니다. 맨 처음에 후보자의 출마 기자회견부터 그 이후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뭐 저의 불찰이기는 합니다.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는데 이 대리기사비를 지급하는 그 과정, 그 CCTV를 이유로 해서 저를 제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명을 해버리니까 저는 뭐 전혀 경선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반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이건 지나치게 과하다. 저를 제명하는 과정이 아시다시피 12시간 만에 저의 제대로 된 해명조차 듣지 않고 바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도민들의 선택권이 박탈이 됐다. 저 개인에 대한 공천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께 평가받을 기회 자체가 아예 차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면 우리가 당신을 평가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저를 계속 요구를 하고 전북의 선택을 전북 도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0: 네. 자, 근데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후보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거 사실상 공천 불복 선언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입장이세요?
1: 제가 뭐 공천이라는 게 이 과정에서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정상적인 공천 절차와 경선 절차를 거쳤다면 제가 할 말이 없죠. 네. 그러나 이 정청래 대표의 사심이 개입돼서 저를 제명 처분하고 아예 공천의 열차에서 탈락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0: 네.
1: 저는 불가피하게 민주당의 우리 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 이제는 본 투표에서 이 우리 도민들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제 우리 도민들께서 중앙당의 공천장이 아니라 우리는 도민의 공천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자, 그 지금 사실 민주당 후보로 네. 나온 이원택 후보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은 같은 정당의 뿌리를 둔 두 후보가 경쟁하는 그런 양상이지 않습니까?
1: 예. 네.
0: 그 지금 사실 선거에서 만약에 당선된 이후에 복당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의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믿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출마하게 된 것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부당한 일 앞에서 침묵하지 말라, 용기 있게 행동하라는 것인데요.
0: 예.
1: 이번 공천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의 분노가 대단히 크고 반드시 네. 직접 투표로 심판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저에게 출마를 종용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저는 당선이 돼서 당당하게 선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공정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고 다시 복당하고 싶습니다.
0: 예. 자, 아까도 이제 대리비 지급 의혹에 대해서 도민들께 사과의 뜻을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0: 지금 이 무소속 출마를 이제 공식적으로 하신 이후에 뭐 기간이 크게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역 네. 민심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1: 제가 뭐 그 전에도 느꼈지만 어제 출마 선언을 하고 오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은 민심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0: 네.
1: 많은 도민들께서 예예. 저희 출마를 격려해 주셨고 용기 있는 결정이다. 또 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너무 고맙다. 내가 투표 꼭 반드시 가서 하겠다.
0: 네.
1: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0: 네.
1: 저는 도민들의 마음보다 더 강한 조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1: 이번이 조직 대 민심의 대결이 될 텐데요.
0: 예.
1: 뭐 민주당의 조직 강한 건 사실입니다. 뭐 제가 험한 이 가시밭길에 나와 있지만 성난 민심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 이런 네. 민심을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예. 후보님 지금 지난 월요일에 경찰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으셨어요. 예.
1: 네.
0: 지금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또 추가 조사가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또 나와서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 예, 제가 청년들에게 대리비 지급 의혹이 있는 것에 관해서는 선관위 조사가 끝났고
0: 네.
1: 또 경찰 조사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경찰에서 사건을 완료해서 아마 뭐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0: 예, 예.
1: 이 부분에 관해서 추가 조사나 이런 것은 이제 다 끝났고요. 없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CCTV가 영상이다 보니까 파급력이 크고
0: 네.
1: 이 투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CCTV에는 말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대화와 지급 경위가 나오지 않는데 당시 제가 청년들에게 삼촌의 마음으로 이제 전북이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당시에 전북의 각지 뭐 정읍구창 임실 군산 익산대에서 이렇게 온 청년들에게 거주지와 이동 수단을 묻고 각자의 거리에 맞춰서 대리비를 차등 지급을 했는데
0: 네.
1: 그마저도 제가 식사자리가 끝나기 전에 법적으로 우회 소지가 있겠다 해서 회수를 지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0: 예.
1: 상당 부분 회수가 됐고
0: 예예.
1: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찰과 법원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경위와 이런 것들을 밝히기도 하고요. 저는 이 법도 도덕과 상식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 예.
1: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상처를 드린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드리고 저도 성찰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일 때문에 이 도민의 선택권 자체가 지워져서는 안 된다.
0: 네.
1: 또 전북 경제의 거대한 지금 발전의 흐름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0: 예. 자, 그 후보님 그런데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향후 네. 기소까지도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텐데요.
1: 네.
0: 이럴 경우 지사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1: 뭐 최종적으로 지사직이라는 것이 선거 최종 법원에서 아시다시피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야지 지사직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0: 네.
1: 많은 상식적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사직을 잃을 만큼의 그런 입법 행위

0: 이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상식이기 때문에
1: 네.
0: 법은 상식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부분 제가 잘 소명하고
1: 예예.
0: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대리비 지급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
0: 네.
1: 후보님께서 그 CCTV가 제공된 시기, 고발 시점 등을 거론을 하면서 기획 가능성을 제기를 하셨어요.
0: 네.
1: 이게 지금 그 특검 고발까지도 묶어서 이게 이른바 친천그룹 중심의 프레임 작업이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셨는데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0: 아니 제가 뭐 명확한 증거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가 터진 시점이
1: 네.
0: 이 경선 그 제가 청년들에게 돈을 지급한 시점은 작년 11월 30일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 CCTV가 공개되고 민주당에 제공되고 감찰단에 제공되어서 3월 31일 날 제공되고 4월 1일 날 제가 제명이 됐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경선이 후보 등록이 4월 4일부터 후보 등록 예정이었고 4월 8일부터 10일 경선 예정일이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작년 11월 30일에 있었던 일이 그동안 잠자고 있다가
1: 네.
0: 이 경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쭉 벌어지면서 전격적으로 12시간 만에 제명시킨 것 이런 것들에 관해서
1: 네.
0: 사실상 보통 사람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겁니다.
1: 근데 네.
0: 제가 이런 부분은 좀 경찰에서 수사를 좀 해달라라고 수사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 경쟁하는 이원택 후보의 경우도 지금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후보도 경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기획 사건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북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기사로 접하다 보니까
0: 네.
1: 두 후보님 모두 다 기획이라는 얘기를 하는 뭔가 정황 흐름들이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예.
0: 글쎄요, 그 사건은 뭐 저와는 전혀 관계 이원택 후보. 후보에 관련된 사건은 저와는 전혀 제 관련이 없고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1: 네네.
0: 아마 이원택 후보의 해명 이후에 그 네. 자리에 참석했던 청년들이 이원택 후보의 해명이 맞지 않다 사실과 다르다라고 기자회견까지 몇 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그 부분이 지금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 네네.
0: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경찰에서 잘 수사를 할 것으로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촉구도 하겠습니다.
1: 예, 사실 전라북도는 민주당이 이제 텃밭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난하게 경선이 진행이 되고 선거가 진행되지 않겠냐 초반에 그렇게들 많이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0: 네.
1: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파간 투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근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0: 이것이 뭐 하늘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이원택 의원께서 맨 처음에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사직하고 도지사로 출마를 하게 되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도지사 출마 당시에 나는 다음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얘기를 본인의 얘기를 번복하고 도당 위원장직을 사직하면서 도지사로 출마하게 되었는데
1: 네.
0: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나가라고 해서 내가 나가는 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1: 예.
0: 네, 그리고 이것이 전북 지역에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1: 네네.
0: 그래서 이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이원택 당시 도당위원장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
1: 네.
0: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어서 도지사도 출마를 시켰고 또 차기 당권에 만약에 본인과 가장 친한 이원택 의원이 도지사가 된다면 훨씬 유리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심이 곳곳에서 많이 묻어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1: 네. 사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라고 지금 자평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0: 본인이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정하게 일처리를 했는지 전북에 관해서
1: 네.
0: 그거는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1: 예.

0: 네. 아까 이제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 복당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시점에서 당 지도부에서는 후보님의 복당에 대한 거는 좀 부정적으로 읽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지금 당장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는데 민주당하고 경쟁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아마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민주당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당적의 문제가 아니라
0: 네.
1: 제가 민주당의 정신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도 그 어떤 민주당 당원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의 사심이 개입된 이 공천 과정에 관한 경종을 울리고
0: 네.
1: 민주당을 살리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예. 그 당내 비판들을 여러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사실 네. 후보님의 과거 탈당하고 복당 이력까지 거론이 되면서 비판하시는 네.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1: 네. 제가 과거 뭐 국민의당 한번 만들었다가 6년 만에 복당한 거 가지고 말씀하실 텐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당시 국민의당 갔다가 민주당에 현재 다시 와서 정치활동하시는 분 많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박지원 국회의장 지금 열심히 도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정동영 장관도 계시고 그걸 과거를 얘기하기는 그렇고
0: 네.
1: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저를 제명한 것이 과연 이 정당하고 정의에 부합하느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지나치게 성급하고 과도했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0: 네네.
1: 저는 그 거대한 양심의 흐름에 나중에 부합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0: 예. 자, 전북지사 선거가 이제 다자구도가 됐어요. 그래서 전북지사는 민주당 후보가 당연히 이제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예상과 달리 이번에는 좀 요동이 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네. 시점에서 후보님은 선거판세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네, 적어도 뭐 제가 확답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거대한 민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0: 네.
1: 이 선거혁명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정치를 개혁시키고 발전시킨 그 동력이 항상 호남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번에도 정청래 대표의 사심이 개입된 여러 공천작업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일이 이곳 호남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민주당을 다시 살리는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0: 네네.
1: 아마 위대하신 우리 도민들께서 그 일을 반드시 해내실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네. 맨 앞에 네. 제가 깃발을 들고 반드시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게 지금 현직 지사라는 프리미엄이 있긴 하지만 또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어려우신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선거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1: 조직을 생각하면 대단히 어렵죠. 솔직히
0: 네.
1: 무소속으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가시밭길이고 광야에 나서는 겁니다.
0: 네,
1: 거대한
0: 네.
1: 모든 특히 전북에서는 광역 14개 광역 기초단체장 또 네. 도의원 시의원들 대부분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나서는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0: 예, 예.
1: 민주당은 거대한 조직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겠지요. 제가 나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 있는 결정인데요.
0: 네네.
1: 저는 조직을 이길 수 있는 조직도 거대한 민심의 흐름 앞에는 무력하다라는 것을 선거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0: 네네.
1: 이번에 제가 다니면서 성난 민심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다. 도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전북의 자존심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민들의 열망이 크기 때문에
0: 네네.
1: 선거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예. 자, 3년간 도정을 맡으셨어요. 그동안의 네. 그 도정의 어떤 성적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네. 평가하고 계십니까?
1: 성적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저한테 다시 출마하라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전북이 사실은 전국에서 뭐 가장 낙후됐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서울을 꼽고 전주가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이 됐거든요.
0: 네네.
1: 이거는 우리 도민들에게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만들었다. 전북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고요.
0: 네네.
1: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현대차 최근에 9조 원 투자를 포함해서 제가 4년간 27조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0: 네네.
1: 이거는 지난 민선 7기에 4년간 11조 투자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거든요.
0: 네네.
1: 그리고 국내 가장 요새 핫한 미래 산업인 피지컬 AI 실증단지를 국내 최초로 전주에 유치를 했고요.
0: 네.
1: 또 방산특구, 바이오특구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하고 있고
0: 네.
1: 또 2차전지 특구로 이미 지정이 됐고
0: 네.
1: 또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 거대한 흐름이 생기고 있고
0: 네. 네.
1: 뭐 아시다시피 금융중심지
0: 네.
1: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이곳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최근에 이 러시를 이루면서 모이고 있거든요.
0: 네네.
1: 이런 것들이 전북의 미래 산업지도를 바꿔내고 있습니다.
0: 아니
1: 이제 막 씨를 뿌렸고 엔진이 돌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0: 예예.
1: 여기서 멈추면 전북의 4년이 다시 공백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들이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0: 네.
1: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맡아서 이 일을 하던 사람이 반드시 결실을 맺고 이 일을 마무리해라라고
0: 네.
1: 하는 그런 요구가 강한 상황입니다.
0: 예. 후보님 근데 또 이런 부분을 우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뭐냐면 당선이 되셨는데 일단
1: 네.
0: 무소속이시잖아요. 뭐 복당 얘기 가능성 계속 강조하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1: 네.
0: 중앙정부와
1: 네.
0: 이 많은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조, 지원
1: 네.
0: 필수적일 텐데 이거 어떻게 잘 될까 하는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예, 주로 국회의원들과의 소통 문제인데요.
0: 네.
1: 이제 민주당과 뭐 중앙에서는 양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0: 네네.
1: 그래서 제가 그 양당의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한 소통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제가 불가피하게 민주당에서 제명이 되어서 무소속으로 나가고 있지만
0: 네.
1: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있고 아 김관영이는 억울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 예예.
1: 여러 제가 일을 정책과 관련해서 협력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양쪽 당을 다 견인해 나가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분명히 하고요.
0: 네.
1: 그리고 분명히 민주당에 제가 이재명 정부와 여전히 뭐 불과 지금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0: 네.
1: 이재명 정부 성공에 맨 선봉에 서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제가 지방균형발전을 이뤄내고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0: 네.
1: 그 성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고 또 성과를 내야 되는 것도 또 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0: 예.
1: 실제로 일을 하는 데는 저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김관영 전북지사 예비후보였습니다. 8시 정치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2: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3: 봄?
2: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어떻게?
2: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2: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4: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2: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배우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준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준우와 함께 철새들을 볼 수 있는 충남 서산 버드랜드에 다녀왔어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어 창밖 풍경을 온전히 즐기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철새들이 가득한 전시관과 동지 전망대까지 돌아본 후 준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이야.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지난 밤사이 비구름이 물러가고 다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아침 출근길 공기는 서늘하지만 볕은 따스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버이날인 오늘 전국이 화창하겠고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강원도에는 5mm 안팎으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햇볕이 강하더라도 기압골 후면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바람도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11.7도, 춘천 13.1도, 광주 14.2도, 대구는 15.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0도, 춘천 19도, 대전과 대구 21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 낮부터는 다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 낮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모레 서울의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며 주말 동안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11.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치와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처음 얘기는 아무래도 정진석 전 실장 공천 신청할까 안 할까 했는데 결국 철회를 했어요. 김기현 대변인, 철회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정 전 실장이 밝힌 대로인가요?
3: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마음은 좀 서운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요 본인의 어떤 출마로 인해서 전체적인 지방 선거에 있어서 재보궐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자기가 법적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할 때 분명히 본인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자였잖아요. 같이 했던 비서 실장이고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예예. 본인이 얘기했던 인간적으로 어떤 끊을 수는 없다는 거 그거 뭐냐면 예전부터 윤석열 당시 전 대통령과는 뭐 아는 사이 친구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서는 내가 끊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얘기를 했고요. 예. 아무리 개인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0: 본인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볼 때는 설득을 지금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네. 사돈지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했고요. 예. 많은 분들이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김종인 시사평론가는 어떻게 예상하신 대로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세요?
2: 저는 무소속 출마할 거라고 봤는데 아, 네. 예. 일단 국민의힘이 이제 공천이 좀 초반에 매우 혼란스러웠고 좀 엉망진창이었다라고 보는데 뒤로 갈수록 네. 좀 정무적 판단도 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음이 예.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쨌든 네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초반에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1: 예예.
2: 이게 이제 정진석 실장이 만약에 공천을 했는데 그러니까 복당을 해가지고 공천 신청을 했는데 만약 컷오프 되면은 또 정진석을 지지하는 뭐 윤호개인이 됐든 이 세력들이 또 실망해서 또 뭐 투표를 안 하거나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됐든 이제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약간 보수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으니까
1: 네네.
2: 설득을 한 거죠 뭐. 그래서 네. 그 설득이 먹혔다라는 거고 김태흠 지사도 그래서 엄청 이제 막 칭찬했잖아요. 막.
1: 그러니까요.
2: 뭐 이건 그러니까 김태흠 지사 지역구가 뭐 아시겠지만 원래 보령이었고
1: 네.
2: 여기 김태흠 지사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정치적 스승 같은 약간 그런 상황인데 본인 끌어준 거잖아요. 김태흠 지사가 사실상 뭐 이런 것도 작용을 했을 거고 그래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잘 됐다. 그리고 정진석 실장 입장에서 보면은 당에 상당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미안한 마음을 이제 남겨준 거죠.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님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 아, 네.
2: 공천 달라고 계속 하다가 네. 이제 선당후사하면서 이제 접었잖아요.
1: 네.
2: 그럼 이제 다들 이제 미안함, 부담감 이런 걸 이제 안게 된 거. 그거랑 좀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1: 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그 공주 부여 청양 민주당에서도 아직 공천 안 했잖아요.
3: 그렇죠.
1: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대응을 할까요?
3: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서실장 윤석열 정권의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또 당에서는 비대위원장까지 지내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를 좀 망가뜨려온 책임이 너무 큰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란과의 어떤 연관성, 뭐 정치적인 책임을 져라 이런 비판의 여론이 너무 높아가지고
1: 네.
3: 사실은 이제 백의종 군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고 아무래도 이제 공주라는 지역이 정진석 실장에게는 본인의 정치적 고향 같은 곳이고 영향력이 큰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정진석 실장이 어떤 형태로든 출마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1: 네.
3: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는 없는 건데 이제는 백의종군하면서 선거에서 빠지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참신한 후보를 좀 찾아서 공천을 좀 제대로 한다면은 이 공주 지역도 한번 또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기존의 정전 실장 외 말고 다른 분이 지금 접수하신 분이 있나요? 김기영 대변인.
0: 네. 있는데요.
1: 네네.
0: 추가 공모를 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1: 예.
0: 그 후보들로 할지를 논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1: 아직은.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망 조금 얘기가 돼야 되는데
1: 네네.
0: 앞서 언급을 해 주셨지만 부여 청양 공주
1: 네.
0: 거기가 부산의 전재수 의원처럼
1: 네.
0: 박수현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박수현 의원이 19대 이기고 22대 이기고요. 그 사이는 또 정진석
1: 그러니까.
0: 전 의원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5선을 했고 아버지는 6선까지 했거든요.
1: 그러니까.
0: 11선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 네.
0: 나가면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긴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백의종군하고
1: 예.
0: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이 작용 반작용이 있는데
1: 예.
0: 지금 이재명 정부가 폭주하고 있는 어떤 자제나 절제보다는 자기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도 언급했습니다.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백의종군 하겠다. 꼭 미워도 다시 한번 좀 찾아달라 이렇게 낮은 자세로 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뛰임으로써 이길 수도 있지만 뛰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영향을 줄 수 있다. 존재하지 않아 부존재를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선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 네.
0: 좋은 분만 한다면 여기
1: 네네.
0: 저희가
1: 네.
0: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나오지 않더라도
1: 네네.
0: 저희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사실 정전 실장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 얘기했던 게 추경호 후보를 거론을 하면서 아니 추 후보도 공천을 주면서 왜 나한테 이러느냐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할까 주목이 됐는데 어제부로 딱 이제 철회를 함으로써 이거는 이제 종료가 됐는데 제가 다음 선거구 얘기하려는 데가 전북지사거든요. 김관영 지사는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앞서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어요. 전북지사 선거구

0: 건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시사평론가께서?
1: 일단 앞에 이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0: 네.
1: 예. 좀 저 사과도 하셨어요, 본인 뭐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제 느낌은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0: 네.
1: 음주운전 단속 본인 걸렸는데 왜 저쪽은 단속 안 하고 나만 단속하냐 이렇게 좀 항의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0: 네네네.
1: 사실 좀 더 진솔한 좀 낮은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솔직히 그 네. 생각이 좀 들고요.
0: 예.
1: 그거는 별개로 득표력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지금 뭐 여러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제법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또 이제 친 뭐라고 해야 돼요? 친청과 반청의 대결. 그러니까 정확하게 친명의 대결이라고 하긴 그런 게 네. 김관영 지사 자체가 뭐 엄청 친명 인물은 아니에요.
0: 네.
1: 근데 이게 이제 이원택 그 네. 지금 후보가 친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0: 예, 예.
1: 나머지가 이제 친명들이 여기 붙어가지고 조금 도와 선거를 도와줄 가능성 좀 아름아름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좀 결과가 좀 주목된다.
0: 네. 네. 당에서는 이 김관영 지사의 도전에 대해서 좀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일까요? 어떨까요?
2: 이거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원래 전북선거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지역인데
0: 예.
2: 사실은 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잡음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김관영 현역 지사가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김관영 지사가 그 CCTV에 나온 그 장면,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에 대해 가지고는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도민들이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원택 지금 민주당 후보도 뭐 제3자 지금 대납 사건에 대해서 뭐 경찰 조사까지 받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0: 예.
2: 문제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는 근데 정청래 대표와 가깝다라고 알려진 이원택 후보는 윤리감찰단에서 혐의 없다고 하고 그냥 공천을 줘버렸고 그 부분을 문제 삼아가지고 같이 경선을 뛰었던 안호영 의원이 12일 동안 단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단식하는 장소에 또 정청래 대표가 단식 끝나고 나서는 찾아갔는데 그 전에 단식할 때는 찾아가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전북 도민들의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리더십의 평가를 8월달 전당대회 때 연임으로 출마를 하면 그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좀 사전에 어떤 이 전북지사 선거를 통해 가지고 민심의 성적표를 좀 먼저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는 친명 조직들이 상당히 지금 이 김관영 지사 쪽으로 몰리면서
0: 네네.
2: 굉장히 예측불허해 좀 박빙의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의 좀 볼거리 비슷한 건 생긴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은 뭐 전북지사는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되게 무난하게 갈 거다라는 게 초반의 예상이었는데 지금 흐름은 또 다르게 가고 있고 이거를 이번 선거 후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까지 연결지어서 보는 시각이 이미 벌써 기사로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상황이 이게 선거 결과 그러니까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3: 그러니까
0: 어떠세요?
3: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지방선거나
0: 예.
3: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현장은 여기서 뛰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전당대회에 뛰고 있다. 그걸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송영길 전 대표만 그러는 게 아니죠.
0: 예.
3: 그리고 또 저는 이 전북이라는 지역이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호남 지역에서 일종의 소외받고 있다. 전남과 전북은 좀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김관영 전 지사,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에 전북 사람들의 자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보면 새정치연합 쪽에 있을 때 김한길 당시 대표 비서실장도 했고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에 있을 때 이른바 친문 세력도 아니고 여기에서 굳이 따지자면 비명도 아니고 아니 친문도 아니고 아니 친명도 아니고 친청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친청 후보가 됨으로써 친명계 쪽에서는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적의 적은 나의 동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단순히 지방선거를 넘어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 공천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부분. 이 방임이나 아니면 방해를 통해 가지고 나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0: 네.
3: 저는 김관영 지사가 좀 안쓰럽다는 그런 그 전북 내 여론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0: 네.
3: 왜냐하면 그 상대 후보 같은 경우도 제3자 어떻게 보면 기부 행위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너무 빨리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0: 네.
3: 제가 볼 때는 조금 빨랐다. 그러니까 이쪽 소위 말해서 김관영 전 지사 관련해서는 너무나 정광

0: 석화처럼 빨리 됐고 이쪽은 굉장히 쉽게 좀 넘어가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김관영 지사가 이길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청래 네. 대표가 좀 징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는 무리를 했다고 보는데
2: 아, 그러세요?
1: 그러니까 이걸 제명을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김관영 지사에게 더 명분을 준 셈이 된 것이고 뭐 비슷한 뭐 금전 관련된 어떤 선거와 관련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또 이원태 후보에 대해 가지고는 덮어주는 식의 당에서는 면죄부를 준 셈인데 또 수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희한한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전북 도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정청래 지도부가 오히려 만든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좀 실책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2: 네. 전체 선거하고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북구각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뭐 작은 거 큰 거 할 거 없이 계속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10일 날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짜도 같고 시간도 같다 해가지고 그거부터 막 기사를 쓰고 있어요. 예. 자, 장동혁 대표가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온다고 하고 근데 어제 갑자기 이제 나온 뉴스가 서병수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후보 쪽의 명예 선거위원장.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원래 당에서 지금 얘기 있었습니까?
0: 그 서병수 전 예. 의원. 네.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지금 후보하고 몇 달 전부터 이제 식사를 하고 예. 지지를 한다는 게 좀 다 알려졌었죠.
2: 예.
0: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예. 후보가 재보궐 사유가 되면 당협위원장이 못하게 됩니다. 본인이 출마하더라도 출마하거나 출마하지 않더라도 재보궐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이 당협위원장이 내려와야 됩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예. 후보들이 있는데 그 당협위원장이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협위원장은 내려놨었고요.
2: 이미 내려놨군요.
0: 그럼요. 네네네. 이거는 원칙입니다. 네네. 당원 당규에 따른 거고
2: 네네.
0: 다만 이제 탈당을 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당인으로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게 됐을 때 이게 당 입장에서 이걸 가만 놔두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공당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이런 본인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지지하지만
2: 네.
0: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전체 부산시장 선거나 아니면 뭐 재보궐 선거에 있어서 당내 혼선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이 탈당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지지한다. 그렇지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어떤 의미를 주냐면 역으로 본다면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이제 비례대표 몇 분이 지지를 하고 거기에서 돕고 있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요.
0: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서병수 전 의원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깨끗하게 이렇게 뭔가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면서 해야지 양쪽으로 하는 건 좀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본의 아니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3: 아주 점잖게 이제 돌려갔는데
2: 네.
3: 어제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다른 방송에서 딱 직설적으로 얘기하더라고. 와, 서병수 의원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딱 본인의 직도 내려놓고 나면 빨리 한지야 진종호도 빨리 탈당해라. 이렇게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했는데 신경전이 대단하다 지금 여기에. 굉장하고 지금 뭐 서병수 의원도 서병수 의원인데 이제 정영근
2: 네.
3: 전 의원을 지금
2: 네.
3: 후원회장으로 네, 해가지고
2: 네, 네, 네.
3: 시끌벅적이에요 지금.
2: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의 가치를 얘기를 하고 보수 재건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고문 전력 의혹이 있는 사람하고 보수를 재건하겠다라는 거냐. 뭐 저 전두환 어게인이냐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2: 네.
3: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맥락들을 보면은 일단 뭐 저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게 가치 그 한동훈이 얘기했던 그 가치하고 맞는 거냐라는 건데 득실을 좀 이제 보자면은 일단은 정영근 의원이 찾아왔다라고 해요. 그 친한계 쪽의 주장에 따르면 내가 도와주겠다.
2: 먼저 오셨다?
3: 네. 그런 얘기를 김종혁 최고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2: 네.
3: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마다하냐라는 건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이 진영구
2: 네.
3: 전 검사인데 여기도 공안검사고
2: 예.
3: 1년 선후배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닿은 거 아니냐. 그래서 배우자 진은정 씨, 진은정 변호사도 지금 요새 최근에 나타났거든요.
2: 그러니까요.
3: 가족들이 지금 전폭적으로 지금 지지에 나섰다. 뭐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는 거고
2: 예.
3: 박민식 후보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정영근 의원이.
2: 그렇죠.
3: 그 다음이 박민식이고 밀려났다

0: 하면은 필패고 부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둘 다 이긴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긴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 아니 박문식 후보하고 정격시사에서 이번 주 인터뷰할 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치워버리라는 취지였는데
0: 당연히 지금은
1: 그 본인들과의 생각과 상관없이
0: 지금은 단일화를 먼저 꺼내는 쪽이 약해 보이는 거라서 오히려 이렇게 지금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시간이 이 구도가 고착이 되면은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승부를 둘 다 걸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2: 근데 저는 단일화 가능성을 좀 낮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론 팽팽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은 이 지지층이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전통적 지지층과 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뭐 중도 성향의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합쳐질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그게 뭐 당 내에서도 갈등으로 있다가 지금 장외로 나와서 당권 투쟁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일화를 하기도 어렵지만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합쳐지지 않으니까 실익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네. 이제 저도 뭐 1강 2중으로 현재는 저는 판세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2강 1중으로 갈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결국 2등과 3등 싸움 중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후보로서 뭔가 이슈를 계속 장악해 나가고 뭔가 주도적인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처럼 이렇게 정영근 후원회장 이런 기사가 나오고 하다 보면 네. 이 실망층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실망층들은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박민식 후보 쪽으로 붙는 경향성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선거라는 게 기세고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 2강 1중으로 갈 가능성도 좀 열려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김경영 대변인께 하고 싶은데 개소식에 장동혁 대표가 이제 온다는 거 네. 아닙니까?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3: 플러스 되죠.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예. 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소 취소 특검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중도 쪽 사람들은 불만이 있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데 지금의 장동영 대표에 대해서 불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는 투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뭐가 문제인지 뭐가 살아있는 권력이 자제나 절제하지 못하고 폭주하는 것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정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만들어지고 있는 데 있어서 그럼 누구랑 싸우냐. 그럼 장동혁 대표랑 싸워야 되죠. 후보랑.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세가 있고 분위기가 있는데요. 정영근 후원회장 건은 치명적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까지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이런 흐름과 전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장인이 소환되고요. 또 배우자가 소환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배우자가 소환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른바 이제 그 게시판 논란이 다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언론은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1대1의 대등한 관계로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국민의힘 지지 중도 보수 지지하는 사람들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한동훈 전 대표 측 후보 측의 분들이 현장까지 가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라 본인들이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싸움을 더 걸려고 하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저러냐 저쪽은. 그래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한 후보가 단일화의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본인들이 굉장히 언행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로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토요일 날 양쪽에 있어 보여질 텐데 그분들의 발언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도리어 또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느냐를 주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저는 지도부가 그거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들의 평가를 맡겨야지 그거에 대해서 뭐 징계를 말하는 것 자체가 그쪽의 어떤 스피커의 어떤 목소리 관심을 부각시킨다. 그럼 전체판에 도움이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일종의 무관심으로 대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1: 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여론전을 수위를 굉장히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박성준 의원이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에 시민 10명 중 8, 9명은 공소 취소 뜻을 잘 모른다. 이 발언이 기사화가 되고 계속 또는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선거에 영향을 어느 정도나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국 의원님.
0: 일단 그 바로

0: 이거는 뭐 이제 어떤 맥락으로 읽히냐면은 그러니까 네. 그 취지 본 취지는 이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그동안 조작 그러니까 국정조사 조작해서 국정조사가 있었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게 연관된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말한 거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딱 이제 시민 무시하는 걸로 보이기 딱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1: 그것만
0: 뭐
1: 이렇게 해서 보면
0: 예, 예. 적절하지 네. 않았다. 솔직히 제가 봐도 뭐 그런 거고 이 발언 때문에 더 여론이 뭐 엄청 나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미 여론은 안 좋아졌고 보수 결집의 땔감이 됐다. 확실하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5일에서 6일 만 대구광역시 만 18세 이상 804명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추경호 41, 김부겸 40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지만은 처음으로 수치가 더 추경호가 높은 게 처음 나왔습니다.
1: 이게. 조사 방식이 뭔가요?
0: 그건 그래서? 전화 면접이요. 네. 무선 전화 면접이고요.
1: 네네.
0: 그래서 이게 더 좀 눈에 띄는 거는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가 49 그리고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이 당선돼야 된다가 36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대구의 절반은 야당이 많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김부겸 후보가 되려면은 나머지 다 긁어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예.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거에 영향을 준 게 제가 보기에는 공소 취소다. 그러니까 이거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보수 결집은 있었을 거예요. 역대 선거를 보면 항상 있었으니까. 근데 네. 그 명분을 보수가 결집할 명분을 준 게 바로 이 특검 법안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지금 난리 났어요. 제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네.
1: 난리 났다는 건 민주당 내에서요?
0: 아, 민주당하고 그쪽 캠프 내에서.
1: 그래서 캠프 내에서.
0: 뭐 예. 네. 그래서 뭐 당에서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당 지도부는 추풍령을 넘어올 생각도 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뭐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난리가 났고 지금 어제 이제 대구 그 당원들 국민의힘 당원들 뭐 탈당해가지고 지금 김부겸 네. 지지 선언을 한 300여 명. 네. 그것도 약간 중요한 예. 네.
1: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 예. 1부 끊고 2부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2: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우.

0: 정치와의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앞서 언급된 여론조사 기회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인데요.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했고요. 부산 북구갑 지역의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구갑 얘기를 하다가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넘어갔어요. 마지막에 기억나는 단어는 추풍령을 넘어오지 말라는 분위기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그러면 특히 대구시장 캠프는 민주당 캠프는 굉장히 지금 격앙돼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1: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대구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집단 탈당해서 이제 네. 김부겸 지지를 했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사전에 설득 작업이 있었겠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이게 새 좀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는 정당이고 그래서 당원들까지 외면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이런 좀 전선을 만들고 김부겸에 대한 어떤 대세론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한 그런 걸로 봐야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판이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김부겸 대변인이 보기에는 네. 지금 이 조작기소 특검법 지도부에서 되게 세게 갖고 왔는데 네. 어떻게
2: 근데
0: 봐야
2: 저희가
0: 돼요?
2: 이거 뭐 호재다. 네. 민주당의 악재다. 그걸 떠나가지고 네.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튼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네.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수사받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리고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제 관련해서 재판 자체도 못 받게 한다. 없앤다.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상권 분립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근데 이 박성준 의원의 이 말 자체는 뭐가 담겨 있냐면 이건 장도혁 대표의 패북글인데 가장 와닿습니다. 제가 볼 때 뭐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진심이 듬뿍 담긴 발언이다. 진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공소 취소가 나쁘다는 걸 우리도 안다. 본인들도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국민은 바보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 타이슨 얘기를 하면서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지만 얻어맞기 전까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대구에서 이거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지난주부터 저는 된다고 보고 여론조사에서 10% 내외 들어오면요. 이깁니다. 저희가. 저는 그렇게 봤는데 네. 여론조사에서 이미 이기잖아요. 그리고 견제론이 과반을 넘는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저는 10% 20%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만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불만과 싸우지만 네. 무엇보다도 분열로 인해서 싸우고 있고 분열과 싸워야 되고 또 하나는 무기력에서 무기력과 싸우고 있었어요. 저희가 과연 될까. 그런데 공소 취소를 통해서 이게 하나가 되고 뭉쳐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16개 어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두고 나서 14개를 두고 나서 한두 곳이 이렇게 해볼 만하잖아요. 그 영향을 줍니다. 부산도 저는 당연히 그렇고 영남 쪽에서는 이미 정리가 저는 됐다고 봐요. 그러면 수도권 서울 특히 서울 네. 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란 그 저기 보면 이순신 장군이 영화 명란에 보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게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무기력과 열패감을 해볼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대와 희망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게 전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조작기소 이 특검으로 인한 어떤 공소취소 특검이 이 부분을 저희한테 강하게 푸시를 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단순히 저희가 선거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반 이상의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
3: 네. 근데 저는 이 지금 프레임 자체를 좀 너무나도 국민의힘에서 좀 공소 취소로만 이렇게 좁혀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사안이 왜 나왔느냐. 결국에는 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검찰의 칼을 본인들 마음대로 휘둘렀기 때문에 이 사단까지 온 거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김건희라고 하는 본인의 배우자는 사건을 덮어줬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이재명 당시 대표와 그 측근들에 대해서 뭐 저는 전부가 다 조작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네. 그 안에 일부 검찰권이 오남용돼서 사유화된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뭐 드러난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시지만은 그 녹취록에 왜 위례신도시가 웃 어르신으로 나오고 왜 재창이 형이 실장님으로 동갑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 국민들이 이미 들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앞서 있는 조작 기소에 대한 부분을 빼버리고 네. 마치 정상적인 수사를 전제로 해서 죄를 지우려고 한다라는 프레임을 반쪽짜리만 가지고 짜니까 이게 과거에도 보시면 줄 탄핵이라는 이론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도 보면 윤석열 씨가 줄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탄핵이 나와서 줄 탄핵이 이루어진 것인데 한쪽 면만 떼서 강조를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좀 정쟁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저는 조작 기소가 확인이 되면 가해자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인데 네. 이거를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당이 조율도 안 하면서 이걸 당에서 먼저 치고 나가다 보니까 청와대가 부담을 안고 지금 제동을 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저는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당과 청와대가 소통이 안 될까? 전 이 부분을 좀 더 곱씹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싶습니다.
0: 일단 지방선거 후로 좀 미루기로는 한 거잖아요.
1: 그러니까 한명도 네. 원내대표의 워딩이 네. 정확하게 시기 절차 내용까지 다 보겠다라는

0: 그 내용은 이제 당원과 국민들한테 뜻을 묻겠다라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제 야당에서는 지방선거 끝나고 또 계속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다시 내용까지 보겠다라니까 사실상 원점 재검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주장들이 맞서고 있고
1: 예.
0: 민주당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특검까지는 가야 되고 그런데 이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1: 네.
0: 의도가 어쨌든 이게 조금 무리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 아.
0: 법사위에도
1: 그러니까 법사위에도요?
0: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권고 정도로 예를 들면은 조작 그러니까 수사를 해가지고
1: 네.
0: 이제 만약에 조작 기소가 밝혀졌으면은
1: 네.
0: 어쨌든 이거를 권고를 강력한 권고 같은 걸 해서 검찰이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뭐 보시면 될 거예요.
2: 그리고 저는 네.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끼워 맞추는데
1: 네.
2: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1: 네.
2: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다 중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임기 내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무리해서 헌법을 어기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 자꾸 자기 해제를 자기가 공소 취소한다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여기서 안 하는 게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소 취소는 특검이 하나 일반 검찰이 하나 효과는 똑같습니다. 근데 특검이 하는 게 만약에 국민들 보시기에도 아 부적절하다 그러면 안 넣으면 돼요. 안 넣으면 되고 조작 기소에 가담한 검사들이 확인이 되면 재판으로서 확인이 되면 일반 검찰에서 기존의 검찰 조직에서 공소 취소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 걱정은 뭐냐면 일반 검찰에서 공소 취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요. 국민의힘에서 1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검찰이 또 죄를 지으려고 한다. 또 그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특검에다가 독립되게 어떤 권한을 부여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일반 검찰에서 하는 게 맞냐 이거는 저는 국민들의 뜻을 물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조작 기소의 피해자가 확인이 되면 공소 취소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정쟁적으로만 보지는 말아주시고 조작 여부가 일단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는 것이 지금은 급선무기 때문에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1: 네.
2: 생각이 듭니다.
3: 우리 신윤규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1: 네.
3: 녹취록은요.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나왔던 겁니다. 수십 시간의 어떤 녹취록 중에 아주 일부입니다.
1: 네.
3: 그리고 그 내용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진술의 변화를 넘어서 자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증거 능력의 제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 증거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김성현 측 북측 관계자를 맞는데 그분이 너무 소위 말해서 북쪽 사람처럼 안 보이고 아줌마처럼 보여가자 그 표현입니다. 아줌마 비하 발언이 아니고 아줌마처럼 보여서 그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몰래 사진을 찍어서 보내니까 그쪽이 맞다고 한 사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북측으로 받은 영수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진술, 이 진술에 의존해서 했다는 게 아니란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1: 네.
3: 저희가 굉장히 분노하는 지점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 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 시기 절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자기 관련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대통령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당이 너무 오버하고 너무 앞서갔다면 아, 이 자체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하지 말아라 해야 되는데 필요성에 공감이 있고 시기 절차를 해다. 이건 뭐냐면 답은 정해져 있다. 대통령이 본인 사건 관련해서 특검 관련해서 이걸 하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보고 제3자 관점에서 볼 때 아 대통령이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만약에 이거 하지 말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2: 근데 저는 그 한 말씀만 드리면
1: 네.
2: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유명한 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1: 네.
2: 조작 기소에 대해서 윤석열 시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조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증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된 상태고 이제 사법적인 단죄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5년간 그 묵혀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무관한 것이고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작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피해구제를 5년간 할 수 없다. 이거는 저는 지연된 정의가 과연 정의인지를 저는 반문할 수밖에 없다.
0: 짧게.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두 분의 한 중간.

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1: 자폐를 예, 그러니까
0: 수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조작 기소, 네. 국정조사까지 하고 특검까지는 뭐 갈 수도 있다.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여요. 뭐가 됐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종대왕도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네.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는 성군 세종대왕이 와도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개헌안이 어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 됐는데 오늘 다시 또 시도를 하고 어떤 보도를 보니까 10일까지 계속 시도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네. 정했기 때문에 공전이 계속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 개헌안 계속 시도를 통해서 뭐를 지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 아니 근데 개헌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국민들이 많이들 공감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87년도에 개헌이 됐고 지금 39년이 지났거든요. 네네. 우리 헌법에 대해서 한 글자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로 우리가 그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한해서만 단계적으로 개헌을 해 나가자.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계엄의 요건을 강화해서 국회의 위상을 높여주고 뭐 5.18과 이제 부마 항쟁에 대한 것들을 넣고 뭐 이제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이제 이 정도의 최소한의 합의인데도 국민의힘은 절대 합의 못 해준다. 오히려 표결이라도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지면 제가 이렇게까지 세게 비판을 안 할 텐데 표결 자체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일 안 할 거면 전 세비 반납 운동을 좀 전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좀 심각하게 정쟁화돼서 모든 사안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어제 안철수 의원이 SNS에서 이거 반대하면서 정확하게 이제 속내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투표율을 올리려는 호갱용 국민 투표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투표율이 올라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이상한 정당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닌가요? 투표율이 낮은 거를 원한다라는 게 저는 진짜
1: 30초
0: 이상하다.
1: 3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3: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게 보면 네. 그 국회 개엄 해제 권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이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국민이 하고 여야가 개헌마저도 야당을 배제한 상태에 일방 독주하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네. 야당도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요번에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후반기에 우리는 21대 후반기에 하겠다고 입장을 로드맵을 깔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개헌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꼭 해야 됩니까?
1: 알겠습니다. 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른세우기 대표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5: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햇살 가득한 아침 출근길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전국에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전국이 화창하겠고요. 한낮에도 선선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강원도에는 5mm 안팎으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싸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햇볕이 강하더라도 찬 북서풍이 불어와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바람도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13.4도, 대전 15.6도, 광주 15.8도, 대구 16.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0도, 춘천 19도, 대전과 대구 21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볼에 와닿는 공기는 선선하겠지만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서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셔야겠고요. 미세먼지와 오존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남서풍이 불어와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2도, 모레는 25도까지 오르며 주말 동안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어제 내려졌죠. 1심보다 형량이 줄었습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이문지 변호사와 함께 핵심적인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6: 안녕하십니까.
1: 네. 변호사님, 지금 한정 총리 측이 1심부터 줄고 주장해온 핵심 항변이 내란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4: 네, 맞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당시 상황을 미리 고지받지 못했고 네. 또 비상계엄이 이렇게 전개될 줄은 몰랐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내란죄가 성립을 하려면 일단 형법제 91조에서 정의하는 국헌몰란의 목적. 즉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려는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네. 이러한 인식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1: 네.
4: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가 근거로 든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실 CCTV와 그리고 관련자 진술을 종합을 해보면은
1: 예.
4: 한 전 총리가 이 계엄 선포 전에 일단 문건을 이미 수령을 한 것을 보이고 또 그 내용만으로도 이미 그 계엄의 위헌이나 위법성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1: 네.
4: 그리고 이제 한 전 총리는 아무래도 과거에 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1: 네네.
4: 그 파급력이 어떨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1: 네. 자,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 중요 인물 종사죄를 인정한 핵심 행위가 국무회의의 외관 형성입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대통령을 막으려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배척한 이유는 뭘까요?
4: 네, 바로 말씀하신 부분이 어제 재판 전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헌법 제89조 제5호와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반드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4: 그런데 이 12.3 당일에는 이 실질적인 심의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에서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1: 네.
4: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1: 네. 자, 1심이 유죄로 봤던 부작위 책임을 항소심은 이유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형량이 8년이나 줄어드는데 이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1심 법원하고 2심 법원의 법리 판단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4: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어제 선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변화였는데요.
1: 네.
4: 부작위 범위란 일단은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심은 한 전 총리가 총리로서 전체 국무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데 이걸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것이 그냥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것입니다.
1: 네.
4: 네. 하지만 이제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을 뒤집어가지고 이유 부재로 판단을 한 것이죠.
1: 네. 자, 그리고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 폐기 혐의도 유죄가 유지가 됐습니다.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증거 인멸로 본 핵심 근거는 뭘까요?
4: 네, 계엄 선포 후에 이 법률적인 좀 결함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가 문제였습니다. 형법 제227조의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을 하려면은
1: 네.
4: 이 공무원이 일단은 직무에 관해서 내용이 허위인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1: 네, 예.
4: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과 공모해서 계엄 당일 날짜로 소급해서 문건을 이미 만들었으니까 허위인 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주장인 것이지요.
1: 네네. 자, 앞으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어떤 쟁점이 남아 있을까요?
4: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한 전 총리 측이 국무회의 소집이 뭐 단순히 대통령을 막으려는 것이었다는 주장을 계속해가지고 유지를 하겠지만
1: 네.
4: 이미 뭐 1, 2심이 모두 배척한 사실관계를 대법원이 뒤집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4: 다만 이 국무회의 외관 형성 행위가 형법 제87조 제2호에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또 이제 특검 측은 아무래도 형량보다는 1, 2심 모두 무죄로 봤던 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 등 일부 무죄 부분을 중심으로 상고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랜 세월 음지에서 이루어지던 문신 시술이 드디어 양지로 나오게 돼서 지난해 9월에 국회에서 문신사법이 통과됐고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문신사법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4: 네. 문신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뭐 문신사의 면허 교육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문신업소의 위생,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 증지, 권익 보호를 이바지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네. 그동안

0: 방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 문신 시소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시술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1: 네, 사실 주변에서 보면 뭐 눈썹 문신이 대표적인 네. 거잖아요.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관련법이 이제서야 제정이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0: 이게 사실은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문신은 바늘을 이용한 침습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료법 또는 이제 보건범죄단속법에 의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는 뭐 30만 또는 많게는 60만까지 이제 추정이 되는 문신사들이 처벌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또 소비자들은 아무런 법적 제재도 없이 이런 시술을 받아온 거죠.
1: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문신사법에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내용 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0: 네, 문신사법은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피부에 글자나 그림을 새겨 넣는 서화 문신, 뭐 흔히 타투라고 부르는 게 있죠. 그리고 최근에 특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아이라인이나 이제 눈썹에 문신을 하는 미용 문신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하나의 법. 으로 묶어서 규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요 문신사법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해당 법이 통과가 됐으면 이 법이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려면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이런 하위 법령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복지부가 자문단 꾸리는 과정에서부터 벌써 갈등이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복지부가 문신사법 시행준비 자문단을 총 9명 규모로 원래는 꾸릴 계획이었는데요. 네. 뭐 현직 문신사 2명, 의사 2명, 그리고 뭐 전문 교수님, 국시원, 건강증진개발원, 지자체 등등 해서 각 1명씩 이제 배정을 했었는데 문신사 대표로 대표 2명을 선정을 했더니 이제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 네. 지금 이 구성 과정에서 유령 단체 문제가 드러났던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0: 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취재 결과 뭐 해당 연합회 소속한 27개 단체 중에서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곳이 9곳에 불과했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사업자 등록조차 없거나 또는 네. 사단법인이 아닌데도 이제 사단법인인 것처럼 홍보를 했던 것이지요.
1: 예. 자, 이런 경우는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0: 법적으로 보면 비영리 사단법인은 일단 민법에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또 법원의 설립 등기까지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이제 법인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칭을 한다면은 만약에 사기죄 또는 이제 업무 방해죄까지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혼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정작 법 시행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제대로 다뤄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하위 법령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핵심 쟁점은 뭘까요?
0: 네. 뭐 현재 지금은 자문단 출범이 계속해가지고 지연되고 있지만 우리가 꼭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임시 면허 요건입니다.
1: 아, 네. 네.
0: 그러니까 문신사법은 이제 법 시행 후 최대 2년간 이제 기존 종사자들에게 임시 등록과 면허 취득 유예 특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 네.
0: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제대로 적용을 하려면은 이 경력을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인지 뭐 위생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강진단 항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줘야 되는데
1: 네.
0: 전혀 지금 현재 뭐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1: 네.
0: 일반 의약품 사용 범위 문제도 또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대한약사회와도 협업을 해서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로도 위생 및 감염 기준과 부작용 책임 구조에 대해서도 검토를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이게 실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1: 네.
0: 문신으로 인한 합병증은 세균 바이러스 감염에서부터 뭐 비형 시험 감염 심한 경우에는 실명에 이르는 이제 전신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 잉크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과 또 발암성 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안전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1: 네네. 예. 지금 보통 주변에서 문신들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 지우기도 하는데 지우는 거는 또 병원에 가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관련한 서비스를 받으실 때 관련한 그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네. 오늘 사건 스릴러 이문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전격 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연정

0: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어버이날인 오늘은 맑은 하늘과 따뜻한 햇살, 포근한 공기가 함께하겠습니다. 햇살 가득한 아침 출근길인데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9.8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게 시작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20도에 머물며 어제만큼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맑아도 찬 북서풍이 불어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머물며 어제는 물론 평년보다도 기온이 낮겠습니다. 볼에 와닿는 공기는 선선하겠지만 맑은 날씨 속에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셔야겠고요. 미세먼지와 오존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화창하겠지만 오후에 강원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남서풍이 불어와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2도, 모레는 25도까지 오르며 주말 동안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7일 이란의 케슘 항구와 반다르 아바스를 공습했다고 이란 언론에 이어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폭스뉴스 기자가 X에 올린 게시물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의 케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국영 IRIB 방송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으며 이후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후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이 최소 3~4개월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전망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시간 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3~4개월은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미 중앙정보국 보고서가 트럼프 행정부에 이번 주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미국 당국자는 신문에 CIA의 추산치보다 이란이 경제난을 더 오래 견딜 수 있다는 전망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속에 이란이 공해상의 유조선들에 실린 원유를 환적 방식으로 중국 등에 팔아넘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민간 위성사진을 분석해 미국의 해상 봉쇄 이후 최소 13척의 이란 유조선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